0: 철에 글을 올려 미 해군으로부터 해협 국제수역의 기뢰가 전부 제거 및 폭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는 새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은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기뢰 설치에 대한 전면적인 무관용 정책을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통해 해협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의심받는 곡괭이산과 이미 파괴된 핵시설들도 마찬가지로 감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지난해 6월 공습한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번 발표는 해협의 통항 안전이 회복됐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래클리프가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래클리프 국장이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공군 수송기가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 부누코보 공항에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으며 이 수송기는 2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로 향한 것으로 항공기 추적 데이터에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수송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고, CIA와 주러 미국 대사관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CBS는 이번 방문이 언론에 확인된 래클리프 국장의 첫 러시아 방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의 전임자인 윌리엄 번스 전 국장은 2021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고위인사의 러시아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올해 1월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처음입니다.
0: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배경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한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에서 양국은 한때 타결에 가까워진 듯 했지만 막판 미국이 캐나다의 대외 무역 정책과 국내 산업 지원 정책에까지 개입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제3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때 미국의 통상정책에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했는데 캐나다는 이를 자국 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의 프랑스어 문화보호정책도 쟁점이 됐습니다. 미국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프랑스어 콘텐츠를 우선 배치하도록 한 캐나다 규정을 플랫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로 문제 삼았습니다. 캐나다가 협상 카드로 꺼냈던 키스톤 XL 송유관 재개 제안도 막판에 걷어들였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전제로 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이 중대형 트럭을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막판에 더 강경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시한을 1시간 30분 앞두고 협상단에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9월 8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품목에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캐나다가 고율 관세에 맞서자 내년부터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분쟁이 악화하면 전력과 핵심 광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관세 전쟁을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으며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이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고 미국 언론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고율의 관세에 맞서자 내년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분쟁이 악화하면 전력이나 핵심 광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5: I have a lot of real estate on my ass, so he has a lot of room to kiss my ass. I have more courage, more brains in my baby toe than he has in his whole body.
4: 캐나다 국민의 76%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맞불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똥이 튀어 미국 내 물가를 올릴 수 있어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6: I only make good deals. Much better deal for the United States, both with Canada and Mexico. Thank you very much.
4: 실제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결렬을 비판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짚었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무역 협상이 메인주의 기업들의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 언론 대다수는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는 북미 5대 호 가운데 하나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위치한 대형 호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 호수 지명에 붉은색으로 X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아메리카 호수라고 적은 지도를 함께 게시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에 맞서 캐나다 내부 반발에 선봉에 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도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전례가 있어 이번 발언도 단순한 수사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무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일부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오늘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자동차와 부품에도 5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양국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경찰개혁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배경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장일환 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한 대응이 심각하다고 질타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 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이 단장을 맡으며 10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절반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외부 인사로 채워집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영국의 경찰독립조사기구처럼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당정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월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경찰이 단독으로 맡게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여전히 더 높은 상황에서 경찰 부실 수사 피해가 현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개혁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 검사가 경찰의 요청 없이는 사건에 개입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모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최근 1년간 경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25일에도 경찰청과 함께 경찰개혁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오늘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일정이 하루 이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특검은 오늘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인선 작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특검보 후보 6명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검이 후보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닷새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을 파견받아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특검은 방대한 기록을 단순히 넘겨받는 방식보다 주제별로 중간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첩해달라고 합수본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한 상태여서 관련 법률적 근거도 검토 중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해 유능한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습니다.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는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이 임명됐습니다.
2: 오늘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중동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공동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기뢰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전쟁이 전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 침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기뢰 제거 작업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전쟁이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1: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찾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중동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와 관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해협 내 기뢰 제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영구적인 해상 통로와 장기적 관리 방안, 정보 교환 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법을 준수하고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은 경제 압박으로 선회한 미국을 연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 전쟁은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복종하거나 보복에 직면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횡포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12: 물밑에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려는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 연방 국무부가 오는 9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 이민 전반에 걸쳐 영주권 최종

0: 10월로 2년 2개월 가까이 진전됐습니다. 이처럼 3순위와 4순위에서 한 달 만에 2년 이상 문호가 열린 것은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취업이민에서는 종교이민에 해당하는 4순위 판정 기준일이 두 달 앞당겨진 반면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은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세계적 특기자 대상인 취업이민 1순위와 석사 이상 고학력자 대상인 2순위 그리고 투자이민인 5순위는 판정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호 진전은 대기 기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장기 대기 신청자들의 수속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적십자사가 전국적인 혈액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LA의 두 라이벌 대학이 헌혈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특히 응급수술에 많이 쓰이는 O형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기업 에보트가 UCLA와 USC를 포함한 빅텐 소속 18개 대학과 함께 We Give Blood 헌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은 내일인 8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미 이루어진 헌혈도 경쟁 실적에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헌혈을 이끌어낸 대학에는 에보트가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UCLA 브루인스와 USC 트로잔 팬들은 응원하는 대학을 선택해 헌혈하는 방식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혈은 미국 적십자사를 비롯해 LA 지역 어린이병원과 UCLA 헬스 비탈런트 등 지정 헌혈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혈액은 장기 보관이 어려워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휴가철과 계절적 요인으로 기부가 줄면 병원이 필요한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 간 경쟁을 통해 LA 지역의 혈액 공급을 안정시키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지도자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가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부작 영화 드골의 싸움은 지난 6월 개봉 이후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두 편을 합친 상영시간이 5시간이 넘는 이 영화는 드골이 나치에 맞서 저항을 이끌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과 갈등하면서 프랑스의 주권을 지키려 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봉 초기에는 성적이 부진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 영화의 인기를 둘러싼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앞다투 드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프랑스가 미국 의존의 의문을 품고 전략적 자율성을 논의하는 시점에 이 영화가 나왔다고 짚었습니다. 군사적 의존과 기술적 취약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주권의 의미를 묻는 드골의 언어가 21세기에도 통한다는 분석입니다. 드골 주인은 국가의 자주 독립과 강력한 대통령 중심 권력 그리고 국가 단합을 핵심으로 합니다.
1: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1차 회동에서 양측은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으며 이번에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공급에 쓰자는 정부와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서울시는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체전관리단 부지 등 주변 국유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1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에서도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3: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홍래 기자입니다.
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5: 용산 전체를 가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 공원도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6: 이제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용산 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4: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0: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3: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5: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이달 말 미국 증시 상장 신청서를 공개 제출할 예정입니다. 목표 기업 가치는 2조 달러로 지난 6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세운 역대 최대 기업 공개 기록을 뛰어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는 당시 1조 7,7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862억 달러를 조달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엔트로픽의 자신감은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서 나옵니다. 올해 이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4배 이상 급증한 115억 달러를 기록했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도 달성했습니다. 연 환산 매출은 7월 말 기준 650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픈AI 출신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2021년 창업한 엔트로픽은 기업 고객 중심 전략으로 JP모건과 넷플릭스 등 대형 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늘려왔습니다. 경쟁사 오픈AI가 올해 상장을 포기하고 분기 영업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도 엔트로픽에는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현재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시가총액이 아마존 수준인 3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지 않은 엔트로픽이 급증하는 컴퓨팅 수요를 외부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는 상장 이후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통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확정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합산한 이 규모는 삼성전자 역대 최대 주주 환원 기록을 단숨에 5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력이 구조적으로 커지면서 이번 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가 3년간 벌어들인 잉여연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는 점입니다. 이번 환원 재원의 상당 부분은 현금 배당으로 지급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 안에 약 30조 원을 먼저 현금 배당하고 내년 초 경영 실적이 확정되면 60조 원에서 80조 원 규모의 잔여 재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삼성전자의 내년과 내후년 잉여 현금 흐름 합산 전망치를 719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어 같은 원칙이 유지될 경우 매년 170조 원에서 18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과 함께 주주 환원 기준을 상향했고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도 초과 현금의 적극적인 환원 방침을 밝히고 있어 반도체 업계 전반의 주주 친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제이스가 뉴욕 증시에 대해 전술적 강세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제이스의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체 지표가 S&P 500 지수의 상당한 상승 여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는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은 채권금리 하락과 달러화 약세, 그리고 견조한 기업 실적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 여건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가계 예금 잔고 증가와 탄탄한 소매 판매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체력이 살아있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 투자 확대가 반도체 제조사와 인프라 업체들에게 자동으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기술주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열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월가는 오는 9월 15일과 16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묶인 상태에서 기업 실적이 받쳐준다면 증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JP모건의 판단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약 2시간 20분간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이라며 작은 차를 넘어 전력 질주에 나가길 바란다고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찬 직후 민생개혁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권주자들과의 만찬 엿새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몸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전력 질주에 나가길 바란다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당권 주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지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하나라며 국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9: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8: 특히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9: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8: 김 대표도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화답했습니다.
10: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앞선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식사 자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회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만찬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이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여당과 잇따른 소통 행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주요 법안 통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정 간 끈끈한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컨트리 음악의 전설 돌리 파튼이 오늘 내슈빌 자택에서 8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가족은 조카 브라이언 15 명의 성명을 통해 평화로운 임종이었다고 밝혔으며 장례는 가까운 친지들만 모이는 비공개로 치를 예정입니다. 파튼은 1946년 테네시주의 단칸 오두막에서 12 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6살에 첫 곡을 썼고 평생 약 3,000곡을 작곡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졸린과 코트 오브 매니 컬러스는 물론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해 전 세계를 울린 I Will Always Love You도 모두 그녀의 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미상 11차례 수상해 컨트리 차트 1위 25곡, 음반 판매 1억 장 이상을 기록했고 컨트리 명예의 전당과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모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아티스트로 남았습니다. 사업가로서도 탁월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커버 제안을 출판권 지분 문제로 거절했고 테마파크 돌리우드를 지역 최대 고용주로 키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벤더빌트 대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해 모더나 백신 개발 초기 자금을 냈고 유아 문해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3억 권이 넘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지난해 3월 59년을 함께한 남편 칼 딘이 세상을 떠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가족이 발표한 공식 부고는 세상이 볼 수 있을 만큼 밝게 빛났던 라인스톤 같은 삶이었다고 그녀를 기렸습니다.
13: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모든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폭염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번 주 금요일 저녁까지 LA 전역에 극심한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시는 시립도서관과 레크레이션 센터 등 공공시설 수 100곳을 무더위 대피소로 개방하고 전용 쿨링센터 9곳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9곳 모두 반려동물 동반 입장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노숙인들은 이동수단이 없어 대피소나 쿨링센터를 찾아가기조차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식수 공급이나 이동형 쿨링버스 투입 같은 현장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노약자와 어린이 야외 노동자 등에게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12: 페사디나의 한 베이커리가 심야 집단 절도의 표적이 됐습니다. 4명의 용의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수초 만에 가게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맞서자 용의자들은 빈손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가게는 수개월 전에도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같은 업소가 반복해서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가주 일대에서 이처럼 유리창을 부수고 순식간에 침입하는 스매시 앤 그랩 수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행 시간이 짧을수록 현장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국은 용의자 추적과 함께 유사 범행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와 금, 석유, 해운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한 안에 해당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미 2년치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5: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회피해 활용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과 관련해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16: We'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15: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을 도운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란과의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정한 시한 내에 미국이 지목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6: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15: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겠지만 인내심이 무한하진 않다며 이번 주 안에 금융기관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 발표에도 이란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 고립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2: 북쪽 방향과 노스 스프링 스트리트 일대입니다. CHP LA 관제 센터가 신고를 받아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규모나 인명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다운타운 LA 도심과 맞닿아 있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소방 당국과 CHP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대 US 101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4분쯤 웨스트 밸리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스테이트 루트 1번과 멀홀랜드 하이웨이가 만나는 교차지점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해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을 그대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뺑소니 차량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멀홀랜드 하이웨이

0: 때는 굽이진 산악도로로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당국은 목격자 제보와 함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당분간 교통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 대규모 주택 지원 방안이 올라옵니다. 바리안 37은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중산층 가정의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집값의 최대 17%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그 첫 번째 장벽인 초기 목돈 부담을 공공재원으로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채권 발행 방식이기 때문에 통과될 경우 상환 비용은 결국 주 재정과 납세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11월 주민투표에서 이루어집니다.
1: 처서가 지났지만 일본은 오늘도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일본에 사는 반려동물용 선풍기 냉방조끼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조끼는 몸통 양쪽에 달린 팬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목 부위 얼음팩이 열을 식혀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격은 한 벌에만 낸 우리 돈 약 8만 6천 원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사람도 더운데 반려동물은 우죽할까요?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개 고양이용 선풍기 조끼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4: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 뙤약볕을 맞는 현장에선 선풍기 조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성능을 키운 매는 에어컨도 만들었습니다.
5: 우마카토카 세나카와 물론 なんですけど 근육마데 히야리 冷たいです.
4: 반려동물도 덥긴 마찬가지 일본에선 급기야 이런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선풍기 달린 냉방조끼입니다.
6: It is very dangerous even for us humans and for dogs who cannot sweat like us. It's even worse.
4: 몸통 양쪽에 달린 팬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목에 있는 얼음팩이 열을 식혀 시원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산책 한번 시키려고 얼음에 물까지 짐을 바리바리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5: 保冷剤もたくさん持ち歩いたりとか荷物もかなり多くなるし、もう水も大量に持ったりとか、氷水持ったりとか、もう涼しいな、幸せです。って言ってます。ハッピーハッピー。
4: 가격은 한 벌에 만엔 우리 돈 8만 6천 원 정도인데 집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7: 日本だけじゃなくて、もう世界的にやっぱり気候変動も激しくなってますし、その中で、ワンちゃん、猫ちゃんが快適に暮らすためには、ということはやっぱ飼い主は考え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し。
4: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422.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4: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7: 캐나다 정부가 다음 달 8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 가전제품과 유제품 및 해산물에는 25%, 산업용 공구에는 15%가 각각 적용되며 대상 품목은 700개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온타리오 주 총리는 끊임없이 캐나다를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미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 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온타리오 호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댄 미국 북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 상승과 관광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전쟁이 자국 경제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도 과잉 생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발 관세 전쟁의 재확산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시간,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유재화 변호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3: 네, 자, 저는 뭐 굳이 유시민 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우리 제작진이 많이 써줬네요.
4: 한 절반은 유시민 작가 얘기던데.
3: 이 이야기를 해야 청취율이 잘 나온다고 판단한 건가요?
4: 네. 썸네일에 걸지 않을까.
5: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네. 유시민 씨 그 방송 나온 거 쇼츠 보고 클립 봤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3: 그 시사저널이 매년 매기는 뭐 랭킹 있잖아요.
4: 영향력 순위.
3: 대한민국에 네. 끼치는 영향력 순위. 작년, 재작년, 올해도 유시민 씨가 1등 했더라고요.
5: 오, 아 그런가요?
3: 네. 그런 영향인가요? 계속 유시민 씨 한마디 하면 또 계속 이렇게 되니까.
5: 근데 뭐 영향력이요? 예, 선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3: 그렇죠. 뭐 악영향도 영향은 영향이니까. 네. 어제 아마 장인수 전 MBC 기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 유시민 씨가 슈퍼챗 1위를 했네요.
5: 오.
3: 근데 사실 저도 한 세 번 1위 해봤거든요.
5: 저도 1위 해봤습니다.
4: 진짜?
5: 네, 저희 언더73이라고 몇몇 친한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슈퍼챗.
3: 자, 그 대한민국 1등입니까? 전 세계 1등입니까?
5: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1등.
4: 월드와이드.
3: 전 세계 1등 아니면 얘기 안 합니다.
5: 그죠? 아, 죄송합니다.
4: 네. 이동현 TV는 좀 다른 게 이동현 TV는 코미디 채널로 분류가 돼 있어요.
5: 그 전 세계 코미디 채널 1등.
3: 네, 그 1등 두 번 했습니다.
5: 그것도
3: 네,
5: 보통 아닌데요.
3: 네, 전 세계 1등. 어제도 하여튼 전 세계 1등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했는데 일단 그 유시민 작가가 꽤 오랫동안 방송을 안 한 것 같은데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등장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뭐 재건축론, ABC론, 뭐 반드시 필패한다, 필패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오만한 권력자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의 아바타, 대리인, 그리고 뭐 본인이 얘기했던 촉법평론가 이들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다고 촉법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 나이 많아도 촉법이 있다. 강성필 대변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일단 촉법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든다면 김민석 후보를 왜 지지한다고 말을 안 하거나 못한다는 거예요. 전당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 방송을 제대로 듣고 있나라고 저는 생물학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표가 연임을 하려고 하면 지난 첫 번째 임기 때 성적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인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서 보였던 모습, 이걸 평가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게 맞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한 9가지, 10가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결과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소비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매부쇼 나왔을 때랑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들이 좋아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언어, 혐오의 언어 쓰지 말아라.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에 침팬지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탄자니아의 포화간 침팬지. 그래서 집권연합을 해체해버렸다. 그런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 민주진영,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에게 모욕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예. 수밖에 없습니다.
3: 그 진보 진영의 대표적 어른이죠. 백낙천 교수가 유시민 씨를 향해서 그 좀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바닥이 드러났다라든가. 뭐 그러면은 이 유시민 씨가 백낙천 교수에 대한 언급을 안 했죠.
6: 네. 예. 백낙천 선생님에 대한 언급은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촉법이 나이가 젊다고 촉법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혹시 백낙천 선생님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네.
4: 네. 38년생이신데
5: 유시민 작가가 그 촉법 얘기하는 건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좀 자가당착 아닌가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랑 많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원보이스로 만들었다 이거는 민주사회에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사회라는 거는 다른 목소리를 좀 존중해주는 건데 자기랑 결이 다른 목소리를 했다고 이걸 촉법이라고 해버리면 낙인 찍어버리면 그게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식의 어떤 촉법 평론가 용역 이런 식의 어떤 경멸적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랑 결이 다른 같은 진영 내 스피커들을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는 것은 본인 말이랑 좀 어긋난다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듭니다.
3: 뭐 촉법은 본인이 뭐 어떻다고 정의를 했으니까 용역은 아마 어제 방송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청와대 지시를 받고 평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지시를 받고 평론을 해서 유시민을 욕하고 김미섭을 띄우고 이런 사람은 용역이다 그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6: 어쨌든 어제 말씀하신 내용에 뭐 정확하게 뭐 지칭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뉘앙스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뭐 직접적인 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이런 좀 평론가들에 의해서 본인에 대한 뭐 강한 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주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아마 대통령을 좀 직접 거론한 부분이 아닌가. 네.
3: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 굉장히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강성필 대변인 이야기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시민 작가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분열 시작된 게 ABC론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런 비평도 있는데
4: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촉법 그 평론가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정치적 어떤 소양이라든지 그동안 본인이 진보 진영에서 지식인으로서 존경받아왔던 그런 무게값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유시민 작가 본인께서 조금 돌아볼 때가 됐고 어쨌든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과거 얘기는 다 됐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좀 얘기를 하실 때는 그냥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 드라이하게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친명 유튜브 수준을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수준이 낮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앞뒤가 이렇게 안 맞고 이래서 수준이 낮다라는 식으로 설마 사례를 말을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지 저는 우리 이동경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 얘기해서 그 길게 얘기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예. 그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는 10대1로 기울어진 전당대회였다. 그런데 당원들이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대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강성필 대변인 비롯한 뭐 강수영 변호사 뭐 소위 말하는 촉법 용역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비판, 김어준 비판, 유시민 비판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제일 큰 스피커 민주진영에서 김어준 최욱 씨가 이제 정청래 편에 섰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10대 1이 아니다. 또 이런 반론도 있고.
5: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대 1이라는 평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강성필 부대변인도 물론 출중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전당대회가 사실상 친명대 반명의 구도로 치러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실상의 어떤 지원을 받은 후보로서 당대표 후보로서 김석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생각하면 대통령 권력이 뒤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10대 1도 어떻게 보면은 모자라죠. 그래서 저는 그 평가는 그렇게 뭐 과한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어준 씨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어준 씨도 그렇고 최욱 씨도 그렇고 그렇게 정청래 후보 편을 화끈하게 들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들 것처럼 보였다가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튜브에 그 김민석 대표 당시 후보죠. 후보 출연시켜가지고 CCTV 국회 당시 개헌 당시 CCTV도 틀어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욱 씨나 김어준 씨가 반대편에서 뭐 막강한 화력 지원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유시민 작가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당 권리당원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가진 일반 국민들의 한 40에서 50% 사이가 명픽 후보라고도 볼 수 있는 김민석 대표가 아닌 정청래 의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표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어떤 상대적 박탈감, 내가 만든 대통령인데 우리를 뭔가 무시하는 것 같다. 저는 거기가 코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서운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그 위에 그분들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라든가 김어준 씨라든가 최욱 씨를 언급할 거 없이 그 밑에 있는 그 지지자분들의 어떤 서운함, 반발 여론 이런 것들은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끌어안을 필요가 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저는 뭐 야당 성향의 평론가라든가 민주당 전당대회 조금 빠져있는 제3자 입장에서는 지금 류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부분 얼마든지 지적이 가능하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나 뭐 대통령도 그 부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민주당 코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 좀 문제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은 높은 수준에서 투표를 한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석을 압도적으로 밀었던 호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반도체 클러스 등 특수한 사정이 걸려있었다. 그러니까 호남인들 투표는 조금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찍은 표는 약간 이익을 위해서 투표한 거고 정청래를 투표한 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갈라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6: 뭐 어쨌든 뭐 지지층의 이완에 대해서는 뭐 김민석 대표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좀 그 지지층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나 뭐 그런 유시민 작가의 말에 뭐 동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좀 땔감을 주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 땔감이 그렇다면 좀 논리적 적합성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이제 좀 물어봤을 때 좀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진짜 막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계속 뒤에서 이제 뭔가 당을 좀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예를 드셨던 부분이 이제 김남국 후보의 공천을 좀 예를 드셨었어요. 근데 요 부분은 대통령의 이제 김남국 후보에 대한 픽이었나라는 좀 그때 당시에 좀 과거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오히려 대통령의 픽이라는 말을 내세우려면 김용 후보가 됐어야 좀 맞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던 현실과 상황이 좀 다른데 그 알고 있던 현실을 좀 비틀어서 좀 이제 지지층들에게 좀 뗄감을 제공하시는 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예.
3: 김남국 의원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친명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친명과 멀어졌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가 공천한 건데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김남국 공천만 봐도 청와대가 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준 것 같고요.
4: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뭘만 봐도 혹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뭐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어떤 고려사항 때문에 어디를 출마하려고 했고 그래서 최종 종착지로 평택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전가에서 흘러나오는 비하인드에서 저 알아요. 하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도 그렇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팩트 있으면 말씀하셔라. 다만 제가 호남인으로서 이 얘기는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수도권에 계신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의감에 불타올라가지고 제대로 응징투표를 한 것이고 마치 호남민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이익투표 탐욕스러운 어떤 선택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호남의 정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답을 못 풀면 앞으로도 계속 망가질 겁니다. 호남 사람들은요 정권 재창출이 제1의 목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은 1년 지났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해준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10대 1과 관련해 해가지고 언론 미디어 환경이 지금 기울어졌다. 좋습니다. 촉법과 용역은 그런다 칩시다. 그러면 한겨레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 같은 본인이 말하는 그 레거시 미디어가 마치 돈을 받고 뭐 김민숙 후보를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말을 했던 이 직권연합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나 하여튼 많은 일간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도 쓴소리하는 건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 편 안 들어준다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시민 작가가 저는 큰 실수했다고 봅니다.
3: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인데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아마 지지율 상승을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 내에서 아직도 갈등이 생긴다면 지지율 상승은 요원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일단 저는 뭐 최근에 당내 갈등이라고 하면은 그 청년 최고위원 지명 관련해서 예, 그 최민희 뭐 그 신청계 세 분 최고위원들과 김민석 대표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이번에 유시민 작가 문제는 사실은 당내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어떤 진영 내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다른 측면이 이렇게 있구나, 격차가 좀 있구나, 이 정도 느낄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아직 김민석 대표 체제 들어와서 뭘 제대로 하기가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좀 판단하기에 이른 것 같고요. 뭐 김민석 대표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슨 TF를 굉장히 막 10개 넘게 막 계속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무겁게 받아 안는다면 가시적으로 지지자들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국정 기조가 전환된다는 걸 보여줄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고위당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그 뭐죠? 그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좀 당에다가 정부에다 요구를 했잖아요. 이건 좀 세제 개편 안에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그런 조치들이, 상징적인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국민들도 그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약간 파편적인 어떤 변화의 조짐들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전면 쇄신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사건 이후에 다시 뭐 공소취소, 조작 기소 이 얘기 다시 나오고, 또 저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 재청 문제, 이걸로 또 다시 대법원장을 흔드는 쪽으로 가고, 이게 민생 문제를 안 건드리고 지금 당과 청이 힘을 모아서 지금 또 다시 정쟁 문제, 또 형사 사법 문제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은 혀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국정 지지율의 어떤 반전을 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예? 강서빌 대변인 반론하세요.
4: 근데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당분간 갑자기 급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마치 뭐 다른 사람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결집한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정책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던 민생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저는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부동산 문제와 주가 안정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쟁점화시키고 이슈화시킨 게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고 민주당이 갈등에 빠져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하점을 찍을 때 정치적인 행위로서 본인이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재청을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꾸린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검증을 했어요. 그 말은 즉 그 4명은 그 누가 대법관이 되어도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 중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갈렸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은 그냥 소신껏 재청하면 되지 왜 후보자들 4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퇴를 압박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이 쟁점화시킨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쟁점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순례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3: 봅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그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 또 강두구 의원의 지역구를 콕 집어서 거론하면서 여기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내겠다, 그러니까 총선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 정무적으로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 뭐 어쨌든 그 조국 그 혁신당이 뭐 용인 정이나 안양 만안 그 이쪽에 뭐 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후보를 내겠다라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잖아요.
3: 그러니까 아, 지금 본인이 밝혔어요. 그 합당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네. 인물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6: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당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은 곧
3: 고춧가루 뿌리겠다.
6: 민주당을 당선을 이제 못 시키는 일종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 글쎄요 이게 좀 정치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지 못한 경우여서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는.
4: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소선 문제에서는 천표 이천표로 갈리는 거 특히나.

0: 신중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조국 혁신당이 우리 민주당과 한번 좋은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합당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저는 물밑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서로 간에 좋은 모습으로 빌드업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지르면은 사실 이것을 결국에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럼 결국에는 평택의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 입장인데 평택을 시즌 2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뭐 정치 공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글쎄요, 그렇게 뭐 괘씸해서 합당에 반대했으니까 괘씸해서 사적 복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자객을 이렇게 꽂아서 보내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뭐 상대당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전체 국민들한테 우리 정치에 타락으로 보이지 않을지 좀 그게 걱정이고요. 근데 저는 조국 그 원장이라든가 조국 혁신당의 스탠스가 강성필 부대변인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컨셉 잡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정당으로,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선명한 정당으로, 진보 정당으로 저는 컨셉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 조국 혁신당에서 제 생각엔 해석하기로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그런 당원들이 상당히 된다. 그 지지세를 우리가 밑바닥부터 끌어안아야만 나중에 합당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적 계산이 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할것 같아요.
2: 아니 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포지션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정치 전반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죠. 다만 그렇게 됐을 때뭐 제2의 정의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3: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 이 지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수도권의 이제 정청래 후보의 지지세가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이 과거 뭐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지지층이 뭐 조국 혁신당에 좀 어느 정도 우호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지난 이제 평택을 선거를 봤을 때도 좀 비슷한 구도로 치러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온 김용남 후보 그리고 더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조국 후보 이 구도로 조국 혁신당과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건데 당시 이 조국 혁신당의 이제 최강 카드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직접 나온 선거에서도 이렇게 3위를 하는 데좀 그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수도권 곳곳에 후보를 낸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그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당대회 끝나고 한 여론조사인데.
0: 그러니까 뭐한 자리가 두 자리 된다거나 뭐 이제 앞자리가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떨어지든 올라가든지 간에 그에 관련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의미하게 오를 만한 호재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가 응답 조금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냥 그
2: 근데
0: 정도라고 봐요.
2: 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민주당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은 지역별로 서울이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특히.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유죄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4월 보궐이거든요.
0: 맞아요.
2: 보궐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좀 요원할 것 같거든요.
0: 근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올해 3월부터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부동산 문제와 주가가 좋았을 때예요. 근데 26년 3월,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은 폭망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뭘 공격을 했냐면 아니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정책 이반자들이 다주택자인데 너희들이 똑바로 정책을 만들겠어? 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시키고 공직자들이 집을 내놓고 대통령도 그 장동혁 대표가 집 팔라고 하니까 공격적으로 집을 팔고 대치기를 당해서 장동혁 대표는 집이 6채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51%를 넘어가고 그리고 나면서 그때부터 주가도 슬슬 5,000피, 6,000피, 7,000피를 찍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수도권의 지지율이 뭐 어떤 의미로 가는 것보단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중도층에게 정책적으로 저는 성공을 하면 결국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 외에는 정치적으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1: 제 생각에도
2: 예.

0: 지금 솔직히 조국 혁신당은 뭐 방금 우리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뭐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1: 예.
0: 같고 게다가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하나 단독 보도로 기사가 났던데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조국 원장한테 당명을 좀 바꾸자고
1: 예.
0: 제안을 좀 당신이 해달라 우리가 얘기하면 좀 너무 반발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 조국이라는 간판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자기 당을 추스르기가 급급한데
1: 예.
0: 민주당이 거기에 신경 쓸건 아닌 것 같고
1: 예.
0: 서울 지역 내의 민주당 지지율을 상승시키려면 결국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로 이 주택 관련해서는 그때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집은 바잉이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리빙 거주하는 곳이다.
1: 예.
0: 근데 사실 집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1: 예.
0: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자산 형성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죠.
1: 예.
0: 근데 그걸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펫버스가 나오는 거예요.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집 거주와 소유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터잡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서 집이 자산인 것도 인정을 하겠다. 소유와 거주 반드시 일치시키는 거 아닌 걸로 하겠다. 지금처럼 소유와 거주를 반드시 일치시키되 뭐가 부작용이 생기면 땜질식으로 메우는 거 말고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메워주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방식 말고 아예 생각을 전면적으로 180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울에서도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한테 호응할 겁니다.
1: 근데 이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그리고 정당 간에 이념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와 안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차원인 건데 저는 우리 그 민주당 정부가 어쨌든 집을 더 이상은 이 사는 목적으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조를 지켜야 되고 다만 1주택자들에게 있어서 비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사연을 우리가 최대한 촘촘하게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계속해서 그러면 집을 가지고 투자하고 돈벌수 있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집값 폭등하는 겁니다. 그럼 집값이 폭등하면 결국엔 미래 세대가 그 올라간 집값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 그 양도소득대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쨌든 1주택자이면서 비거주 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예, 다듬어서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2: 정리 좀 해봅시다. 뭐 이걸로 토론할 시간은 아니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낸 세제 개편안, 이것 때문에 강남 3구는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뭐 30억, 40억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많이 내놓다 보니까 급매로 내놓고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15억 이하. 집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서울
2: 강남
1: 쪽도가
2: 3구를 제외한 다른 곳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서울 지역 자체가 내년 보궐에 민주당한테 불리할 거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 그래서 아마 김희석 대표가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게 논의 테이블 올린 것 같은데. 유재하 변호사가 아마 국정 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어떤 생각이지? 예를 들면 지금 대출 규제를 꽉 묶어놨으니까 청년들, 그리고 뭐 신혼부부들 사다리가 사라졌다 이런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대출 규제를 그럼 일단 풀어라.
0: 예,
2: 예.
0: 상당히 완화시키고,
2: 완화시켜라.
0: 예.
2: 그거 하나고 또 그다음에는 지금 세제 개편안으로 했던 세금 문제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라는 거면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켜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비거주, 적어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원래대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똑같은 혜택을, 뭐 예를 들어 장기보유특례공제 있잖아요. 그것도 예, 지금은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2: 예.
0: 세제 혜택이. 그것도 원래대로 완전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경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니, 강남의 원밸리 같은 경우는 50%가 안 산다잖아요. 왜? 자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학연이라든가 부모 공양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0: 그러니까 강남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에 있는 상황이랑 서울 강북에 있는 주택들이랑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강북에 있는 집 하나 사고 싶은데 도저히 살 여력이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남 살 감히 꿈도 안 꿉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거예요. 네.
2: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요.
0: 저도 숫자가 훨씬 많고요.
2: 뭐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만 대출을 풀어주고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2: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가계 부채가 2천조가 넘었거든요. 내일이면 더 뛰고 내일모레면 더 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마 정부도 그런 고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보수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은 내려갑니다. 다만 주식시장도 같이 내려가고 진보가 집권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뛰는데 주식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 진보 양쪽의 어떤 뭐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의논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1: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과거에 의대 중원 문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같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무감이 필요한 것처럼 이 부동산도 국민의힘이 자꾸 너희들은 안 될 거야라고 공격의 소재로 쓰지 말고 정말 같이 동참해가지고 어떤 거시적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같이 나눠질 수 있을 때 저는 그나마 조금 소강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봐요.
2: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할 시간은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까지 흘러왔고요.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제주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라디오 이동의 뉴스 장면성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유재하 변호사, 정상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에서 여당 얘기 했으니까 2부에서 야당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안을 여당 주도 처리로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성역하는 완성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끝까지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자체 윤리위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탄핵도 3분의 2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그 법률적,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완성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뭔가 이게 재평가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그냥 무슨 우리 뭐 당원에서 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3분의 2 이상이 됐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누구를 제명하면은 그러면 그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제명까지 가는 문제는 정치적 공세로 보고 게다가 지금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언한 건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이걸 제명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과도한 공세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꾸로 본인이 발언한 게 없다는 게 저는 그게 이진숙 의원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토론회에서도 기자들이 그럼 당신의 입장이 뭐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5.18 그 민주화운동 관련 법 통과 법이 국회에서 이제 재개정되면서 통과됐는데 그때 본인은 아예 기권 찬성 반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5.18은 성역이 아니라는 자기 주장이랑 부합하는 거예요. 5.18 성역이 아니라면서 왜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뭐 유공자 뭐 지정 과정, 선정 절차 이게 투명하지 않다. 어떤 기준이냐? 뭐 공개해라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하고 뭔가 굉장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그 우리 법질서에서 현재 용인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냄새만 풀풀 풍긴 다음에 5.18은 광주는 성역이 아니다. 그거는 본인이 정말 성역이 아니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따른 비판 책임도 감수하셔야죠.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2: 예. 자,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일단 민주당이 아무 정치적 어떤 뭐 의도를 갖고 했겠죠. 한 것처럼 보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국민의힘 현역 중진계 그러니까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중징계를 두고 제일 하위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이 네 명의 징계를 보면 결국은 이 징계가 확정이 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0: 서범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진 그렇죠.
2: 서범수 의원이 9개월인가요?
0: 10개월.
2: 10개월 제외하고.
1: 근데 이제 뭐 서범수 의원도 나중에 분명히 징계받은 게 페널티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네 분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다 잘못했어요.
2: 예.
1: 징계 받아야 되고.
2: 예.
1: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징계가 아니라 제명돼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만큼
2: 예.
1: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2: 예.
1: 다만 아이러니한 거는 이러한 징계를 정당한 징계를 장동욱 지도부 체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정의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2: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다 비당권파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두 번째는 형평성이 안 맞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분도 뭐 어디 무소속 도의원인가 이분
2: 예.
1: 지원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국민의힘 인사로부터 들었거든요.
2: 예.
1: 그럼 이분도 해당 행위 한 거잖아요.
2: 예.
1: 그리고 이준석 같은 분들 제명해야죠. 당의 윤리 강령에도 정강 정책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네 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잘못한 건 맞다. 그래서 징계는 해야 된다. 다만 할 거면은 형평성 있게
2: 맞게 해야. 예.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한동훈 의원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협 위원장 재선출 방식에 반대한다. 근데 당협 위원장 재선출 방식은 국민의힘 현역들도 지금 우총에서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당원 당규를 보니까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0: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원 당규에 뭐 짝수년도 8월 말까지 예. 당협위원장 선출을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 예.
0: 이제 그걸 해석하기를 뭐 짝수년도니까 2년이죠. 2년에 한 번씩 그런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빈 곳을 8월까지는 다 채우라는 의미인 거냐, 당원 당규 해석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그걸 만약에 그 표대결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전국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거기서 하게 돼요. 최고위원회가 선택해서 의결을 해도 그 해석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전국위에서 다르게 의결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 파워게임이에요. 지금 파워게임이고 지금 장도엽 대표가 너무 선을 넘은 거죠. 자기 그 올림픽공원에 심취해서 너무 선을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다수 그 현재 당 그래도 당을 장악하고 있는 원내 의원들이 또 중진들이 아 이대로 가면은 그럼 우리도 힘이 있다. 힘을 보여줄 수 있죠. 뭐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해가지고 장도엽 대표 운신의 폭을 확 좁힐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당원 당규에 대해서 해석을 아예 달리해버릴 수도 있고.
2: 근데 이 복잡한 게 만일 장동혁 안대로 이렇게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대구 누가 현역위원이에요. 국회의원.
0: 네.
2: 근데 당협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이런 경우를 제가
0: 뭐 당이 그러니까, 완전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1: 이미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원권 정지됐잖아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사고 당협이거든요. 근데 권영진 의원 전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을 맡는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당히 우위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아마추어 같이 당원 당규 해석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논리로 빠져들어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정치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관례는 맞죠. 그러니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만 관례적으로 현역이 국회의원이 있으면 현역이 그냥 하는 거지. 뭘 거기에다가 다시 재심을 물어가지고 복잡하게 또 누구로 바꾸고 하겠습니까? 그럼 당에 분란만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선거가 있으면 공천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그에 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엔 어차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거 표가 안 되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나가는 거지 저는 당은 당규상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저는 오히려 그게 장동혁 대표를 도와주는 거라고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당원 당규 얘기할 것도 없이 제가 여쭤보시니까 대답을
2: 예,
0: 한 거고
2: 예, 예.
0: 파워게임에서 원내 의원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눌러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보류가 된 거고 재추진을 하려고 뭐 타협을 한다고 하면 이미 모양이 많이 구겼죠. 체면을 많이 구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리더십 손상은 돼버렸어요. 그럼 그건 무슨 당원 당규 얘기해서 된 게 아니고 힘으로 누른 겁니다. 그리고 장도엽 대표가 그만큼 당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이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3: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이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당내에서 어떤 영향력도 지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원내에는 이미 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 내년에 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장동현 대표가 쫓아날 수는 없는 거고, 내년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원들한테 소구를 해야 되는데 당원들에게 계속 이런 의제를 던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면은 저런 현역 의원들의 뭐 힘 때문에 부결됐다 라는 뭐 프레임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좋은 거 아닌가?
0: 그거는 또 그렇게 네.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동현 대표와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당협위원장이 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일반 당원들은 갑자기 웬 생동맞게 당협위원장 자기들이 뽑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뽑으라고 하고 그걸 전국적으로 뽑자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 시국에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잘 못해서 국정 지지율 떨어졌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 이거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시기에 왜 갑자기 당협위원장을 전면 교체하지?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기가 내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뽑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게 다수는 아닐 거라고 봐요. 다수는 지금 이런 어떤 혼탁한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치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자꾸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게 싫죠.
1: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버리면 그 지역에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있고 당원들이 있잖아요. 핵심 당원들이 그 사람이 이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보다 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천권은 행사해버렸고 이제 다음 선거는 총선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안 그래도 지금 취약한 리더십을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교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수를 노리고 하는 건지 저는 참 예. 이해가 갑니다.
2: 예,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또 입장을 냈네요.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이다. 경찰 개혁기구 고민해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무책임하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보안수사권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뭐 보안수사권이 지금 완전 폐지된 건 아니죠. 아마 10월 2일 뭐 그날쯤으로 폐지되는 걸 텐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검찰 수사권이 문제가 이제 넘어가서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가 됐을 때 네. 그때 그거를 막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느냐? 지금 이거 보니까 없다. 경찰이 암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 킥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암장 못 한다 그랬는데 봐라. 다 암장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1: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 수사권이 있잖아요.
2: 지금은 있죠, 지금. 네. 예.
1: 근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도 좀 반대로 보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연을 보니까 2008년도에 안양에서 아동이 납치되고 부녀자가 납치돼가지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제도를 바꿨냐면 여성과 아동 같은 경우는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바로 담당 경찰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한 그 경찰관이 바로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탐문수사 시작을 하고. 아동과 여성이 아닌 경우는
2: 성인 실종
1: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범죄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거기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아동과 여성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수사하라고 그 경찰한테 권한을 강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경찰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결과를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2008년 이후에 학계에서는 그러면 이 경찰이 아무리 전화해가지고 종결을 할 때도 그 신고된 사람의 인터넷 활동, 이동통신 내역 그리고 금융기관의 활동을 반드시 첨부를 해가지고 종결 수사소에 첨부를 해야지 이걸 종결할 수 있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고 막상 경찰 말고도 다른 치매논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실종도 많이 있으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보완해줘야 된다라고 이미 학계에서도 이런 보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커지지 않으니까 이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2: 제도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의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1: 아니 제도가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믿고 있다는 그 제도가 미비했다는
0: 그렇죠.
1: 겁니다.
0: 그렇죠. 예. 어느 시스템이 사람을 믿고 시스템을 만듭니까? 사람이 악인인 걸 전제하고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지. 그런데 아까 강성필 부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생각이 다른 건 보안수사권이 현재 이 시각 현재 있는데도 이런 상황 발생했다. 없어지면 얼마나 더한 암장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아까 가장 큰 권력 경찰 권력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위험성은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2: 예.
0: 예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화되기 전에 보안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작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2: 예.
0: 근데 그때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구호에 떠밀려가지고 지금 그게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거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국민들 흐린 눈에 해줄 거예요.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10월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거 보안수사 전면 금지함 개정 형사소송법 재개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 비록 전당대회 때 그렇게 말 바꿨지만 그거에 대해서 흐린 눈 해줄 거니까 좀 바꿔서 억울한 피해자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막 뭐 여론조사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20, 30대 여성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탄탄해 보였는데 예.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이쪽에서도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과거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이번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보안수사권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암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지적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암장이 떠올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좀 정확하게 어떤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해주든 뭔가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 그동안 뭐 했대요? 대안 마련하라고?
0: 아니 그러게요. 사건이 나면 그때 또 만들고 또 사건 또 나면 또 나고 계속 이렇게 대안을 그 누더기식으로 만드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보안수사 전면 금지 법안을 다시 없애면 돼요. 그럼 굳이 이렇게 어렵게 대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보세요.
2: 누구 주도로 합니까? 청와대 주도로 합니까?
0: 청와대가 지금 민주당 일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2: 유시민 씨 다시 나올 텐데.
0: 유시민 씨 다시 나와도 그때 그걸 정면 대결해야지 전당대회도 끝났는데.
1: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0: 할게 뭐가 있습니까?
1: 아까 뭐 보안수사권이 뭐 보안수사 요구권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 게 아니라
2: 예.
1: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와 지금 장민환 씨 사건을 너무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예. 말하고 아시다시피 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좀 나름의 역할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0: 예. 기대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 말처럼 뭐 이런 우려점이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지속해서 나왔었고 많은 얘기를 했죠.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강성 의원들 필두로 해서 문제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후과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느냐 했더니 뭐 언론에 알린다, 킥스를 보면 된다, 피해자한테 권한을 많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아 대안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아까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법무부 장관이 다시 이제 롤백을 하는 거잖아요. 당으로
1: 네.
2: 왔을 때 그러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느낀 게 있을 테니까
1: 네.
2: 어떤 보안책을 민주당 의원으로서 내느냐. 근데 만일 그런 안을 냈을 때 민주당 내에 반발은 없을까요?
1: 반발이 있을 겁니다. 반발은 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당대표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등 여러분들이 총의를 잘 모아야죠.
2: 그리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운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유재하 변호사 정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제주에서 실종 100여 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6: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7: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8: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9: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6: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환 기자입니다.
10: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1: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 말했다. 그럼 왜 그렇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10: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2: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10: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6: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수사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14: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3: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6: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7: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6: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8: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7: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특보 쏙쏙 시사전을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뉴하.
3: 네, 뉴하. 정윤경 기자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거 체감하세요?
4: 아니요.
3: 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4: 오랜만에 뵙는데 속담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3: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네. 뉴스를 정해 잘해주셔가지고 국회에 있는 후배들이 우리 정윤경 기자님 브리핑은 꼭 본다고
4: 감사합니다.
3: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없는 말 아니었습니다.
4: 알겠습니다.
3: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장미란 씨 끝내 주검으로입니다.
3: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결국 발견됐습니다.
4: 네. 일단 지금 현재 단계는 추정인데요. 추정인 네. 이유는 아직까지 공식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시신이 발견된 위치요. 장 씨가 장기 투숙했던 펜션에서 불과 400m 거리,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였다고 네. 합니다. 이 발견 당시에 시신은 백골 드러날 만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네. 장 씨가 펜션 나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휴대전화랑 금팔찌도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현재까지는 일단 타살 가능성 낮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이랑 사망 원인, 감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시신이 발견된 곳 가로등이랑 방범 카메라 없고요.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았던 야자수 농장이라고 합니다. 장 씨가 평소에 강아지 데리고 자주 산책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경찰은 지난 5월에 처음 실종신고 받았을 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그 한림항 위주를 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펜션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색은 이 2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정작 장 씨는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3: 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4: 네.
3: 그런데 같은 날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경찰관은 석방이 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하무게 경장이 체포 적부심을 거쳐서 어제 풀려났는데요. 체포 적부심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피의자 체포한 절차가 적법했냐, 이걸 법원에서 좀 따져보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원은 부경장의 소재가 이미 일단 파악이 됐던 만큼 영장을 받을 시간 충분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다만 석방했다고 해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검찰이 곧바로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심사 걸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 그런데 문제는 부경장이 네. 허위로 끝낸 실종 사건이 장 씨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있어요? 어떤 거냐면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이것도 부경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지난달 2일에 신고를 했는데 부경장은 5시간 반 만에 남성이 무사합니다, 이렇게 또 혼자서 사건을 끝낸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남성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이 이후에도 이제 계속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경찰서를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 실종 전담팀은 부경장 말만 믿고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이제 장씨 사건을 보고 우리 사건도 혹시 허위로 끝낸 거 아니야, 이런 의심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제야 움직이면서 바로 다음날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네. 한 달 넘게 못 찾은 게 아니라 부경장이 사건을 거짓으로 닫아놓고 찾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네. 부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만 298건 네. 정도 되는데 네. 허위로 종결한 건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경찰이 실종신고 셀프 종결이 200여 건이 더 있었다, 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박은정 의원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한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은 킥스에 다 들어간다. 사건 번호만 붙으면 어디다 어떻게 암장을 하냐. 경찰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은정 의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4: 네. 한 발 물러선 장동혁입니다.
3: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해온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또다시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4: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네. 이 방안 전국에 254곳의 당협위원장들 모두 사퇴시킨 다음에 당원투표 거쳐서 다시 뽑자 이런 방안이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어제 최고위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 비공개 회의에서 균형 잡힌 합리적인 방안을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상정을 미뤘고요. 장 대표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3: 그럼 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거예요?
4: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표결에서 이길 표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 합리적인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들리네요.
4: 네.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에 장 대표한테 당원 뜻을 반영해서 조직을 정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네. 밀어붙이게 되면 당내 분열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취지에 따르면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 의견을 종합을 해서 장 대표한테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요. 여기에 지금 찬성파로 분류가 됐던 양향자 최고위원 까지 지금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 취지에 따르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원래 용인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나설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주말 사이에 좀 의견이 좀 바뀐 걸로 알려지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특정 계파를 몰아내거나 당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자 정책위의장이랑 신동욱 수석 최고도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런 의견을 전한 걸로 알려지고요. 결국 최고위원 9명 가운데 근데 과반 찬성도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던 겁니다.
3: 네. 그런데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권파 핵심 인사랑 직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3: 누구예요? 맨날 이렇게 그냥 뭐 누구랑 핵심 인사랑 통화했다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누구냐고 네. 막 그 맨날 궁금해하잖아요.
4: 제가 실명을 정말 밝히고 싶은데요. 네. 밝히게 되면 다음 주제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대표님께만 몰래 말씀을
3: 제가
4: 드리겠습니다.
3: 제가 밝혀버릴까요? 그냥?
4: 이번 핵심 인사 어떤 얘기를 그거는. 했냐면 네. 이번 결정은 부결이나 철회가 아니라 상정 연기다 이렇게 몹쓸 좀 박았습니다. 의원들이 워낙에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을 뿐이지 당원 직선제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영남권이랑 중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모아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 대표한테 의견 전달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네. 이 정기국회 앞두고 당내 분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권파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반대 이유는 진짜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 뭐예요?
4: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관계자는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책임 당원한테 다시 평가 받았다가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좀 꺼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공천 이후에 지역 조직이 흔들린 곳은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현 위원장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대파는 당내 분열을 얘기를 하는데 당권파는 기득권의 방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3: 장동현 대표가 참 이러한 자기 당권 지키는 방법은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당협위원장 교체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나 뭐 원내대표가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부탁하고 요청하잖아요.
4: 네.
3: 그러니까 장동현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4: 그렇죠.
3: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렸어요.
4: 맞아요. 지금 네. 장동혁 대표는 계산이 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처음으로선 이 당내 징계를 통해서 당내 기강을 맞아요. 좀 잡고요.
3: 그렇지.
4: 다음에는 이제 당협위원장 정리를 통해서 네. 이제 좀 더 당내 기반을 두텁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임 도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산이 서는 정치다.
3: 그러면 이제 당원당규 개정해가지고 지도부 선출 규정까지 좀 바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미자 정책위 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네. 좀 비하인드가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요. 한 두 달 넘게 공석이었거든요.
3: 네.
4: 그런데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총괄하고 또 대표 원내대표랑 함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핵심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임 정책위의장 자리 임명까지 과정이 꽤 복잡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임 의원이 먼저 장 대표한테 정책위의장 내가 좀 맡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알려지고요. 이후에 이 정 원내대표와도 얘기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장 대표가 임 의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 대표 의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지면서 인선 논의가 한동안 매끄럽게 좀 풀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정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임 의원 임명에 좀 신중한 입장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에 막판 조율이 이루어졌고요. 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대신에 네. 김은혜, 김미애, 박수영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에 함께 앉히는 방향, 이게 절충안으로 좀 좁혀졌다고 합니다. 부의장 3명을 함께 보내두는 건 좀 이례적이라서요. 이 정책위의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임의자 신임 정책위 의장이 정책을 개발 잘해서 네. 대한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 저 PD님, 임의자 정책위원장님 한번 인터뷰 요청 좀 해주세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여야 대표 첫 상견례입니다.
3: 네, 김인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네요.
4: 네, 두 사람이 양당 대표 자격으로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야 대표의 공식 회동 자체도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랑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자리였습니다.
3: 그런 일이 있었군요.
4: 네, 너무 오래됐죠. 정청래 지도부 때는 공식 회동한 사건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파란색 그리고 국민의힘의 빨간색이 함께 들어간 넥타이 맸고요.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오. 장 대표도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특히 김 대표는 나는 장 대표 실제로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리더고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웃어주는 인품 좋은 분이다 이렇게 시켜세우기도 했습니다.
3: 장동현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하고 지방선거 부정선거니까 다시 치르자고 네. 하고 있고 윤호개인 세력으로 지칭되고 있잖아요.
4: 네.
3: 대통령한테는 이재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연임 그리고 뭐 공소취소 안 하겠다고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4: 네.
3: 진짜로 그러한 장동혁 대표를 김민석 대표가 진짜로 좋아할까요? 한국
4: 글쎄요.
3: 정치에 꼭 필요한 리더라고 생각할까요?
4: 저도 어제 사진을 봤어요. 그 김 대표랑 장 대표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는 사진을 보고 저는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속내를 보면은 둘이 과연 서로를 반길까 하는 네. 생각도 있기는 한데 네. 어찌 됐든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연임을 노리는 거라면 네. 김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랑 좀 조우를 해서 체급을 좀 키우고 앞서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나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장동혁 대표는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4: 그렇죠.
3: 왜냐하면 나는 뭐 야당 대표로 여당 대표로부터 인정받았다.
4: 그럼요.
3: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4: 네.
3: 뼈 있는 뭐 기싸움도 있었다고요. 뭐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는데 본론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 달랐어요?
4: 네, 먼저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 사퇴 압박 이걸 정면으로 좀 꺼내들었는데요. 장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랑 대법원장의 의견을 충돌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서 대법원장 재청 받아들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3: 네.
4: 민주당 뿌리 노 전 대통령 좀 끌어와서 지금 민주당은 왜 사법부 압박하냐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3: 네.
4: 김 대표도 바로 물러서진 않았는데요. 어느 한쪽의 결단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사실 조 대법원장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을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그 김민석 대표가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장동혁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 네.
3: 유튜브 댓글로 승구 형님이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리더겠죠? 라는 의견을 주셨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 의견은 아니에요.
4: 네.
3: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특별감찰관제 부활입니다.
3: 예,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동안 비어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했네요. 드디어.
4: 네, 그렇습니다.
3: 잘하신 거죠?
4: 네, 그럼요.
3: 네.
4: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자리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권력의 집안단속을 맡는 사람입니다.
3: 오.
4: 어떤 얘기냐면 대통령 배우자랑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참모의 인사 청탁 청탁이나 금품 수수, 공금 유용을 감찰하는 자리인데요. 네.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직접 고발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면 2016년 이후에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에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 네.
4: 최 후보자는 좀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3: 뭐예요?
4: 어떤 거냐면 네.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도 최 후보자를 추천한 이력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이걸 근거로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3: 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4: 어떤
3: 이 포인트 정 기자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4: 네.
3: 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내에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청와대 바깥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지
4: 네.
3: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안 놀려고 그래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4: 그럼요.
3: 그래서 외부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4: 네.
3: 정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네. 내일 뵙겠습니다.
3: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장동현 대표가 새롭게 꺼내든 당협위원장 직선제 카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예.
3: 최고위원님.
5: 네.
3: 조광한 최고위원하고 이제 비공개 때는 안 싸우세요? 언쟁 없으세요?
5: 제가 사실은 조광한 최고하고 둘이서 술을 한잔 했어요. 조광한 최고께서 한번 둘이 한번 밥 먹자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하시고
3: 네.
5: 뭐 조금 일정 부분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3: 네.
5: 지난번에 뭐 말했던 이런 부분들.
3: 푸셨군요.
5: 그래서 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수용하고 네. 뒤로는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3: 그렇죠.
5: 뒤에선 좀 잘 지내자라고 네. 약속도 했고 그래서 관계는 지난번보다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3: 네. 하여튼 장동혁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핵심 관계자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곧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안 문제 좀 여쭤볼게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협 직선제 이거 의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 좀 상정조차 안 됐어요. 뭐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는 됐지만 어때 좀 어제 논의됐던 얘기나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5: 어제 많은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3: 아,
5: 많은
3: 그래요?
5: 논의가 있지는 않고 제가 당장 있는 그 최고위원회의 그 장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 주말에 제가 알기로 많은 우려 들이 전달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장동혁 대표나 정정식 원내대표예요?
5: 예, 정정식 대표님은 원래도 좀 많이 우려를 하셨으니까 뭐 기존 입장이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님한테 좀 우려를 많이 전달한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조금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최고위원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 우려가 많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네.
5: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 대표님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혹시나 이걸 표결을 했을 때 뭐 진짜 표결에 들어갔을 때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어 정족수를 채워버리지 못하면 그럼 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3: 네.
5: 부분들 고려해서 네. 아마 조금 더 논의하자 이렇게 뭐 미룬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우 최고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5: 저는 꾸준히 반대를 해왔죠.
3: 왜요? 당원당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2년마다 재신임 받고 좀 당원들에 의해서 당협위원장 선출되는 거 민주주의 원리 아니에요?
5: 저는 뭐 일단 관례상으로는 당협위원장을 뽑는 거는 뭐 사실 맞는 건데 사실상은 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해왔죠.
3: 맞아요.
5: 이거를 완전 대규모로 변경을 해서 거의 그 책임당원 전체한테 이렇게 사실상 경선처럼 해서 미니 총선 같은 형태로 이번에 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3: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5: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고 특히 제가 있는 대구 같은 곳은 국민의힘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사실 당내 경쟁이 거의 본선보다 더
3: 맞아요.
5: 치열한 경우가
3: 맞아요.
5: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런 식으로 뭐 당협위원장을 뽑는다면 사실상 총선을 미니 총선을 한번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도움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3: 뭔 말이에요?
5: 실무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많은 지역에서 당협위원장 경선이 일어날 텐데
3: 네.
5: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이 진다. 그러면 저도 어쨌거나 그 현역 의원과 그러면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또 지역에서 아. 둘이서 계속 경쟁을 하면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6: 어색한 동거가. 예.
5: 그게 과연 지역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당에게 현재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명분상으로도 네. 사실은 우리 지도부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상 미니 총선 하는 거 총선 공천의 반쯤을 지금 미리 하겠다라는 그런 저는 메시지로 보여요. 그러면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식 지도부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지도부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앞으로 그러면 총선을 어떤 식으로 이끌겠다, 어떤 당으로 이끌겠다, 본인의 공약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식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우리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를 이끌기 위한 지도부였던 것이 다음 총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뭐 실질적으로 임기도 보장돼 있지도 않고 명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대규모 변화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건 장동현 대표님이 어떤 걸 꿈꾸는지는 알겠어요. 왜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계속해서 더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더 나아가면 뭐 일정 부분 세대 교체도 이걸로 이끌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실무상으로 이걸 만약에 지역에서 모든 당협위원장을 경선시킨다.

0: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뭐 우리가 당원 중심 정당, 좀 더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정당 이런 데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아 우리 당원들이 보니까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대여 투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당원 투표를 하면 그러면 뭐 우리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조금 더 열심히 대여투쟁을 하겠지라는 그런 구상을 조금 그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1: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만 해석하는 거 아니세요?
0: 맞아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각 지역마다 네. 각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른 측면은 있지만 특히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뭐 낙선한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뭐 지금 당협위원장 또는 현역 의원들 간의 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당의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1: 이걸 꺼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이거 꺼내가지고 당협위원장들 뭐 목줄을 갖고 있으면 창동혁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뭐 그런 것과 또 이렇게 좀 프레임 좀 바꾸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런 프레임을 갖고 뭐 이런 것을 안건을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0: 근데 그게 그런 목적도 그렇게 저는 달성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선을 한다 사실상 당협위원장 경선을 해서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교체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꼭 장동혁 대표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장동혁 대표님에 대한 좀 불만이 있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그냥 너무 많은 분란을 만들지 말고 지금 지도부 하에서 일정 부분은 그 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히려 너무 많은 지도부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오히려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27일 날 재논의하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0: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신 만큼 그대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상정 자체도 불가능할 수 있다.
0: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어제 장동윤 대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예방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윤 사퇴해라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신 우재준 최고위원님이 다른 좀 감정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0: 저는 그래도 일단은 이 여야가 만나는 장면 자체가 잘 없었다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들어요.
1: 그렇죠. 없었죠.
0: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야 당대표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 자체가 네.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불꽃 튀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이 임명 제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도희 대표님이 먼저 입장을 꺼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김민석 대표가 또 반대로 절차적 이런 문제들 자기들의 입장을 꺼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조금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께서 여러 갈등이 있는 걸 국회 안에서 대화해서 풀어가라고 저는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어느 순간부터 뭐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각자 진영에서 자기 그 편에게만 소구하는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못지않게 직접 좀 만나서 싸울 때 싸우고 대화 좀 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좀 더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장면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좀 기분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당대표로서 좀 여권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분위기가? 장대표 뭐 그만두라는 사퇴하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쏙 들어가 버린 것 같고 이러다가 내년 8월까지 뭐 당대표직 임기 채우는 거 아니냐? 또 연임 도전해서 2028년 총선 공천권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0: 제가 뭐 물밑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하반기 정기국회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두자라는 게 저는
1: 네.
0: 여전히 주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 내년 초쯤만 돼도
1: 네.
0: 이제 조금 이제 정식으로 좀 총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지도부도 만들어서 그러면 다시 정식으로 총선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뭐 내년 초쯤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천권을 장동윤 대표가 행사하는

0: 것이 맞냐 이러한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만약에 뭐 일각에서 나오는 네. 서울시장 뭐 재보궐선거가 진짜로 열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뭐 좀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0: 강릉은
1: 생각합니다.
0: 강릉은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몇 군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은 내년 초까지는 장동혜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흔들림 네. 없는 그런 당대표직을 수행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전망으로
1: 근데 또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0: 변수 있어요?
1: 변수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사실은 당협 위원장 사태 같은 것도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님의 엄청 힘을 실자라는 이런 그 움직임이 아주 강하다기보다는 일단은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일단 가자라는 측면이 저는 더 주류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 균형이 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또 어떤 다른 뭐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막 올랐던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 당대표직을 그만두지 않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우재준 최고위원님 한동훈 의원의 좀 측근이시잖아요. 잘 뭐 얘기도 많이 하시고
1: 뭐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잘하고 있어요. 요즘 의정활동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그래도 어제도 예결위 처음 데뷔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오, 잘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네. 상임위도 처음 질의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정말 저도 좀 생각을 못했던 이런 오.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착착 짚으시는데 네. 저는 그런 거 보고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의원 한동훈으로서 예 이런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0: 아쉬운 부분 없어요?
1: 그래도 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뭐 높은 점수를 주고 네. 싶습니다. 뭐
0: 이런 부탁은 혹시 안 해요? 아유 우재준 최고위원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 좀 만나야 되는데 우리 우 최고가 좀 친한 사람들 좀 모아줘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시던가요?
1: 뭐 본인이 직접 만나시면 되지 뭐 굳이 저를 통해서 만나야겠습니까? 뭐 아마 그 저도 아주 자주 보지는 못해요. 아주 자주 보지는 못하고 또 워낙 바쁜 분이고 그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 들었을 때는 부산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0: 맞아요.
1: 쓰는 걸로 보이고
0: 회복에 올리는 건 다 지역구 활동이더라고요.
1: 저도 놀라울 정도로 네. 정말 지역민들한테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본인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뭐 많이 자주 보지는 않는데 가끔 봤을 땐 그래도 뭐 응원하고 있습니다.
0: 노웅래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증거가 좀 위법하게 수집이 돼서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뭐 잘못된 증거 수집이었다. 수사기관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맞죠. 일정 부분은 맞지만 정치적 의미를 해석할 때는 좀 구체적인 이유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노웅래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실상 뇌물 사건을 조사하다가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조모 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사실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게 돈을 준 정황이 나왔고 그 부분을 수사해서 나중에 이렇게 기소까지 된 건이거든요.
0: 근데 별건 수사 아니에요?
1: 별건 수사죠. 근데 별건 수사가 이건 불가능한 건이 아니라 사실 적절한 시점에 영장을 새로 받았으면 됩니다. 새로 받았으면 되고 아마 받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근데 왜 안 그랬어요?
1: 근데 좀 약간 그 실무선에서 약간 이 부분을 영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제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네. 다만 이건 좀 약간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측면에서는 정말 자기 자발적으로 이거를 증거를 제출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늘 좀 문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원래는 정식으로 영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수사 실무선에서 조금 약간 그 실무상처는 실수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건을 가지고 뭐 어떤 수사기관이 굉장히 과잉 수사를 했다거나 뭐 잘못된 수사를 했다거나 뭐 그 검찰 개혁을 말하는 분들이 하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너무 별건 수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건을 막 들어서 뭐 제가 볼 때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그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돈 받은 게 맞는 것 같은 뭐 노웅래 의원이란지 전 의원이란지 또는 그와 정치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떳떳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좀 동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 그것도 분명히 잘못됐는데 네. 위법한 증거는 수집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런 측면이 있죠.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하면 안 되는 거죠.
0: 그러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최고위원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최근 되게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있잖아요. 장윤기 씨 사건도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 예.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경찰이 암장한 거 아니냐 보안 수사권 이거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피해가 커질 거다 이러한 지적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관은 조금 견제 장치가 맞아요. 있어야 됩니다. 네, 견제 장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견제 장치가 없으면 나태해집니다. 네. 그러면 그냥 대충 처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혹시나 이렇게 이 사람이 잘못하고 나태하게 일을 처리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번에 대표적이죠. 이번에도 사실 뭐 저는 아직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제주도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분이 네. 뭐 아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0: 왜 그랬을까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1: 그럴 수 있겠죠. 대부분의 실종 사건들이 뭐 그냥 안 오다가 언젠가는 뭐 연락돼서 그냥 발견되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성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건도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나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네. 나태함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게 시스템적으로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 사실 보안수사권은 꼭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 사건은 사실은 보안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입장에서 그런 나태함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네.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0: 대통령께서도 이거 보안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보안 대책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1: 저는
0: 검찰이 그런 보안 사건을 갖거나 아니면 수사 지휘권을 갖거나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지 않아요?
1: 저는 애초부터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 자체가 누가 봐도 조금만 찬찬히 이 제도를 살펴보면 또는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죠.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이런 그 정치적으로 조금 검찰에 그 대한 그 아픔도 있고 반감도 있고 한 사람들이 사실상 기관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서 저는 보안 수사권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지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0: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진숙 의원이 5.18 폄훼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논란이 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제명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진숙 의원은 여자 히틀러라고 이건 고소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사실은 제가 그때 이진숙 의원님의 그때 축사를 다 봤어요. 네. 봤는데 축사 자체에는 아주 뭐 문제될 만한 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말씀 취지신 것 같아요. 5.18도 너무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거친 방법으로 저는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상처를 입은 분들
0: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이상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셨습니다.
2: 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또 구애에 나섰네요.
3: 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동사 시제만 과거 시제로 바꿔 다시 올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 국방장관에게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

0: 재개 의지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구애 메시지를 재차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 So we were doing a massive war exercise.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0: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김 위원장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최근 잇따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 연구원은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자금,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하면서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회담 대가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미 훈련이 더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선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엔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앉습니다.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4: 용산 전체를 가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 공원도 훼손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5: 이제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용산 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3: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한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에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 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해 결국 조사관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해온 쿠팡은 이번에는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20일과 21일, 24일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계속된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건 처음입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현장 조사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고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현장 조사에서 사전 통지를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성과급 60%를 주식으로 주는 SK하이닉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7: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교섭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50.1%, 찬성과는 불과 25표 차이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주식 비중이 커지고 주가 변동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공개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 결과는 찬성이 많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노사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후속 일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노사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져 교섭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에 1,27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측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8: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거에 발생했던 역대 최대 손실률도 함께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이 바뀝니다.
2: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제공하는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하고 연 1.9에서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8: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 시점이 다음 달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2: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 서비스 대상 범위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신청과 같은 업무도 AI 에이전트를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8: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각종 연금을 받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 50만 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8: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잇따른 실종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실종됐던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가장 먼저 했던 30대 남성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9: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밤 친구와 헤어지고 연락이 끊긴 지 닷새 만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산에 있는 길거리에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는 B씨 주거지도 수색했는데 이곳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원 소속으로 지난 14일 수료증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다음 날인 21일 저녁 실종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최초 신고자는 피의자인 B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자였던 B씨를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진술에 수상한 점이 있어 범죄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8: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2살 김상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옛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상수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보복 살인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0: 아기의 팔을 붙잡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 발길질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광주 여수의 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입니다. A씨는 모두 19차례에 걸쳐 숨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고 아이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출혈, 다발성 골절 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별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 회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항소심 감형에 대해 허무함의 충격이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상대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검진 의무화를 담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8: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용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면서 이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1: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용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유관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 휴대전화 속에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자 1명이 확인됐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 4명으로 늘었지만 최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 추가 피해자 있는 걸 확인된 게 혐의 인정하세요?
11: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성착취물 제작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성매수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13: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어떤 성매수가 아니잖아요. 범행의 대상의 어떤 확장성까지 보이는.
11: 수사 과정에서 당초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안 중대성도 커진 상황.
14: 구속 상태로 서교될 법정에서 최 전 의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8: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물놀이 시설 여자 탈의실에 변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게 성추행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캐리비언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두 번째 범행 이틀 뒤인 지난 1일에는 캐리비언 베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선관위의 각종 비밀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선발대 인력도 파견받아 본격적인 출범 준비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투표율 조작 등 선관위의 각종 비위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부 인선을 위한 막판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이틀 내로 대통령실에 10명의 후보자 명단을 보낸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은 요청을 받고 5일 안에 5명을 최종 임명해야 합니다. 앞서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일부 수사관들이 합류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성격의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에 참관해달라는 국회 국조특위층 요청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16: 참관 요청이 돼서 저희 특검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절차로 임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하고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5: 두 달가량 먼저 집중 수사를 이어온 검경 합수본 수사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첩 방식도 논의됐습니다. 이 특검은 수사 기록의 분량까지 모두 통보받았다며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해 이첩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합수본도 수사와 더불어 마무리 기록 정리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출장 의혹의 경우 합수본 단계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검이 다음 달 초 현판식을 마치고 어떤 사건에 대해 1호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김태호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함이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각종 청탁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7: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이석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메니에르스 병으로 오는 어지럼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니에르스 병은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이 충만감 이 네 가지 증상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어지러움과 함께 우리가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비행기를 탔을 때로 많이 쓰는 약약은 혈관 확장제인데 허혈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을 혈관 수축에 의한 허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는 어지러움이 의심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고막 내 주입술로도 사용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 어지러움은 한 번 발생하면 자주 재발을 하고 이명과 난청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모두 치료된 이후에도

0: 환자분들한테 지속적인 자가요법을 교육시킴으로써 계속 스스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부와 4부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도착을 하셨다니까 곧 있으면 올라오실 것 같고요. 인재 영입위원회 서정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얼굴에 술이라고 써 있어요.
4: 아니에요.
3: 술 좀 그만 드세요.
4: 예?
3: 네?
4: 예.
3: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 자신할 나이 아니에요.
4: 아 그럼요. 네. 계속 이렇게 이명도 더 키우고 뭐 어쩔 것
3: 그러니까.
4: 그래요.
3: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5: 반갑습니다.
3: 대변님 잘 지내고 계세요?
5: 네, 잘 지내고 있어요.
3: 왜 저희 방송엔 잘 안 나오세요?
5: 안 불러줘서 그래요.
3: PD님이 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5: 아니 이제 제가 방송 있는 날만 불러가지고.
3: 그러시구나. 오늘 저기 뭐 여권 얘기, 뭐 청와대 얘기, 또 뭐 김민석 당대표 체제 일주일 여러 가지 뒷얘기 많이 아실 테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 많이 해 주시면
5: 요새 뭐 좀 그렇습니다.
3: 좀 그래요? 왜요?
5: 아니 뭐 이제
3: 컨벤션 효과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됐으면
5: 막 이제 이게 정당인들은 선거를 해서 승패가 나고 또 이게 왜냐 그럼 이번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하니까 막 90도로 인사도 나오고 막 이런 갈런데 이제 그 하여튼 유튜브 세력들이 문제입니다.
3: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적극 수리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이자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정 장관의 퇴장을 두고 여야 모두 술렁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결국에는 사표 수리했어요. 이 배경 뭐라고 보세요?
4: 뭐 저는 정성호 장관이 그 사표 낸 이유가
3: 뭐예요?
4: 공소 취소가 내 어려워지니까 네. 원래는 이게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고 장관이 됐거든요.
3: 정성호
5: 언제 언제 그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4: 장관 되기 전에 공소 취소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4: 장관 되기 전에. 그거 이제 장관이 돼 보니까
3: 그거랑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4: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사표 낸 이유는 네. 뭐 아마 이게 저는 교도소 가기 싫어서
3: 또 뭐 이렇게 또 아직 첫 마디부터
4: 직권 남용이 많아요. 옛날에 대장도 항소 포기도 있었고요.
3: 네.
4: 그다음에 그 문자 있잖아요. 보안 수사권하고 공소 취소 그 검사장하고 MBC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프로에 폭로했던 그 문자 있죠.
3: 맞아요.
4: 이것도 있고요.
3: 그게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4: 그렇죠. 본인이 부인 안 하잖아요.
3: 네.
4: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박상용 검사 징계권 남용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검사들 뭐 감찰, 그리고 이제 검찰 미래 위해서. 좀 재조사를 하잖아요.
3: 네.
4: 근데 아무리 뭐 해봤자 재조사 나올 게 없잖아요.
3: 네.
4: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도 어렵고 본인이 할 일이 없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뭐 본인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3: 공소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4: 당연히 원하죠.
3: 아, 당연히
4: 그러면 본인이 퇴임하고 뭐 재판 받으러 갈 일이 있습니까?
3: 네.
4: 당연히 원하겠죠. 근데
3: 그러면 그걸 원하는데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싫어요. 저 안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뒀다? 이런
4: 그렇죠.
3: 스토리잖아요, 지금.
4: 왜냐하면 이게 뭐 털어도 뭐 대북 송금이든 뭐든 네. 조작 기소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3: 네.
4: 박상용 검사도 이게 안 나오고 오히려 뭐 이화영이 위정으로 처벌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남아 있어 봤자 더 할 일이 없다.
3: 네.
4: 이제 보안소도 안 되고
3: 네.
4: 공소시도 안 되고 남아 있어 봤자 이게 진짜 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뭐 떠나겠다는 사람
3: 네.
4: 이재명 대표 잡을 수도 없죠.
3: 네.
4: 처음에는 좀 잡으려고 한마디 했죠.
3: 네.
4: 좀 잘 버티라고. 근데 뭐 도저히 의지가 확고하니까 수리했다 이래봅니다.
3: 김지호 대변님 어떤 생각이세요?
5: 조정 변호사님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나 가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막
3: 그럼 내용을 알려주세요.
5: 카더라로 그냥 아니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정부는 어느 정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일정 부분 좀 남겨놓아야 되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3: 네.
5: 근데 이제 뭐 아쉽지만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너무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의 입장도 뭐 보안수사권 폐지로 돌아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소신으로 가졌던 보안수사권 문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직원들이 몇천 명 되잖아요.
3: 네.
5: 근데 제일 중요한 부처가 폐지됐어요.
3: 네.
5: 이게 사실 조직 책임자로는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3: 그래도 뭐 10월 달까지 좀 공소청 중수청 출범할 때까지는 좀 마무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정기국회 국정감사까지 치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5: 이제 좀 제가 섭섭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3: 하십시오.
5: 그럼 친명 좌장이신데 2017년부터 저도 정성호 장관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같이 뭐 팀장 하시고 팀원 있었어요. 제가 맨날 아침에 네. 회의하고 근데 아니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지금 직권 1년 차. 아니 또 사표를 내는 방식도 인사혁신처에 그 사표를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대로 또 따라하잖아. 조희대 대법관장이 그냥 또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그냥 네. 뭐 대법관 임명 제청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밖에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도 사퇴를 해? 뭔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런 위기의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월까지는 버텨주셨어야 되는데
3: 네.
5: 몸이 아프시고 뭐 계속 그냥 안 나오시고 대통령으로서 계속 이 직을 유지하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뭐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좀 편드는 모습.
5: 친명좌장이시잖아요.
3: 네.
5: 친명좌장이시니까. 그리고 그 이제 막 여기저기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원흉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3: 아니, 또 대법원장한테 원흉이라고 하면
5: 아니 원흉이죠.
3: 우리 보통 원흉하면 이토 히로부미 뭐 이완용 아니, 이런 뭐, 사람들 원흉이라고 그러는데
5: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3: 민정수석하고 협의 다 했다잖아요.
5: 민정수석한테 서면 보내기 선회 시간 전에 보내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협의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어쨌든 전 국민이 뽑은 선출직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성호 장관님은 친명좌장이고 10년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할 말을 하신 거죠.
3: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을 했을 때 이거 제청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때 많은 민주당의 의원분들과 민주당 성향의 패널분들이 이거 대법관의 제청권 헌법상의 권리고 견제와 균형이고 상권분립인데 왜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 지금 다 박제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5: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김명수 대법관이 윤석열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하고 선호하는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했잖아요.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3: 그 전에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막 했을 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비판했으니까
5: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숙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민정수석을 통해서 자기 의중을 밝히면 되는데 왜 언론 가서 떠듭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죠.
3: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5: 예.
3: 서 변호사님 더 강경파가 올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온건파가 와가지고 마무리를 좀 잘하려고 할까요?
4: 아마 제가 보기에 상당히 구인난을 좀 겪을 겁니다.
3: 왜요? 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을까?
4: 아니 행안부관대 그 실세고요.
3: 네.
4: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밖에 없잖아요.
3: 네.
4: 그런 게 별로 권한이 없어요. 그건 공소 유지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교정하고 출입국 이거밖에 없거든요.
3: 아.
4: 옛날에 법무부 장관처럼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3: 그러네.
4: 거기다가 이제 그 남아 있는 법무부 장관 역할은 공소취소밖에 없어요. 이제
3: 네.
4: 할 일은
3: 네.
4: 공소청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하려고.
3: 네.
4: 그거 내가 이게 그 내 손에 피마붙이 되는 거예요.
3: 네.
4: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 뭐 박균택, 이근태 뭐 이런 사람들 거론되는데
3: 박주민.
4: 아, 그러니까 박주민이고 서영교 이런 사람들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3: 안 하려고 한다.
4: 어, 다음에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는데 네. 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잖아요.
3: 그러면
4: 박주민이 1순위예요?
3: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 쪽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
4: 그러니까 외부에 뭐 민변 출신의 뭐 강경파 하나 들고 와서 공소취소 하고 교수 가라 뭐 이런 데 돼야 되는데 거래가 그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저는 구인난을 겪을 거로 봐요.
3: 네.
4: 아무 고난도 없고 지금 남은 게 그 이재명 공소취소가 이제 가장 이슈인데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3: 그럼 외부에서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본인과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춰왔던 당내 인사가 적절하다라고
4: 근데 가장 친한 정성호까지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 하락하면서 이제 레임덕이 벌써 오잖아요.
3: 아이 또 뭘
4: 그러니까 조희도 대법원장도 추천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게 이번에 전당대회 세 명 이재명 대통령 비는 세 명이 다 떨어졌잖아요.
3: 네.
4: 박성준,
3: 네.
4: 그다음에 이근태,
3: 네.
4: 김용.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전당대회 다 떨어졌어요?
3: 또 그러네요. 또.
4: 그 정성호 장관 떠나고 있고 이석연 통합위원장은 아 이재명 탈퇴 탈당해. 탈당 원래 임기 말이 오는 거예요.
3: 맞아요.
4: 그리고 완전히 레임덕이잖아요.
3: 어.
4: 그리고 정성호도 떠나는 거예요. 원래 배가 난파할 때 친한 사람부터 떠납니다.
3: 네.
4: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법무부 장관 구하기 쉽지 않다.
3: 알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좀 상당히 높아요. 긍정평가보다 한 17% 높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6% 이상 좀 떨어졌어요. 보통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왜 이럴까요?
5: 전당대회 때 그렇게 싸웠는데 이게 뭐 축제가 돼야 되는데 당대표 후보끼리도 그렇게 싸운 게 최근 10년간 처음이고
3: 네.
5: 최고위원들까지 그냥 333으로 그냥 이렇게 싸운 것도
3: 네.
5: 뭐 초유의 일이라
3: 네.
5: 아무래도 여권의 핵심 내부 분열층이 좀 분열돼 있다.
3: 핵심 지지층. 네, 호남에서 22%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5: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영향이 일단은 뭐 분열돼 있으면은 네. 중도도 안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도 민심은 사실은 부동산 민심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
3: 뭐예요?
5: 연초에 공시지가 인상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3: 네.
5: 사실은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3: 근데 그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5: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하고 수도권 남부에서 기초지자체랑 서울시장
3: 맞아요.
5: 선거 졌잖아요.
3: 맞아요.
5: 근데 이제 공시지가의 그 상승 수준이 어떤 데는 30% 넘게 상승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세 인상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계속 예고가 됐기 때문에
3: 맞아요. 세금 더 내라.
5: 지방선거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 표심을 나타냈거든요.
3: 네.
5: 근데 결집돼서 나타낸 게 아니죠.
3: 네.
5: 드러내놓고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아이 찍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당락을 좌우할 만한 그때부터는 사실은 결집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비토층이 결집해서 지지율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저는
3: 네.
5: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위기감 느끼세요? 뭐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위기감
5: 뭐
3: 느끼십니까?
5: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을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동안 유능한 지도자라는 평이 무색하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유연하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위기감은 안 느낍니다.
4: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요. 세 군데서 동시에 빠져요.
3: 어떤?
4: 모든 지역,
3: 네.
4: 모든 세대, 모든 이념층. 그러니까 이제 진보, 중도, 보수 다 빠지고
3: 네.
4: 또 이게 모든 지역, 호남, 영남 다 빠지고 수도권. 그러게 20, 3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 빠져요. 세 군데서 다 빠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그나마 좀 막으려면
3: 네. 해법.
4: 완전히 인적 쇄신해서
3: 네.
4: 일단 이게 그 김용범 자르고
3: 에이.
4: 김현지도 자르고
3: 에이.
4: 안규백도 자르고
3: 에이.
4: 정동인도 자르고
3: 다 잘라요?
4: 다 잘라대요. 인사함들에게 그대로 두고는 개편이 안 돼요.
3: 네.
4: 지금 원래 부동산 주식 보안수사권이잖아요. 여기 최근에 조이대 대법원 탄압 거기다가 이제 안보 불안이 오는 거예요.
3: 한미 훈련 축소.
4: 그렇죠. 네. 완전히 패싱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빨리 그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 개편하고요.
3: 네.
4: 그리고 정책도 확 바꿔야 돼요.
3: 어떤?
4: 예를 들어 이게 1 가구 1주택은 헌법에 죽을 거입니다.
3: 네.
4: 어떤 경우든 거주하든 안 하든 건드리면 안 돼요. 누구나 집한 채를 가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헌법상 주거권.
3: 네.
4: 따라서 이게 내가 거주 못할 사정이 뭐 천 가지 만 가지 있죠. 이걸 자꾸 땜질해가지고 야 요렇게 비거주하니까 요건 좀 깎아줄게 깎아줄게 이래가 안 돼요.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1가구가 1주택 가지는 건 헌법의 고용 권리라니까. 거기는 세금 어떤 세금도 때리면 안 돼요.
3: 네.
4: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땜질로 계속 예외만 확대하잖아요. 이래가 안 된다는 거죠.
3: 그 전당대회 끝나고 뭐 개각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조용한 것 같아요.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5: 아니 지금 뭐 개각할 분위기죠.
3: 네. 제가 해야죠.
5: 제가 봐도 인강영 국세청장이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공정위원장 아 이런 분들은 뭐 정말 날라다니거든요.
3: 잘하고 있다.
5: 일을 너무 잘해요.
3: 잘해요?
5: 제가 봐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이슈 파이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미숙한 분들도 계신 거죠.
3: 근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5: 뭐
3: 있습니다.
5: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하고 네. 그분이 보여준 성과만 보고 네. 언론 성과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뭐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다 단합하는 거 잡아내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경제의 어떤 정수거든요. 그거를
3: 네.
5: 아주 계획을 가지고 묵묵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3: 좋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개각 인선을 해봅시다. 예, 네. 김지호 대변인님 누구누구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 일단은 김종효 인재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3: 오셨습니다. 김종효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차 너무 많이 막히죠?
6: 죽는 줄 알았어요.
3: 빨리 인선해줘보세요. 누구누구 바꿔야 돼요? 대략 요 정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5: 저기
3: 그래야 좀 쇄신이 되지 않을까?
5: 저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니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3: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기, 약해졌어요? 근데?
5: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막 한번 선거에 막 세네 번 떨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 뭡니까?
5: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주식 시장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사실 선물이잖아요. 파생상품 그리고 주가 누르기 일부 비판하는 법은 이번에 추진한 세제 개편 촉진법이라고까지 이렇게 악평을 하시더라고요.
3: 네.
5: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3: 김용범 정책실장의 잘못이 크다.
5: 아니,
3: 바꿔야 된다.
5: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는 아니고.
6: 누구예요, 그럼?
3: 그럼 누구 얘기예요?
5: 누군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왜 이러한 정책이 뭔가 좀 속가지지 않고 추진됐는지. 저는 그 이유도 좀 알고 싶어요.
3: 정책실장이 그걸 뭐 결정을
5: 했고 정책실장이 모든 거에 대해서
3: 그럼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합니까?
6: 아니, 물어볼 제가, 사람이 있거든요.
5: 제가 뭐 내밀한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 기본 상식이니까
5: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예요.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해서 총액 규제를 하는데
3: 네.
5: 그 집단 대출이라고 그러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그런 것도 제한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뭐 천세대 이천세대 분양하는데
3: 네.
5: 집단 대출 2, 3년 전에 계획했고 약속했던 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3: 네.
5: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3: 네.
5: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했던 실무자든 결정했던 정책 위반자는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 제가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3: 정책 컨트롤 타워
6: 근데 이거였잖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3: 네.
6: 왜냐하면 당으로 가시면 돼요.
3: 당으로.
6: 네. 거기 당대표이신 분이 있잖아요.
3: 네.
6: 지금 당대표 하신 분이 그 전에 총리셨어요.
3: 아, 당정청회를 통해서.
6: 예, 그분이 그 지금 문제가 김지호 대변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대통령 아래서 실무적인 총괄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갖고 네. 김민석 대표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들을 총리로서 그냥 다 통과시켰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셨습니까? 리더십 부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총리할 때 다 통과시켰던 그런 것들을 당대표로 돌아와서 다 뒤집고 있어요, 지금.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일거주 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 그거를 그런 문제들을 그럼 총리할 때는 안 걸러내셨어요?
3: 네.
6: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뭐 당대표 된 다음에는 그거를 거꾸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자기가 문제 삼아서 뒤집으면서 내가 이것을 이거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입니까?
3: 김종혁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뭐냐면 지지율이 지금 여권 하락하고 있다.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6: 네.
3: 이게 근본 원인은 뭐고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거든요. 짧게 압축적으로 한번 얘기해.
6: 근본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뭐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거기에 발목이 잡혀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3: 그렇게 봤나요? 그러니까
6: 그게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과도한 자신감.
3: 네.
6: 본인이 처음에 와 지지도가 내가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호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뭐 이번에 8월 달에 또 부동산 정책 냈지만 그때도 이거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언론에서도
3: 네.
6: 얘기했고. 근데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3: 네.
6: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이건 문제가 됩니다. 공소 취소 특검 말 안 됩니다. 라고 법치주의 훼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리고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고
3: 네.
6: 과도하게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야 집 팔아서 주식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뭐 너무 자신감 과잉으로 내가 윤석열이라는 그런 뭐 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한심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대통령 다음에 됐으니까 탄핵돼서 했으니까

0: 하는데 그리고 정권의 속성이라는 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질 거예요.
1: 어렵다.
0: 네, 어려워질 없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지호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어제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또 험담과 저주를 한 것 같아요. 내용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 곧 3자를 그릴 것이다. 윤석열 때와 비슷한 증상이 많다.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대통령은 소통, 교감하는,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내가 해야 될 얘기를 지금.
1: 김주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 아니,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장님이 막 저희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유시민 작가 방송을 보고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저는 그거 안 봅니다. 네,
2: 비슷한 논조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어때요?
2: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지지했던 그런 당대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1: 화가 나서
2: 뒤끝장렬
1: 뭐,
2: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진영 내에서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존경받고
1: 뭐 지금도?
2: 아니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고 위치가 확고하신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후배들에 대해서 용역평론가다,
1: 네.
2: 촉법평론가다, 뭐 대통령실에 사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뭐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도 원색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2: 근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많은 그런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상처를 그 잭나이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 같은 용역 평론가들 상대하기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그냥 다 투영해가지고 그냥 십자포화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모든 원망이 이 모든 거는 당신만 없었으면 나는 존경받고 뭐 이 위치가 확고했는데 당신이 대통령 된 이후에 나한테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약간의 좀 확증 평양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대통령한테 다 책임 묻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1: 안타까워요.
2: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집권당이고 대통령은 큰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161석의 거대 여당이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분 나쁘기보다는
1: 근데 이게 비판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2: 아니 그냥 뭔가 좀
1: 센데
2: 아, 저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 진영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 혹시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1: 아, 근데
2: 하고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1: 김주 대변인님 매운맛이 없어져가지고 좀 실망스럽네요.
3: 옛날 말에요. 양약은 내 그 고어구 입에는 쓰지 말 리어병 병에는 좋다. 충원은 기에는 거슬리지만 그 행동 이런 게 좋은 거예요.
1: 이 충원이에요 그럼?
3: 충원이죠. 오. 유시민 작가가요. 네. 시사전에 뽑은 3년 연속 우리나라 영향력 1위입니다. 네. 그 시사전에 뽑은 영향 1위예요. 이런 분이 이 정도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귀담아 듣고 아 내가 이게 돌아보면서 좀 반성하고 뭔가 변화하려고 해야죠.
1: 네.
3: 구구절절이 옳잖아요.
1: 네.
3: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완전히 뭐 필패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고 이대로 가면 그러게 총선 폭망하고 정권도 이게 바로 뺏길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을 위해서 이게 계속 쓴소리 하잖아요. 이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0: 저는 유시민
3: 아시죠? 네. 다 했어요.
0: 아, 저 유시민 작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전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슨 뭐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이다.
1: 아.
0: 60대 넘으면 뭐 뇌가 썩어서 들어가야 된다. 본인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분 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하는 얘기 보면서 아 그래 가끔가다 맞는 얘기도 하는구나.
1: 결국에는 맞는 얘기예요?
0: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야 이거 무슨 왕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왕 아니다. 그냥 민주공화국에서 일본 공무원일 뿐이다. 근데 왜 자꾸 왕 취급을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삼권 분립에 있어서 아니 저 대법원장한테 지금 민주당 분위기 패널들 분위기 보면 이거예요. 어디 감히 대법원장이 우리 대통령한테 뭐 이런 분위기가 막 물씬물씬 정서적으로 느껴져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거 느낄 때마다 되게 불편해.
1: 네.
0: 아니 대통령 뭐 그, 아니 대통령은 뭐 헌법의 수호자이고 그 대한민국의 1번.

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지만 왕 아니거든요. 네. 그 삼권 분립에 무슨 우열이 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어디가 더 우위라는 거 있습니까? 민주공화국 헌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세 군데가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수장 알기를 무슨 뭐처럼 알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디 감히 우리 대통령과 상의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정서적이고 비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유시민 씨가 그 왕조로 돌아가고 있냐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맞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려면 절대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왕으로 떠받들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왕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망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거긴 좀 왕비가 문제가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그 저희 3부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는 김민석, 장동혁 첫 상견례 요 의미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가지 또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정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1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설의 뉴스명당 제4부 인재영 의견단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0: 예.
1: 저 느끼해요?
0: 왜요?
1: 아니 댓글에 우리 유튜브 댓글에서 장성철은 평론할 땐 몰랐는데 진행할 때는 왜 이리 느끼하냐 막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
0: 뭐가 느끼다
1: 나 느끼한가?
0: 하다가
1: 서 변호사님 나 느끼해요?
2: 아니?
1: 아니죠. 아니. 느끼 안 하대요. 왜 느끼하다고 그러세요?
0: 너무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야 혹시?
1: 어제 김민석 대표, 장동혁 대표 만났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아, 나 정말 아주 좋아해요.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리더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덕담을 했습니다. 자주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서 변호사님 맞아요?
2: 뭐 제가 볼 때 그냥 빈말로 그냥
1: 빈말이에요?
2: 네 그렇죠. 진짜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뭐 어제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만나가 서로에게 덕담만 한 거고요. 네. 아마 성과가 없을 겁니다.
1: 앞으로 계속 만나자고 협치
2: 안 될 거예요.
1: 안 돼요?
2: 예, 전쟁이 전쟁.
1: 그냥 부정적으로
2: 어차피 장동희 대표에게 그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협치는 안 될 겁니다.
1: 네, 부정적 얘기하시는데 그냥 이걸로 끝일까요?
0: 일단 그 모양을 보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 과공은 비례다. 너무 그 과도한 공하는 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고 네. 그다음에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라고 그러거든요. 두 분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할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1: 그러니까.
0: 뭘 그렇게 낯부끄럽고 저 간지럽게 얘기를 합니까? 저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필수 불가결한 지도자래요. 장동혁 대표 보고.
1: 그러니까.
0: 딱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아니 평소에 내란당이란 말을 하지를 마시든가 아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 대표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올림픽 공원을 가지는 마시든가. 아니 두 사람 다 상대방에서 안 볼 때는 그렇게 정말 그 도를 넘는 비난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만나서는 갑자기 무슨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 행동을 하시는데 그걸 보는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이 참 여야가 화해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진짜 가식스럽다. 정말 가식이 차고 넘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좀 불쾌했어요. 아니 좀 진정성을 보여주면 안 되냐?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아 근데 좀 이런 건 좀 기분 나 저는 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차라리 진정성 있는 거지 갑자기 무슨 뭐 온갖 입술에다 빠다 바르고 그래가면서 상대방 막 그냥 아유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정치가 그런 것이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더 나빴어요.
1: 네.
0: 진정성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1: 김주 대변인님. 아니 이거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편에 쓰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냥 호칭 생략하고 이재명이라고 그러고 뭐 연임이라든지 공소취소 안 한다고 해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러한 장동혁 대표를 좋아한다라는 김민석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니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1: 이상한 말을 넘어선 거 아닌가?
3: 뭐 괴상한 말입니다. 괴이한 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뭐 사실은 합리성이 있다거나 저희가 봤을 때
1: 아, 실제로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3: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저는 인정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1: 인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3: 우리가 장동욱 대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당대표 됐을 때 두세 달이나 뭐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제 저희 대통령 만날 때 이랬어요. 아유, 마누라고 쑥 먹고 와가지고 제가 인간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게 봤었는데, 야, 이 정치권에서 강한 대표가 네. 오래가는 게 아니고 오래가는 대표가 강한 대표구나. 그걸 증명한 사람이야. 솔직히
1: 그래서 좋아해요?
3: 아, 좋아. 저희 입장에서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선배님이 유시민 작가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거잖아요.
1: 전략자산.
3: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 장동욱 대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뭐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저희에 대해서 뭐 퍼붓는 얘기는 사실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 그게 어떤 대중적인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큰 뭐 감흥이 없습니다.
1: 그럼 김민석 대표가 지금 8일째잖아요. 네.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김민석 TV도 뭐 아니지 민주당 TV 개편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막 당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 그 정당 유튜브는 네. 어느 당 대표가 신임이 돼도 그거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1: 잘 될 거라고 보세요?
3: 글쎄, 그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하고 활동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게 네. 그 쉬울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글쎄 기존에 있는 그런 유튜브 전문 유튜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1: 첫 출발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3: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은 당청, 당정 관계의 그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1: 창조적 수평 관계를 지향하겠다 막 이렇게
3: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번에 당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비거주 1세대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1: 김종현 최고님 말씀처럼 본인 국무총리 할 때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했던 상황을 뒤집는 게 뭐 맞아요?
3: 국무총리 할 때 논의한 게 아니라
1: 언제 논의했어요?
3: 그때는 이제 사퇴하셨었어요.
1: 아니 발표는 사퇴했을 때지만 계속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거 논의해 왔었잖아요.
3: 최종 안이 이렇게 나왔을 때.
1: 알았어요.
3: 총리가 중요한 거지. 알았어요. 저는 뭐 다 한 거 가지고 뒤집어 씌워. 제가 이제 선배님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토달기 신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있고 어쨌든 좀 유연한 그런 당정 관계가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사라졌다. 네. 이것으로 좋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사가 빨라요. 사실은 뭐 장동욱 대표도 최고위원 임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이번에 그냥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당이 벌써 28년 총선 체제로 전환된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느낌도 들고 저는 뭐 첫 출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아니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왜 아니에요?
0: 아니 그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한데 저 국회의원들 다 세워놓고 그 90도로 깍두기 절하는 거 보셨어요?
1: 아니, 그래서 국민한테
0: 거?
1: 90도 절하는 거 그렇게 뭐 잘못된 거예요?
0: 기괴해요. 기괴해.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 적당히 저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속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렇게 사람들 다 세워서 집단으로 90도 절하게 만드는 그 모습도 그렇고 네. 장동혁 대표 면담했을 때 그 과도한 그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예를 들면 실제로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그 최고위원 뽑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서로 얘기 좀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기가 딱 지명해버렸어요. 네. 그래놓고서 그 지명 내용도 보니까 전 뭐 전영기 의원 같은 경우는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재선 의원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거 없는 청년을 누굴 시켰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한노총 출신을 노총 출신을 왜 시킵니까? 거기다가 원래대로 하자면 경북이나 이런 쪽에 다 대부분이 지금 호남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그 영남 분을 좀 대표 상징적으로 이 그 임명을 했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슨 저 TV에 그 TV 우리가 시작 7시부터 시작하고 2시에 시작하고 그거 뭐 보면 김어준 TV하고 매불쇼 겨냥해서 하는 거 누구든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이죠.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뭐 김어준이나 매불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오래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를 공이 하겠다, 정당이 하겠다, 혹은 관이 하겠다, 정부가 하겠다 이게 안 좋지 않은 거거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민간이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서서 다 망쳐놔요. 근데 지금 뭐 또 방송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해보시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1: 그 민주당 TV에서 서 변호사님 꼭 출연 좀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좀 고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세요. 제의가 갔습니다.
2: 에,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뭐
1: 만약에
2: 아 그래도 안 하죠 저는.
1: 안 해요?
2: 안 가고요. 네. 저는 세 가지를 결정적 잘못했다 봐요.
1: 김민석 대표가 예. 첫째
2: 첫마디가 이게 조이대 시 아. 이거 정말 이게 그 대표 현장 최고의 첫마디가요.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게 패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지명직을요 공약을 어겼어요.
1: 공약이 뭐였어요?
2: 청년 최고위원에게 경선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일방적으로 지명했잖아요.
1: 실무적으로 좀 안 된대요. 그래서
2: 그럼 공약을 안 했어야죠.
1: 그때 몰랐대요.
2: 이것도 이 두 번째 저는 패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민주당 TV예요. 이러면 이게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씹을 겁니다. 네. 유시민, 김어준, 김어준, 최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개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자기 진영끼리 경쟁을 합니까? 네. 시간대를요. 7시부터 하잖아요. 그럼 이게 9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민주당 TV 보지도 않는데 누가 하나 왜 똑같은 시간대 딱 10분 먼저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자기 진영 의력이 그 갈라치는 네. 세 가지 저는 패착이라 봐요.
1: 2주 전에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이 정청래 대표 아주 좋아하고 최민희 의원도 아주 이뻐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 지금 뭐 계속 이대로 조용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아 그때는 제가 전략적으로 이게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싸울 거니까 에이. 그때까지만 밀었고
1: 아 지금은 아니에요?
2: 지금은 예. 아니에요. 최민희 최고위원 하는 거 보면 에이. 한심하죠.
1: 한심해요?
2: 지금은
1: 정청래 대표는 아. 앞으로 어떨 거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좀 비주류의 수장으로서 활동을 강화할 거다 아니면 호흡을 맞출 거다?
2: 지금 보시면 거기 그 최민희 지역구에 최재성 갑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 삼선이잖아. 특보단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민수 지역구에 박용진 갑니다. 그다음에 이성윤도 제가 볼 때 김성주 연금 이사장이나 그 옆에 지역 전주 많거든요. 아마 세 명을 다 학살할 끝에. 그리고 이게 마포 갑의 노웅래 갑니다. 그 이지은 시독이 친청계거든요. 이런 식으로 친청을 몰살시킬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못 버티죠. 계속 투쟁하다가 막판에 다 공천 다 죽으면 결국 조국당으로 갈 것 같아요.
1: 조국당으로 간다고요?
2: 조국 대표하고 합치면 그때 되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한 10%대쯤 될 총선 되면 그럼 이게 어차피 이 당으로는 총선 못 이긴다. 그 저는 조국당이 완전 호남에 석권하면서 완전히 좌파가 두동강으로 쪼개질 겁니다.
1: 그렇게 보세요?
2: 그래 봐요. 한번 보십시오.
0: 민주당 깨지는구나.
2: 아니, 총선 때 가면 지지율 10%대입니다.
1: 김지호 대변인님, 정청래 전 대표의 활동 공간 영역이 민주당 내에 있을 것 같습니까?
3: 아니 이제 영역을 만들어 나가시겠죠.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상징하는 그 개혁성, 추진력, 선명성 이것도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을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의 어떤 강점으로 만들 수 있냐. 그냥 그게 숙제죠.
1: 그러니까 숙제인데 잘 될 것 같냐고요.
3: 아니 뭐 정치가 생물인데 저도 제 앞길을 모르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너무 솔직해. 오늘 너무 조금 거시기한데
3: 뭐 어쩌다 한번 불러놓고 말이야.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정치생명 끊어져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나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1: 아유 참 너무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네. 장동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직선제 추진하려던 거 좀 보류했습니다. 이게 27일 날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잘 될까요?
0: 잘 모르겠어요. 서정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뭐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원래 게임을 하려면 룰을 세팅해 놓고서 그 참여자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당원한테 주권을 주겠다라는 건 그 취지는 그 추상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전당협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책임당원을 하겠다는 거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사고 당협, 이미 빈 당협이 있고 이미 당협위원장이 있는 당협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야.
1: 그냥 한꺼번에 다 할 것 같아요. 254개
0: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약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룰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게야말로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룰을 정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이제 지금 몇 가지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 당협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징계는 이미 강행을 했고 그다음에 중진들에 대해서도 소 변호사는 지난번에 뭐 중진들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할 때 26일 날 그 당대표 1년 발표할 때 중진들 정리 방법도 뭐 얘기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던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까지 가면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1: 근데 그냥 이렇게 흔들기 작전 아닐까요? 이거 그냥 당협위원장 직선제 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논쟁이 붙지 장동혁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번이 네 번째예요. 12월 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때 그때는 필버에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해버렸을 때 난리가 나니까 단식해서 넘어갔고 63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도 그 비난이 쏟아지니까 거기는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난번과 다르게 본인이 약간 주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운이 계속 따라줄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네. 좀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아무한테 이거 칼을 뺐잖아요. 네. 이걸 다시 칼집에 넣을 수가 없어요.
1: 계속 고할 거다?
2: 아 그럼 여기 칼을 뺐으면 뭐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네. 그냥 칼집에 다 돌려면 네. 장동희 대표 레임덕 옵니다.
0: 그렇죠.
2: 저는 이 큰 방향
1: 이미 온 거 아니에요?
2: 큰 방향이 맞아요. 당원 중심.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이게 그 저는 할 거로 봐요. 다만 이제 그 방법은 현역과 또 이게 원인을 좀 다르게 평가한다든지 절충적인 뭐 안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뭐 전체 물갈이 할 거고요. 벌써 지금 젊은 30, 40대 우리 그 장동의 호위무사들 있잖아요. 뭐 박민영 이런 사람들, 김민수, 뭐 손수조, 김효원,
1: 장해찬.
2: 뭐 그래. 이런 분들이 벌써 중진들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대대적인 변화, 개혁 이 바람이 불 겁니다.
1: 오, 그래요.
0: 그 지금 말씀하신 그 4명 있잖아요. 5명. 그분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분들이 젊다 그래서 난 저는 그분들이 젊다는 느낌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젊다는 것의 특징은 뭔가 기득권이라든가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내세우고 그걸 지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젊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그 장동혁 그 기존의 체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극우적 성향 뭐 이런 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당의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정치 개혁이라든가 정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3: 아니 그 장동욱 대표가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성동 격수예요. 본인이 취할 이익은 벌써 취했어. 네. 뭐냐? 진정호, 네. 서범수, 권영진
1: 네 분, 조경태
3: 지역구 아주 알짜 같은 영남 지역 지역구 세 개 자리 지금 시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챙겨줄 수 있죠?
1: 네.
3: 김민수 최고요. 김효은 대변인. 이런 젊은 분들 챙겨줄 수 있는 자리가 세 개는 확보했잖아요. 근데 사실 당협위원장 직선제로 치고 나갔는데 다 중진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느냐 이 네 명 징계에 대해서는 달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모습을 보면은
1: 그러니까
3: 장정 대표가 옛날에 막 단식하고 이랬을 땐 자기 몸을 학대했었는데 이게 한 1년 하니까 늘었네.
1: 당권 지키는데 세계 챔피언 아니야.
3: 늘었어.
0: 근데 참고로 김지호 대변인 제가 같이 여러 번 패널 해봤는데. 엄청난 장동혁 대표의 팬이에요.
1: 아 그래요?
0: 거의 팬심이야.
1: 김민석 대표랑
0: 너무 좋아해.
3: 아니 저는 저기 한동훈 의원도 팬입니다.
1: 안티팬. 알겠어요.
0: 안티팬. 완전 안티팬이에요. 거기는.
1: 30초 남았는데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노웅래 전 의원 무죄와 관련해서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에 좀 어긋났다.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잖아요.
1: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 나와서 네. 여러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본인 얘기를 했죠.
0: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결과물을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 내용 하나하나를 뭘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노웅래 의원님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도 무죄입니까?
1: 아니 돈은 받았다?
0: 아 예를 들면 그 내용 자체에 아 이거 그 아, 지난번에 주신 것도 자 다 안 썼는데 또 주시니까 아 이거 뭐 이렇게 주세요 내지는 뭐 이거 정치자금 처리할까요? 아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그냥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녹음돼 있는데 이게 이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가져와서 그냥 임의 제출을 받아서 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 염치가 있어야지. 네. 아니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1: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김주호 대위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네, 인재 영입위원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분, 세 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기뢰 제거 작업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6: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찾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중동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와 관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해협 내 기뢰 제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영구적인 해상 통로와 장기적 관리 방안, 정보 교환 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법을 준수하고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은 경제 압박으로 선회한 미국을 연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 전쟁은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복종하거나 보복에 직면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횡포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7: 물밑에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려는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5: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한 매체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거듭 강조했다고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국제 수역의 모든 기뢰가 제거되거나 폭파됐다는 보고를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는 새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은 즉각 파괴될 것이라고 통보했다면서 기뢰 설치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자신들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외교 인력을 다시 복귀시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 문건을 인용해서 이란 전쟁 뒤 철수했던 중동 지역 외교관들의 복귀가 이번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돈출을 끊는 경제 압박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란을 겨냥한 전면 타격 시나리오를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에도 국제 원유 공급이 급격히 줄지 않을 거란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8: 네,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키가 조금 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소식통과 이란 안보 소식통은 양국 간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 간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24일 테헤란을 방문해서 이란 대통령 등을 만났는데요. 휴전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식통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대화의 신호를 또 보냈네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동사 시제만 과거 시제로 바꿔서 다시 올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 국방부 장관에게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구애 메시지를 재차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4: So we were doing a massive war exercise.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8: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김 위원장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최근 잇따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릭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 연구원은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자금,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하면서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북한이 회담 대가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미 훈련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거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트럼프 관세에 맞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마저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이 중간선거에는 악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캐나다 재무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미국이 같은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10: Canada will match the United States tariffs dollar for dollar, rate for rate. Canada will impose counter tariffs of up to 15, 25 or 50% on 27.6 billion in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 미국산 700개 품목이 부과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엔 50%의 관세가 가전제품과 유제품, 해산물에는 25%, 산업용 공구에는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해온 온타리오주 총리는 끊임없이 캐나다를 공격하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결국 미국 국민의 피해를 주려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11: Again, President Trump needs to take a couple pages out of Ronald Reagan's book that was dead against tariffs.
9: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주와는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다면서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하면서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메인주 등 미국 북부 지역에선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행보도 분주해졌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휘발유값 상승은 물론 관광 등 지역 경제도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공화당 의원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12: I still think imposing new tariffs on Canada is a mistake. I really want us to go back to the very friendly, economic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our Canadian neighbors.
9: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도 과잉 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3: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에서 사임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사임은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관련 자작극 사태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방안을 두고 고민을 이어왔지만 당내에서 별다른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탈당까지 결심한 건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내 입단 소개도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4: 김민석호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합 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기는 대통합이 원칙이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까지 아우르는 인재 영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15: 개혁. 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영입을 할 것입니다.
14: 범여권 공조를 위해 진보 성향 야 4당 대표들과의 비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하며 즉석에서 이름도 붙였습니다.
15: 제가 오늘 발견한 사실인데 의원회관 5층이 진보의 코너입니다. 앞으로 5층 코너 모임을 하면 괜찮겠다.
14: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으로 문제가 생기면 공개 경고하겠다고 주의령을 내린 겁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조작기소특검법 정기국회 처리 등 당내 조율되지 않는 개인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자 내부 입단속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16: 국민은 민생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부하기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14: 다만 대통합 시동 첫날부터 당 안팎에선 단합과는 거리가 먼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왕정이라며
1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에는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말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지도 모른다라는 점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기회를 열어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당연히 걱정하는 거고요. 기대는 일부 극보수 인사들 중에서 오히려 좀 기대하는 듯한, 기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문서 공개 등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확산시키려 시도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중간선거 전에 선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달 16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바이든에게 패배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도둑맞았다라는 주장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 후인 지난달 29일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중대사가 닥쳐오니 준비하라, 온다,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두어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트럼프의 선거관리 행정명령을 저지한 소송을 담당했던 아리아 브렌치 변호사는, 즉 반 트럼프 변호사죠.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관리권을 연방정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선거는 연방정부 주관이 아니라 주정부 주관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로 이전하기 위한 모종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아리아 브렌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든 노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유권자단체인 내일의 유권자들, 이 Voters of Tomorrow라는 단체의 산티아고 마이어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쪽의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 우익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선거를 이유로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말해두겠다 라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가정해서 하는 질문에는 우리는 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노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은 은근슬쩍 열어놓은 셈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정말로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국가 비상사태가 무엇이며 또 선언할 경우에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한국의 계엄령과 이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비상사태란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평상시에 쓸 수 없는 특별한 법적 권한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하는 조치입니다. 근거 법률은 1976년에 제정된 국가 비상사태법, National Emergencies Act에 근거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전쟁이나 테러, 경제적 위기, 국경 안보 문제, 또 공중보건 위기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비상상황에서 의회의 복잡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발빠르게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지 않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계엄령을 생각해서 와 대단한 무슨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는 흔히 뭐 흔치 않습니다만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우회해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역시 선언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선거. 이 선거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다고 해서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미국 법 체계상 대통령이 연방선거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전쟁 상황이라는 이유로 선거 연기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NO입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도 미국은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도 지난 1864년 그때 남북전쟁 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고요.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모두 선거를 계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우려돼 그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선거를 연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미국의 헌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국의 계엄령과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와의 차이가 바로 이 점입니다. 계엄령은 선포 즉시 기존의 헌법은 무시되고 헌법상 비상조치라는 이유로 군이 사법과 행정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국가 비상사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은 입법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필요시에 군사법원이 작동하게 되는 데 비해서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연방법원의 재판 등 사법시스템도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말고 아예 그럼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론적인 답변 말고 현실적인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가능성은 낮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의 지역적인 계엄령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연방 차원의 계엄령은 1864년 남북전쟁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는 없죠. 여하튼 현재의 선거 상황과 관련해서 백악관의 공보 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잃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그 문제라는 것은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는 아니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이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직 취업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를 계기로 알아보는 미국 법원의 시스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우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국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관보를 통해서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안이 연말쯤 만일 최종 확정된다면 현재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인 H-1B 수수료가 최고 10만 3,265달러로 대폭 인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단 어제부터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쯤 확정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뉴스는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방법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건이 판결이 나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발표되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라며 이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더 받는 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세금으로 본 거고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럼 연방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으니까 그럼 지금 뭐 10만 달러 뭐이 말만 시끄럽지 결국은 10만 달러 수수료 받겠다라는 것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연방법원이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법원이 왜 이래? 라는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달리 실제로 앞서서 이 워싱턴 DC 연방법원 등 다른 곳에서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수수료 정책을 합법으로 인정한 판례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방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항소 및 사법적인 절차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미국의 연방법원 구조를 이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를 이해하는데, 아니, 더 나아가서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계속 나올 터인데, 그런 뉴스들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연방법원은 삼심제로 운영되며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뉍니다. 1심은 연방지방법원이라고 부릅니다. US District Court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전국을 약 94개의 디스트릭으로 나누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도 이 1심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가 2심, 즉 연방 항소 법원인데요. 이는 US Court of Appeals라고 부릅니다. 전국을 12개의 서킷, 즉 12개의 순회 구역으로 묶어놓은 상급 법원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연방 대법원, 바로 US Supreme Court입니다. 이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연방 전체의 최종적인 법적 해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심 법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 내용이 다르고 효력이 엇갈리는 현상은 미국 연방법원의 그 독특한 그 지역 관할 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법원과 달리 연방법원은 모두 같은 연방법을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조직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같은 연방법원의 1심이 지역마다 판결이 다른 현상을 미국에서는 법원 간의 의견 분산이라고 해서 Circuit Spli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판결이 분산되는 것을 부르는 Circuit Split라고 부르는 명칭까지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결론적으로 현재 매사추세츠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해당 10만 달러 정책의 집행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마는 정부의 항소와 또타 지역 법원의 이 상반된 판결 등 사법적인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은 정부가 관보에 게재를 해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갈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요. 정부가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이한 줄로만 그대로 그냥 뉴스를 해버리면 자칫 오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케이스, 대표적인 뉴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향후 이제 상급 법원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 변화를 좀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됐다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FDA는 어제 로슈 일라이 릴리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인 일렉시스를 승인했습니다. 혈액 내 인산화 타우 217이라는 단백질을 측정해서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축적됐는지를 분별해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한 방울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해 낼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대형 병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동네 병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55세 이상 환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55세 이상 환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의 뉴스에서 짚어봐야 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지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재미 삼아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어서 주치의한테 요청하면 진단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솔직하고 진지하게 주치의에게 전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가 한인이라면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만일 주치의가 한인이 아니라면 영어로 말할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고 또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I'm over 55 and I'm concerned about my memory. Can I get a blood test for Alzheimer's disease? 이렇게 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결과는 양성 아니면 중간 아니면 음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곧바로 알츠하이머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대부분의 주치의가 보다 정밀한 이 PET 검사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치의들이 이 검사의 결과를 최종적인 결과로 삼지 않고 아마 추가 진단을 권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입니다. 메디케어가 비용을 내주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어제 막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메디케어가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아직 메디케어나 보험의 커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아, 그럼 캐시내고 검사하면 검사비가 얼마나 들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사실 로슈가 이 부분도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피검사의 경우에 수백 달러 수준이고 특별히 검사 방법과 검사실 등에 따라서 최고 1,400불 정도가 드는 것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최소액과 최고액을 일단은 우리가 추산해 볼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만간 로슈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가격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렌즈를 몇 초간 바라보기만 하면 체온은 물론 맥박, 호흡, 혈압까지 측정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항 검역대의 열화상 카메라가 선제적 방역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비접촉 바이오마커 기술이 방역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카메라로 안면 미세혈관의 혈류량 변화에 따른 빛 반사율을 측정하면 그 값을 AI가 분석해 맥박, 호흡, 혈압, 산소 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실시간 추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학술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AI 비접촉 바이오마커 기술은 최근 정밀 진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상태에서 안면 관찰을 통해서 측정한 심박수 및 호흡수 값은 기존 접촉식 장비 측정값과 비교해 95%가 넘는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물론 조명 변화와 움직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높은 심박수 상태에서의 정확도 저하, 인종별 피부톤 데이터 편향 등 상용화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학술적, 기술적 과제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의 전망은 대단히 밝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내 바이오 AI 테크 기업들이 이 같은 비접촉 멀티 모달 센서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기술이 엄격한 임상시험과 글로벌 인증을 획득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 공항과 항만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진료,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등 이른바 스마트 의료 생태계로의 확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0: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egg and cheese McGriddles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교육 및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와 손을 잡았습니다. LA 한인회와 사이버 한국외대는 어제 한인회관에서 MOU를 체결하고 한인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양 기관은 미주 한인사회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강연과 워크숍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의 특성을 활용해서 한인들의 평생 교육과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도 마련됩니다. LA 한인회의 추천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학비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인 시민권자는 물론 한인 자녀들의 학업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중산층 주민들의 가장 큰 부담인 다운페이먼트를 줄여주는 대규모 지원 방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붙여집니다. 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장을 지낸 밥 허츠버그가 주도한 프로포지션 37은 주정부가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17%를 융자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의 핵심은 주택 구입자가 최소 3%의 자기 자금을 다운페이먼트로 부담하고 주정부 지원 융자 17%를 더해서 총 20%의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80%는 일반적인 첫 번째 모기지로 충당하면 됩니다. 다운페이먼트을 20%까지 채우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모기지 보험, PMI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혈액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 라이벌인 UCLA와 USC가 헌혈 경쟁으로 혈액 기부 활성화에 나섭니다. 미국 적십자산은 지난달 전국적인 혈액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특히 응급수술 등에 많이 사용되는 O형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와 헬스케어 기업 이 에버트는 UCLA와 USC를 포함한 이 빅10 소속 18개 대학과 함께 We Give Blood라는 헌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은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전까지 이루어진 헌혈도 대학 간 경쟁 실적에 포함됩니다. 가장 많은 헌혈을 이끌어낸 대학에는 에버트가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대학 측은 이 지원금을 학생이나 지역사회의 보건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UCLA 브루인스와 USC 트로잔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헌혈하는 방식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혈은 미국 적십자산을

비롯해 LA 지역의 어린이병원, 또 UCLA 헬스, 또 비탈런트 등 지정된 헌혈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온라인 중고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사물함을 이용한 비대면 물품 교환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USPS가 새롭게 도입한 로컬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우체국 내 스마트 사물함을 통해서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USPS는 낯선 사람과 직접 만나야 하는 기존 중고 거래 방식의 안전 문제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판매자는 USPS의 클릭 앤 쉽을 통해서 사물함을 예약한 뒤에 물품을 참여 우체국에 설치된 스마트 사물함에 넣습니다. 이후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QR코드가 전송되며 구매자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사물함을 열고 물품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료는 거래 한 건당 5달러 51센트로 책정됐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인 할로윈이 아직 두 달 넘게 남았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요 대형 소매 체인들은 벌써부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매장 내에 할로윈 특설 코너를 설치하고 고객들의 할로윈 쇼핑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홈디포 매장의 대형 해골 모형부터 공룡 그리고 호박 장식 등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 기괴한 할로윈 장식 물품들이 진열돼서 벌써부터 할로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대부분이 이번 주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은 오늘과 내일 90도대 중반까지 오르겠고 특히 목요일은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90도대 후반까지 오르는 뜨거운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밸리 일부 내륙 지역은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오늘 아침 10시부터 금요일까지 LA 등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요즘 날씨 때문인가요? 싱크대 배수구에서 더 악취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악취는 물론이고 기름때를 잡는 데 좋다는 과탄산소다 그리고 뜨거운 물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 조금 나눠볼게요. 네, 일단 이 가루를 듬뿍 넣고 100도에 달하는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 소독이 잘될것 같지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 50도에서 60도 정도, 그러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요.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요. 또 천천히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거품이 나면 이 거품 반응 시간을 10분에서 적어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붙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배수구 입구는 과탄산소다의 강한 산화표백 작용을 비교적 잘 견딥니다. 하지만 싱크대 아래로 연결된 주름관이죠. 이 PVC 배관은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70도 이상의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변형될 수 있고요.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누수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수구 청소는요. 먼저 배수구 안쪽에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찬물과 반 정도 섞으면 5, 60도 온도의 물이 되고요. 한 1리터가량 미리 준비해 둡니다. 배수구와 거름망에 과탄산소다 한두 컵 정도를 골고루 뿌린 뒤에 준비한 온수를 2, 3회에 걸쳐서 천천히 나누어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염물을 분해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동안 방치한 다음에 흐르는 온수를 배수구에 1분 이상 넉넉히 흘려보내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가루가 덜 녹아서 배관벽에 굳어붙지 않도록 충분한 물로 헹구는 작업이 사실은 마무리 단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탄산소다 다룰 때는 환기 과정은 꼭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3, 2,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트럼프의 김정은 구애는 현재 진행형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북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잇따라 올리면서 대화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김정은과 함께 촬영한 사진 3장을 잇따라 차례대로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진을 SNS에 자꾸 올리는 이유는 김정은이 쉽사리 자신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좋은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어찌 보면 구애하는 그런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에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은 포함되지 않아서 눈에 띕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결렬로 끝난 회담이죠.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김정은에게는 어쩌면 나쁜 기억으로 남은 회담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의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관심 없다라면서도 북미 정상 간의 관계는 훌륭하다라면서 여지를 슬그머니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즉각적인 화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중간선거 전에 시간에 좀 쫓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현재 좀 애달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김정은에 대한 구애는 당분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망명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가 입수한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상영 비자 및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들의 비자 취소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B1 비자는 보통 출장 목적으로, 그리고 B2 비자는 관광이나 가족 방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현재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 현재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주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시카고 공연일을 BTS 데이로 지정해서 선포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 솔저 필드에서 열리는 BTS의 공연일인 오는 27일과 28일을 BTS 데이인 일리노이로 지정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공식 선언문을 통해 BTS는 정신 건강에 대한 건전한 메시지와 셀프 러브, 즉 자기애, 그리고 봉사활동 등 사회적인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라며 이들의 핵심 가치는 일리노이주의 시민적 가치와 맞닿아 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지역사회 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외에도 앞서 캐나다 토론토가 공연이 열리는 주말을 BTS 위크엔드로 지정한 바 있고 또 도로의 일부를 BTS 블루바드로 임시 명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주 엘페서 카운티는 공연 기간을 엘페서 BTS 위크엔드로 선포하고 멤버들에게 텍사스의 소중한 친구라는 상을 수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어둠 속 작업복 차림의 남성들이 맨홀 밖으로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틱톡에는 뉴욕 거리에서 상하의가 연결된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 헤드램프를 탄 남성 3명이 주변을 살피듯 맨홀 밖으로 나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이 영상이 지난 18일 새벽 4시 19분 맨하탄 펜스테이션 인근에서 찍은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른 새벽 지하에서 무엇을 하다가 올라왔는지 시민들의 궁금증과 또 불안감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조사 결과 하수 시설물에는 특별한 손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이들이 하수도 망해서 무언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는 일종의 보물 사냥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수도와 은행 등을 연결하는 불법 작업을 한 뒤에 은행 밑으로 터널을 뚫는 그런 작업을 한 뒤에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싱가포르가 자녀 한 명당 7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국 달러로 치면 약 5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어제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며 출산과 육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국적 아동 한 명이 태어나면 출산 축하금으로 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각종 지원금을 더해서 17살까지 모두 7만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로 치면 약 5만 5천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와 보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신혼부가 정부 보조 공공주택을 처음으로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고 또 주택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건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명의 부부가 아이 한 명도 못 낳고 숫자로 따진다면 아예 0.87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싱가포르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무려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수 언론도 비판한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캐나다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와 소형 그리고 대형 트럭 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다라며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을 갈취해왔고 무역 분야에서 캐나다는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캐나다가 필요 없지만 캐나다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관세 부과를 밝히자 캐나다가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복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자동차와 철강에 50% 관세를 하겠다라며 재차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국경을 맞댄 최우방국과의 무역 전쟁에 기름이 부어진 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의 시점을 내년 초, 즉 내년 1월 1일이라고 밝혀서 사실상 그 사이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열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관세 전쟁을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캐나다와 관세 싸움을 격화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캐나다에 대한 무역 적자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특히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라며 이는 미국이 캐나다산 중질 원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적자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산 원유 수입만 제외한다면 미국은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으면 미국 내 정유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수입을 하는 것인데 이를 놓고 무조건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비판했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8: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9: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0: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 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1: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2: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3: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반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2: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3: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대미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 기조를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 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응답자의 76%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역 협상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려 76%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협상 중단 조치는 캐나다 전 지역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퀘벡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85%가 넘는 높은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했던 보수 성향의 응답자 53%도 마크 카니 현 자유당 정부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의 이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9%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지도자의 강인함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4%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향후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캐나다인의 응답은 39%였고, 48%는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0: 세계 최대 규모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현재 재정 운용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약 3년 뒤에 미국에서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 비중을 줄이고 금을 보유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달리오는 최근 일본 정부가 엔화와 자국 자본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국채 일부를 매각하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달러 약세 속에 고점을 경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 매입, 즉 바이백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도 전형적인 부채 위기 진행 과정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신용 시장 시스템을 인간의 혈액순환에 비유했습니다. 달리오는 신용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면 부채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생산성과 소득을 만들어낸다며, 그러나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지출을 밀어내는 이른바 동맥 속 플라크처럼 쌓이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국제 보유자들이 만기 이후 재투자를 꺼리거나 보유 물량을 매각하면서 국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부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부담할 국채 이자는 약 1조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금 약 10조 달러를 더하면 전체 채무 상환 규모는 11조 달러에 달합니다. 달리오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확신한다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충격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채가 쌓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과 같은 부채성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금과 소량의 비트코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며 자산의 15%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LA의 폭염과 더불어서 습도까지 높아서요. 오늘 불쾌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잠시 후 10시 기준으로 불쾌지수는 76.8, 약간 불쾌. 그리고 11시에는 77.8, 불쾌. 12시에는 78.8, 그리고 오후 1시에는 79.9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 점심 먹고 나오는데 오늘 하루 중에 불쾌지수 최고점을 찍게 된다? 왜 쓸데없이 이런 지수를 발표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미리 참고하라고, 그래서 서로 조심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별이 쏟아 네, 몸은 더워도 마음만은 해변으로.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우리 탱자 여러분, 탱돌이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죠? 기분 좋은 아침을 열어드리는 여러분의 아침 친구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1: 아, 화요일이네, 화요일. 아우, 뭔 재미 없을까?
0: 살다 보면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어깨 위 묵직한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날이 있죠. 지치고 힘든 일들이 겹치면 아우, 내가 지금 이거 이럴 때야? 놀 때야? 웃을 때야? 아우, 괜히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도 여전히 웃고 즐거워할 수 있다. 슬픔이나 걱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땐 거창한 해결책보다 가벼운 웃음 한 조각이 숨통을 트여준다는 겁니다. 절벽으로 오를 때 손가락 하나 살짝 걸칠 수 있는 작은 턱 하나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아침에는 나 자신에게 작은 숨구멍 하나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에 몸을 맡겨도 좋고요. 좋아하는 음료, 아, 이 커피향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좋아? 깊게 한번 마셔봐도 좋고요. 힘든 날일수록 더 의도적으로 더 씩씩하게 웃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가벼운 기쁨을 얹어드리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출발합니다.
1: 아우, 진짜 덥죠? 오늘도 어우 더울 거야.
0: 하지만 그래도 찬바람이 가끔은 불어오더라고요. 8월의 마지막 화요일 출발!

0: 삶이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를 던져줄 때 웃어야 할 더 많은 이유로 답하라. 작가 로이 베네님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네요. 와, 근사합니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슬픔보다 더 큰 온기와 기쁨을 찾겠다는 그 당당하고 씩씩한 마음 여러분 모두가 갖고 계실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우, 이렇게 더워. 근데 저는 지금 추워요. 이렇게 요즘 실내는 냉방이 너무 세고 밖은 너무 덥고 해서 일교차가 또 크기도 하고 실내 외부 온도차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감기 환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관지도 좀 약해지고 그랬대요. 좀 따뜻한 물로 아침에 몸을 좀 이렇게 클리닝한다는 의미로 좀 마시면서 좋아하는 차도 즐기시면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힘들 때 오히려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 힘든 일을 안고 가면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심리학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쁨, 즐거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힘든 시간을 또 견디고 이겨내게 돕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그냥 정말 퓨어한 즐거움이었죠. 아유, 아이들하고 그냥 노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생산성만 요구받아서 놀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워풀 펀, 강력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쁨을 가져라. 예를 들면 병실이나 장례식장 같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 현장에서도 작은 웃음과 온기를 스며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슬픔을 없애지 못해도 그걸 짊어질 힘을 바로 이런 웃음이 줍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친 일상이라도 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떠받쳐줄 작은 계기, 그 절벽에서 핑거 홀드, 탁 발붙일 작은 덕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통화하다 보면 왠지 마음이 아 그래 네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또 아이와 놀아주거나 동물들과 반려묘, 반려견과 놀아주는 이런 짧은 웃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일을 되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초보자가 돼서 새로운 취미를 즐겨본다거나 손이 잘 닿는 곳에 즐거움을 주는 도구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그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끄네요. 여기 뭐지? 그랬더니 마이크를, 그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TV에서는 유튜브 뭐 노래를 틀고 그리고 마이크를 켜고 같이 그냥 노래를 하는데 오, 그것도 아주 좋은 그런 재미를 선사하더라고요. 그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얼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장만을 하셔서 노래도 즐기고 저녁 드시고 노래하고 이러면 칼로리도 번하고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시간 남은 해야지가 아닌 중요한 미팅처럼 놀이 시간도 일정에 올려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즐기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 이 정서적으로 굉장한 위안을 받죠. 또 가벼운 장난이나 작은 웃음으로 유쾌한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삶이 조금 무거워진다 하더라도요, 즐거움을 누릴 자격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오늘도 한번 즐겁게, 저는 어제 집에 가서요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에 더워가지고 계속 그 얼은 바나나를 우유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또 냉커피도 타서 마시기도 하고 팥을 삶아가지고요, 웃겨서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하드 만드는 케이스는 없어서 그냥 조그만한 그런 약간은 동그랗지만 깊은 그런 일회용 컵에 그 팥에다가 우유도 넣고 설탕도 에이 뭐 좀 먹어보지 뭐 이러고 넣고 그래가지고 딱 얼려놨어요. 집에 가면 팥빙수 저리 가라, 맛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시던 그 팥 하드 아이스 깨끼를 추억하면서 이런 생활의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내가 요즘 기운 없는데 탁 이러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와서 발등에 진짜 턱을 얹어주면서 어머 얘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최근 과학 연구를 보니까 개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나오는 미세한 화학물질을 냄새로 정확히 감지한다고 그래요. 무려 그 정확도가 93%나 된다고 합니다. 개는 또 뇌 구조상 냄새와 시각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코로 맞는 동시에 눈으로 읽어낸다고 합니다. 정말 개코죠. 개코. 오늘 옆 사람 가만있어 봐. 뭔가 기분이 제가 안 좋네. 이렇게 좀 우리가 개만도 못할 수 없잖아요. 조금 불쾌지수가 높아진 그런 주입니다. 시원하게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만나면 어이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우리는 정말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솔톤이라고 그러죠. 도레미파솔. 그래서 어떤 여성은 항상 일하실 때 솔로 집에서 일단 나오면 솔 안녕하세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솔톤으로 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솔톤으로 오늘 한번 얘기하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솔톤으로 약간 하이톤으로 아이고 그랬어 라고 아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요 사람이 나보다 약하거나 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아기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을 높이고 억양을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너에게는 진짜 위협이 안 되는 친근하고 안전한 존재야 나, 이런 신호를 온몸으로 목소리로 보내는 거죠. 재밌는 거는 아기에게 하는 말투랑 반려동물에게 하는 말투가 아주 미묘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아기한테 말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언어 교육 기능이 들어간대요. 명확하게 발음을 길게 펴서 발음하는 거죠. 반면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말할 때는 발음 교정 따위는 쏙 빠지고 100% 순도 높은 애정과 유대감만 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에게 말할 때는 조금 더 발음이 정확하게 해준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동물들이 여성들을 더 무서워하지 않고 처음 보더라도 나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러면 딱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약간 하이톤으로 그랬죠? 이렇게 우쭈쭈쭈쭈쭈 이러시면서 그 옛날 우리 인류가 사랑과 신뢰를 나누기 위해 가까운 가장 따뜻하고 유능한 소통 방식 하이톤으로 그랬죠? 아이고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치우세요. 아우 진짜 오늘 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 1400 818745 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0: 놓치지 마세요.
11: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0: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자와 제처백기스 두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전 탱자고요. 미옥 탱자고요. 수많은 탱자와 탱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라.
2: 기차는 칙칙 출발하고
1: 우리 영기님께서 저 진짜 아이 좋아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탱자씨 어제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이셔요. 탱자씨 팬이에요. 오늘도 파이팅 팅팅. 어머 고맙습니다. 우리 다정 탱자님 콧소리가 나와요. 콧소리로 여봉 하죠. 낮은 도레미 소리로 하니까 이게 안 통하나 봐요 하셨는데 연습하면 돼요. 도레미 파솔 여봉 이거죠. 여봉 그러면 여봉 여봉 솔입니다. 솔. 아 기분이다 오늘 라로 그냥 여봉.
2: 모두 친구가 되죠. 노래 한 곡이면
1: 오늘은
2: 세상이가
1: 오늘 우리 탱자님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디에 사는 누구 탱자신지요. 오늘 생방송으로 전화주세요 하면 전화주세요. 13531-2291 전화번호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135가 아니라 홀수 531 거꾸로 531 2291 두리두리 91 하나를 구한다. 2291 만나요. 오늘 통화주 되신 분께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의 식사권 올림픽칼국수 아 콩국수 콩비지 너무 좋아요. 요즘 저는 콩에 꽂혀서요. 아 어제도 팥도 삶고 막 콩비지찌개에다가 아우 콩이 너무 좋아 콩콩콩. 제주화로 고향에 바다내 음이 가득한 수산물이 있습니다. 제주화로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불꽃 아래 인연 응? 인연 인연 우리의 좋은 인연 불꽃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화연에서 5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탱자 뮤직 극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견우 직녀 스페셜로 가고 있죠? 견우 직녀 스페셜 2부 벼락 맞은 신혼 그리고 생 이별 견우 직녀는 그렇게 첫 눈에 반해서 뿅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 걸요. 깨가 쏟아지다 못해 폭발하던 신혼부부 결국 일을 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일은 안 하고 응? 아니 손은 그냥 놀고 있고 배틀에는 거미줄이 치도록 둘이 응? 사랑질 염장질만 하더니 드디어 옥황상제님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달콤했던 신혼에서 순식간에 날아든 벼락 같은 이별 이야기 오늘 이 애절한 순간을 노래해준 아티스트는 바로 독보적인 천상의

0: 하루 종일 서로 이름만 부르며 놀고 먹더니 옥황상제님의 한마디에 천국 인생 제대로 꼬였습니다.
1: 너는 당장 은하수 동쪽 끝, 너는 저 서쪽 끝으로 유배를 가거라.

0: 속고를 줄 시간에 직녀 얼굴만 바라보던 견우도 엉망겹 은하수 건너편으로 쫓겨났습니다.
1: 아이고 내 팔자야, 직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은하수에 길이라도 있어야 건너지. 아우 직녀야.
0: 꺼이꺼이 울어보지만 막막한 하염없이 푸른 강물만 흐를 뿐입니다.
2: 원래 여자는 강 같은 거야.

0: 괜찮아, 괜찮아.
1: 너 같은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아.
0: 흔치 않아?
1: 요즘처럼 인스턴트 같은 사람 이젠 정말 실물이 나.
0: 요즘 다 인스턴트 사랑인가?
1: 사랑, 사랑 하고 모두 말하지만 그 중에 누가 진짜 사랑을 알고 있겠니?
0: 나 진짜 사랑해봤어. 이런 분 손 좀 흔들어주세요. 이따 전화하세요. 이 부분은 모두 이렇게 부르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몸도 주고 뭐 이렇게 하던데 줄 수 있는 건 다 줘야죠. 사랑할 때 건널 수 없는 은하수 물길 앞에서 직녀를 찾아 방황하는 견유의 슬픈 방황.

일 안 하고 놀다가 한 방에 강제 주말 부부, 아니 강제 연간 부부가 되어버린 불쌍한 두 사람. 은하수 사이에 길도 없이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이 황당하고도 슬픈 이별, 과연 어떻게 풀릴까요?

오늘 견우직녀 스페셜 지난주 수요일이 7월 7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내 인생의 견우는 내 인생의 직녀는 과연 몇 명? 다들 어떻게 잘 지낼까? 조간우 스페셜로요. 님은 먼 곳에 그리고 먼저 들었던 곡은 직녀에게였고요. 지금은 조간우의 길을 들으십니다. 내 인생 살아온 길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분은요. 213-531-291 213-531-2291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어, 안녕.
0: 네, 유미 언니.
1: 어.
0: 아우, 지금 조지아 애틀랜타.
1: 어.
0: 어때요, 살기 지금?
1: 어떻게 됐다고? 애틀랜타 어떻게 됐다고?
0: 아, 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지금 방송으로 전화드렸어요.
1: 어, 지금 이거 방송이야?
0: 네.
1: 아이고.
0: 아니, 인사 좀 하세요.
1: 아, 지금 야, 나 지금 자 천주 운전하고 하는데.
0: 아우, 그래요?
1: 야. 좀 한 3시쯤 전화할 수 없어?
0: 3시? 지금 조지아는 어때요? 괜찮아요? 나중에 그럼 전화할게, 언니. 응?
1: 여기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요.
0: 아무 일도 없어요? 아우, 요즘 조지아 사바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데.
1: 뭐가?
0: 사바나.
1: 사바나가 어떻게 됐다고?
0: 사바나가 거기 뭐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던데.
1: 지금 사바나가 뭐 한다고 이렇게 커진다고?
0: 네, 살기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대야. 다른 도시는 다들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데 사바나는 거기 가면 뭐 할 일이 있을까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1: 그래, 그러니까 서바나가 옛날에 조지아에서 캐피터 시리를 했었잖아. 그래서 서바나가 저기 작으면서도 점점 커지고 투어스도 많이 오고.
0: 네.
1: 그게 뭐냐면 아직도 그 옛날 그 Gone with the Wind 같은 그런 집들이 있고 하니까. 네. 히스토리컬이잖아.
0: 그러셨구나. 아무튼 언니 운전 중이신데 운전하시고요. 나중에 LA 오시면 식사하시라고 제가 소반 식당, 올림픽 칼국수, 바베큐 식당, 화연 그리고 제조하러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중 하나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1: 그래. 나는 여기요가 좋아.
0: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가 어디?
1: 여기. 왜냐면 거기서 미연 안 쓰고 나 해주니까.
0: 아, 그래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건강하시고. 응? 언니 아무튼 또 봐요 나중에.
1: 알았어요.
0: 네.
1: 오케이, 바이.
0: 제가 이분을 갑자기 연결한 이유는요. 하파라고 하와이 말로 반 해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혼혈인 모임에 제가 이렇게 알게 됐다가 그 뒷자리 이렇게 그 모임 노는 데서 레노에서 오신 어떤 언니를 알게 됐어요. 지금 리노에 엄청난 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리노에 계신 분 어떠신가 하고 안부를 여쭈려고 한번 그 전화번호를 여쭈다가 이 윤미 햄튼 씨랑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그 어제 저랑 통화를 좀 했는데 한참 찾고 싶어 하시는 또 할머니도 계시고 12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한국 사람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양하고 뭐 이러는 것에서 물론 좋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막 이르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한국 사람 보면 무서워했다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코리안 하파 모임에서 같은 동병상련 언니 동생들도 사귀시면서 대부분 여자분들이더라고요.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상처도 서로 안고 치유하고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이런 모임이 하파 모임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이 나중에는 이게 다 남자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니어 센터에서 춤을 출 때요. 여자들만 춰서 여자분이 남자 역할까지 하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는겨? 바로 나가서 춤추고 이 풀어서 그래요. 이렇게 요즘 춤을 추면서 내 인생이 바꿔지고 젊어졌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런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 올 때마다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의 애틀랜타에 계시는 방금 통화하신 윤미 씨, 조지아는 별탈 없이 아주 좋아요 이러셨는데 사바나에 한국 공장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읽은 그런 기사에 사바나는 아직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도시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사바나 그러면 왠지 우리 레인포레스트도 있고 뭔가 사바나기요 이런 거 생각이 돼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텍사스의 오스틴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아직 못 가본 미국의 그 도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보셨나요? 저는 아틀란타도 못 가봤어요.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의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 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 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 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 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 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1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2: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1: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2: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미국의 미인 대회 미스 그랜드 우승자가 왕관을 쓴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결혼 이력도 있었고 또 차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네요. 이게 뒤늦게 밝혀졌대요. LA 선셋 블루바드에서 사고를 내고서 그냥 그냥 사라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요즘은 비밀이 없어요. 옛날 과거 지사 다 나오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굿모닝 차차차 예리라 원머링 굿모닝 차차차 중국의 5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놀던 중 무게 50g짜리 골드바를 삼켜서 병원에서 긴급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집에 뭐 그렇게 골드바가 있어. 아유 세상에 먹을 것도 많지 진짜 골드를 점치다니. 어? 요즘 금값이 어떻게 되나요. 아유 정말. 독일에서는 손가락 레슬링이 있나 봅니다.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온몸으로 해. 손가락 그것도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요. 그러고서 테이블 양쪽에 앉아서 가죽고리에 가운데 손가락을 걸고 상대방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면 승리합니다. 단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남짓 이어지는 짧은 승부지만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150명의 내노라는 강자들이 참가를 해서 열띤 힘겨루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2월 7일이라고요. 오늘 같은 더운 날에 발씨름 한번 할까? 아니면 이분들처럼 그 고리 같은 거를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해가지고 한번 가위바위보도 좋고 시원한 물풍선 던지기도 좋겠습니다. 아이다호 출신의 아버지와 아들 이 팀이 돼서요.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물풍선을 던져서 아들이 받는 거 141.07피트 약 43미터 거리에 물풍선을 던져 받았다고 하네요. 옛날 기억나십니까? 여름에 진짜 물장난치면서 그리고 받으면 터지는 거 그래가지고 시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정다우시면요 물을 뒤집어 쓰시고 이 셔츠가 마르는 동안은 아주 시원해요. 이 등산을 다니신 분은 특히 여름에 아예 그냥 그 내 위에 셔츠를 벗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궈서 살짝 짠 다음에 이걸 입고 산에 올라가 봐요. 어우 시원하다. 정말 시원합니다. 이 물 부족 현상이요. 좀 심하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거 바로 물인데 미 서부의 젖줄이라 불리는 이 콜로라도강 수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핵심 저수지 미드호와 파월호 물이 바닥이 드러나서요. 1960년대 저수지를 채우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물이 빠져나가다 보면 댐 아래로 흐르지 못하는 이른바 데드풀 상태에 빠질 경우 하류 지역 4천만 명의 용수 공급은 물론 수력 발전까지 멈출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는 물이 풍부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막 그 법안으로 할 때 그래 니네 먼저 가져가 2주 뭐 이래가지고 잘못 좀 나눠진 것도 있다고 그래요. 미 연방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 합의를 넘어서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 3개 주에 강제적인 물 배급 감축안을 발효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2년간 연간 총 125만 에이커 피트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 사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먹는 잔디를 뭐 줄이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물 많이 먹는 거 줄이고 농사 짓지 말고 우리가 돈 줄게. 그럴 정도로 지금 물이 없다고 그래요. 물 사용 기득권과 감축 비율을 두고 주 사이에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기후변화가 가져온 서부의 심각한 물 부족 위기 우리 일상까지 바짝바짝 어쩌면 다가올지 몰라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유사시에 준비하실 것 중에 바로 그 정수기 그게 포터블 정수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 7, 80불이면 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약으로 된 것도 있어요. 오수에다가 이걸 탁 풀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또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잘 해가지고 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거를 씨앗을 우리가 뿌릴게 이래가지고요.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극심한 가물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드론을 띄워서 구름 사이에 요오드화 은이나 전화를 띤 입자를 직접 뿌리는 인공강우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이게 뭐 기존보다 훨씬 정밀하게 비구름을 자극해서 눈이나 비의 양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기술 덕분에 비가 내린 건지 어차피 내를 비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에 또 인위적인 건 항상 부작용이 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와 반발도 있습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는 대기천 현상이 포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 겨울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릴 것이다. 방수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 오면 우리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우리 LA에 저쪽 팰리세이드 그리고 여기 불이 난 곳이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나면 이 땅이 비를 머금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나무나 풀에는 원래 자체 보호를 위한 기름기, 왁스 성분이 있어요. 근데 산불이 나고 수백 도로 엄청난 열이 가해지면 이 왁스 성분이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체로 변해서 흙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대요. 그러다 땅 속 서늘한 곳을 만나면 다 붙어서 다시 단단한 고재로 응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 나면 이게 땅 속에 방수 왁스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이게 스폰지처럼 물을 흙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겉면을 타고 그대로 쏟아져 내리면서 불탄재와 돌멩이 흙더미를 모조리 쓸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 토석류라고 부른다는 거랍니다. 근데 이게요 다시 예전처럼 비를 흡수하는 걸로 가려면 길게는 6년 정도 그리고 보통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땅이 다시 비를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산불이 나고 첫 번째 두 번째 맞는 겨울 우기가 가장 위태로운 고비라고 합니다. 자연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땅을 다시 헐겁게 풀어줄 때까지 우리는 좀 더 살피고 대비해야겠네요. 저쪽 네바다 리노에서도 불이 많이 나가지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리고 산불이 나고 또 나중에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아무튼 요즘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기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 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요. 그런 자연 속에서 남태평양 작은 나라 투발루에서 나온 기분 좋은 변화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외래종인 쥐와 노란 미친개비 이 개미 이름이 노란 미친개미예요. 이렇게 유해 생물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섬에 들어왔는데 토종새 그리고 있던 토종개들이 설자리를 잃고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가 손잡고 대대적인 외래종 퇴치 작전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섬에서 6년 그 6개의 작은 섬에서 이 쥐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래서 자취를 감췄던 야자개 개가 야자개예요. 야자개. 그리고 새들이 다시 섬으로 돌아와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연에 관한 뉴스 보니까요. 어떤 오리는 거기에다만 알을 낳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멸종될 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 오리알 16개를 살짝 그냥 조심조심해서 몇십 마일 떨어진 곳에 수풀에다가 잘 놔줬다고 합니다. 분산하는 거죠. 재산도 안전분산 투자하자 이것처럼 멸종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오리알을 옮겨서 저쪽 수풀에 딴 집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좋은 분들도 계시는군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광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반값
세이라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 후 우리 훈이 탱자와 이후에서 고쳐져 뵐게요.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8: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후니탱자가 굿모닝 차차차 하고 한번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이분은 왜 맨날 그럴까요? 나만 소리쳐야 돼?
4: 그럴까요? 아 저는 기다리고 소개를 해주 기다리고
3: 아니에요. 있었죠. 후니탱자가 주인인데 자 시작했어 시작
4: 굿모닝
3: 아우 느끼해
4: 굿모닝 네, 잘 자요
3: 그거 굿모닝 베트남 그 영화 기억나시죠?
4: 굿모닝 그 저거잖아요 그
3: 로빈 윌리엄스
4: 로빈 윌리엄스의 그 아 제목이 뭐지?
3: 아 뭐지?
4: 그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3: 아 생각이 안 나네
4: 선생님
3: 선생님?
4: 책상에 올라가지고 그죠
3: 죽은 시인의 사회?
4: 죽은 시인의 사회 맞네
3: 그게 그거예요? 나 난 다른 영화로 생각했는데?
4: 어? 아, 딴 거다.
3: 죽으신에서 왜 그래? 아, 나는
4: 아, 둘 다 로빈 윌리엄스 나오잖아요.
3: 베트남 다녀오신 로빈 윌리엄스 선생님이
4: 둘 다 로빈 윌리엄스잖아요.
3: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아, 나 왜 그래? 난 넘어갈 뻔했잖아.
4: 거기 유명한 건 뭐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유명한 거 애들 네. 책상 위에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뭐지?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For the people, all the people 아닌데 뭐지?
3: 아니야, 까르페 디엠.
4: 아니요.
3: 네.
4: 아니야. 아 여러분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 뭐지? 머릿속에 바보 같아.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
3: 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마침 엊그저께인가?
4: 아 그래요?
3: 응.
4: 그 아이들이 책상에서
3: 네 일어나면서 그죠?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을 거야.
4: 무슨 썰 뭐 이러지 않나?
3: 아 이거 맞추신 분께 오늘 선물 드려야겠다.
4: 어? 무슨 선물?
3: 어? 무슨 선물 많죠. 소반식당.
4: 자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지만 로빈 윌리엄스께 나오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아이들한테 교실에서 뭔가를 하면서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면서 막 한 명씩 막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3: 응, 한 명씩 그, 책상에 올라. 아, 생각났다.
4: 생각났어요? 힌트 주세요, 그럼.
3: 안 돼.
4: 아, 그래. 응. 요거 오늘 2부 저희 11시 15분 전까지 주시는 분이 있다면
3: 네.
4: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카톡이나 댓글 다 가능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
3: 카톡 RS1650
4: 네. 카톡으로 보내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시면
3: 네. 유튜브는 radioseoul1650.com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돼요.
4: 누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3: 네 아버지 뭐 하노?
4: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야, 그거 진짜 웃기겠다. 로빈 윌리엄스가
3: 네 아버지 뭐 하노?
4: 깡패인데. 그래. 옛날에 임마.
3: 옛날에 진짜 가정 그거
4: 호구조사 했잖아요.
3: 호구조사. 호구야 나는.
4: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손 많이 드셨겠네요.
3: 그렇죠. 피아노 있는지 뭐지? 피아노지.
4: 하프 있는지 뭐 손들고 막 이런 거.
3: 하프가 어디 있어?
4: 예전에는 그 하프가 그 하프 연주하는 하프. 그게 그 재벌집의 상징이었잖아요.
3: 아 그래요?
4: 당시에 그게 1억이었대요. 저도 믿거나 말거나 얘기야. 근데
3: 하프가
4: 그때 그 저희 들은 얘기예요. 그 저희 외숙모 댁에 외숙모 하프를 치셨거든요.
3: 와.
4: 가면 있어요. 저는 이게 아 되게 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3: 네.
4: 야 하프 있는 집은 재벌이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은 없죠. 그래서 막 진짜 얼마인데 1억 근데 애들이 1억 그게 뭐 그냥
3: 그쵸.
4: 크다는 얘기겠지.
3: 옛날에 가위바위보 할 때 내놓기 내놓기 100만 원 내놓기 이거 아세요? 팀 가를 때 손등이냐 손바닥이냐 할 때 내놓기 내놓기 100만 원 내놓기
4: 근데 그렇게 해요?
3: 충청도야 이거.
4: 아니 충청도도 100만 원 내놓기 한다고?
3: 네 어렸을 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다 됐어 그때
4: 경상도는요
3: 뭡니까?
4: 실림 없다 말 없다 이러면 되냐 뭐 이렇게
3: 뭐 그런 근데, 실리 없다?
4: 아, 근데 그 실리다라는 표현이 나 실리다 이게 우리가 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약하다 너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약해 불공평하다 우리 팀에 실리다 이렇게 실리다
3: 그럼 깍두기를
4: 거예요.
3: 하나
4: 그럼 깍두기 더 넣어주는 거야
3: 깍두기
4: 그러니까 했을 때 실림 없다 그러니까 했다고 편 니네가 부족한 거 없어 실림 없다 말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3: 그
4: 있어
3: 그 주로 뭐 하고 놀았어요?
4: 저요?
3: 응.
4: 몰라요 저
3: 오징어
4: 골목대장이었는데
3: 오징어 알아요? 오징어?
4: 오징어 이렇게 점프해서 하는 거?
3: 응, 응. 아, 했죠 옷 다 찢어지죠 불란냐
4: 불란냐 뭐예요?
3: 불란냐도 그런 거예요
4: 저희 그런 거 그
3: 불란냐
4: 돈가스 그러면... 아세요?
3: 돈가스는 뭐예요? 이게 지방마다 그 조그만 아, 나라 이게 다 다르구나.
4: 아 다른가 봐 진짜. 어,
3: 그럼 돈가스는 뭐예요?
4: 그 원을 그려놓고 응, 응. 흙에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응. 뛰어가서 그 원에다 한 발을 돈 하면서 발을 대고 밖에 나가면서 가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가스 그 돈가스 돈가스 상대방 발을 후려치면은 네. 이기는 거예요. 네, 네. 돈가스가 있고,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돼. 내가 네. 돈가스하면 뒤에 다 돈가스 해야 되고, 네. 내가 가스 그러면 딱 그치 가스 해야 되고.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남자들하고 네, 싸움 네, 나요. 네. 발차기하고.
3: 오, 야.
4: 나 되게 잘했는데. 아, 이거 아시는 분 많을걸요. 여성분이라도 모를 수도 있어.
3: 돈가스는 몰라. 우리는 뭐 이제
4: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네, 네. 무슨 노래 했어요? 술래잡기.
3: 동무들아 오너라 달맞이 가자.
4: 노래 그거 맞아요.
3: 맞아요.
4: 무슨 노래가 의미 두 개밖에 없어. 동무들아 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거를 북한 노래 돼요. 어저께 뭐 귀뚜라미 노래 하시더니만. 아닌데 우리 애들 여자애들은 되게 신나는 거 불렀는데 막 이렇게 뭐 마나나나 아 신데렐라인가 아닌데
3: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4: 어려서
3: 아야 네.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놀이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고무줄 좀 하고 싶어요.
4: 고무줄이요?
3: 응. 다 에이. 기억해 지금 기억하는 거서. 근데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4: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몸이 이것도. 따라할까요? 몸이 따를까요?
3: 그러죠.
4: 그 다리 올리고 막 이러잖아.
3: 그치 그치. 네. 찢어져.
4: 아무튼 갑자기 그게 나왔는데 저 어릴 때 되게 재밌게 놀았. 진짜 그때는 우리 막 컴퓨터 이런 거 잘 안 했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했던 거야.
4: 네. 아 네. 맞네.
3: 뭐요?
4: 아까 미옥 씨께서 말씀하신 게 힌트가 네. 맞네.
3: 뭐요?
4: 네? 아 그 대사. 맞아. 내가 그 썰 맞네. 아.
3: 뭐요?
4: 아이 그 대사.
3: 맞아요? 정답이 네. 맞아요? 제가 말한 게?
4: 그걸로 시작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 다음 단어들이었어요.
3: 아 그래요? 그 정답은 그러면 이따가
4: 15분에 뭐 아무도 모르시나 봐.
3: 그래요.
4: 네, 이거 자, 어려워요.
3: 오늘은 우리 자,
4: 오늘은 또 건국신화 가회죠. 월드컵 건국신화 오늘 제7화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태리 그리고 주인국 정과를 갔었는데
3: 네.
4: 아 오늘은 여러분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 네.
4: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나라
3: 가나.
4: 가나.
3: 가나가 그 가나요? 근데 가나 초콜릿이 가나가
4: 그거 아니에요?
3: 아닌 것 같은데.
4: 진짜 아니에요? 전 가나에서도 가나 초콜릿
3: 좋아하는데.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4: 오나 가나 가나. 오늘의 주제는 가나와 모로코.
3: 모로코.
4: 모로코. 자 여러분 근데 가나와 모로코는 그 대한민국처럼 네. 어떤 뭐 단군신화 이런 게 없어요.
3: 네.
4: 그냥 누가 뭘 세운 게 아니라 그 땅에 살아온 민족들이 우린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를 와, 얘기하는 겁니다.
3: 진짜
4: 가나 가나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가나를 좀 아실 거예요. 가나 오, 축구 잘해요.
3: 네.
4: 별명이 뭡니까? 지금 들으신 분들 가나? 가나 초콜릿 아닙니다. 가나 그러면 블랙 스타즈.
3: 아 검은 별이야.
4: 검은 별. 국가에도 국기에도 검은 별이 있어요.
3: 어 그래요?
4: 네 가나에. 아. 가나가요. 그 자기네 민족 중에 악한족이라고 해서 악한족. 와칸다 아닙니다. 악한족.
3: 아,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그냥 아, 족 이름이 악한족이야.
4: 악한족이 아니라 이름이 악한족.
3: 족. 네. 어, 나는 악한
4: 선하고 악한 게 아니고.
3: 아니, 악한족 아, 이름이.
4: 아, 투더 칸 투더 족. 악한족. 가나의 대표적인 민족인데요.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아산테 또는 아샨티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아샨티 왕국이 만들어질 때 여러 부족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 네, 부족이 있는데 네. 서로 힘을 못 합쳐요. 그때 한 지도자가 딱 나타납니다. 이름이 오세이 투투. 오세이 이겠지?
3: 오세이 투투.
4: 하나로 만들면 이제 이 사람이 부족이 다 하나로 모아. 근데 이 한 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모아지는 거예요.
3: 아,
4: 왜냐면 아무리 이 사람이 막 해도 사람들이 야 근데 왜 우리가 하나여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는 뭔가 사람들을 혹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게 필요한 거죠.
3: 뭔가를 하나로 모아주는.
4: 네, 하나를 몰아주는 그게 바로 오콤포 아노끼에. 요게 영적인 힘을 가진 사제. 네.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3: 네.
4: 이 분이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왕이랑 있을 때 오콤포 아노끼에가 하늘 향해 막 기도를 합니다. 네. 흥야 하지. 하늘에서 뭐가 쫙 내려왔대요. 뭐가 내려왔냐?
3: 네.
4: 금으로 된 의자.
3: 오, 황금 의자.
4: 황금 의자. 골드 스툴. 근데 아프리카는 원래 옛날에 금 많지 않았어요?
3: 금 많죠.
4: 그렇죠. 금이랑 다이아몬드 오는 거 많잖아.
3: 블러드 다이아몬드.
4: 어, 블러드 다이아몬드도 있고. 어. 근데 뭐 금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 하여튼 황금 의자가 촤악 내려와요, 하늘에서.
3: 네, 네.
4: 근데 이 의자가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 네.
4: 전설 속의 황금 의자는 이 아샨티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왕보다 높게 여겼대요.
3: 네.
4: 왕은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늙으면 죽어. 근데 우리의 민족의 영혼, 이 골든 의자는 영원하다.
3: 네.
4: 그래서 왕도 그 황금 의자에 앉을 함부로 앉을 수가 없었대요.
3: 네.
4: 그냥 이거는 왕좌가 우리는 하나라는 증거로서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 집단이 뭉치고 점점점 강력한 왕국이 이뤄졌다. 근데 그 의자는 어디 갔을까요?
3: 어디 갔을까?
4: 어디 박물관에 있을까? 아니면 어, 누가
3: 황금인데
4: 녹여서 팔았나? 근데 이런 게 보면 약간 뭐 성배 이런 것처럼 네.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3: 어.
4: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황금 의자가 자기들을 하나를 뭉치게 해주는 그런 네. 신성한 물건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3: 아, 네.
4: 자 이번에는 북 아프리카로 좀 올라가면 또 유명한 축구의 나라 모로코.
3: 모로코
4: 이번에 잘했잖아요 또 모로코가.
3: 그쵸.
4: 항상 잘해요 모로코는. 생각보다 잘해 조그만 나라가. 모로코는 사하라 사막, 아틀란티스 산맥 그리고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그 땅입니다.
3: 아.
4: 여기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마지그족 이름이 어렵다. 아마지그족 아마지그족
3: 아마지그족
4: 우리가 베르베르라고 부르는
3: 아,
4: 사람이래요.
3: 그렇죠, 그렇죠.
4: 베르베르는 저 소설가 아니에요?
3: 베르베르나르
4: 그쵸, 그쵸. 저 개미 쓴 사람 그죠? 아무튼
3: 베르나르
4: 이, 어, 아마지그라는 말이 흔히 자유로운 사람 또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래요.
3: 네.
4: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3: 네.
4: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칭송하는데
3: 네.
4: 이분들은 굉장히 뭐 사막이 있다 보니까 막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은 땅이 제일 중요해. 왜? 사막이니까 사막에서 자기 땅, 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3: 네.
4: 산은 피난처이자 별은 길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우리가 옛날에 뭐 길이 있어요. 뭐 표지판이 있어. 지도가 있어. 뭐 구글 맵이 있어. 그러니까 따라 길을 안 잃으려면 뭘 보고 갔을까요, 옛날에?
3: 별.
4: 그죠? 이거 할 줄 아세요? 별 보고 갈 줄 아세요?
3: 별들에게 물어봐.
4: 할 줄 아세요?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알던데. 별 보고 가시는 거?
3: 뭐 그때 다르다고 그래요. 북극성을 봐야지.
4: 그때.
3: 왜냐면 아니
4: 아, 당연히
3: 사계절마다 이게 다르니까. 네.
4: 그러니까 북극성을 보고 따라간다면서요.
3: 뭐 북극 뭐 그런가?
4: 어,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근데
3: 별은
4: 별 뭐지? 트래킹을 좋아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하더라고요. 얼마큼 믿는지 모르겠지만.
3: 네.
4: 근데 뭐 요새는 뭐 나침반이 워낙 잘 나와서.
3: 아니 그거보다 해가 뜨고 지는 걸로 이제 동서남북.
4: 그럼 뭐. 깜깜하면 어떻게 해요?
3: 이제 깜깜하면 자야지.
4: 사막은 더우니까 밤에 걷잖아요.
3: 아 그렇구나.
4: 낮에 쉬고.
3: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별 봐야
4: 그러니까
3: 되네.
4: 별 보고 갔다는 거지.
3: 그 더운 데서.
4: 그러니까.
3: 야,
4: 그래서 그 별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큰 소중한 거였는데
3: 그렇구나.
4: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지도인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 뭐 아틀란 산맥 있잖아요. 산맥.
3: 네.
4: 그게 또 그리스 신화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스 신화는 그 산을 그냥 산으로 보지 않고 아틀란스라는 거인이 신들과의 전쟁에 패한 다음에 하늘을 떠받치는 벌을 받고 있다.
3: 네.
4: 그 저건 산이 아니고 신의 벌을 받는 거인을 네. 일컫는 그게 이제 아틀란스 산이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 아틀란스 산맥 이 이름이 떠는 아틀라스. 그렇대요.
3: 아 그렇대요.
4: 그래서 아틀라스. 이분들은 모로코는 이제 하늘과 그 아틀란스 산맥 별 이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뭐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 가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고 순수한
3: 왔다.
4: 자유로운 영혼이다. 왜? 어디든 가면 가니까 사막이니까 쫙 이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르고 저 산 아틀란 산을 그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보고 따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3: 네.
4: 근데 결론은 겁니다. 어쪽에 아까 우리가 처음 말했던 저 네. 어디죠? 가나는. 안 뭉치니까 그 황금 의자를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해서 하나로 뭉쳤는데
3: 하나다.
4: 이 모로코 쪽에서는 어차피 하나가 될 수 없는 부족들이 옛날에 사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뿔뿔이 있더라도 우린 절대 우리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정체성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3: 멋있네요.
4: 근데 하나다 보다는 나 사라지지 않는다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 그렇죠. 서로 개마 저마다의 개성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4: 네.
3: 그죠?
4: 사막 가보셨어요? 뭐 우리도 사는 캘리포니아 네. 사막이긴 하지만
3: 사막 가봤죠.
4: 어느 사막 가보셨어요?
3: 미끄럼도 타고
4: 해보셨어요 그거?
3: 뭐요?
4: 그 모래.
3: 그럼요. 저기 데스밸리 가는 길에 있어요.
4: 해보고 싶었는데.
3: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그러니까
4: 그거 그냥 아무나 그냥 하는 거죠.
3: 뭐 그럼요. 길에 있어.
4: 그냥 내려
3: 그게 어디냐면 네. 데스 저기 395번 있죠.
4: 네.
3: 롬파인 가는 길에.
4: 오.
3: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데스밸리 가는 길이 나와요.
4: 데스밸리. 네.
3: 응. 그 길에 왼쪽에 가면 모래사막이 있어.
4: 아니 근데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3: 어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입장료 안 내고.
4: 근데 중요한 건 타고 내려갔어요.
3: 응.
4: 올라올 때는.
3: 올라올 때는?
4: 그 다시 올라와야 돼?
3: 그거?
4: 네.
3: 그거 저기도 있어요.
4: 뭐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
3: PCH 1번.
4: PCH 그게 어디 있어요?
3: 거기.
4: PCH? 퍼시퍼 사이웨이 길이에요?
3: 응.
4: 어느 쪽이에요?
3: 말리부 지나서 네. 가다 보면 오른쪽에 사람들이 그거 타고 있어요. 모래밭.
4: 이게 모래밭에서요?
3: 어어어어.
4: 나 몰랐는데 찾아봐야겠다.
3: 바로 바다 앞에. 거기도 탈만해요.
4: 꽤 높아요?
3: 응.
4: 근데 그거를 뭐 뭘로 타요? 그냥 뭐 이렇게
3: 뭐
4: 타올 아니면 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3: 애들 타는 거 있잖아요.
4: 아,
3: 썰매 탈 때 하는 거.
4: 거?
3: 어, 그런 거 놓고 타던데.
4: 그리고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가고요?
3: 응.
4: 아 그게 좀 귀찮네.
3: 아 그리고 좋은 진짜 어? 좋은 엑소사이즈죠.
4: 어, 아 저는 그 그런 데서 딱 살아이니까 딱 네. 그냥 사.
3: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4: 산행용 오토바이죠.
3: 그 모래 언덕에서 네. 스키 타는 거. 그거 이제 해야 돼. 왜냐면 이제 뭐
4: 왜요?
3: 눈이 없는 세대가 오면 모래에서 타야지 뭐.
4: 근데 모래에서 스키를
3: 개발을 해야지 누군가가.
4: 그러니까 탈 수 네. 있나? 뭐,
3: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을
4: 뭔가
3: 해야
4: 있겠지.
3: 되지 않을까.
4: 어. 아니 근데 굳이 왜 그거 그 모래 날리는 데서 왜 그걸 타고 싶어요?
3: 그래도 싱싱 모래에서 뭔가 날라면 좋잖아요.
4: 어. 응. 그 저 어디 응.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막지만 밑도 끝도 없는 그냥 하도 끝도 없는 사막 응. 있잖아요. 저 네, 중동 네, 지역에 네. 거기서 아마 탈 수 있을 걸요?
3: 어 그래요? 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4: 이렇게 밀도가 조금 네, 매달고 네, 아마 네. 와
3: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4: 근데 재밌긴 하겠다.
3: 그거 타는 데 있잖아요. 그 차. 둠비라고 그러나? 둠버.
4: 아, 둠비.
3: 어.
4: 둠버기.
3: 그 모래,
4: 둠버기.
3: 어, 모래밭에서 막 타는 거 그런 거 아. 많아요, 이게.
4: 둠버기는 모래사장에 네. 타면은 싫어. 왜냐면 모래가 너무 날리니까.
3: 타 봤어요? 다 타 봤어.
4: 저는 그거 이제 하와이 이런 데 가면 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타면 재밌죠.
3: 어.
4: 모래는 모래가 날리니까 입에 막 들어가. 지저분해.
3: 그래도 뭐 한번 기분만 내는 거지 뭐.
4: 살쪄. 모래 아. 먹으면 살쪄.
3: 모로코 얘기하니까 아, 카사블랑카.
4: 저는 가나니까 초콜릿 어. 옛날 그 기억나세요? 광고?
3: 최시라 씨?
4: 아니죠.
3: 누구지?
4: 그 아 뭐야 갑자기 최시라 씨만 까먹었잖아요. 이 이미애가 아니고 누구야?
3: 어, 이미연.
4: 그, 이미연 씨.
3: 어.
4: 난 사랑해요.
3: 어 그래요.
4: 그 순간 아. 그러면서 야, 남자 그 코트 안에 얼굴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 우리끼리 막 소매치기라고 막 어릴 때 했던 건데.
3: 네.
4: 지금
3: 그렇군요.
4: 나이 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설레는 모습이에요.
3: 아. 그래요.
4: 어릴 땐 몰랐네. 초콜릿만 생각했네.
3: 아, 그랬구나.
4: 이미연 씨가 우리 가슴팍에서 얼굴을 부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3: 아우, 그랬어요.
4: 초콜릿이 먹겠어?
3: 아, 미연 씨는 요즘 뭐 하려나.
4: 어, 우리 란세 님. 포인트 무구의 모래 언덕 있습니다.
3: 어, 맞아요.
4: 맞아요? 포인트 무구.
3: 포인트 무구.
4: 어, 감사합니다. 이게 그 PCH예요?
3: 예. 네. 포인트 무구. 어제도 제가 이게
4: 어, 들어봤어. 포인트 무구.
3: 거기가 그 미 전역에서
4: 사람 많다고 했던데 아니에요?
3: 그게? 바로 해수욕을 하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데가
4: 아, 그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3: 어, 우리 아. 여기에서는 포인트 무구요.
4: 아.
3: 거기 가면 어 너무 좋아요.
4: 무구화.
3: 바로 바다 그 모래사장에서 캠핑을 하는 거야. 아우 세상에.
4: 그럼 막 개미도 엄청 큰 거 알죠? 모래에
3: 그래요?
4: 사는 어. 개미가
3: 밥 먹다가 모래 씹히고 막
4: 일반 개미 두세 배가 돼. 이만해.
3: 아 그래요?
4: 진짜요. 튼실해요. 아. 어 얼마나 어, 무서운데. 막 정갈도 나오고.
3: 어 요즘 또 모기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응? 있잖아요.
4: 버물리?
3: 그런 거 잘 준비하시고
4: 거. 아.
3: 비상약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4: 네.
3: 포인트 무고 가본 지 오래됐네요.
4: 홍소련님, 네. 어 세상이 참 다르게 보인다라고 위에서 보면.
3: 네.
4: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어느 위에서
3: 아.
4: 봤을까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3: 아. 그 모래 언덕에서 보면 그
4: 아.
3: 얘기죠.
4: 그런가?
3: 어 그럴 것 같은데요.
4: 가나 초콜릿 광고에 장국영 씨가 나왔어요?
3: 어 그랬던 것 같은데.
4: 그래요?
3: 어
4: 란스님께서 가나 초콜릿 광고 장국영
3: 옛날에
4: 장국영 씨가 가나 초콜릿 나왔다고
3: 아닌가
4: 아니 유 저 주윤발 씨는 밀키스 나왔어
3: 아니면 말고 아유
4: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많이 나오긴 했어요
3: 아, 장국영 오빠 보고 싶다
4: 구경이 형
3: 장국영 오빠 노래 들을까
4: 챙챙챙
3: 이따가
4: 아, 일단 오늘 네, 아까 준비하신 거
3: 모나코
4: 어 모나코
3: 모로코 말고
4: 어, 모나코로
3: 모나코. 이게 여름이면 듣던 노래라
4: 맞아요
3: 추억의 노래
4: 모나코
3: 아,
4: 이 노래 너무 좋죠
3: 다시 한번 해줘요
4: 아

0: Monaco. 28 degrés à l'ombre. Tu ne dis plus un mot. J'éteins ma cigarette. Il fait encore plus chaud. Tes lèvres ont le goût d'un fruit sauvage. Et voilà, comme une vague blonde, tu m'emportes déjà.
1: 저는 여기가 김원복 스테이션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김원복 스테이션이 뭘까?
2: 아, 중간 대사가?
1: 네. 왜냐면 자기 나름으로 뭐 그때 샹송을 알아요. 뭐.
2: 그 모로코도 처음에 네. 모로코 할때 사람들이 모라코 이런 뜻이 있어요. 경상도 모라코.
1: 맞네요. 굿모닝 차차차 2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회길 노래 빠졌어 지금. 네.
2: 코리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회길 53년 금강형 검안과 죄송합니다.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사 만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일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0: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11: 어? 글쎄요? 어느 위인께서 말씀하셨겠죠.
10: 엿장수가 했다는데.
11: 아,
10: 그건 아니고요. 요즘 이 더위 때문에 더위 드신 분들, 기력이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11: 네.
10: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우리 후니탱자가 너무도 좋아하는 분들이죠?
11: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경상한의과병원 전 경상한의과대학 교수이자 학장이셨고요. 진짜 LA에서 침 잘 놓기로 가장 네. 유명한 것. 그리고 침뿐만 아니라 뜸, 부항, 그리고 정말 발효의 대왕.
10: 아, 발효.
11: 네. 발효의 정말 모든 공식을 만들어주신 우리 류재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1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12: 네.
11: 저는
12: 네.
11: 개인적으로 원장님 너무나 존경하고
10: 그러니까.
11: 좋아하기 때문에
10: 어디 몸 아픔은 그렇게 네. 다 고쳐주셨다면서요.
11: 무조건 달려가죠.
12: 네.
10: 덕분에 후니 씨 덕분에 주변에 네. 아프신 분들 글로 다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11: 그래. 너무 바쁘셔가지고.
10: 입소문이 났어요.
11: 근데 너무 바쁘셔요. 네. 너무 바쁘셔요.
10: 네.
11: 근데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네. 다리 다쳐갖고 네. 지팡이 샀을 때
10: 네.
11: 그 처음 거 말고 두 번째 한번 또 제가 그러니까 병원 아파서 잠깐 쉬었었잖아요.
10: 네.
11: 그 바로 전에 네. 바로 전에 다리가 좀 아파갖고 또 찾아뵀었죠.
10: 아, 그렇구나.
11: 또 침 한 방에 전 또.
10: 야, 한 네. 방에 그냥. 바로 올림픽과 아드모 VIP 플라자 안에 있습니다. 경산 한의원.
11: 네.
10: 몸의 통증 그리고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 모두 한방 치료로 보험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11: 네. 뭐 침 치료, 부항, 뜸 치료, 온침 그리고 또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다 해주시죠.
12: 네, 어머니. 맞습니다. 그 후유증 없는 치료를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10: 아,
11: 그리고
10: 진짜?
11: 또 좋은 게 여러분 네. OTC 카드도 가능하시고요.
10: 네.
11: 네. 보험도 다 되잖아요.
12: 네, 보험 다 됩니다.
11: 그렇죠.
10: 네.
12: 이야,
10: 네.
11: 뭐 아스티바, 막 클로버케어, 앤썸 이런 보험 다 되니까요.
10: 네.
11: 믿고 안심하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드리고 시작할게요. 경산 한의원병원 213-335-8855번. 이것도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12: 네.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11: 네. 그래서 그래서 335에 8855번입니다. 네.
10: 번호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외웠어요. 네. 335 모여 335 네. 88하게 오라. 8855
12: 오래오래 살자.
11: 오래오래 살자.
12: 네.
10: 야.
11: 자,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긴 한데 우리 경상하니까 우리 원장님 모시면 일단 무조건 네. 아까 제가 발효 말씀드렸잖아요. 공진당. 이게 네. 또 발효에 요새 또 산삼까지 들어가서 뭐 LA 최고의 효력이라고.
12: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침에 대해서 한마디만 아침에 말씀드리면은
10: 네.
12: 요즘 허리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가장 많고요.
11: 네.
12: 그다음에 목 아프신 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무릎 네. 아프신 분들
10: 네.
12: 이제 그렇게 순차적으로 좀 많이 오시는데
10: 네.
12: 예를 들어서
10: 네.
12: 허리가 아프신 분이
10: 네.
12: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부축을 받고 병원에 들어오셨어요.
11: 예, 예. 네.
12: 들어오셨는데 제가 제대로

0: 열심히 네. 이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가실 때는 네. 혼자서 걸어 나가시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1: 그렇죠.
2: 이야, 진짜.
1: 이건 진짜예요.
2: 저는 한 방에 신비야.
1: 저도 그렇지만 저 같이 오신 분을 제가 뵀어요. 옆에 따님이랑 네. 같이 오신 어머님이 네. 계셨는데 네. 기다리고 계실 때 진짜 못움직이시더라고 혼자서.
2: 네.
1: 근데 저보다 치료 먼저 끝나셔 걸어 나가시는 걸 제가 뵙거든요.
2: 네.
0: 그럼 야. 옆에 계셨던 앉아서 기다리시던 환자분들이 네. 막 박수 소리가 대체를 하고
1: 박수 소리가 웅성웅성 되기 시작해요.
2: 네. 야, 네.
1: 진짜 그래요. 분위기가 네. 너무 좋습니다.
2: 이 침치료도 한 번으로 될 것도 있지만 꾸준히 좀 맞아주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0: 네. 근데 네. 이제 효과는 그 자기가 가장 아팠던 부분 네. 치료할 경우는 내가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 머리가 아프다 네. 아니면 무릎이 아프다 했을 때 맞고 나서 그 뒤에
2: 네.
0: 바로 제가 오기 전과 온 후의 효과는 딱 틀립니다.
2: 아 그렇겠죠. 아 진짜 네. 좋아.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막 목이 아프고 자세.
0: 네 자세도 있고 뭐 네. 원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네.
2: 아 요즘 또 폭염에 지쳐가지고 네. 아, 나 진짜 기운이 없어 이런 분도 많이 오셨어요?
0: 너무 많으신데요. 네. 요즘 너무 덥지 않았어요?
1: 너무 덥어요.
2: 오늘도 너무 덥지 않아요?
0: 어제도 그랬고요. 네. 오늘도 그렇고 네. 내일은 또
2: 더 덥대요.
1: 그래요?
0: 네, 네. 100도가 넘어간다고 그러죠.
1: 야.
2: 나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 켰어요. 와. 안 되겠더라고.
1: 그러니까 정말 더워요.
0: 지금 밖에 나가면 저 네. 네, 방송에 오기 전에 보니까 네. 너무 더워요.
2: 그렇죠.
1: 맞습니다.
2: 야 이럴 때 진짜
1: 좀 원기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이 네. 첫째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첫째는 그 더위에
2: 네.
0: 딱 그 내 몸에 들어온 그런 부분을 꼭 좀 들어오지 않도록
2: 네.
0: 그 기력을 챙기셔야 되는데
1: 네.
0: 그리고 이제 밥맛이 없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1: 그렇죠.
0: 밥맛이 없고
2: 네.
0: 되게 힘이 없을 때 가장 좋은 그 치명 발효 산삼공진단 너무 좋습니다.
2: 네. 이게 뭐길래 그렇게 면역력에도 좋고 기력 보강에도 좋은가요?
0: 왜냐하면 이게 즉각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없다, 밥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뭐 기운이 없으니까 어디 움직이기가 전혀 싫으신 거예요.
1: 네네.
0: 이제 그것도 밥맛까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간 재료라든가 공진단 하면 많은 분들이 야 한약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다
1: 아, 그렇죠.
0: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여기 이제 치명이 들어가 있고 산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진단 모든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발효에 있습니다.
1: 아.
0: 발효. 발효한 아니, 네. 제품인데요.
2: 네.
0: 발효했을 경우에는 보면 약성이 몇 배가 올라가요.
2: 아.
0: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녹용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2: 네.
0: 발효했을 때는 다섯 배가 높았어요. 효과가.
1: 오.
0: 다섯 배요. 그리고 우리 피로도라든가 뭐 기운 효과인데 이런데
1: 네.
0: 거기에 대한 효과도 몇 배가 높았습니다.
2: 그냥 배추 먹는 것보다 잘 익은 배추김치가
1: 그럼요 발효의
2: 정말,
1: 힘이죠.
2: 그것처럼 아,
0: 그렇죠 발효입니다. 예.
2: 야 그것도 세 번이나 발효를 하셨어요.
0: 네.
1: 이거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시고
0: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노력과
2: 귀한 이거. 거군요.
0: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효 산삼공진단
1: 네.
0: 왜냐하면 면역력도 강화시키죠.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아니면 에너지가 없다든가
1: 네.
0: 너무 피곤하신 분들
2: 네.
0: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
0: 그랬을 경우에 드실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2: 네.
0: 치명 발효 산삼공진단 한 박스 1200불짜리를
1: 네.
0: 제가 오늘 490불에 다섯 분께 드립니다.
1: 잠깐만요. 아. 지금 한 박스가 20알
0: 네.
1: 든 거 아니에요?
0: 네, 네 맞습니다.
1: 20알을 다섯 분께 490불에요?
0: 네, 네.
1: 우와. 선착순입니다, 네. 여러분.
0: 그래서 지난번에 네.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1: 네.
0: 나이 드신 분들 그 효과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 네.
0: 그래서 그 10알을 더 드립니다, 오늘. 10알을 더 드리면 30알을 드리는
1: 30알,
0: 거예요.
1: 네.
0: 네.
1: 네.
0: 그래갖고는 10알 더 주는 대신에
2: 예.
0: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2: 아...
0: 아주 에너지 네. 없는 분들
2: 네.
0: 일주일만 드셔보고 효과 없다
2: 응.
0: 그럼 가져오세요.
2: 어머!
0: 그럼 제가 또 250불 리턴해드립니다.
2: 어머
0: 방송, 네. 방송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2: 와.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1: 아무도
2: 거예요.
1: 안 오실 것 같긴 하지만 네,
2: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러셨는데 혹시 갖고 오신 분 안 계시
0: 없습니다.
2: 없어요.
1: 이걸 딱 드시면 진짜 5분 안에 달라. 눈이 확 떠져요.
2: 아 진짜.
0: 네.
1: 여러분 20알을 1200불인데 오늘 5분 선착순입니다. 5분께만 490불에 20알을 만나실 수 있는데 또 거기다 10알까지
2: 10알.
1: 추가로 테스트 해보시라고 아, 네.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머니백 개념되는 데가 없습니다. 말도 네. 안 되는 거죠. 5분께 혜택드립니다. 전화번호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2: 네. 공진단에 이어서 우리 경산한의원은 또 위장환이 아주 유명합니다.
0: 네. 그 위장환 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한방 소화제 아니야? 그렇게도 네. 여쭤보시는 분 있는데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름이 발효위장 건강환입니다.
2: 아 건강환?
0: 위장이 네.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네. 뜻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다면 자주 체한다든가 항상 소화불량이라든가 네. 더부룩하다든가 네. 뭔가 불편한 거 네. 그다음에 여기가 쓰리다 염증이 있어서 네. 그랬을 경우에 모두 그 위장병에 이 발효위장 건강환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 네. 이것은 드시면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십니다.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
1: 네.
0: 그리고 이제 드시다 보면은 그 위장이 정말 소화도 잘 되고 자주 체했던 사람이 체하지 않고 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직접 분이 느끼십니다. 그러면 이 위장 건강한 2개월 분을요.
1: 예.
0: 제가 120불에 네. 2개월 분 두통을 두통입니다. 네. 다섯 분께 드리는데요.
2: 네.
0: 한 통을 다 드셨어요.
2: 네.
0: 근데 효과가 없어.
2: 네.
0: 그럼 설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 가져오세요. 네. 아, 한 명은 다 드셨잖아요.
2: 네.
0: 남은 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100%.
2: 네. 네. 어머 세상에 그만큼 정말 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발효
1: 위장
2: 건강환인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이루시겠어요.
1: 네, 이거는 집안에 꼭 상비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전술이 워낙 많습니다. 그 다음번에 시간 될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2: 213-335-8855
1: 네.
2: 경산한의원입니다.
1: 또 이제 간 간에 무리가 많이 가시는 분 최고의 약이죠, 이거.
0: 네. 네, 우리 이제 보관을 하면은 우리가 술 드시면서도 보면은 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1: 그럼요.
0: 네. 하면서도 할 수 없이 그냥 드시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데
1: 네, 네, 네. 네.
0: 이 간 보호 작용이라든가 알코올 해독 주독 제거까지 하는 네. 헛개나무라든가 민들레라든가
1: 네.
0: 그다음에 순 인진쑥이라든가 그래서 갈근칙
2: 네. 네.
0: 이런 약재를 발효해서 만드는 건데 이건 네.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일
1: 이거는 뭐
0: 당일로 네.
1: 드시고 안 드시고 다음 날에 전혀 다르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이건 저처럼 약간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0: 네.
1: 드시고
0: 네.
1: 안 드시고 너무 달라요.
2: 네.
1: 주변에 이거를 늘 우리 원장님만 보면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0: 네, 맞습니다.
1: 이게 또 자주 나오는 게 다 아니었어. 이게 네.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네.
0: 한 통이면은
1: 네.
0: 한 2개월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1: 네.
0: 3번 드신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1: 네. 네.
0: 이것을 제가 다섯 분께 오늘 70불에 드리겠습니다.
1: 우와.
2: 네.
1: 자, 2개월 분 한 통을 오늘 70불에
0: 우리. 70불에 드리는데요.
2: 네.
0: 뭐 한 몇 번
1: 네.
0: 드셔보고 이거 효과 없는데 한번 가져오세요. 드시다가 가져오세요. 그러면
2: 아, 원장님.
0: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1: 원장님.
2: 그게 왜 얼굴 딱 보면요.
1: 네.
2: 원장님,
0: 네.
2: 저 사람은 술독이 올랐구나 이게 보이시죠?
0: 조금 거의 조금, 알죠. 네. 네.
2: 아시죠?
0: 네.
1: 왜요 갑자기?
2: 아니
1: 뜨끔하세요?
2: 아니 나야 요즘 안 마시지.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
1: 네.
2: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좋겠네요. 간보호에.
1: 그리고 또 우리 남편 사랑하는 남편 또 이렇게 아버님들 요거
2: 네.
1: 챙겨주시면 정말. 그리고 꼭 술을 안 하시더라도 평소에
2: 네.
1: 간이 조금 무리하신
2: 맞아요.
1: 분들
2: 요즘 현대인들이
1: 스트레스 받고 네, 약 드시는 분들도 간보호에 너무 좋으니까
2: 네.
1: 발효 보관한 오늘 2개월 분 한 통을 7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네.
1: 아 오늘 또 요것도 소개해 주시네요. 구심청혈단.
0: 네, 구심청혈단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네. 크게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심장,
1: 네.
0: 중풍, 그다음에 고혈압.
1: 네.
0: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죠.
2: 네, 네.
0: 이 우리 한복 처방에 보면 구심청혈단이라고
2: 네.
0: 천황 보심단에 처방이 있습니다.
2: 네.
0: 하늘천자 임금왕자인데
1: 네.
0: 심장의 최고의 보약이에요. 심장에 이러한 약 저, 처방이 들어간 데에다가 우리 피를 맑게 하는 강황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혈액을 맑게 하면서 혈전을 없애는 그런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2: 네.
0: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 조절이 잘 안 되신 분들도 드시면은 혈압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슴 그 중풍 걱정 그 하는 분들 보면은 뒷머리 모든 게 편해지는 걸 직접 느끼세요. 그래서 구심청혈단인데요. 이게 이제 심장 걱정, 중풍 걱정, 다음에 고혈압, 다음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 제품을 오늘 다섯 분께 2개월 분 두통을 180불에 드리겠습니다.
1: 이야, 구심청혈단 2개월 분을 오늘 다섯 분께 180불로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네.
1: 전화번호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원장님 오늘 연구란이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1: 잠깐만 댓글 좀 읽어볼까요? 지금 역시나 또
2: 정미 씨가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절면서 다녔는데 선생님한테 침 두 번 맞고 멀쩡히 걸어 다녀요. 침을 진짜 잘 놓으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발효산삼공진당 역시나 발효한약이라 드시고 한 시간 전에 발효 효과를 느껴서 피로가 없고 에너지가 올라와서 짱 더운 여름에 효자입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2: 발효라서 바로 느끼네.
0: 맞습니다.
2: 네. 우리 정민 씨 같은 경우는 침도 맞았지만 지금 소개할 연골환 이런 것도 드시면 참 좋으실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아, 연골환 하면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첫째 무릎이 아프고 관절때 손이 아프고 손마디가 아프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닭발 아시잖아요. 닭발 9시간 동안 한약 근육주기로 다립니다. 그럼 뼈까지 다 녹아요. 닭발이 관절염이 신경통이 좋다고 어르신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여러분 저는 홍화씨라든가 특히 보수연료 보수연료 같은 경우는 연골의 통증 및 연골의 재생을 도와준다는 그런 우리 한약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골세보라든가 뼈에 좋은 약재는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닭발 하시는데요. 이 연골환 무릎이 아프시다든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2개월 분 두통을 용량이 좀 큽니다. 이 2개월 분 두통을 250불에 다섯 분께 드립니다.
2: 네, 이제 방광안으로 가봐요.
0: 네, 방광안은 우리는 소변 문제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밤에 특히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여자분들 요식음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저 소변이 잘 안 나오신다든가 이렇게 있으신 방광염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변에 문제 있는 분들 방광안 드시면은 효과를 상당히 보시는데 여기 소팔메트도 같이 첨가가 되어 있고요. 역시 2개월 분 두통을 250불에 다섯 분께 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0: 마지막으로 한방연고 천연연고인데요. 자운고라고 우리 모든 피부에 문제가 있다. 뭐 가려움증이 있다. 특히 벌레 모기 물렸을 때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다든가 피부병이 있다든가 했을 때 천연 한방연고 자운고 이 같은 경우는 케미칼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한약재만 써서 만든 연고인데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이거 역시 30불짜리 50불짜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의해 주시면은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이런 좋습니다. 약들은 정말 천연 재료로 한방 재료로 발효를 시켜서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1: 연고라는 특히나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연고란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하시고요. OTC 카드로 모든 제품 구매 가능하십니다.
0: 네, OTC 카드로 가능하십니다.
2: 보험으로도 요통, 좌골 신경통, 무릎 통증, 통증이 있으신 분들 모든 한방 치료를 해 드립니다. 침 치료, 부항 뜸 치료까지.
1: 구글에서 한글로 경산 한의원 검색하시면 쫙 자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올림픽 가드모 VIP 플라자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 한의과병원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2: 네, 침양산삼공진단, 위장건강환, 보관환, 청혈단, 연골환 아 이런 환들 자연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미리 좀 보충해주면 큰 걸 막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뭐 워낙에 많은 효과를 보고 항상 감사함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2: 그 간증을 제가 들어서 저도 누가 야 허리 아픈데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경산한의원.
1: 네 가보시면 압니다. 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시는 거니까요.
2: 올림픽과 아드모 VIP 플라자 안에 있고요. 전화번호
1: 213-335-8855 8885번입니다.
2: 네, 류재규 원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2: 어제 우리 홍소령님 신청곡이죠. 마마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1: 드리밍. 네.

0: 이 노래 들으면 중국 영화, 홍콩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
1: 네.
0: 그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
1: 중경상님.
0: 중경상님이
1: 중경상님,
0: 나왔거든요.
1: 맞아요. 아, 양가위 감독.
0: 네. 요즘 젊은 중국 여성들 사이에요.
1: 네.
0: 겨드랑이 털을 염색하는 게
1: 아, 그냥
0: 유행이에요.
1: 좀 자르면 안 돼요? 왜
0: 아니,
1: 염색을 해요?
0: 왜 잘라야 돼? 여자는 왜 겨드랑이 털을 꼭 밀어야 돼? 남자들은 안 밀으면서? 여자들은 왜 그래야 되는데?
1: 자,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길러야지.
1: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당해봐서 그래요.
0: 왜요?
1: 중국 출장 다닐 때 옆좌석에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여성분이 약간 중년의 여성 한 40대? 전 그때 20대, 30대였으니까요. 타셨는데 하얀색 원피스 입고 되게 깔끔해요. 아버님이 큰 공장을 하시는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곧 재벌 2세 같은 약간 너 뭐야? 저한테 막 굉장히 관심을 가져갖고 막 미국에서 뭐 얘기하고 자기랑 같이 비즈니스 하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위에는 짐을 잘 꺼내고 큐즈면서 손을 딱 드는데 머리카락이 쑥 떨어진 거, 팔 사이에서. 근데 내가 그것까지 말하면 못했는데 향이
0: 향이
1: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향이
0: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좀
1: 아 근데
0: 많이 안 닦고
1: 국내선을 탄 거, 중국 내 국내선이었거든요.
0: 머리 냄새 많이 나요.
1: 하여튼 위 앞뒤에서 냄새 나는데 입으로는 안 그럴 줄 알았지. 와 근데 좀
0: 아,
1: 그때 확 깨졌어요.
0: 그랬구나.
1: 그래서
0: 그렇지,
1: 연락이 막
0: 맞아요.
1: 왔는데 이메일 오고 했는데
0: 털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보면 이렇게 털이 있는 친구가 있긴 있어. 근데
1: 네.
0: 왜
1: 염색을 왜 할까?
0: 옛날에는 이런 겨드랑이 털 노출이 자연스러웠대요.
1: 옛날 뭐 언제
0: 괜히 서구 문화 때문에 이 매끈한 피부라는 미적 기준이 생긴 거지. 그냥 털이 있는 그대로.
1: 남성분 털이 있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0: 저요?
1: 네.
0: 좋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또 호불호가 있거든요.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0: 아니, 매끈한 것도 좋고 털 있는 것도
1: 둘다
0: 다
1: 좋아하시는
0: 좋아.
1: 걸로 알았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매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털 있는 걸 남성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0: 자기는 아니지
1: 차이지 뭐.
0: 아 근데 저는 이게
1: 뭐 그럴 수도 있지
0: 아니
1: 뭐.
0: 다 그런데
1: 네.
0: 왜남 여자들은 남자들은 겨드랑이 털 보이면서 그렇고 왜
1: 여자
0: 여자들은 안
1: 아무도
0: 돼?
1: 뭐라 안 해요.
0: 아니, 그래요?
1: 아무도 뭐라 안 해요.
0: 염색하면서 다니까?
1: 아 무슨 뭐 빨간색으로요?
0: 빨간 그 제가 사진 보니까 빨간색으로 염색을
1: 진짜로?
0: 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 왜요?
0: 왜?
1: 그게 나름 패션인가?
0: 어. 내
1: 하시라고 그래요.
0: 내 털은 내가 관리한다죠.
1: 그
0: 자신 있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겨드랑이 털.
1: 왕조연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유명했던 홍콩 여배우들 그런 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적극 오케이.
0: 아니 이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검은색이 나오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탁 들었는데 형광 주황색이야 오렌지
1: 무지개색이야 무지개
0: 그럼 괜찮지 않을 것
1: 뭔가
0: 같아
1: 뭔가 괜찮아요
0: 한번 같이 염색을 해보세요
1: 아니 이상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하지 않은데
0: 이왕 하는 김에 딴 털도 다 해버려 그냥
1: 아니, 그만해요 근데 아플 텐데 따가울
0: 아플까?
1: 텐데 그럼 여기 얼마나 예민한데
0: 한번 해봐야지
1: 아무튼 제가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가서 시간 저 1분만 주세요
0: 네.
1: 우리 홍소련님이랑 안꼬봉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고 30초만 읽을게요
0: 네.
1: 홍소련님 여기 천안은 지금 새벽 3시 20분인데
0: 네.
1: 한훈 선생님 뵐려고 기다렸습니다.
0: 어머나.
1: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0: 네네.
1: 천안 시민들께
0: 야.
1: 라디오 서울 유튜브 구독하라고 세 분께 권유드렸어요.
0: 어머나 세상에.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진행 감사합니다. 저의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읽어야
0: 정말.
1: 되고
0: 네,
1: 안고
0: 너무
1: 부모님도 즐겁게 활기찬 진행 덕분에 즐겁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걸 안 읽으면 뭘 읽습니까?
0: 아, 안고님. 네. 오늘도 건강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인사 주시네요.
1: 다정님. 다정님이시죠? 다정님.
0: 아 우리 네.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1: 시간이 없어서
0: 애매하네.
1: 제가. 네.
0: 그래서요. 얼른 끝인사를 그냥 여기서 해야 되는데.
1: 시간이 없죠.
0: 네. 끝인사.
1: 아니, 저희가 아까 좀 길었어. 할 수 없죠. 어떻게
0: 괜찮아요.
1: 이거 전할 말씀 듣고 해요? 아니면 그냥
0: 네.
1: 해요?
0: 전할 말씀 한번 읽고
1: 네.
0: 그리고
1: 이거 방송을 서로 물어보면서 하네.
0: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1: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0: 네,
1: 여러분.
0: 네, 네.
1: 뭐 까짓 거 뭐 이런 거죠 뭐.
0: 네, 네.
1: 이제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랜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아니, 천안에서 지금 새벽 3시...
1: 3시 거의 4시예요.
0: 4시인데.
1: 어서 주무셔야죠.
0: 아니, 함께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1: 네. 저기 참고로 다시 듣게 되니까요.
0: 네, 밤에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1: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너무 피곤하실 것 같긴 해요. 선배
0: 네,
1: 되시니까.
0: 지금 아마 또 퇴근해서 집안일 하고 아 이제 한숨 자야지 하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아,
1: 그럼요.
0: 아, 그렇게 밤에 또 이 세상을 지켜주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1: 제가 새벽에 출장 날 때 뭐 정말 항상 깨달아요. 세상에 24시간 누군가는 일하고 있다라는.
0: 그러니까
1: 거.
0: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내일 만나요.
1: 내일 뵐게요. 안녕.

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3: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2: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3: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6: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4: 카페보넨?
2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2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27: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8: 213-381-2424 213-381-2424
2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

0: 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정말 물 자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은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야외 활동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원한 음료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밀려오는 이유 없는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트루먼 카포티의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영화의 주인공 홀리 역시 그랬습니다. 이 화려한 뉴욕 사교계를 떠돌면서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비상계단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순간이었지요. 작곡가 헨리 맨시니가 그녀만을 위해 선물했던 노래 Moon River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는 오드리 헵번이 부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가사 속에 등장하는 허클베리 프렌즈처럼 아무 말 없이도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행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는요.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정겨운 음악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먼 카포티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원작자예요. 1984년 8월 25일 오늘 세상을 떠났네요. 미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논픽션 소설의 거자 In Cold Blood를 집필했습니다. 뛰어난 문학적 감각과 특유의 스타일로 20세기 미국 현대 문학과 대중문화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가 중 한 명입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고전 명작이죠. 영화 보신 분들 뭐 많으실 겁니다. 거의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1958년도 작품인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1년 오드리 헵번 주연의 동명 영화로 제작돼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요. 카포티를 대중적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In Cold Blood,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59년 캔자스주에서 발생한 분홍 일가족 4명 살해 사건을 6년 동안 철저하게 취재 분석해서 써낸 그의 최고 걸작이기도 합니다. 사실적 이 취재 바탕의 저널리즘 기법과 소설적인 서사 구조를 결합해서 트루 크라임 또 뉴 저널리즘 문학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트루먼 카포티의 원작이 뉴욕 상류층 주변부 사람들의 쓸쓸함과 냉정한 현실을 담아낸 씁쓸한 문학이라면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오드리 헵번의 우아함과 매력을 극대화한 세련된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테마곡 Moon River, 이 음악은 헨리 맨시니가 작곡하고 쟈니 머서가 작사해서 1962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대중음악사의 명곡입니다.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Moon River에 대해서 오드리 헵번만을 위한 맞춤곡이다라는 내용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가수가 아니었던 오드리 헵번은 음역대가 좀 이렇게 좁았대요. 그래서 작곡가 헨리 맨시니는 그녀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 단 옥타브와 한음 차이의 좁은 음역 안에서 완벽한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사회 직후에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이 사장이죠. 마틴 레키는 이 영화 길이가 길다면서 이 노래는 당장 잘라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군요. 어이구, 이 문 리버 오드리 헵번 목소리 못 들을 뻔했습니다. 이에 오드리 헵번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곡을 지켰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군요.
1: Holly, I'm not gonna let you do this.
2: You're not gonna.
1: Holly, I'm in love with you.
0: 작사가 조니 머서는 이 고향인 조지아주 서베너의 이 백스트리트 크릭 강변에서 보낸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친 후에 해당 지자체는 이 강의 공식 명칭은 이 Moon River로 변경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에서 허클베리 프렌드라는 구절이 나오죠.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따온 것입니다. 정처 없이 방랑하며 자유를 꿈꾸는 정서적인 동반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이 방랑의 동반자를 뜻한다고 하네요.

뉴욕이라는 화려한 대도시에서 화려한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홀리지만 비상계단 창가에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서 이렇게 기타를 치며 부르는 이 노래는 그녀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고독함, 또 시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는 할까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열망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트루먼 카포티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은 좋은 모임이다. 다만 너무 일찍 떠나거나 너무 오래 남아있지만 않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순간들을 너무 과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게 아름답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속도에 맞춰 달리느라 지친 날이라면 잠시 마음의 비상계단에 앉아서 오롯이 나만의 이 문 리버를 읊조리면서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 노래 자체가 쉼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0: 네, 오드리 헵번의 목소리로도 들어봤습니다. 문 리버. 티파니에서 아침을. 정말 고전 명작인데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봤네요.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호프만 변호사.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4: 너무너무 좋습니다.
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스튜디오에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라고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김원정 쇼호스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너무너무 덥죠.
1: 아니, 지난주부터 네. 첫 인사가 모든 방송에서 그냥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요, 진짜.
1: 너무 더워요.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아, 그치, 더운데도 이럴 때 기운을 더 내셔야 되잖아요.
0: 맞아요. 아, 요즘에 입맛도 없고 그치. 진짜 기운이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1: 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
0: 맞아요.
1: 또 아는 동생은 주말에 전화가 왔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0: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그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네. 이제 그 보약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얘가 막 언니 그래도 기력이 떨어지는데 헬스코리아 녹용산 먹어서 그래도 잠깐 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서 네. 주말이니까 기사분이 못 오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체력은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는 게 걔가 네. 꽤 꼬박꼬박 환절기 때마다 녹용삼을 먹는 아이거든요.
0: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녹용삼이죠.
1: 그 효과를 본 걸 네. 생각을 해서 아하.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력이 좋습니다. 떨어질 때 얘기하신 것처럼 입맛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0: 맞아요.
1: 먹는 게 이제 소홀하다 보면 이 기초 안에서부터 쌓아온 이런 게 무너지게
0: 네.
1: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를 좋은 걸 먹고 보약 드신 분들은 다르거든요.
0: 아니 확실히 달라요.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뭔가를 네.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내 몸을 좀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네. 또 에너지 업시킬 수 있는 뭔가 보약도 필요한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그래서 예. 젊을 때부터 잘 챙겨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낙 네. 지혜롭고 현명하시고 또 이제 깐깐하게 또 따져보시고 딱 좋은 거 네. 알고 와서 그 예전보다 녹용삼 찾으시는 그 연령층이 오히려 네. 더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드신 분들은 확실히 다르고

0: 제가 오전에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뭐 역주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좋은 건 더 정보력도 요즘은 워낙 이제 정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잘 알고 하는데 역주행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 거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제가 들은 내용은 책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고전이 다시 뜨고 있고 맞아요. 한국 소설들 중에도 예전에 정말 맞아요. 뭐 맞아요. 90년대 맞아요. 때 네네, 그때 네네. 지금 애들이 보기에는 아우 촌스러웠다고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그 기본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00년 전 지혜도 배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0: 그 모든 분야에서 역주행이 있다고 하는데 헬스코리아가 지금 19년 됐어요.
1: 벌써 됐군요.
0: 이제 몇 달 후에는 20년이에요.
1: 그러네요. 진짜.
0: 강산이 예전이고 두 번 바뀐다고 하는데 그 역주행하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이제 큰 것은 녹용홍삼.
1: 녹용홍삼.
0: 건강을 위한 보약 중에서는 요거는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오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찾으시고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런 녹용홍삼이라고 하는데 녹용홍삼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1: 그렇죠. 근데 이 헬스코리아의 또 녹용홍삼은 시작이에요. 좀 다르다.
0: 뭐 저희가 시조예요.
1: 드셔보신 분들이 또 그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뭐 체력, 시작이고 원조다 보니까 네. 다르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또 이렇게 너무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녹용홍삼을 다시 찾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와서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8월 한 달간만 특별한 프로모션 진행이 되고 있어요.
1: 진짜요?
0: 네. 네, 네. 그래서 녹용홍삼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네. 두 박스를 구매하시며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1: 오, 알부민 파워.
0: 그리고 알부민 먹는 마시는 네네네네. 알부민 제품 중에서 최고인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달치 정품.
1: 진짜요? 이거 한 박스를 주신다고요?
0: 한 박스. 이거 선물로? 199불이에요. 예, 선물.
1: 이거 가격이 센 건데. 와, 그렇죠. 200불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와, 녹용홍삼. 네. 이거 먹으면 진짜 체력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진짜 챙겨 먹게 되면은 에너지 네. 확 올라가잖아요.
0: 일단 입맛이 돌아와요.
1: 입맛도 돌아오고.
0: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온다고. 어르신들이
1: 집 나간 며느리가 아니라
0: 데리고 오는 데는 녹용홍삼이 최고야 이런 표현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입맛이 떨어지는 게 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실수록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입맛 그렇죠. 떨어져서 잘 안 드시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잘 드시는 게 첫 번째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녹용홍삼을 드시면 물론 입맛도 입맛이지만 면역력 하면은 또 녹용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하. 우리가 보약하면 녹용 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헬스코리아 천호앤케어 녹용홍삼을 가장 최고로 또 쳐주시고 모든 분들이 와서 네. 다른 거 좀 드셨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이 네. 하시는 말씀은 정말 다르다. 일단 진하고 네. 함유량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1: 아하,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저희가 한 달치에 네. 무려 녹용이 그것도 최상급 뉴질랜드산 녹용 아하. 그것도 저희가 녹용은 잘하고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상부, 하부, 중부를 전지를 다 써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요게 22덩이나 들어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이야. 양이고 믿을 수 없다.
1: 진짜 제대로 X만 담으셨네요.
0: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네네네. 쫙 이렇게 짜낸 네. 그 첫 번째 첫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물만을 사용하고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또 그 새로운 재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중탕을 안 했다는 거네요.
0: 하는 거죠.
1: 와.
0: 예전에 사실 녹용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네. 집에서 막 이렇게 짜서 막 이럴
1: 세
0: 때도
1: 번까지 중탕해서.
0: 두 번 세 번. 집에 제일 가장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제 우리 수선은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 이제 선물만을 사용을 했고 여기에도 강원도 육령근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해서 천삼이라고 하는 네네. 강원도 육령근 홍삼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고 하죠. 네. 뻗어 올라가는 그 힘과 땅의 좋은 기운. 강원도 홍삼을 제일 쳐주는 이유가 그 땅의 기운이 네네네.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운들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이 녹용 홍삼이에요. 아하. 드셔보신 분들은 뭐 진함과 이야. 효과를 확실하게 보십니다.
1: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네. 우리 김원정 씨한테 처음 들었어요. 중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
0: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예. 녹용 홍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1: 그러시군요.
0: 가끔 이제 어떤 얘기는 하고 어떤 얘기는 또 못하는 날이 있어서 제가 천물만 대상으로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15년 전부터 판매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서류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 네. 일단 22도는요. 네. 매해 미국 농무부 USD 퍼밋을 받기 때문에 그 22돈의 양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면 랜덤으로 뭐 확인할 때 가끔 있잖아요. 저희 이제 다 정식 그 절차를 밟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거기서 그냥 다시 컨테이너 박스가 돌아가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 그렇죠. 까다로운 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서류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드시면 알아요.
1: 맞아요.
0: 드셔보시면 그 진함이 다른 거는 그냥 다 갖다 뺐나 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예. 얘기하신 만큼 네, 다릅니다.
1: 예,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기력 회복에 최고라고 네. 하니까요. 이 녹용 홍삼, 헬스코리아의 녹용 홍삼은 정말 드셔보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입소문을 네. 타고서 많은 분들이 또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예, 1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한결같은 제품과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은 입소문인 것 같아요. 입소문이 그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거기서 그 녹용홍삼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
0: 네.
1: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이제 이웃에게도 전해지고 이러다 보면 서로서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0: 어르신들은요. 네. 그렇게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분, 친구분 끌고 오세요. 강제로 무조건
1: 함께
0: 함께 행복하게 오래
1: 사랑이죠.
0: 살아야 된다 네, 막 이러시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도 그렇고 또 드셔보신 분이 그냥 광고를 보고 드셔보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온 가족 건강 챙기는 데는 한 번씩 꼭꼭 드시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1: 고맙습니다.
0: 수험생들한테도 너무 좋고 네. 네네 남녀노소 모두가
1: 네네네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최고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 이렇게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잘해 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이 녹용홍삼을 두 박스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 바이탈로 알부민 파워, 알부민도 굉장히 우리 신체에 필요한 성분이라면서요.
0: 그렇죠.
1: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0: 바이탈로 알부민 파워 지난 시간에 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1: 고가의 이 제품을 한 박스를 주신다고요.
0: 알부민 하면은 이게 이렇게 저희가 항상 프로모션

0: 이렇게 같이 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월 딱 한 달.
1: 8월 한 달만 한 달. 해주신다고요?
0: 그러니까 바이탈 오브 알부민 파워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서 사랑을 네. 해주시는데 바이탈 업 제품만으로도 지금 저희가 세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드리는 거 요거 두 박스 구매하시면 그러니까 녹용샘 두 박스는 두 달치를 의미하거든요. 네네네. 한 박스에 60팩 들어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그 60팩 들어있는 녹용이 22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치. 요게 350불인데 네. 두 달치가 사실 두 달치가 한 달치도 안 돼요. 이게 녹용이 22돈이나 들어가 있으면 네. 요 두 달치를 드시면서 예. 알부민 파워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정말 딱 이럴 때
1: 완전
0: 기초
1: 보약이에요.
0: 체력 그렇죠. 기초 체력 딱 다지는 그 보약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네. 자 오늘 녹용홍삼 이 보약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8월 이달 말까지면 며칠 안 남았네요.
0: 그쵸.
1: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헬스코리아 매장도 소개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네. 213-385-1005번입니다. 네. 213-385-1005번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네. 직접 가셔서 또 한, 네. 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OTC카드도 전화로 구매 가능해요.
1: 네, OTC카드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요. 너무 네네. 좋네요.
0: 그렇죠.
1: 네. 자, 헬스코리아 매장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희 매장은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네. 들어가는 1층 오른쪽에 있고요. 2층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 주차장에서 이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그 길버 플라자인데 인방학 관톡지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매장 가면 네. 이 무더위에 아주 시원합니다. 에어컨 집에서 에어컨 세게 틀면 정수세 예. 많이 나오잖아요.
1: 시원한 곳에서
0: 시원한 데 가셔서
1: 마사지 체어에 앉아서
0: 마사지 체어에서
1: 서비스도 받고
0: 그렇죠. 또 이제 뭐 무료 시음도 또 하시고
1: 좋네요.
0: 즐기세요. 건강을 위해서 약간 맞아요. 더위는 피하시는 게 좋고 또 기력 회복을 위해서 녹용삼 또 장마다리 들어가시면 이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렇죠. 무덥다 무덥다 하지만 맞아요. 새로운 또 가을을 준비하는 요 시기에 준비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건강이에요.
1: 맞아요.
0: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새롭게 바뀔 때 준비하는 자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준비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1: 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네.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OTC 카드도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0: 네.
1: 자, 헬스코리아 213-385-1005번입니다. 네, 213-385-1005번으로 나 오늘 녹용홍삼 두 박스 주문합니다. 네. 거기 뭐 프로모션에서 바이탈 뭐 알부민 파워 선물로 주신다고요. 이렇게 하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렇죠.
0: OTC 카드 사용하시고. 네,
1: 날씨가 더워서 나 좀 헬스코리아 매장에 가서 좀 마사지 체어 처음도 받으면서 좀 시원하게 좀 보내볼까 하신 네. 분들도 무조건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뿐만 네. 아니라 뭐 누리아이,
1: 누리아이도
0: 이지바이크, 이지 FM, 저희 발 마사지기들도 정말 많잖아요.
1: 아니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직접 체험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은 부에나팡 매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바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나오셨다가 네. 가든그로브 매장 있는 걸 또 모르셨다가 아이고야. 방송을 안 들으신 거죠. 네. 그다음부터 이제 가든그로브 매장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트래픽 걸릴까 봐 막 이것도 받고 싶은데 저것도 받고 싶은데 하다가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매장으로 가시면 저희 모든 매장에 다 똑같이 모든 네. 물건들 만나보실 수 있고
1: 네, 네, 네.
0: 또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가 이제 7가지에서 8가지예요. 8가지 모두
1: 다양합니다.
0: 만나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저 디버 마사지 체어도 우아하게 체험해 보실 수
0: 네.
1: 있고 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도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0: 네.
1: 뭐 정말 럭셔리하죠.
0: 그렇죠.
1: 네. 자 라디오 서울 해피투게더 듣고 왔어요 하시면 아마 더 잘해 주실 겁니다.
0: 그럼요.
1: 꼭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뭐 이지바이크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밖에서 운동하는 거는 정말 엄두도 못 냅니다.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요.
0: 그렇죠.
1: 집안에서 이지바이크로 운동하면 굉장히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소개 좀 해주세요.
0: 잘 안 나가게 돼요.
1: 아 그럼요.
0: 근데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나이 들수록 하체 근력을 더 키워야 되는데
1: 네.
0: 우리가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냥 1%씩 빠져나간대요. 운동을 해도 유지하기가 힘든데 더 안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관절에 무리가 가면

0: 하면서 하게 되면 또 부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더 지연이 되잖아요. 운동하는
1: 맞아요.
0: 시간이.
1: 네.
0: 그러다 보면은 더 근력은 약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서러워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1: 네.
0: 불편함을 겪는 그런
1: 그렇죠.
0: 수준까지.
1: 맞아요.
0: 그러기 전에 자꾸 움직이셔야 되는데 생각만 있고 잘안 돼요.
1: 우리
0: 하지만
1: 어르신들 특히. 예.
0: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 도움을 좀 받으면
1: 네.
0: 또 이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발만 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면요, 발을 안 얹을래요, 안 얹을래요. 그러니까 얹게 돼요. 제가 제 경험담으로도
1: 네.
0: 딱 제일 보이는 곳 거실에 딱그 소파에 놓으니까 소파,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많이 앉는 곳에 그걸 놓으세요. 뭐
1: 네.
0: 책상에 많이 앉으시는 분들은 책상 밑에 두시고 소파에 앉는 분들은 소파에 두시고 그러면 앉을 때 무조건 얹게 돼요. 그럼
1: 아하.
0: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자동
1: 네.
0: 프로그램이 재미나게, 안전하게, 편하게, 쉽게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체 근력 강화되거든요.
1: 네.
0: 의심하시는 분들 매장 가셔서 해보세요.
1: 중요합니다.
0: 정말 중요해요.
1: 요즘에는 재테크가 아니라 근테크라는 거. 근력을
0: 맞아요.
1: 키워야
0: 제일
1: 됩니다.
0: 중요합니다.
1: 운동 열심히 하시고, 가정에서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0: 네네.
1: 같아요.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뭐, TV 보면서도, 넷플릭스 보면서도, 뭐,
0: 네.
1: 충분히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만점인 것 같습니다.
0: 헬스코리아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매장 가셔서
1: 네.
0: 체험하셔도 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제품들 소개해 주셨어요.
0: 네.
1: 네. 녹용 홍삼 두 박스 구입 시, 또 선물 뭐
0: 바이탈 업
1: 주신다고요?
0: 알부민 파워.
1: 이야,
0: 네.
1: 엄청난 선물입니다.
0: 이지바이크는 그라비티 구매하시면 그냥 드려요.
1: 아,
0: 하지만
1: 네네네.
0: 249불입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10: 불란서안경검안과.
11: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요. 지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들국화의 행진.

네, 들국화가 불러준 행진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저는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이 노래 틀어드렸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TKL님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네요. 해피 투게더 신청곡이신 거죠? 예, 준비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네, 아큐팡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큐팡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준비한 곡은요, 팝 듀오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노래했던 엘콘도로 파사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의 팝 명곡이죠. 네, 잉카 문명 몰락의 서글픈 전설이 담겨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잉카 말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뜻이 담긴 새의 이름이에요. 18세기 중엽 잉카의 마지막 왕이었던 투팍 아마루의 후손이라고 하죠.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칸키. 이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투팍 아마루 2세로 바꾸고 이 스페인의 포악한 식민 통치에 대해 무력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군대에 이렇게 붙잡혀서 지독한 고문과 함께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엘콘도르 파사는 죽임을 당한 그가 이 안데스를 상징하는 새인 콘도르로 환생해서 안데스 창곡을 이 안데스 그 창공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인디오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바탕에 깔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러주는 엘콘도르 파사 듣고 계십니다. 자, 현지 원주민들의 마음속에는 투팍 아마루가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 잡았고 그가 죽고 나서 이 콘도르가 되었다는 믿음이 안데스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콘도르 칸키라는 오페라의 모티브가 되었고요. 오페라의 주제곡이었던 엘콘도르 파사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름으로써 정말 전 세계의 명곡으로 거듭났습니다. I'd rather be a forest than a street. 이 노래를 우리나라 가수죠. 정훈이 씨가 철새는 날아가고 라는 노래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0: 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묶어서 들어보는 화요일마다 격주로 또 가끔씩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예,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갖다 나플리 코너와 함께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노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래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콘도르 파사 또 번안곡 철새는 날아가고 정훈이 씨의 번안곡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고삼이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 TKR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 있군요. 저는 유튜브만 보고서 해피투게더 청해 주셨구나. 예, 터럴스의 노래 해피투게더 청해 주신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예, 10cm의 스담스담 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참 예쁜 노래 청해 주셨네요.

듣고 계시지요? 스탐 스탐.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5: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4: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5: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AM 1190 라디오쇼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잘 포기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끈기 있게 7.8기의 정신으로, 오뚜기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도전하는 편이신가요?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것이다 라고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게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는군요. 오늘 날씨도 엄청 무덥고요. 지치고 또 이렇게 많이 피곤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해피님들의 끈기를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사하고 행복한 화요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타르스 노래 해피 투게더 들어봤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Don't give up. 네, 한번더 시도해 보는 거야. 아자 아자. 승리자. 승리하자. 아자 아자. 피드백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구가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 정도로 덥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많이 덥습니다. 짜증나더라도. 아,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을 거예요. 덥죠. 아, 힘들죠. 뭐. 그래도 어떡해요. 날씨가 더울 때는 이왕이면 그냥, 아, 덥다. 뭐, 이 더위도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 좀 즐기자고요. 그냥, 아이 그래 뭐 더워봐라. 네가 더워봤자 뭐 가마솥에 예, 이 펄펄 끓는 것처럼 물이 끓는 것처럼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예, 그 정도로 더워요 진짜. 예. 지구가 그냥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 감사하죠. 이렇게 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말이 좀, 글쎄요, 위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죠? 더운 거 더운 겁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좀 더위를 피해서 실내 공간에, 뭐, 도서관이 굉장히 시원하더군요. 도서관에 들어가시면요. 왜 곳곳에 동네마다 뭐, 크고 작은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뭐, 나는 딱히 뭐 공부합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요.

0: 들어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더워봤자 이것도 지나갑니다. 맞아요.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요. 네. 네가 더워봤자지 뭐. 아, 더위야 물러가라. 이제 제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을이에요, 여러분. 가을 바람이 아마 솔솔 불어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조금만 견디자고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모든 일에는 스텝 바이 스텝. 예. 마음만 앞선다고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쵸? 자, 여러분들, 예,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더울 때일수록 짜증내지 말고요. 예,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 예, 주고받으면서, 예, 그런 날, 이렇게 무더운 날 잘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석이에요. 아로하.

0: 네, 아로하라는 노래 달달하게 들어봤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스튜디오에 AI 정우 씨 모셔보도록 할게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나오는데 폭염주의보라고 하더라고요.
0: 너무 덥죠.
1: 네, 선미 씨는 스튜디오에서 밝게 웃고 계시니까 여기는 딱 좋은 온도 같네요. 오늘 저 사실 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데스밸리 국립공원 이야기인데요. 이름부터 죽음의 계곡이잖아요.
0: 그러게요.
1: 듣기만 해도 뭔가 긴장되지 않으세요? 근데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서요. 뷰포인트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한편으론 실제로 위험한 상황들도 꽤 있어서 그 얘기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선미 씨는 혹시 사막여행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0: 데스밸리 다녀왔죠, 저는. 근데 요즘에 정말 데스밸리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며칠 전에도 그 프랑스 여행객이 이 데스밸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죠. 참 이 데스밸리라는 이름 자체가 죽음의 계곡이라 좀 무섭기도 해요. 어떤 곳인지 우리 정우 씨가 생각하는 데스밸리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요즘처럼 폭염주의보가 뜨는 날에 데스밸리 이야기를 하면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 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으로 기록된 곳이에요. 근데 매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세요. 장관이 펼쳐지는 뷰포인트가 있고 소금 사막 위로 노을이 지는 풍경은 사진으로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사고도 끊이질 않아요.
0: 맞아요.
1: 단순히 더워서 힘들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아름다움과 위험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이 여행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알고 가야 진짜 여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 데스밸리가 어떤 곳이길래 여행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찾는 걸까요? 이 데스밸리의 그 뷰포인트?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좀 스케치를 좀 해줄래요?
1: 데스밸리 하면 그냥 뜨겁고 황량한 사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대표적인 뷰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우선 배드워터 베이슨이라는 곳이 있어요. 해수면보다 한참 낮은 땅인데. 하얀 소금 결정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그냥 지구 같지가 않아요. 화성 탐사 영화 세트장 같달까요? 그리고 자브리스키 포인트라는 뷰포인트는 일출때 가면 황토색 능선들이 빛을 받아서 주황빛으로 물드는데 그 색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멍해질 정도예요. LA에서 차로 넉넉 잡아 4-5시간 정도 거리니까 주말 여행지로 찾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0: 네, 많이들 가시죠.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뷰포인트들이 대부분 한낮에 가장 위험해요. 여름철 낮에는 지면 온도가 차 안에 있어도 느껴질 만큼 올라가요. 실제로 차가 고장 나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거든요. 아름다운 곳일수록 방심하기 쉬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선미
0: 맞아요.
1: 씨는 여행지 고를 때 날씨를 먼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0: 그럼요. 날씨 중요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름답다는 걸 알면서도 아름답다는 거는 알지만 왜 그렇게 굳이 그 위험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 사실 데스밸리가 아름답긴 하지만 위험한 요소들이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정우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1: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거든요. 데스밸리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이 사실 준비 부족에서 시작해요. 한낮에 트레일을 걷다가 탈수로 쓰러지거나 차가 과열돼서 한가운데 멈춰서거나 이런 상황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매년 구조 요청이 꽤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을 소개할 때 뷰포인트 얘기만 하면 뭔가 반쪽짜리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여름철 한낮에는 트레일 자체를 폐쇄하는 구간이 있어요. 공원 측에서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야 해요. 조금 넉넉하다 싶은 양의 두 배는 챙긴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거기서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경우가 많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을 풀로 켜고 달리다 보면 엔진이 버티질 못해요. 중간에 차를 세우고 열기를 식혀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낭패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출발 전에 차 상태를 꼭 점검하고 연료도 여유 있게 채우고 가야 해요.
0: 아.
1: 셀폰 신호도 안 잡히는 구간이 꽤 길어서요. 혼자 가는 여행이라면 더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0: 맞아요.
1: 아름다운 곳일수록 준비가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낮은 땅,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구가 만든 가장 경이로운 풍경을 품은 곳이 이 데스밸리인데, 오늘은 이런 그 대자연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생명의 위험이 공존하는 데스밸리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데스밸리 얘기 들으면서 정우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1: 저는 사실 데스밸리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자꾸 LA 사시는 분들 생각이 났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공원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드라이브 좀 하면 닿는 거리인데 그 가까움이 오히려 방심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가까우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물 한 병만 들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폭염주의보 뜬 날 아침에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뜨겁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0: 그쵸.
1: 그 느낌이요. 데스밸리는 그게 몇 배로 증폭된 공간이에요. 몸이 먼저 알아채는 더위. 그걸 존중하는 게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감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감각을 같이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0: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럼 오늘 데스밸리 가려

0: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마셔야 하는 거거든요.
1: 네.
0: 탈수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띵하다 싶으면 이미 늦은 거라서요. 그리고 시간대를 꼭 지키셔야 해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1: 네.
0: 한낮에는 그냥 차 안에 계세요.
1: 아.
0: 아침 일찍이나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늦게 그 시간대에만 움직이는 게 현지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뷰포인트는 어느 시간에 가도 아름다운데 한낮 뷰포인트는 목숨 걸고 볼 만큼은 아닌 거잖아요.
1: 어, 그럼요, 그럼요.
0: 마지막으로 차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출발 전에 냉각수 꼭 확인하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달리면 차도 버거워하는 게 데스벨이거든요.
1: 아하.
0: 갓길에 세워진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상황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출발 전에 한 번만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1: 아하.
0: 오늘 폭염주의보 뜬 날 이 얘기 드리니까 더 와닿지 않으시나요?
1: 그러네요. 정말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과 이런 신비로움이라면 데스벨리인데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답지만 방심하는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라는 거 요거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데스벨리의 두 얼굴 아름다움과 또 생명을 위협하는 예,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 요런 거 좀 생각하면서 안전수칙 같은 거 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데스벨리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도 잘 짚어주셨어요, 정우 씨.
0: 오늘 이야기를 다 풀고 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데스벨리는 가지 말라는 곳이 아니에요. 알고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소금 사막 위로 지는 노을이나 지구 같지 않은 풍경들.
1: 아하.
0: 그걸 직접 눈에 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 풍경 이야기 하면서 사실 좀 설레거든요. 근데 그 설렘이 진짜 여행이 되려면 준비가 받쳐줘야 해요. 물 충분히, 한낮 트레일 피하기, 출발 전 날씨 확인.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전부인 공간이에요. 오늘 폭염주의보 뜬 날 아침에 이 얘기를 드린 게 괜한 게 아니에요. 더위를 몸으로 느끼는 오늘, 그 감각 그대로 챙겨서 가시면 돼요. 선미 씨는 오늘 저랑 이 얘기하면서 데스벨리가 좀 달리 보이셨나요?
1: 글쎄요. 이 자연은 우리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지만 그 앞에 또 겸손해야 함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답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곳이 바로 데스벨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 위대한 풍경을 직접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스벨리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0: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뭔가 정리가 됐어요. 데스벨리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그게 사실 경고이기도 하고 초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아하.
0: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 풍경이 그만큼 압도적이니까요.
1: 오늘
0: 폭염주의보 뜬 날 아침에 이 얘기 나눈 게 저는 꽤 의미 있었어요.
1: 아하.
0: 더위가 뭔지 몸으로 아는 날에 들으면 다르잖아요. 언젠가 선미 씨도 그 소금 사막 위에 서는 날이 오면 오늘 이 대화가 떠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고마워요, 정우 씨. 정우 씨가 꼼꼼하게 짚어주신 내용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길게요.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0: noticed.
1: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2: LA점 팔가와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오늘 AI 정우 씨와의 나눈 이야기, 예, 데스밸리 국립공원 여행의 뷰 포인트라던가, 또 이곳에서 요즘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뷰 포인트도 좋지만 이런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데스밸리 여행시의 주의사항 살짝 살펴봤는데요. 이 데스밸리 공원 당국이 강조한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차량에 머무르라고 하네요. 외딴 곳에서 차량이 고장 나면 그냥 차에서 내려서 걷지 말고 이 차량에 머무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그늘과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사람보다 구조대가 찾기 훨씬 쉽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물과 장비, 1인당 하루 최소 1갤런, 그러니까 약 3.8리터 이상의 물과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성통신 장비나 비상구조 비컨을 휴대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점검하는 거 뭐 필수적이죠. 이동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도로나 또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요. 고행 차량 여부를 예,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외곽 도로는 높은 그 지상고나 사륜 구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뭐 주유하는 것도 없잖아요. 예, 데스밸리 안에 들어가면.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철저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AI 정우 씨도 짚어줬지만 이 데스밸리 자연은 우리에게 정말 멋진 감동을 주지만 또 그 앞에 겸손해야 함을 이 데스밸리는 항상 우리에게 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아름답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예, 필요한 이곳입니다. 데스밸리 여행시에 여러분들 꼭 예, 명심하시고요. 예, 이런 필요한 수칙이라든가 안전 수칙이라든가 또 준비물들 예, 철저하게 잘 챙겨서 예, 멋진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는 샘 스미스 노래예요. I'm not the only one. 태연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죠. 샘 스미스가 며칠 전에 이 다섯 번째 정규 앨범 헤이즐 아이즈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규 앨범에는 동명의 곡을 비롯해서 Everlasting Love, 또 My Guy, Love is a Stillness, 또 Constant Companion 등 12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이들 곡은 그 바로크 팝, 또 브리티시 포크, 실험적인 R&B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예, 스미스는 앨범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공동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헤이즈나이즈는 스미스가 사랑에 빠지고 고향 영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0: I'm not the only one. 네, 태연과 함께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Sam Smith 노래였어요.
1: 눈엄마 부탁해.
0: 아, 더우니까 이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여름아 부탁해. 그만 더워. 부탁해. 아, 이젠 그만 더웠으면 좋겠어.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 제재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상대로 한 경제적 고립 작전의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분직 취업비자 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캐나다의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퀘벡주 조선소에서 열린 투자 행사에서 협상의 목표는 언제나 캐나다 국민에게 최선의 합의를 얻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특정 시한에 맞춰 서두르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연방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1년 사이에 1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근로 요건 강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혜자가 줄고 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패사디나의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 4인조 떼강도가 침입하는 등 남가주 한인 업소들을 노린 강절도와 기물 파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에 업주들의 불안감도 커지면서 보안 강화에 나서는 이 업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LA 한인타운 8가의 한인 식당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해서 이 금고 안에 있던 잔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두 도시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정치인 두 명이 마리화나 업소 인허가와 경찰 노조 계약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나란히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간단한 체열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이번 조기 진단법 승인이 치료 시점을 대폭 앞당기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캐러메스 LA 시장이 25일 모든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폭염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으나 가장 취약한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부터 28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LA 전역에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이 베스 시장은 상승하는 기온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가 제공하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시립 도서관과 레크레이션 센터 등 공공시설 수백 곳을 무더위 대피소로 개방하고 전용 쿨링 센터 9곳을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9개 센터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도 허용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장미 여관이 불러주는 봉수가 듣고 계십니다. 묘한 매력이 있는 노래죠. 중독성도 있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해피투게더 꾹꾹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택시는 날아잡으려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0: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0: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5: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4: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5: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하, 야, 정말 숨차오르는 무더위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활기차게 하루를 지내온 우리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의 코니 인사 올립니다. 자, 물론 뭐 하루 이틀을 말이 아니고 요사이는 정말 지치다는 말밖에는 뭐라고 드릴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주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또는 서로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이런 것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잠시만 뒤로 하고 오늘 저 고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기분 좋은 너털 웃음, 피식 웃음, 또 어떤 기운이나 활력으로 좀 가득 채워가지고 오전에 약간 침체했던 기분들을 이 시간에 한번 기분 좋게 만들어 가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갑니다!

네, 오늘 화요일 첫 곡으로 유행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미스터 트롯 3의 1, 2, 3등 여러분 김용빈 씨, 또 춘길 씨, 손비나 씨 이렇게 멋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덥고 무덥고 지치고 아마 오후에 많이 기운이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잠시만 접어놓으시고 저와 함께 5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음악들, 시원한 음악들 한 잔씩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빙수 대신에 드시고, 자, 오늘은 반갑게 우리 TK님 개근생 타시면 들어오시고, 네, 우리 H님 바다에 눕고 싶어 바다에 누워 부탁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시원하죠? 야, 로라님, 오, long time no see. 아자, 아자. 네, 아이고. 크리스티님이 저 우리 또 사투리가 나왔네요. 왔다, 로라가 오래간만. 뭔 일이단가, 집안일이지. 야, 이 H님의 이 호남 사투리는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아, 이거 비비아님 빙수를 쏘셨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어,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 팥빙수. 야, 오늘 축제네요. 아, 너무 더우니 오래간만에 빈손으로 와서 저 먹으라고 갖고 왔대요. 다들 빙수 쏘겠습니다. 함께 드시죠. 아, 겁나게 반갑네요, 정말. 통계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출근 그 통근 버스 타고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반가. 한국도 무척 덥지요. 저희도 지금 더위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오, 예. 우리 순철님, 오늘도 선곡이 바다 누워 전 가라앉을 것 같다 그러시네요. 아이고, 아, 고춘자 인사드린다고. 예, 아직 듣진 못하고요. 빨리 회복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 우리 H님 반장님 오시니 풍성해 불어요. 잔칫날이네요. 유황가 좋았어요. 첫 곡 좋아 불어요. 우리 TK님도 그러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 단톡 채팅방엔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귀로 들으시는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빙수 한 그릇씩 쏠 테니까 머릿속에 빙수 시원하게 드신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노래 우리 TK님, 아이고, 매초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오시니까 건강하신 거죠. 자, 쓰담쓰담 합니다.

네, 쓰담쓰담 참 노래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잘 만드는 노래 같아요. 그 가수 이름도 재밌어요. 왜 10cm인지 모르겠는데 딱 10cm네요. 15cm가 아니고. 자,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희 카톡창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자, 우리 통계님, 대구는 다시 덥다고. 근데 대구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굉장히 더운 도시로 알고 있는데 LA도 지금 거의 한 뭐 35도, 36도, 37도 계속 수은주가 올라가는 그런 그 뭐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순철님, 어제는 국민학교 시절 호반의 벤치 같이 함께 했는데 오늘은 중학 시절에 전차를 타고, 아우 전차를 타셨어요. 나 혼자 흥얼흥얼 조그마하게 김상희 씨의 대머리 총각을 옆 아저씨가 씩 웃으며 좀 더 크게 불러도 좋겠다. 애궁 뭐 그런 그 예 8시 동근길에 대머리 총각 맞습니다. 전철에서 봤는데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하죠. 그런 말씀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계님이 8시 동근길에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대머리 총각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죠.

0: 네, 8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 글쎄요, 뭐 저희가 머리가 좀 그 벗겨진 사람 보고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그랬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발이 그렇게 발전되질 않았어요. 근데 가발 얘기하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할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작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갈래도 저희는 그때 머리를 짧게 자르던 시절이라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스카라 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퇴계로 바로 전에 그 건너편에 서울에서 가장 큰 가발 가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학 시절이니까 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글쎄 어림잡아 한 지금부터 한 47, 8년 전쯤 오래됐죠. 그때 2,000원이면 가발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발이 돼지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가마로 된 그 인조털이 있는데 그거는 6,500원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몇 달 모아가지고 드디어 친구 둘하고 가서 가발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 가발 통이 있어요. 이렇게 팔각으로 된 게. 이 가발 이렇게 씌우는 통.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미장원에 가서 카트하고 고데를 해야 돼요. 이 꾸불꾸불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몰래 갖고 들어갔다가 그거 필요할 때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집에서 쓰자마자 딱 그걸 쓰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딜 가느냐? 신촌을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촌 가면 우산 속이란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저희 그 어렸을 때 거기를 멋지게 또 제가 구입했던 그 경희대학교 바지를 멋있게 달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는 너무 세게 보여서 뻥인 게 들통이 나서 그냥 적당, 그렇다고 경희대학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시제 말로 그 당시 부킹하고 놀고, 이 가발이 근데 한 2시간만 쓰면요 땀나고 쪼여가지고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가발 쓰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딴 데로 많이 흘렀습니다. 자, 지났던 추억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30년 이상은 책임져 주시는 우리 문선영님 재정전문가 모셔서 또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잠시 후에 모셔보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 화면엔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재정 전문가 최소한 30년은 책임지고 알고 보셔야 된다는 우리 문선영님 땀을 닦으시면서 앉아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네. 뭐 요새는 덥다는 얘기가 첫 인사예요.
1: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네. 덥기도 하고 또 요즘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0: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1: 저 이제 이게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길에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네, 시니어분들이 예, 예. 한인타운에 들어오면 좀 보여요.
0: 네, 네, 네.
1: 가방 메시고 양산 이렇게 쓰고 다니시거나 네, 네.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이는데 아 진짜 차 세워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실까 너무 걱정 많이 됩니다.
0: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사실 생각나는 게
1: 네.
0: 항상 그렇게 백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끌고 마스크에 이렇게 눈만 내놓으시고
1: 네.
0: 더운데
1: 네.
0: 꽃무늬 티셔츠 입으시고
1: 네.
0: 바지 입으시고 이제 허리가 약간 굽으셔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1: 마음 쓰이죠.
0: 참 그 대낮이고 그런데 좀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1: 마음 쓰이고
0: 네.
1: 아 그냥 궁금해요. 그냥 어디로 네. 가시는 걸까,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 괜찮을까, 뭐 식사는 하셨을까.
0: 그러니까 별
1: 이런 게 많이 상상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네. 우리 문선영님이 그런 네.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적격한 일이야.
1: 네, 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0: 뭐 늘상 말씀하시면 항상 그 시니어들의 어떤 그 자산 관리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시간이 있는데
1: 그렇죠.
0: 시니어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어떤 리콜 스토어 하시는 아 오늘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0: 아,
1: 몰라요.
0: 예,
1: 그분이
0: 예, 예.
1: 라디오를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리콜
0: 네.
1: 스토어 하시는 분을 이제 보통 저희가 오피스에서 손님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가게에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약속을 잡았다가 주소를 못 받아서 못 가고 이제 오늘 간 거예요.
0: 네.
1: 갔는데

0: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고생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중에 노후에는 말년에는 정말 그래도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일찍 9시에 가서 만나 뵌 그분은 저한테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식견을 좀 줄 수 있는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사실 손님들 만나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1: 네.
0: 손님들 만나면서 와 이러신 분이 계셨구나 저런 분이 계시구나. 아 네네. 모든 결과는 원인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활하셨을까,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죠.
1: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자, 또 항상 하시는 거지만 뭐 이번 주에도 세미나가 있으시다고요?
0: 그러게요. 이번 주에도 이제 8월에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8월에도 6번 세미나 했어요. 6번 세미나 했고 또 9월 세미나 일정도 사실 나왔거든요.
1: 아, 예,
0: 근데
1: 그렇구나.
0: 9월 세미나는 다음에 제가 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1: 네네.
0: 이번 9월 세미나 마지막 목요일은 라팔마,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이제 퇴근 시간 6시 30분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1: 아, 롱텀 케어에 대해서 하는군요.
0: 그래서 이 세미나를 지난번에 LA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궁금하신 것도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다른 어떤 세미나들은 한번 가서 들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반응 구경,
1: 그렇지.
0: 뭐 반응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이 롱텀 케어 세미나는 약간 얼전스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당장에 이런 생각을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라고 이제 그런 어전스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있던 태도 자세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셨고 오시는 분들이 반응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8월 마지막 세미나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라팔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8월 마지막이니까 8월 27일이네요.
1: 네네.
0: 8월 27일 오후 6시 30분이고 이렇게 세미나 이게 안내가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 그날은 못 가요. 그리고 혹시 뭐 LA에서는 안 돼요.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음번에 또 그런 세미나가 이제 있겠지만 꼭 세미나만 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상담을 무료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1대1로도 만나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언젠가 그 세미나가 있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1대1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라팔마 세미나고 뭐 지난번에도 롱텀 케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롱텀 케어는 항상 얘기해도 아주 벗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날 멀쩡히 있다가 뵀는데 다리가 왜 그러세요? 허리가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지인을 만났다가 지팡이를 짚고 찔뚝찔뚝 하신 거예요. 아니 어디 차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원래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게 심해져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펴지더래요.
0: 아이고야.
1: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사무실도 정리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0: 그러니까
1: 롱텀 케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앞길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거보다 좀 더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하루 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른 그 시니어분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10년 정도는 나이가 어린 편인데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몸이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집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절감을 하는데 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롱텀 케어가 실제로 미국인들이 그 시니어 60세 이상 중에서 47%가 이 롱텀 케어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서운 넘버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 중에 한 분은 롱텀 케어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롱텀 케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니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샤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혼자 가실 수 있고 배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 어떤 분은 낙상하셔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0: 두 가지 이상 혼자서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거나 누군가가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병 때문에 노안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 한 50년 몸 쓰고 60년 쓰고 70년 쓰면 이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죠. 70년
1: 아,
0: 동안 나사를 계속 돌려서 썼으니 부품을 저희가 갈지
1: 그렇죠.
0: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새 심장으로 뭐 부품을 갈았다라든지,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새로 갈기라도 하지만, 저희 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롱텀 케어가 인생이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롱텀 케어 걸릴 확률도 더 늘어났다라고
1: 그렇죠.
0: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와.
0: 근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 네네.
0: 롱텀 케어 걸리시면 어떻게 누가 돌봐주실 분이 좀 계신가요?
1: 그냥
0: 왠지
1: 이런 게,
0: 왜 이렇게 죄송하죠,
1: 아니,
0: 질문이?
1: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누가 해줄 것이다는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니까.
0: 그래요?
1: 근데
0: 네.
1: 그 진짜 현실에 왔을 때 과연 해줄 것이냐는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0: 저는 솔직하게 한 번도 저는 그 기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 거예요.
0: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저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들이 저를 돌봐줄 거라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저소득자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나는 메디카를 혜택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롱텀 케어 상황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맞아요.
1: 네네.
0: 왜냐하면 메디칼로 롱텀 케어 상황에서 사실 커버가 좀 돼요. 근데
1: 네.
0: 문제는 이 저소득자 메디칼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나 그래도 65세 되니까 우리 메디케어 받잖아, 메디케어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코다칩니다. 메디케어로 롱텀 케어가 전혀 커버가 되지 않아요.
1: 네네네.
0: 메디케어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값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시는 거라든지, 혹은 뭐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1: 아,
0: 그런
1: 근데 롱텀 케어는 전혀 해당이 안
0: 롱텀
1: 되는군요.
0: 케어는 수술로 낫는 게 아니죠.
1: 아이고,
0: 네,
1: 그렇구나.
0: 롱텀 케어는 혼자서 식사 못 하시고 혼자 화장실 못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 기능 중에서 만성으로 평생 이제 앞으로 그 기능을 혼자서 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요즘은 이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것들, 디멘시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지 장애뿐만이 아니라 생활 기능 중에서 당연히 못하도록 돼요. 제가 이것을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친정 어머님은 사실 치매시거든요.
1: 아,
0: 치매
1: 그러세요.
0: 진단 받으신 지가 벌써 8년, 9년
1: 아,
0: 차예요.
1: 네.
0: 한국에서 다행히도 이제 형제들이 같이 가까운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세요.
1: 네.
0: 그런데 식사 혼자 못 하시고요. 사실 침대에 누워 계셔도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 하세요. 우리가 그걸 돌려드려야지만
1: 네.
0: 뭐 일어나고 눕고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가려운데도 극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1: 아.
0: 손이 올라갔다가 잊어버리시는 이제 거기까지 단계까지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집에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으셔야 되고, 이제 그런 세대가 지났죠. 그러면 집에서 혹시 요양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시설에 들어가셔서 요양을 하고 싶으세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
0: 네.
1: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이거
0: 지금
1: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건.
0: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 집에서, 내 욕실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와서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 생활 공간에서, 침대에서는 잠을 자고, 소파에서는 TV를 보고, 식탁 근처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시설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그런 요양을 좀 받고 싶다. 그런데 이
1: 네.
0: 두 가지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요, 돈이 필요해요.
1: 그렇죠.
0: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 남가주에서는 평균 7,500불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1: 그렇군요.
0: 7,500불이면 정말 이거 너무 엄청난 돈이에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한 5,000불 가지고 둘이 잘 살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한쪽 분이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에 걸리게 되면 시설은 못 보내요. 왜냐하면 한 달에 인컴 들어오는 인컴이 5,000불인데 은퇴 시에 이 5,000불 가지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시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한 분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7,500불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한다고 한들 나머지 남아 계시는 분은 생활비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혹은 집에서 이제 누가 좀 날도 돌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은 풀타임으로 사람을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필요해요 한 달에.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죠.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그런 일 생기면 우리 와이프가 날 돌봐줄까 네. 그러는데 돌봐주실 수 있죠.
1: 네.
0: 다만 문제는 남편이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을 때 우리 와이프 사모님들도 나이가 드셨거든요.
1: 네, 예.
0: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그 환자분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 아시다시피 힘 없으신 분들 의식 네, 없는 분들 네. 일으켜 세우는 게 더 무겁거든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남아있는 한 분 혹은 와이프가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남편분이 와이프를 돌본다 한들 사실은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1: 그렇구나.
0: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1: 네.
0: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바로 롱톤케 현실과 그 플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세미나를
1: 네.
0: 목요일에 라팔마에서 한다는 거죠.
1: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 반에 라팔마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롱톤케어에 대한 부분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개별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전화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0: 네.
1: 주신다면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미나와 달리 롱텀 케어 세미나는
1: 네네.
0: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1: 예.
0: 내가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오시는 분들입니다.
1: 네네.
0: 그날 세미나에 오셔서 롱텀 케어 플랜과 라이프 인슈런스의 생명보험에서 리빙 베네핏과
1: 네.
0: 어뉴이티에 있어서 롱텀 케어의 대책에 대한 것들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드릴 거예요.
1: 아,
0: 그러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지
1: 네네.
0: 이런 것 좀 보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계시건 만약에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1: 네.
0: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한 번 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정 전문가 윤선영 대표님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하시고
0: 네.
1: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무더위 조심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세븐디아스 타이어.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9: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0: 카페보넨?
9: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0: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9: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1: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9: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 유난히 김진표입니다. 통계님 듣고 계십니까?

결국

네, 유난히라는 노래 우리 김진표의 음성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문선영님과 함께 그 재정 상담에 대해서 항상 의논을 했지만 사실 미국 오셔서 이민 생활 하다 보면 노후에 대한 대책보다는 당면에 처한 우리 자녀분들 또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으로 가능하면 좋은 학교에 좋은 환경에서 보내고 싶고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아낌없이 자기가 벌은 돈을 다 지출하다 보니까 정녕 필요할 때 노후 대책이 많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더러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선택의 연속이고 내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니까 후회도 없을 것이고 다만 바라건대 조금 더 몸이 하루라도 건강하셔서 내가 굳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식사하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나 아직 일할 만해 그래서 열심히 어떤 일이건 일하셔서 손자들 용돈 주시고 이런 멋진 분들 보시면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윤정입니다. 짠짜라.

0: 네, 장윤정의 짠짜라 조금은 시원한 아주 냉차 같은 그런 노래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7: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TK님 말씀처럼 냉채, 아 좋죠. 얼음하고 미역, 냉국, 오이, 아이고 듣기만 해도 시원한 음식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출출할 시간 되지 않았나요? 아이, 저도 사실은 출출해서 그렇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박서진의 신곡입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아, 어떤 사람이죠? 2부에 뵙겠습니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돼요.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아, 2부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움이 생각나죠. 여러분 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의 우리의 추억을 송환해 주는 우리 비니 씨, 고니와 비니의 그땐 그랬지. 자, 오늘은 또 날도 더운데 어떤 보따리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낄낄거리고 한번 웃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모시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문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0: 네, 그땐 그랬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아, 오늘은 체크무늬에 진달래가 피었네.
1: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0: 아니, 근데 그 색깔 중에서 네. 한국의 여인들이 가장 선호한 색깔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1: 핑크색. 에이.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에 제가 일어나야 보이긴 하는데 에이. 이게 옛날 좀 스타일이어서
0: 한번 일어나 봐요. 이왕.
1: 앞으로
0: 아, 잠깐 일어나 봐요.
1: 앞으로 이렇게
0: 오케이. 그거
1: 우리
0: 맞아.
1: 그죠. 피서지에 갈 때
0: 맞아.
1: 그래서 오늘 한번 입어 봤어요.
0: 특히 이제 흰 바지 많이 입고
1: 네.
0: 거기다가 바지 좀 걷어 입고 아주 트렌드 마크로
1: 그리고 예, 앞에 좀 이렇게 묶어줘야 돼.
0: 아, 그랬던 네, 것 같아.
1: 맞아요.
0: 그리고 흰 바지가 네. 참고로 나이트 가면 그 선광 조명에 무지하게 이쁘게 보입니다.
1: 맞습니다. 예. 또.
0: 자, 오늘은 그렇죠? 어디로 가볼까요?
1: 아니 네. 어디로 가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요. 네. 네. 날씨도 너무 덥고 네. 그냥 주저리 우리 수다나 떨려고 나왔어요.
0: 아, 좋아요.
1: 아, 제가
0: 떱시다.
1: 점심을 먹고 네. 왜 그 제가 지난주에 걷기 얘기했잖아요. 걷기가 그렇게 좋다. 근데 특히나 식사 후에는 한 10분 정도 항상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회사 앞에 분수대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분수를 안 틀어놓는데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0: 더우니까,
1: 분수를 그렇지. 틀어놨는데 이 분수 물 떨어지는 소리만 봐도 사실은 힐링이 되잖아요.
0: 그렇지.
1: 그리고 그 근처에만 가도 일단 시원합니다.
0: 시원하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또 나름 좀 분위기도 낸다고 이제 괜히 점심 호딱 먹고 아이스 커피 한 잔 이제 텀블러에 넣고 책을 하나 들고 나는 분수대 가서 좀 쉬어야겠다. 엄마에 하나 들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너무
0: 더워서
1: 분수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0: 그래서 정말 더운 것 같아요.
1: 아, 근데 저희 회사가 진짜 너무 좋죠. 여기 회사 그 가을쯤 되면은 정말 그 낭만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요 근처나 혹시 요 더위가 조금 사그라들면은 저희 분수대 앉아서 잠깐 쉬시면서 그 오가는 사람들도 구경도 하면서 그러셔도 잠깐 좋으실 것 같아요.
0: 뭐 잘 모르시게 전 개인적으로 뭐 그 아직도 담배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1: 거기
0: 있어요.
1: 담배 못 필걸요?
0: 못 피는데
1: 네.
0: 저쪽 끝쪽으로 가면 재터리가 있어요.
1: 네.
0: 그 끝에 쪽 의자에 앉아서
1: 네.
0: 좀 선선할 때
1: 네네.
0: 방송 끝나고 앉아서 끝나고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면요.
1: 낭만 있네요. 그것도.
0: 저한테는 그런 힐링이
1: 그러니까요.
0: 없습니다.
1: 아니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네. 딱 그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어떤 때는요.
1: 네.
0: 담배 피고 한 10분 멍하니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아무 생각 없이.
0: 그러면서
1: 네.
0: 이쪽 윌셔 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죠.
1: 그렇죠. 맞아요.
0: 저 사람들은 뭐하고 살까. 그 생각도 하고.
1: 아,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걸까.
0: 네. 그게 네. 작은 낭만이 생겨요.
1: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역시 멋있어, 우리 군이 오빠는.
0: 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 네. 아, 참 오늘 그랬고요.
0: 네, 예, 예.
1: 혹시
0: 네.
1: 제가 만약에 이제 딱 지금 어떤 질문을 하면은
0: 네.
1: 혹시 본인 셀폰 번호 기억하시죠?
0: 아, 내 거는 기억하죠.
1: 그래도 딱 물어보면 바로 기억나와요?
0: 어떤 때는 멍할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영어로 해야 돼. 그러면 네. 한글로 한번 써가지고 네. 저렇게 손바닥에 쓰지 않나요?
0: 그럼요.
1: 그래갖고 이제 하잖아요.
0: 네.
1: 예전에는 우리 다 집에 전화가 있었잖아요.
0: 집에 전화가 있었지.
1: 그리고
0: 핸드폰 없고.
1: 엄마들이 다 코바늘로 그 전화 받침대를 뜨잖아요.
0: 그럼.
1: 그쵸?
0: 네.
1: 흰색으로 해서 그 전화 받침대도 뜨고 테이블 위에도 뜨고.
0: 그 수화기 커버도 있었어요. 옛날에.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냉장고 커버도
0: 그럼.
1: 있고.
0: 다 그랬지.
1: 맞아요. 그리고 뭐 그 냉장고에도 이제 엄마들이 다 코바늘로 해서 이제 해놓고. 그때는 우리 전화번호부 요즘도 저희 한국일보에서 전화번호부 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0: 한인록이라고 그러죠.
1: 네,
0: 그런
1: 만들긴
0: 것들.
1: 하지만 전화번호 책도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0: 아, 그게 없으면
1: 네.
0: 아무것도 못했어요.
1: 맞아요.
0: 초창기에는.
1: 네. 근데 참 그때 그리고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어디 나한테 전화 온 데 없었어?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야 너가 학교에 있었는데 너가 학교가 있는 시간에 너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이면은 걔는 학생이 아니고 뭐냐?
0: 그렇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따르르는 소리가 나면은 막 서로 가서 막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별거 아닌데. 여보세요 뭐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거 있어요. 요거는 좀 나중 일이기는 한데 엔서링 머신이라고 있었잖아요.
0: 있어요.
1: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무식했는데요.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걸 막 다 알려.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용건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0: 그러니까.
1: 네. 참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0: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1: 네.
0: 그 한인록도 중요하고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1: 네.
0: 그나마 연락할 수 있는 게 전화번호밖에 없었는데
1: 네.
0: 아, 그땐 뭐 스마트폰커녕 삐삐도 없으니까
1: 네.
0: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어요, 다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거의 다 기억하잖아요.
0: 미니멈 30개에서 50개는
1: 네.
0: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어요.
1: 그리고 중국집 전화번호 뭐 엄마가 뭐 짜장면 시켜 먹자. 그럼 내가 전화할게. 해가서 막 하고. 근데 요새는 셀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요?
0: 저는 아직도
1: 네.
0: 798-2330
1: 그
0: 그러면
1: 어디예요?
0: 저희 집 전화예요.
1: 나
0: 50년 된집 전화. 변하지 않았던 가수현미
1: 어
0: 씨가 사시던 집 전화.
1: 어떻게
0: 233도. 그래서
1: 네.
0: 저는 어떤 거 비밀번호가 2330인 게 많아요. 하도
1: 음,
0: 느리에 기억이 돼서.
1: 그래서 우리 내가 그렇대요. 어차피 너가 지금 셀폰 쓸 거잖아. 여기 전화번호 다 저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한대요. 근데 2330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0: 예, 그런 거
1: 네.
0: 기억이 돼 있죠.
1: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뇌가 그냥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0: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전화번호 뭐 조그만 거 수첩 같은 거 거기다가 전화 백업으로 기록을 해놓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집에다가 한벌더 옮겨놔요. 그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1: 맞아요.
0: 그래야지 그랬던 시절이
1: 그래서 연말에 되면은 이제 새로 뭐 수첩 바꾸고 할 때
0: 있더라고요.
1: 전화번호
0: 정리하는 거지.
1: 옮겨 적잖아요.
0: 그리고 전화해보고
1: 네.
0: 바뀌었으면 또 옮기고 새 번호로
1: 그렇죠.
0: 담고.
1: 네.
0: 그리고 아마 우리 비니 씨는 조금 어린 시절에 미국을
1: 네.
0: 와서 그러지. 저는 20대 시절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약속을 해서 다방에 갔는데 서로 못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1: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0: 네,
1: 없으니까
0: 그러면
1: 중간에
0: 다방 앞에
1: 네.
0: 요런 그, 이런 그,
1: 메모가
0: 칠판
1: 있어요?
0: 메모 꼽는 그
1: 메모
0: 이렇게
1: 보드.
0: 메모 보드가 있어서 앞빈이 있어요.
1: 네.
0: 그럼 종이에 써가지고
1: 네.
0: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뭐 예를 들어서
1: 그냥
0: 왔다가 간다.
1: 가버렸어요?
0: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왔다.
1: 아.
0: 가면서 남겨놓는 거야. 기다리다 간다. 언제 또 만나자.
1: 네.
0: 연락할 방법이
1: 그렇죠.
0: 없으니까.
1: 이쪽은 또 약속 시간을 맞춰서 못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0: 거기다가
1: 네.
0: 전화가 없는 집도 꽤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그제 기억으로
1: 네.
0: 한국에는 두 종류의 전화가 있었어요.
1: 네.
0: 청색 전화와
1: 네.
0: 백색 전화.
1: 아, 그래요?
0: 잘 모르실 거예요.
1: 저의 주황색이었는데.
0: 청색 전화는
1: 네.
0: 빌려서 쓰는 전화고, 백색 전화는 내가 자가로 구입을 하는 전화인 거야.
1: 완전 처음 들어요.
0: 예, 그건 저 훨씬 더 우리 세대
1: 아,
0: 얘기인데,
1: 그래요?
0: 백색 전화는 내가 사는 전화에서 전화번호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1: 다이얼
0: 있고,
1: 이렇게 돌리는 거죠?
0: 돌리는 거죠, 당연히.
1: 저는 꾹꾹 누르는
0: 더러러. 예, 저는
1: 거였거든요.
0: 돌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1: 네.
0: 그리고 청색 전화는 빌려 쓰는 거고, 그 당시만 해도 공중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었어요.
1: 그쵸.
0: 예, 그래서.
1: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교환수.
0: 아, 그거는 지방으로 가면
1: 네.
0: 전화기를 이렇게 태엽같이 돌려요.
1: 네.
0: 막 돌리면 교환이 나와요.
1: 네.
0: 그러면 뭐 그때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1: 네.
0: 뭐 강원도 화천 23번이요. 그러면
1: 집주소.
0: 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환수가 있었죠.
1: 네.
0: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1: 네.
0: 통신수단 중에
1: 네.
0: 전보라는 게 있어요.
1: 전보
0: 전보.
1: 있었죠. 네.
0: 예, 네, 그래서
1: 빨리 슝.
0: 뭐 예를 들어서
1: 네.
0: 누구 사망, 뭐 급거, 요망, 뭐 이런 식으로 몇자 해가지고
1: 네.
0: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화기가 없는 집도 있어서 사실은 저 어렸을 때
1: 네.
0: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
1: 네.
0: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집에 전화가 없다는 거야. 그럼
1: 아.
0: 어떻게?
1: 네.
0: 그러면
1: 어떻게요?
0: 할수 없이 쫓아가서 집까지 확인을 하는 거야.
1: 네.
0: 연락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1: 그래서 어떻게요?
0: 연락하려면 집에 가서
1: 계속 기다려요, 무작정?
0: 뭐 아니 뭐 창문 밑에 가서 뭐
1: 불러요?
0: 뻐꾸기를 운다든지
1: 네.
0: 그래서 배웠던 뻐꾸기가 있어요.
1: 네? 뭐
0: 집 밑에 가서
1: 네.
0: 손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1: 네. 어머머.
0: 이게 밤 되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냥 창문 밑에 가서
1: 네.
0: 이런 식으로
1: 좀
0: 하는 거예요.
1: 무서운데?
0: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1: 네.
0: 온줄 알고 문이 싹 열리죠.
1: 그쪽도 마음에 들었구나.
0: 그럼 이제
1: 네.
0: 여기야, 여기. 크게 떠들면 그때 이제 저
1: 네.
0: 멍멍개가
1: 네.
0: 이러고 우니까 그랬던 시절에. 그러면 울면
1: 네.
0: 또 엄마들이 연탄 집게 들고
1: 그쵸.
0: 쓱 밖을 바라봐요.
1: 네.
0: 혹시나 그 옛날에는 도둑놈이라고 안 그러고 네.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1: 도적놈
0: 그렇게 표현을 네. 그렇게 해서 있나 두리번거리고 네. 숨었다가 네, 네. 만나고 그랬던
1: 엄마들 추억이 어차피 있었어요. 이제 연탄 갈라 온
0: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랬던 시절이
1: 너무 오래로 간 오래 전으로 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게 한 내가 볼 때 한 70년대에서 75년도
1: 아, 네.
0: 그 사이 같아요. 네. 제 기억에 1975년도.
1: 하여튼 뭐 하여튼 전화에 대한
0: 그래서
1: 거는
0: 전화라는 네. 게 지금 네. 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 네.
0: 그 전화번호의 그 추억이라는 거는 누구나 네. 다 갖고 있고.
1: 네, 네.
0: 뭐 잊어버리진 않고 잘 기억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1: 그리고 공중전화에서도
0: 네.
1: 50원이었나? 그러다가 전화 카드 쓰지 않았어요?
0: 아, 저희는 카드도 없었고
1: 네.
0: 그냥 뭐 그 오렌지색 공중전화.
1: 네.
0: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은색 공중전화 큰 게 생겼고
1: 네.
0: 저 때만 해도 5원인가 10원인가 그랬어요, 공중전화.
1: 네.
0: 예, 그랬던 일화도 있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전화 만약에 제가 돈을 넣고 했는데 통화가 좀 짧게 해서
0: 네.
1: 돈이 좀 남았어. 그러면은 수화기를 끊지 않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음 사람이 또 쓰실 수
0: 아,
1: 있게.
0: 잔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1: 네, 네, 이렇게도 썼던 그런 기억도 나요.
0: 근데 뭐 지금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때 그 공중전화 때문에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쓰는 거예요. 다시 급한데.
1: 네.
0: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썼다는 이유로 살인 사건이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마
1: 아이고야.
0: 제가 말씀드리는 게
1: 네.
0: 이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화가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전화 사는 연결이 덜 되는 데가 있어서
1: 네, 네, 네.
0: 진짜 태엽식으로 하던 전화도 있었고
1: 네.
0: 그랬던 추억이 있었던
1: 맞아요.
0: 시절인 것 같아요.
1: 그러다가 삐삐 나오고 네,
0: 처음에 삐삐가 대단했죠.
1: 너무 그래갖고 막 암호 같은 거 했었잖아요.
0: 그럼요.
1: 뭐 8282는 기본으로 뭐, 하고 143이 뭐게요?
0: 143이요?
1: 네.
0: 그 모르는데.
1: I love you예요.
0: 오, 어떻게 143이?
1: I 1이잖아요.
0: 네.
1: Love 4잖아요. U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밀 코드
0: 네.
1: 막 해서 하고 또 삐삐에도 이제 음성 녹음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삐삐가 진짜 갑자기 막
0: 그러니까
1: 엄청
0: 삐삐가 아마 전 국민이
1: 네.
0: 굉장히 그 통신이라는 수단이 개발되면서
1: 계속 발달을 하면서
0: 우리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만들었고
1: 그리고 삐삐 소리도 막 각종 여러 가지 소리 하고 뭐 나중에 막 야광도 나오고 여기
0: 그러니까
1: 막
0: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된 그 네. 검은 게
1: 네.
0: 옆에 거는 게 나오다가
1: 거,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뽀렇게 이쁜 것도
1: 점점
0: 나오고
1: 점점 예쁘게
0: 네, 네, 많이
1: 야광도
0: 개발이
1: 나오고
0: 됐던 것 같아요.
1: 막 그렇게 했었죠.
0: 네. 그러다가 아마 네. 그 핸드폰이 처음 나온 게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고
1: 네.
0: 카폰이라고 그래서
1: 맞아요.
0: 자동차에서
1: 되게 무식하게 큰 거
0: 네.
1: 도끼같이 생긴 거
0: 그 이렇게 조폭들이 들고 다녔던
1: 네.
0: 벽돌만큼 생긴 거,
1: 거.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
1: 네.
0: 그 호텔 커피숍이
1: 네.
0: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커피숍 그 호텔 커피숍을 가면 이쁜 한복이나
1: 한복이나 네.
0: 어떤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직원들이
1: 네.
0: 이 칠판에다가
1: 네.
0: 이름을 씁니다. 전화 온
1: 네.
0: 사람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김 사장님 그러면 거기 종이 달려 있어요. 그럼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뭐고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 네.
0: 중간에 이제 그 이 벽돌 핸드폰을 들고
1: 네. 네.
0: 부의 상징이니까
1: 한번 이렇게 싹 돌아요.
0: 그것도 보통 나오면 이제
1: 네.
0: 그 항상 그 호남 쪽에 그 조폭들이 많이 나서
1: 네.
0: 여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아 여보세요. 왔다 명식이냐? 아 자기 오랑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 웨이트레스가 지나가면 아따 언니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게
1: 아 너무 귀여워.
0: 영화의 진짜로 그런
1: 진짜 너무 잘하신다.
0: 네.
1: 처음 뵀어요 이런
0: 아,
1: 모습을.
0: 그러니까 그리고
1: 네,
0: 이제
1: 네.
0: 이제 밥 같은 거 시키잖아요.
1: 네.
0: 아따야 돈은 충분한 게 고기나 좀 많이 갖고 오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게 그
1: 아, 너무 웃겨. 네.
0: 거의 그 팔뚝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1: 문신짝하고
0: 배꼽까지 바지를 입고
1: 위로 치켜
0: 바지,
1: 올려
0: 바지 통이 12점 광고 그 영화에도 나온 차 그 영화에 나온 거 모르셨어요? 영화에
1: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0: 아따야 오렌지가 영어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옆에 이름이
1: 네.
0: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 그것을 몰라야
1: 네.
0: 오렌지는 델몬트다 그런 거예요.
1: 예? 진짜 너무 웃겨요.
0: 아니 제가 실제로
1: 네.
0: 영등포에 영등포의 월드컵이라는 다방에서
1: 네.
0: 실제로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1: 네.
0: 다방 가면 이렇게 옛날에 그 점치는 거 있었어요. 돈 넣으면
1: 네네.
0: 이렇게 내 띠를 넣으면 이렇게 요만하게
1: 그
0: 내 운세가 나와요.
1: 네네.
0: 그 당시만 해도 이 성냥이 있을 때예요. 각성냥이
1: 네.
0: 다방에서 담배다 폈으니까.
1: 네.
0: 근데 자기 홍보하느라고 이제 월드컵 다방이니까 월드컵이라고 성령이 써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앞에는 한국말로 월드컵,
1: 네.
0: 뒤에는 영어로 월드컵.
1: 네.
0: 그러니까 조폭끼리 앉아가지고,
1: 네.
0: 야, 요것이 뭐라고 있냐, 네. 월드컵을.
1: 네.
0: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여 이러고 진짜 툭탁거렸던 실제로 있었고,
1: 네.
0: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동생이 약간
1: 네.
0: 조폭.
1: 아, 네네네.
0: 첫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1: 네.
0: 그랬는데
1: 네.
0: 이제 양식집을 간 거죠.
1: 네. 경양식집.
0: 이제,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갑이
1: 네.
0: 뒷주머니에 꼽는 그냥 장지갑이라고 해서 긴 거 있어요. 지갑이.
1: 네네네. 네, 네.
0: 그거를 양복 안에 넣어야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1: 네.
0: 돈까지 준비해서 네.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1: 너무 웃겨요. 네.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웨이트레스가 와서
1: 네.
0: 디저트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1: 네, 네.
0: 이제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란
1: 네.
0: 건데.
1: 네.
0: 근데 양이 안 찼던
1: 거야. 네네.
0: 아야 걱정 말고 돈은 네. 충분한 게 고기나 좀 더 갖고 오니라 그랬대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게.
1: 아니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잘하신다.
0: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옆에서 듣다가
1: 아니 진짜 그런... 처음 뵀어요 이런 모습을.
0: 아 그래요?
1: 네. 아니 사투리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0: 아니 뭐 사투리 그렇게 하죠.
1: 아 진짜 어쩜 그렇게 저 진짜 막 우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0: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투리를 뭐 좋아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고향 지금 우리 그 우리 여기 그 오렌지가 영어로 델몬트 맞습니다.
1: 네.
0: 아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1: 네. 아 너무 귀여워.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1: 네.
0: 아야, 시크릿이 무슨 뜻이냐? 시크릿이.
1: 이제 두목이 딱 이제 물어고. 네. 네.
0: 비밀입니다, 형님. 그런 거야.
1: 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라고.
0: 아야, 시크릿이 뭐냐고. 나한테는 말을 하야. 그러니까
1: 비밀입니다.
0: 비밀입니다.
1: 내가 비밀 지킨다고 말하라고.
0: 이 새끼가 죽어보려고 이러 와라. 그리고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1: 비밀입니다.
0: 말하라고. 그러니까 네. 비밀입니다요. 그래서 맞은 기억도 있어요. 말 되잖아요.
1: 아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알청님이 아따 네. 아따 크리스틴 뭐하시오니 고향 사람 만났는디. 그래서
1: 네.
0: 그 고향마다 좀 그,
1: 너무 재밌네요.
0: 근데 특히
1: 네.
0: 한 그 저는 이제 사실 그 어머님 덕분에
1: 네.
0: 그러니까 한국에 야간 업소라고 그러죠. 나이트 클럽이나 이제 저녁에
1: 네.
0: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는 곳,
1: 네.
0: 극장식 맥주, 네, 나이트
1: 네,
0: 클럽,
1: 네,
0: 카바레.
1: 네. 네.
0: 그런 데는 보통 이제 일반인이 아닌 조폭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야간
1: 네,
0: 업소이다
1: 네,
0: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권한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저는 많이
1: 네.
0: 그분들하고 접해봐서
1: 네.
0: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1: 네.
0: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은 호남 쪽이고
1: 네,
0: 어떤
1: 네.
0: 지역은 또 경상도 쪽이고
1: 네.
0: 경상도 사투리도 보통
1: 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0: 예.
1: 네.
0: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는 또 이 억양이 롤러코스터예요.
1: 높낮이가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오빠야.
0: 네.
1: 네.
0: 뭐 공전다방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 네.
0: 어디요? 공전다방에서 3시에 만나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과 대구가 달라요.
1: 부산은 조금 더 애교스럽고
0: 네.
1: 대구는 약간 좀 딱딱

0: 아따 일로 오시오.
1: 아, 네.
0: 반갑소.
1: 네.
0: 그 어머니가 실물로 보니까네.
1: 네.
0: 아따 좋구만.
1: 쌍화탕에
0: 제가 한국에 가서
1: 네.
0: 이제 KBS 가요무대 녹화를 가는데 어머니 따라가다가
1: 네.
0: 저 멀리 현철 씨,
1: 아, 네.
0: 송대관 씨
1: 네.
0: 이렇게 만난 거예요.
1: 네.
0: 근데 송대관 씨가 저를 처음 해보더니
1: 네.
0: 아이 대관 씨,
1: 네.
0: 우리 돼지야 이제 돼지 별명,
1: 네. 네.
0: 어? 이제 노래하고 음반 내고 했더니 딱 절 보더니
1: 네.
0: 아따 상태 좋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데
1: 네.
0: 그게 이제 가수 김양이라는 트로트 가수인데
1: 네.
0: 송대관 씨가 그 KBS 합창단에 있던 사람을 픽업해서
1: 네.
0: 이제 소개를 해준 거야.
1: 네.
0: 아 그랬더니 내 새끼요.
1: 잘 부탁한다는 게. 네.
0: 그러더니 아우, 현철 씨가 옆에서 있다가
1: 네네.
0: 딱 그랬더니 현철 씨는 또 경상도였지.
1: 네.
0: 짜장면이 한 그릇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고향마다 그런 특징이
1: 네.
0: 있었어요.
1: 아우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0: 아니 뭐 재미로.
1: 이렇게 진짜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네. 사투리 이렇게.
0: 아니 성대모사보다 그냥 제가 듣다가
1: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특징들이 있어요.
1: 네.
0: 특징들이.
1: 어머머 어쩌면 좋아.
0: 제가 어렸을 때 시절에 네. 했던 것들이고.
1: 아우 진짜.
0: 이제 재미로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아마 그 실제로 진짜 고향이
1: 네.
0: 우리 H님은 제가 알기로 고향이 광주로 알고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를 좀 쓰시고
1: 네.
0: 그랬던 거고
1: 네.
0: 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따 그때라 진짜 재밌었네요. 네.
0: 유난히 경상도 분들이 사투리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1: 네.
0: 굉장히
1: 좀 세서 그런가요? 근데 사투리 자체가 조금
0: 그러니까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1: 네.
0: 경상도에 온 분들은 쌀 발음이 안 돼요. 살 그래요. 살 네? 그런
1: 네.
0: 부분이 없잖아 있는.
1: 근데 정겨워요 사투리.
0: 굉장히 정겨워요.
1: 네.
0: 저는 굉장히 구수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저는 가수 현민 씨 모시고 다니고 저도 이제 처음에 가수를 데뷔를 하면
1: 네.
0: 서울권에서는 신인 가수가 설 자리가 없어서
1: 아~
0: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돌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방을 잡아놓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1: 네.
0: 부산, 마산, 창원, 구미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라디오에 PR을 방송을
1: 네.
0: 하러 다녀요.
1: 네.
0: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가면 한 일주일
1: 네, 네,
0: 그렇게
1: 네.
0: 전국을 한 달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다음에 전라도 갔다가 뭐 충청도 왔다가 강원도 갔다가 경기도 왔다 그러고 서울 올라오는 거야.
1: 그러다 보면 팔도 사투리 다 하시겠어요.
0: 많이 하죠.
1: 네.
0: 듣다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방송국 가면 직원들이
1: 네.
0: 전부 사투리 쓰죠.
1: 그쵸, 그쵸. 네,
0: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상도 분들도 뭐 김PD님 하다가 아나운서
1: 네.
0: 들어가면 네 안녕하십니까
1: 그렇죠.
0: 그래.
1: 네 바로 표준말.
0: 하도 이게 돼서.
1: 네,
0: 근데
1: 네.
0: 이제 보통
1: 네.
0: 자기 친구를 만난다거나
1: 그쵸.
0: 또는
1: 네.
0: 화가 날 때.
1: 그땐
0: 사투리가 나와.
1: 그쵸.
0: 흥분하고
1: 편하게.
0: 그럴 때
1: 네.
0: 그런 것 근데 같아요.
1: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쓰면 호감도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아무래도.
0: 예.
1: 네. 아 진짜.
0: 가만 있어봐 우리. 성주님께서 반가워요 로빈 씨라고 주셨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1: 저도 그런 줄 알아요. 네.
0: 네. 그래서
1: 네.
0: 한국에 있는 세인트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각도마다 사투리가 있고
1: 네.
0: 오늘은 사실 그 전화에 대한 추억 얘기를 좀 나눴는데
1: 너무 재밌어요.
0: 사실 그때만 해도 그 벽돌 핸드폰이 나올 때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1: 벽돌 핸드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0: 네. 아 여보세요 하다가.
1: 네. 네.
0: 그래서 그게 왔는데
1: 네네.
0: 사실 그 벽돌 이후로 지금은 사실 뭐 AI라는 친구가 있어서
1: 네.
0: 저는 아니지만 우리 선미 씨 같은 경우는 AI하고 친구처럼
1: 네.
0: 인터뷰도 하고
1: 네.
0: 저는 좀 지식이 짧아서
1: 네.
0: 그냥 사람끼리밖에 못해요.
1: 네네네. 네. 네. 하여튼
0: 그런
1: 진짜
0: 것
1: 너무
0: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비니 씨하고 이런 코너를 마련한 게
1: 네.
0: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0: 우리 지나왔던 그 추억 저도 사실은 얘기하다가
1: 네.
0: 잊어버렸던 추억이 갑자기 나와서 끄집어내는
1: 네.
0: 거고
1: 그리고 오늘처럼 그냥 뜻하지 않은 에피소드로 넘어가서
0: 그러니까,
1: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0: 네.
1: 재밌어요.
0: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고
1: 네.
0: 우리가 방송을 하는
1: 네.
0: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1: 해가지고,
0: 예, 이 네. 시간에 여러분 지나서 잊혀졌던
1: 네.
0: 그러고 보면 아유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네.
1: 연락 한번 해볼까.
0: 연락 한번 해보시고
1: 네.
0: 카톡 한번 하시고
1: 네.
0: 뭐 동창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1: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좀 좀 조금 더 즐겁게 보내시기를 원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1: 목표입니다.
0: 목표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이 무더운 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다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0: 네.
1: 아, 우리 어떻게 마지막 엔딩 멘트 사투리를 한번 해주시죠.
0: 네. 아,
1: 걸쭉하게.
0: 아, 참말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봐야 되는데 그 시기 따끈한 걸로 아, 바삭하게 한번 해봅시다.
1: 오빠야 예. 최고다.
0: 마무리 멘트 하시어요.
1: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찬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유쾌하게 상쾌하게 잘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금요일에 저, 뵐게요.
0: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아, 너무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네, 시원한 노래입니다. TK님 함께하시죠? 쿨 알로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덕분들의 시원한 노래, 좀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시원한 노래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비니 씨하고 좀 그 옛날 얘기 나누면서 제가 좀 주책을 부렸어요. 그냥 옛날에 들었던 노래 그냥 재밌게 여러분께 한번 즐거움을 드리려고 우리 순철님이 다른 걸 보내요. 재미났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좀 좋은 시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인트님, 순철님 정말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방송 하루 마무리 잘하라고. 오늘 아저씨도 더울 텐데 좋은 하루 돼요. 낙진이는 잘 가시오. 자, 이거 벌써 이제 4시 40분이 돼가네요. 자, 이 분위기 조금 이어서 여러분 지금 당 떨어질 시간입니다. 당을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좀 시원하셨습니까? 자, 제가 뭐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혹시 아니신 분들은 저희 라디오서울1650.com이 새롭게 단장한 지가 꽤 오래됐고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라디오서울1650만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는데 정말 칼라별로 이쁘게 장만해 놓았어요. 맨 위에 보면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요새 관심 있는 주식 8가지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주종목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요새 관심 있는 복권들 뭐 슈퍼로또를 비롯해서 모든 복권의 당첨번호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요사이 그 가스비가 굉장히 좀 그 이슈인데 오늘의 캘리포니아 가스 가격을 비롯해서 어느 가스테이션이 가격이 저렴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그 밑에 가면 LAX라고 해서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요사이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방송에 들어오면 각종 프로그램이 이쁘게 단장되어 있는데 중간쯤 이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방송 사이트에 접속이 되시고 노란 칸에 카카오 채팅방 참여하기에 누르시면 무료로 가입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호회 같이 단체 채팅방 같이 방송 시간에 관계없이 담소하실 수 있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운 내는 바람에 한 곡도 이제 마무리인데 바다 생각 한번 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누워.

0: 까지 있어야 좀 나아지고 아침엔 쌀쌀하고 해 뜨면 바로 덥고 요사이는 그게 연속인데 아마 이번 주 내내 95도를 웃도는 더위가 있다니까 그저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꿀꺽하고 잘 받아들이고 삼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어차피 맞아야 될 바에는 편안히 맞는 것도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습기가 그래도 덜해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중부를 비롯해서 동부지방에는 홍수도 오고 막 난리도 나고 또 그 이외 다른 지역은 막 산불에 날리고 그나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가 축복받은 도시라서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나쁘지도 않고 다 좋지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스 브랜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0: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잘 넘길 수 있는 화요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의 마지막 곡 김수희의 당신은 누구세요? 예,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더워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요즘 날씨 때문인가요? 싱크대 배수구에서 더 악취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악취는 물론이고 기름때를 잡는 데 좋다는 과탄산소다 그리고 뜨거운 물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얘기 조금 나눠볼게요. 네, 일단 이 가루를 듬뿍 넣고 100도에 달하는 펄펄 끓는 물을 부어야 소독이 잘 될 것 같지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 50도에서 60도 정도, 그러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요,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요. 또 천천히 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거품이 나면 이 거품 반응 시간을 10분에서 적어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붙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름망이나 배수구 입구는 과탄산소다의 강한 산화표백 작용을 비교적 잘 견딥니다. 하지만 싱크대 아래로 연결된 주름관이죠, 이 PVC 배관은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70도 이상의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변형될 수 있고요,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누수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수구 청소는요, 먼저 배수구 안쪽에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찬물과 반 정도 섞으면 5-60도 온도의 물이 되고요. 한 1리터가량 미리 준비해둡니다. 배수구와 거름망에 과탄산소다 한두 컵 정도를 골고루 뿌린 뒤에 준비한 온수를 2-3회에 걸쳐서 천천히 나누어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염물을 분해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동안 방치한 다음에 흐르는 온수를 배수구에 1분 이상 넉넉히 흘려보내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가루가 덜 녹아서 배관벽에 굳어붙지 않도록 충분한 물로 헹구는 작업이 사실은 마무리 단계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탄산소다 다룰 때는 환기 과정은 꼭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AM
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8: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 시기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그 사람을 고통을 준다. 아멘.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역이나 칼을 준다. 아멘.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런데 아까 하나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주면 복을 주도 되겠는데 왜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의 대가는 천국이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바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라고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사내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여 가르쳐 가르칠 때 심리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있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지 하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합니다. 7장 12절에 하나님께 준 말씀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해. 기독교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심는 것이다.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하시는 법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못 살아도 기독교 모든 말씀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낮아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정반대의 축복을 주게 된다. 아멘.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들께도 내가 네게 밝히면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불에 한 자 내게 떠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순종 안 하고 저주주나? 바로 순종 안 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천국 못 들어가고 쫓기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줘서라도 여러분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백성 만들게 한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다. 8절, 9절, 10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행보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아버지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777배 고통 준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백성 되게 한다.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저주도 너희 볼 때는 저주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매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위계란 말을 했구나. 아멘. 깨닫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보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실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에 복종하냐? 바로 생명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아멘. 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10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9: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8: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버지 복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천국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주는 것은 순종해서 천국 가라고.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은 우리에게 행복이다. 좋은 것이다. 네.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10편 23편에 복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아멘.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한 것을 좀 후회한 역사가 있어요. 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믿지 않은 사람을 물로 심판한 사람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아멘. 그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전체를 멸해버립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살려놓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물로 멸해버립니다. 40일 동안 위에서 하늘 위에 물이 내리고 땅에 있는 물이 내려서 창세기 쪽으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눈다. 그 위에 물이 내려오고 밑에 물이 내려서 지구를 물로 쌓아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 말이 아가미로 숨 쉬는 거 빼놓고 노아의 홍수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이나 사람 빼놓고는 전체 다 죽여버렸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닫나? 그들이 앞으로 비가 조금 며칠 내리면 또 물로 심판한다가 그들이 두려워할 것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바로 무지개 약속을 합니다. 무지개를 내가 두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무지개가 노아 홍수 사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절대 등장하지 않았다. 아멘. 그 노아의 사건은 성경상으로 보기에 노아가 태어난 지 1056년 됩니다. 노아가 태어나기는 1056년 정도 내가 알기로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부터 1056년에 노아가 탄생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지개를 딱 놓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인간하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들이 비가 며칠 오게 되면 또 물 심판할까 두려워할까 싶어서 절대로 물로 심판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 심판하지 않아도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겠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물 심판을 하지 않지만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그때 물로 심판해서는 반드시 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는 또 깨닫게 한다. 아멘. 그래요. 베드로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것을 저가 부러 이질합니다. 자,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돼서 하나가 성립됐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그때 물로 심판했다.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불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아멘. 다시 5절부터 계속해서
9: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 말이죠. 노아 사건 물 심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아멘.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절대로 물 심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 마지막에 불 심판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볼 때 지 아무리 비가 와도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 심판이 남아 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마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21장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래를 뜻합니다. 앞에 가게는 과거지만은 미래의 사건을 설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가정해서 내가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까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있다, 이런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재림해서 알고 모아 꽃가루 들고 죽지는 꺼지는 불에 던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있음을 명백히 깨닫게 한다. 아멘. 자,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입니다. 감람산의 대연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예를 들면 2013년이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지 2013년이다. 아멘.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주님이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후, 지금은 태어난 후부터 2013년이 지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태어나서 성신하기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께 훈련을 받았을 때 아 주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가 복도 주고 저도 줄 수 있고 그분은 영원한 심판자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 아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아멘. 그것을 알기에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시작.
9: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8: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제일 먼저 노는 게 사람의 미혹이다. 지가 예수다, 지가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8: 우리나라는 민족의 민족이 싸워서 지금 분단됐죠. 다른 나라는 나라와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다. 아멘. 다 과거사입니다. 다 지났다는 것. 이미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딱 돌아보면 다 지나간 사건이다. 아멘. 그 다음에
9: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자, 첫째 기근과 지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지진과 더 큰 기근이 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음으로 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아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7배 준 것이 말씀하고 그들이 이루어지셔서 아멘. 아버지 말씀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아멘.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으니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없이 다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는 나라는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북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어. 평양이 50%를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니까 지금 새끼 삶아먹을 정도로 저주받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다. 아멘. 주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한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이다. 그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재림과 성전한 이후부터 어떤 일인가?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에 내란과 전쟁이 일어났겠다. 전 세계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가면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죠. 가면 기근이 더 많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바로 14절에 시작.
9: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8: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야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북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북이 열리는데 이런 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게 평화적으로 뭐 열리기요. 이런 거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전쟁을 통해서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그냥 열릴 수 있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방인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는 절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아멘. 그 다음에 9절부터입니다. 이제 환난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불법이 성하나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는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는다? 자, 순서대로 보게 되면 주님의 성천한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 사건까지 설교할 내용입니다. 지가 예수라 그런 사람 나타났겠다. 전 세계에 내란과 전쟁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긴과 지진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 끝이 온다. 그때 환란이 들어간다. 환란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그리고 29절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다음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어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근등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얻으리라. 그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아라. 주님이 성천한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이미 미래 사건을 예언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된다면 맞죠? 그러면 앞으로 예언한 말씀도 맞다. 아멘. 여러분 믿으라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나는 20몇 년 동안 예수를 못 만났어. 없어. 성도를 봐도 없어. 목사 봐도 없어. 교회 나가도 없어. 그 내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 계속 없는 거야. 있다 인정해도 있는 분이고 없다 인정해도 없는 거야. 그분은 스스로 자기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그날 환란, 아까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날 환란 후후후 다시 시작.
9: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8: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란 전 후고 쓰는데 성경은 환란 전 후고 쓰는 단 한마디도 안 했다며.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어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에 권능들이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얻어버리다. 그 택하신 자 즉 환란이 있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속해서
9: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8: 자, 그 말입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가지가 딱딱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연하여지죠?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잎하기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재림 사건에 이렇게 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면 맞죠? 바로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 아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여름이 오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성천한부터 주님이 재림까지 주님이 연하고 이런 일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맞죠?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아멘. 다시 그 구절만.
9: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8: 아멘.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가 절대로 지상 재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이루나라.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냐? 처음에는 고백할 때 막 사랑을 줘서 깨닫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요. 돼지 머리 앞에서 그것도 웃는 돼지가 비슷합니다. 그게 저를 천번만번에 그 돼지가 살아서 이러면 역사하는가? 나무에 강에서 해봐요. 예? 그 나무가 그 강이 물이 여러분에게 복도 주고 져주는가? 한번 해보라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창조주만. 그래, 창조주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건 잘 들어요. 전 세계 어떤 신이 내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 착각에 살면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자면 고통을 준다는 말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다. 세상에 어떤 말세가 올 것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정한 대로 말씀해놓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이 주는 축복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든 없든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 예수 믿을 사람이 아까 예수 안 믿은 게 함께 온녀가 칼로 친다 했죠? 해보라고요. 기독교는 제흠의 종교니까 바로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택한 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으로 교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든 굳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온녀가 칼로 믿을 때까지 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 복하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예수도 믿고 말씀에 순종했어.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어렵지 않다. 아멘. 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줬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 다윗 것 같은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축복.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이때 최고의 복 받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7: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7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같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2: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1: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배경으로 나온 얘기인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1: 다 같이 에스겔.
2: 에스겔.
1: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인데요. 언제 예언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들어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었지만은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한국처럼 북한 남한이 있듯이 쪼개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같이 이스라엘,
2: 이스라엘.
1: 남쪽 이스라엘은 다같이 유다,
2: 유다.
1: 이름을 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속을 왕창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몇 년 전에?
2: 721년 전.
1: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에 2700년 전에 아수르, 지금

0: 남쪽도 망했어요. 그걸 한국말로 쫄딱 망했다 그래. 다 망했으니까. 그 때의 선지자가 에스겔이.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 아멘.
0: 망했어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1: 아멘.
0: 인자야, 인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이지요. 사람의 아들아, 다른 말로 에스겔아,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 땅에 살고 있을 때, 지금은 망해서 딴 나라 같지만 옛날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땅이 더러워진대. 땅이 더러워진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18절에 보니까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뺏으면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죄 없어도 잡아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이 더러워졌대요. 그 피가 흘려져가지고 땅이 더러워졌대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우상들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땅을 더럽히는 거다. 자신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분노를 쏟아 참고 참고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천년을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분노를 쏟아 그들이 행위대로 피를 흘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여러 나라에 해쳤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난민이라 그래요. 난민은 남의 나라 가면 거지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 나라로 도망가고 그리고 아수르로 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그렇게 해쳤다. 다 그렇게 딴 나라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2: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0: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그들이 도망간 많은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대. 그때 바다가 갈라졌대. 아니,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대. 40년을 그렇게 살았대.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이 다 땅을 차지했대. 근데 망했대.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포로가 돼가지고 종살이한대. 남의 나라에 도망와서 난민으로 산대. 사람들이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죽었나? 그거 왜 그래? 하나님이 그랬다며. 그거 왜 그래? 그거 이상하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땅에

0: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나?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먹칠이 된 거예요.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망했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 외 여러 나라, 도망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내 이름이 정말 아깝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22절 시작.
1: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0: 그래서 너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금 쫄딱망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해 줘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단다. 이렇게 행하실 건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내 이름이 먹칠이 돼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얘기를 전달해 줘라.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1: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0: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 자기가 죽으면 자식도 계속 노예예요.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노예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들을 고국으로 데려가십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난민으로 다른 나라 도망가면 자기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받고 몇 년 계약하고 종살이 하는 거. 그 계약하고 종살이 하니까 이것도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서 고국으로 데려갈 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노예들은 더러워요. 난민들도 더러워요. 깨끗한 난민 봤습니까? 더러운데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육신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려서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말씀을 뿌려서 너희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1: 아멘,
0: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만 마음이 더럽고 영혼이 더럽고 모든 우상 숭배, 거기에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26절 계속 보죠. 시작.
1: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0: 너희 영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1: 아멘.
0: 그리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않고 은혜도 받지 않고 그랬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할 것이고
1: 아멘.
0: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1: 아멘.
0: 내 규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내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1: 아멘.
0: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 아멘.
0: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시작.
1: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0: 아멘.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아브라함에게 준 땅,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준 땅, 결국 여호수아와 더불어 점령하게 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1: 아멘.
0: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1: 아멘.
0: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1: 아멘.
0: 곡식이 풍성해서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1: 아멘.
0: 아멘. 아멘. 31절 시작.
1: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해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그때에 너희가 종살이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1: 아멘.
0: 우상 숭배도 없어지고
1: 아멘.
0: 식량도 넘치고
1: 아멘.
0: 복되게 살게 되고
1: 아멘.
0: 그때 가서 너희들이 과거의 악한 일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산 거죠. 그리고 좋지 못한 모든 일들,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내가 미친놈이지.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냐. 내가 돌았냐 진짜. 아 한심하네. 한심해. 내가 왜 그랬냐 진짜. 그리고 과거의 자기를 밉게 버리라. 난 이제는 그런 짓 절대 안 해. 내가 진짜 미쳤나 봐. 그때 미쳤나 봐. 동의를 안 하시는데 과거에 다 잘했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한심하잖아요. 왜 그랬지 그때는? 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아이 그때 내가 왜 그랬냐. 그리고 그 스스로를 그때 과거의 나를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 아멘.
0: 아멘. 33절 하반절 시작.
1: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0: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몇 년 안에 박살납니다. 사람이 안 살면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살면 다 폐허가 되는 거. 그 사람들이 안 살고 집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됐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갔으니까 완전히 황폐가 됐는데 건축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했는데 에덴 동산 같이 됐네. 황량하고 적막하고 사람들이 안 살고 짐승이나 살고 그랬는데 이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이 건축됐네. 주민이 살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1: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0: 아멘. 진짜 신기한 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만 끌고 갔어요. 거기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그냥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유대인들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패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오지? 종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돌아오지? 건축이 이루어지네? 사람이 사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2: 아멘.
0: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셨구나.
2: 아멘.
0: 여호와가 황폐한 이 자리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심으셨구나.
2: 아멘.
0: 그렇게 이방인들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2: 아멘.
0: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얘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높은 사람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짓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몇백 년을 참으시다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나라로 도망을 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 저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저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망신은 하나님 망신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능력이 없어졌나? 하나님이 망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 나라에서 고국 땅으로 데려간다. 포로로 끌려갔든 도망을 가서 난민이 됐든 내가 그들을 그 고국 땅으로 다 데려간다. 첫 번째 계획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다 정결하게 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2: 아멘.
0: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다.
2: 아멘.
0: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게 내가 할 것이다.
2: 아멘.
0: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2: 아멘.
0: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할 것이다.
2: 아멘.
0: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고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하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근이 없게 하고 그래서 과거의 죄를 지은 자신들을 밉게 볼 거다. 그때 왜 그랬지? 그러면서 폐허된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땅에 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고백을 할 거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됐네.
2: 아멘.
0: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네.
2: 아멘.
0: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셨구나.
2: 아멘.
0: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못해. 이건
2: 아멘.
0: 하나님만 하시는 거리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이 심으셨네.
2: 아멘.
0: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 아멘.
0: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세요. 37절에 보면 시작.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0: 아멘.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2: 아멘.
0: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2: 그래도
0: 이스라엘 족속이,
2: 이스라엘 족속이
0: 이와 같이,
2: 이와 같이
0: 자기들에게,
2: 자기들에게
0: 이루어 주시기를,
2: 이루어 주시기를
0: 하나님에게,
2: 하나님에게
0: 구하여야 할지라,
2: 구하여야 할지라.
0: 아멘.
2: 아멘.
0: 내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기적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기도해야지만 이루어 주신다는 거.
2: 아멘.
0: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2: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0: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야. 그들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
2: 아멘.
0: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0: 내가 그를 지었다. 지었다는 말은 없는데 내가 생기게 했다 그 말이야.
2: 아멘.
0: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의 삶을 내가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2: 아멘.
0: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아멘.
0: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참다가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2: 아멘.
0: 그래도 그들이 기도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2: 아멘.
0: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2: 아멘.
0: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 아멘.
0: 그 왜 그러시냐? 기도 안 하고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기도 안 하고 응답 막 해주시면 우리가 고마워서 그냥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 기도 안 했더니 막 너무 잘해줘. 그러면 내가 그냥 너무 고마워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지 해주실까? 기왕 주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왜 기도에 토를 달아? 왜 그러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2: 그냥 주시면 얼마나
0: 그냥
2: 좋아요.
0: 그냥 막 안 구해도 그냥 막 알아서 주시면 그냥 막 그냥 내가 그냥 막 더 예배도 나오고 그냥 막 더 봉사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문제는 내가 아는 거는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2: 아멘.
0: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2: 아멘.
0: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2: 아멘.
0: 얼만큼 사랑하시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오.
2: 아멘.
0: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0: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가끔 속 썩여도 그냥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2: 아멘.
0: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러면 그냥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잘 되면, 기도를 안 했는데 잘 되면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사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다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는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 나도 영광 받을래. 그러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사탄이 속여서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판단을 잘한 거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기도해야. 하나님은 기도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을 받아도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복을 받은 다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없이 잘 되면 교만하고 망가질 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2: 아멘.
0: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
2: 언약의 하나님.
0: 언약의 하나님.
2: 언약의 하나님.
0: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2: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거예요.
2: 아멘.
0: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예수님이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근데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기도해야 내가 응답한다.
2: 아멘.
0: 너희가 구해야 내가 준다.
2: 아멘.
0: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건강하게 되고 항상 재정의 복도 받고 애들도 잘 달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건강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0: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2: 아멘.
0: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2: 아멘.
0: 하나님을 찬양하고
2: 아멘.
0: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아멘. 노력을 하고 할렐루야.
2: 아멘.
0: 그게 다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2: 아멘. 아멘.
0: 물론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광 돌리지 못한 적이 많고 죄를 지은 적도 많고 넘어진 적도 많고 실수한 적도 많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영광 돌린 적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할 텐데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못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내가 기도했으면 그때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영광 돌린 적이 많이 있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0: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미주 비전 크리스찬 비전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의 여정과 남정님 그리고 크리스찬 모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와 주 성령님의 인재,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큰 기쁨의 새 아침의 빛이 되게 해 주실지 믿고 감사하며 오늘 그 빛을 참빛이 트루라이트 빛이심에 깨닫고 알고 큰 은혜에 기쁨에 충만한 은혜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하시고 그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의 성도들의 교제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하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냐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나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철퇴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을 낙과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건강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히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아멘. 네, 깊은 잠을 깨웁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시편 이사야 60편. 아까는 이사야 58장이었습니다. 은혜의 순평의 도술도 하고 달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한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내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허다한 약대의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벳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아멘 아멘.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료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것을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세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아멘 아멘.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아멘.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악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날 밟을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상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간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읍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 내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아멘. 자신은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맞출 것입니다.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테스티모니 땡큐로드 61편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음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회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어진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에유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투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하고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참옷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성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의 내 공의를 열방의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들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틀에서 마시리라 하셨으니라. 성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물을 위하여 길을 둘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려라. 아멘 아멘. Bless the Lord God of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Let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be with us all. Amen amen. 나의 영혼

0: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여 하로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릴 것이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 안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be with us all. 아멘,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속히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His grace be with you all.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온에서 택하신 주님의 여종, 마마, 글로리아 김. 아멘, 아멘. 주도의 아버지, 믿음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없으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us as it is in heaven. Give us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us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amen.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be with us all. Amen, amen.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한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 Let us read all together Genesis chapter 33 verse 12 to 18. Then Esau said, Let us be on our way, I'll accompany you. But Jacob said to him, My Lord knows that the children are tender, and that I must care for the ewes and the cows, and that are nursing their young. If they are driven hard just one day, all the animals will die. So let my Lord go on ahead of his servant, while I move along slowly at the pace of the droves, before me and that of the children, until I come to my Lord in Seir. Esau said, Then let me leave some of my men with you. But why do that? Jacob asked. Just let me find favor in the eyes of my Lord. So that day Esau started on his way back to Seir. Jacob, however, went to Succoth, where he built a place for himself and made shelters for his livestock.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Succoth. After Jacob came from Padan Aram, he arrived safely at the city of Shechem in Canaan and camped within sight of the city.
2: Amen. Amen.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Unchanging Character of Jacob.
2: 여러분, 우리 속담에 물건은 고쳐서도 사람은 고쳐 서지 못한다 말이 있습니다.
3: There is a old proverb in Korea. You can fix objects, but you cannot fix people.
2: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3: We meet many people.
2: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사람들은 고쳐 서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3: Sometimes we confess and say it is impossible to fix people.
2: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3: But that's not the case all the time.
2: 성경에 보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서 설 수 있습니다.
3: In the Bible, very few people are changed by God.
2: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 It is the same with church.
2: 교회에서도 100명 가운데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은 고쳐 설 수 있어요.
3: In the church, out of 100 people, we can fix up 3 to 4 people.
2: 10명 가운데 거의 9명은 고쳐 설 수 없는 사람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3: But 9 out of 10, it is hard to fix them.
2: 왜 그렇습니까?
3: Why is that?
2: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3: It's because their character doesn't change.
2: 한국에 있는 불신자가요, 선교지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원주민 목사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합니다.
3: There are cleaner non-believers in Korea than missionaries out in third world countries.
2: 왜 그렇습니까?
3: What is the reason?
2: 복음이 한국에 100년 전에 전파되니 3대, 4대째 주민사 많잖아요.
3: Because there are, the Korea is a Christian nation and third and fourth generation Christians are there.
2: 복음의 능력이 한국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문화적인 능력까지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3: Power of gospel changed Korean culture and their inherent characters.
2: 우리는 야곱이 그렇게 밧담 안에서 고생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처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성품을 보면서 만나게 됩니다.
3: Today we will see how unchanging Jacob is.
2: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3: Today's scripture clearly records the life of Jacob after he came back to the land of Canaan.
2: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에서가 함께 길을 가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3: After Jacob returned back to his hometown, Esau suggested that he will protect Jacob.
2: 도적대가 많고 곳곳에서 그 도적이 강도대가 길목을 지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이 정착지를 찾을 때까지 에서인 형이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3: Because there are a lot of thieves and robbers in the land of Canaan, Esau volunteered to help Jacob.

0: 야곱은 여전히 형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 형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 자신을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 때문에 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어 합니다.
1: But because Jacob still had fear that Esau would change his mind, Jacob wanted to live as far away as possible from Esau.
0: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함께 길을 나서서 야곱이 정착지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죠.
1: And that is why Jacob refused Esau's help.
0: 에서는 호의를 베풀면서 그러면 자신의 몇 사람의 종들을 야곱에게 보내서 그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1: Then Esau said, I will send some of my servants to help you.
0: 야곱은 역시 거절합니다.
1: Jacob still insisted on refusing.
0: 야곱은 자신이 가축과 어린 자식들의 걸음대로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나중에 셀로 가서 셀에 사는 형을 찾아뵙겠다고 말하죠.
1: Jacob said, Since I have youngs and kids, I will slowly make my way to where you live.
0: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죠.
1: But this was a lie.
0: 야곱은 형 에서를 보러 가지 않아요.
1: Jacob never went to go see Esau.
0: 말로만 형 에서를 보러 셀에 가겠다고 하지 실제 야곱은 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1: In speech, he said, I will go and find you there, but he never actually went.
0: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 숫곳에 정착을 합니다.
1: We see Jacob settling in the land of Succoth.
0: 야곱은 숫곳에서 얼마나 살다가 세겜으로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사는 것이죠.
1: Then sometime later, he moved to Shechem.
0: 세겜은요, 세겜에서 아주 먼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1: Shechem is the northernmost region of the land of Canaan.
0: 야곱은 형에게 세겜을 찾아가 뵙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에서 아주 멀리 들인 북쪽의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1: Jacob did not keep his promise to go see his brother in the land of Seir, but went to Shechem.
0: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8절 보니 하나님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The Bible says that from Padan Aram, Jacob arrived safely at the city of Shechem.
0: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1: He pitched his tent in the land of Shechem.
0: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보려고 셀로 가겠습니까?
1: When would he go to Seir?
0: 야곱은 그 S를 볼 생각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1: Jacob had no intention of seeing Esau.
0: 야곱은 여전히 사람을 속이는 이 야비한 성품을 버리지 못합니다.
1: Jacob could not do away with his deceptive character.
0: 야곱은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럴싸한 말로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1: And Jacob was very good at deceiving other people.
0: 우리 여기서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1: And we see how unchanging a person's characteristic is.
0: 그렇게 형에게 세일로 가서 보겠다고 말하지만 순간의 위기를 넘기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야곱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1: And because he was alleviated from imminent danger, he has no intention of keeping his promise.
0: 사실 야곱은 바로 전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 We remember Jacob's transformation through the special revelation at the river of Jabbok.
0: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1: During his danger, he prayed and experienced transformation.
0: 야곱은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1: Jacob was born again.
0: 야곱은 그렇게 영적으로 대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 He experienced a dramatic change.
0: 야곱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영적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는데도 그의 성품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1: And yet his character remained the same.
0: 야곱은 형 에서를 기만하고 여전히 속인 것이죠.
1: He lied to his brother again.
0: 야곱은 어떻게 했으라도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1: Jacob thought to himself, if I could avoid the current danger, it is fine.
0: 그래서 야곱은 수많은 변명을 하고 형 에서를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1: He made excuses and deceived Esau.
0: 정말이지 야곱의 성품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1: Jacob's character did not change.
0: 언제쯤 되면 야곱의 성품이 변화될까요?
1: When will his character change?
0: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대각승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성품이 꼭 바뀐 것이 아닙니다.
1: Even when we are born again, our character is not imminently changed.
0: 우린 착각할 때가 많아요.
1: Sometimes we think to ourselves differently.

0: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곧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1: I received the Holy Spirit, therefore my character will change.
0: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이 가는 것입니다.
1: Our stubbornness, our stiff-neckedness is they disappear.
0: 그 하나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선포합니다.
1: That is why in Romans chapter 5 the Lord said the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0: 여러분, 환난을 인내 만들고 인내한 사람은 연단 받는다고 하는데 연단은 영어로 보면 캐릭터입니다.
1: And we see that the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and endurance produces a character.
0: 이 연단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1: This character means change in your personality.
0: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때 또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1: When you receive Holy Spirit, our direction changes.
0: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동안 꿈꿨던 이 세속적인 꿈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에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1: We start to think about the things of heaven, not the things of earth.
0: 성령 받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을 고민하지만 성령 받으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이, 우리가 가진 꿈이 완전히 바뀐 것이.
1: We start to ask the questions of God's will, and we say, "How can I seek the kingdom first and His righteousness instead of chasing our dreams?"
0: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1: We start to seek after the heart of God and the vision of heaven.
0: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1: And when we start to dream, the Lord starts to shape us into people who are capable of such visions.
0: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킨 방법은 환난을 통해서이지.
1: And the Lord changes us through suffering.
0: 여러분, 그 힘 있는 강한 무쇠, 강철을 어떻게 명품 칼로 만듭니까?
1: And how can we turn an iron into sword?
0: 아주 강한 이 철을요,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가 녹이죠. 그리고 그 나온 것을 이 방망이로 사정 때려 팹니다.
1: We put them through furnaces of hot fire, and we bring it out, and we beat it with hammer.
0: 뜨거운 것을 물에 넣고 또 뜨겁게 했다가 또 방망이 치고 물에 넣고 수없이 하면서 이 강한 강철이 날카로운 명품 칼로 바뀐 것입니다.
1: Then we put it in a water, cool it down, and repeat that process over and over until iron turns into a sword.
0: 우리가 좋은 곳에서 변화되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1: It is not comfort that makes us change.
0: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바닥을 끼고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삶이 아수라장이 돼서 때론 깨어집니다.
1: When we suffer, out of chaos, we grow.
0: 우리 인생이 숙대밭이 되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비로소 꺾이고 죽는 것이죠.
1: Our stubbornness are all of a sudden turned away.
0: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1: Only then we grow in character.
0: 그 하나님은 하나님 서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의 사람,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을 환난으로 인도해서 그를
1: That is why the Lord drives people into suffering to furnish them.
0: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내를 비로소 배우게 되죠.
1: And people who suffer learn endurance.
0: 인내를 배워야 우리가 가진 성공이 오래 갑니다.
1: Only through endurance our success can last.
0: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정상에 올라서고 준비되지 않은 채 높은 데 올라가면요. 그 참지 못하고 분노와 폭발해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요. 수직으로 실버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1: When we get to a high place without endurance of our character, then we can plummet into the floor all of a sudden through anger or rage.
0: 그 사람 우리를 쉽게 성공해서 높은데 빠르게 올라가지 가게 하지 않습니다.
1: That is why God will not give us success.
0: 하나님 우리가 고생 끝에 높은 데 올라가게 합니다.
1: The Lord only gives us success after long suffering.
0: 우리가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을 때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되죠.
1: Through sufferings and dangers, we learn endurance.
0: 오래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1: We learn how to wait long.
0: 우리는 오래 참는 삶이 되는 것이죠.
1: We have to wait and endure.
0: 여러분, 그 오래 참는 성품이 곧 인내입니다.
1: Patience is endurance.
0: 그리고 여러분, 그 인내가 그 사람을

0: 사랑의 성품을 가진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1: And that patience turns people into gentle people.
0: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인내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 In the 1 Corinthians chapter 13 it says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and love is enduring.
0: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오래 참는 사랑의 삶이 되고 온유한 사랑의 인격자가 됩니다.
1: And when we are patient, when we are kind and when we endure, our character grows.
0: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은다고 합니다.
1: That is why patience produces endurance.
0: 이 연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1: And this the character which it produces is character of God.
0: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고 온유한 삶이 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1: And our character is conformed to the character of God.
0: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1: When we are equipped with the image and the character of God, then we fulfill our hope.
0: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위대한 소망을 이뤘던 그 사람들을 한번 성경에서 보십시오.
1: Look at all the people who received the fulfillment of their hope.
0: 그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며 사랑이 많고 품이 넓은 사람들이.
1: See how gentle and kind they were.
0: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을 고생하며 너무도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1: Moses lived such hard life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0: 모세는 그 기나긴 고난 세월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성품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1: And his character was transformed during those 40 years.
0: 인내는 애굽 사람과 싸우다가 그 한 사람 참지 못하고 칼로 찔려 죽인 살인자가 아닙니까?
1: Didn't Moses kill an Egyptian during a discussion?
0: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1: But after 40 years of forging in the wilderness, Moses was the most meek person.
0: 온유함이 온 땅에서 가장 승하고 가장 많은 이 모세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서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1: And the Lord used the meekness of Moses into the works of salvation.
0: 하나님 고난 속에서 온유와 사랑의 성품이 갖춰진 그 인격자를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지도자로 서십니다.
1: And the Lord uses gentle people as his leaders.
0: 애굽의 총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1: It is the same with Joseph.
0: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1: At the age of 17, he was sold to the Egyptians as slave by his brothers.
0: 요셉 원래 꿈쟁이입니다.
1: Joseph had dreams.
0: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에 절하는 위대한 성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1: Joseph dreamed and envisioned the suns and the moon and the stars bowing down before him.
0: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눈물의 밥을 먹으며 13년간 고난을 당하죠.
1: But for 13 years he was enslaved by the Egyptians.
0: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제수로 그 3년을 고생을 합니다.
1: For 10 years he suffered under the Potiphar and for 2 years he was a prisoner.
0: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1: And regarding the suffering of Joseph, Psalm 105 verse 18 and 19 testify this.
0: 그의 발은 삭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 His legs and his arms were chained, but this was only until the word of the God is fulfilled. His word forged him.
0: 요셉은 그야말로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1: Joseph experienced a life and death situation in Egypt.
0: 요셉의 발은 삭고에 차여서 사하고 찢깁니다.
1: His legs were chained and enslaved.
0: 그의 온몸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였죠.
1: His whole body was chained, in fact, in the prison.
0: 이렇게 요셉이 꼼짝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 때까지라고 합니다.
1: And the reason why he was trapped is for the word of God to be fulfilled on due time.
0: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연단하고 그 성품을 단련한 것이죠.
1: He forged the character of Joseph in the prison.
0: 그 결과 요셉이 13년간의 애굽의 뜨거운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이후에 하루아침 애굽의 총리로 올랐습니다.
1: As a result, he became a prime minister of Egypt in a single moment.
0: 이 요셉은요, 자신 팔아먹은 형제들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참으로 온유한 삶이 나중에 됐지 않습니까?
1: And Joseph became so gentle that he forgave every one of his brothers.
0: 이렇게 요셉이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이 많은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회순같이 역사에 그를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위대한 인물로 세워놓았습니다.
1: And God used Joseph to change history.
0: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이 깨어지고 변화된 자를 크게 쓰십니다.
1: And the Lord uses those who are forged through suffering.
0: 고난 받은 자는 성품이 깨어져서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는 것이죠.
1: And those who suffer eventually produc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0: 야곱은 하란에서 무려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1: Jacob suffered for 20 years in the land of Haran, but that was not enough.
0: 아직도 야곱은 정직하지 않고 애슬 속이고 위기만 넘어가려고 야비하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1: Jacob still deceives and still lies.
0: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1: That is why Jacob does not have an easy later life.
0: 아직도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녹았는데도 야곱의 성품엔 녹이 가득합니다.
1: Even though he went through the forging fire, his life still had many contaminations.
0: 그러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죽을 고생합니다.
1: That is why in the land of Canaan, Jacob goes through another series of suffering.
0: 야곱은 그가 정착한 세겜에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강간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1: In the land of Canaan, his only daughter was raped.
0: 이 야곱이 하란에서 그렇게 무수한 고난을 당해도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니 야곱에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 것입니다.
1: And because his character was not fully conformed to that of God, he still goes through suffering.
0: 그럼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각성해서 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 When we suffer, let us wake up and change the character.
0: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거짓된 모든 성품이 깨어지고 하루속히 사랑과 온유와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 May our deception be gone and be truthful.
0: 우리 고난 속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속히 맺어야 합니다.
1: In suffering, let us bear fruit of the nin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모두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 The Holy Spirit produces this kind of fruit in our lives. The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0: 우리 지금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까?
1: How many of these are we bringing to fruition?
0: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거듭났습니까?
1: Have we been conformed into the image of God?
0: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1: We need to change.
0: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과 같은 성품을 산다면 우리 삶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1: If we continue to live like Jacob, then our lives will be still be full of suffering.
0: 우리 지금 당한 작은 고난 속에서 속히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 In our small sufferings, let us wake up and change.
0: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1: Do not take lightly of the suffering you are facing.
0: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고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1: Let u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pray for the fruition of the Holy Spirit.
0: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이 떠나가기만을 기도하지.
1: Sometimes when we suffer, we only pray for that suffering to disappear.
0: 우리는 어려우면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도합니다.
1: And when we face difficulties, we want that difficulty to go away.
0: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 But the Lord wants us to pray for our character to be changed.
0: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성품이 성령에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이 아홉 가지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 We must pray for ourselves to be filled with the nine fruits of the Holy Spirit?
0: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까?
1: Do you have many problems?
0: 문제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1: Do not be buried under the problems.
0: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1: Do not only look at the problems.
0: 그 상처에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 Within the problem, pray for your unchanging character.
0: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늘이 주신 소멸이 있는 위대한 사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And if your character is conformed to that of God's, then you will see the fulfillment of your hope.
0: 오늘도 고난 속에서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고달프게 하는지 그 원인을 찾지 말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 Stop seeking for the source of your suffering, but pray for your character to be changed.
0: 고난 속에서 우리 성품이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이런 성품을 거듭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빛을 이루는 위대한 자의 생애 만일에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1: And when your character is conformed to the image of God, then you will see the fruition of everything you hope for.
0: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 Let us conclude.
0: 오늘 야곱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야비하고 그 형을 속이고 기만한 성품이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1: Today we saw how Jacob's character remained deceptive even through so much experiences.
0: 야곱은 정직하지 않고 형을 두려워하며 속이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1: Jacob still deceived Esau and is still living in deception.
0: 위기가 오면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 짓발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1: We see ourselves, our own self-reflection from Jacob.
0: 야곱은 형에게 세일로 가서 보겠다고 하지만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하십니다.
1: Jacob said, I will see you in Mount Seir, but he never went there and settled in Shechem.
0: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와서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니 앞으로 그의 삶에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1: Even through 20 years of suffering, Jacob's image was not fully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Therefore, he will have more suffering.
0: 여러분 나는 지금 고난 속에서 속히 변화되어서 더 이상 사건사고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맞이하지 마시길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1: May our character be transformed hastily that we will not experience more suffering from God.
0: 우리 고난 속에서 이제 변화되고 우리 성품이 자라나야.
1: Let us grow and wake up in our suffering.
0: 꿈을 가진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환난 때 인내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성품이 연마되고 성품이 온전히 연마되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는 놀라운 삶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1: The dreamers will suffer, and those who suffer will endure, and those who endure will produce character of God, which produces the fulfillment of what we hope for.
0: 고난 속에서 속히 변화되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염대기를 축원합니다.
1: And I pray that through suffering, you bring to fruition all nine fruits of the Holy Spirit.
0: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꿈을 다 이루는 여러분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1: And I bless you that you will see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s.
0: 하나님께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예수님의 그룹한 성품을 쏙 빼닮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1: And I truly hope for our characters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and the character of Christ.
0: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를 면하고 평강의 날 맞이하는 염대기를 축원합니다.
1: That you will endure through all suffering and see the days of peace.
0: 아멘.
1: 아멘.
2: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 지역 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8년간 병에 걸린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한 남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천사가 물을 휘저어주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난 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낫고 싶다고 곧바로 대답하는 대신에 자신을 물속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며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평에도 아랑곳 없이 주님은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남자는 왜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까지 죽어있던 팔과 다리와 마비된 몸에 생명이 스며들었고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서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나 마음이 아닌 영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있는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면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에리아여 콩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멋진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란 국영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죠. 베런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암살을 위협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 영상에는요, 베런이 다니는 대학, 자주 찾는 곳 등 많은 장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이 지난 주말 약 3분 분량의 영상을 방영했는데요. 영어로 베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 Where to kill Baron Trump? 이런 문구가 적힌 그래픽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영상이죠. 베런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의 외아들이고 올해 20세입니다. 현재 뉴욕대에 재학 중입니다. 자, 영상에는 특히 베런의 생활 반경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듯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와 뉴욕대 주변 등 그가 공개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으로 알려진 장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베런의 주변 인물과 온라인 활동 등을 추적하는 듯한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상 후반부에는요, 사람들이 베런을 살해하고 $1,000,000 현상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레이션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현상금이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 비밀경호국이 즉각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네이트 헤링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조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호작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란 매체가 국영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것,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암살 대상을 이렇게 직접 지목해서 구체적인 생활 반경까지 거론하는 것,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란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가족까지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 이런 제스처는 이란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궁지에 몰릴 때까지 몰리고 있다라는 그들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지도부가 다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은 이란과의 대결 방식을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서 경제 제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너에 몰린 이란 입장에서는 뭐 다시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사실상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이란 지도부는 잇따라 강경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페르시아만 밖으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고요. 또 이란 국방장관 대행도 국민의 생계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압력은 전쟁의 일부라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 전장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이란은 최근에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경제의 근간인 석유 수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현재 이란의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리아가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테러지원국 명단에 현재 3개 나라가 남아있는데요. 이란, 쿠바, 그리고 북한입니다. 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45일간의 의무적 의회 통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공식 철회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의회의 지정 해제 방침을 통보한 뒤에 법정 검토 기간인 45일이 끝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리아는 1979년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 시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지원했다라는 이유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고요. 2024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빠르게 해오면서 결국 이렇게 공식적인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자, 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무기 수출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시리아는 국제금융권과 외국 기업의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임시 대통령 체제에 있는 시리아는 성명을 통해 미국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오늘 시리아는 어깨 위에 오점을 떨쳐내고 자신의 손으로 고통스러운 과거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며 발전, 재건,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엄청나게 올리는 비자 수수료 문제, 또 이미 비자를 받았지만 많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어제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이 아예 비자 면접을 할 수 없다라는 소식 전합니다. 어제 국무부 대변인이요,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다. 따라서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이 기존 면접 일정이 조정됐다라는 통보와 함께 새로운 날짜는 추후 통보될 것이다. 이런 안내만 받은 채 스탑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일정은 하지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 어떤 목적에서든 미국을 방문하는 일, 특히 거주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이런 사안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비호감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미국에 갖는 비호감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을 조사했는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인 응답자 55%가 미국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대답했고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6%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비호감이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작년엔 9%였지만 올해는 18%까지 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호감이 호감을 앞선 것은 단 한 번 2003년이 유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2003년 무슨 일이 있었죠? 네, 한국의 미군 훈련 과정에서 여중생 두 명이 그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미 감정이 대단했었고요. 이런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이나마 반미 감정이 확산됐고 비호감이 50%였습니다만 올해는 역대 최고인 55%의 비호감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비교하면 26%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느리게 운전하는 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빨리 달리는 맨 왼쪽 차선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느리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뒤차가 추월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느리게 가던 앞차가 오른쪽 차선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사실 이게 안전하고도 크게 연관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운티 셰리프는 맨 왼쪽 차선에서 추월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때때로 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고 이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주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틱톡에는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 인근의 한 도넛 매장 주방을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매장 주방 싱크대 앞에서 한 남성 직원이 발에 비누칠을 하면서 씻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슬람교의 전통적인 정화의식인 우두로 추정이 됩니다. 하루 5차례 기도인 살라를 앞두고 손, 얼굴, 팔, 발 등의 신체 부위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씻는 정화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를 행한 장소가 부적절하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점 주방에서 발을 씻는다는 게 상상이냐 되나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뉴욕시 보건국이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AI 칩을 탑재한 신형 맥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신형 맥 미니를 선보이고 예약 판매에 들어간 것인데요. 2024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신제품 출시입니다. 정식 출시가 다음 달 22일로 예정이 돼 있네요. 가로, 세로 5인치의 초소형 컴퓨터 신형 맥 미니. AI 성능을 기존보다 최대 4배 높였다라고 애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출시된 신형, 네,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올랐습니다. 지난 5월에 기존 599달러짜리 기본형 구성을 없애면서 이번 신제품에서는 시작 가격이 899달러입니다. 8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잠정치입니다만 89.4로 전달에 비해서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 고용 둔화가 이달에도 미국 소비 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분쟁에서 캐나다의 공용어인 프랑스어 보호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어와 관련해서 어떤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캐나다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언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양측의 대립은 그래서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어제 불어권 지역이죠. 퀘벡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무역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겼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퀘벡에서 프랑스어는 곧 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퀘벡주법에 따르면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해야 되고 일반 상표도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뭐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애플 같은 글로벌 미디어 서비스 역시 프랑스어 컨텐츠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문제 삼아 시정을 요구했는데 캐나다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프랑스어 사용자가 대다수로 이루고 있는 퀘벡주는 오랫동안 독자적인 정체성을 결국 프랑스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과 타협 끝에 건설한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지금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1969년에 즉 Official Languages Act가 제정이 됐고요. 두 언어는 연방 차원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고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보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총리가 의회 연설이나 주요 대국민 메시지에서 영어와 프랑스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요. 가끔 영어 사육 지역 출신인 역대 캐나다 총리 가운데 프랑스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한 나라의 고유 문화인 언어까지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캐나다와 미국의 사이가 정말 옛날로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부지리를 얻는 국가, 한국이 또 꼽히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소개해드립니다.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1250만 불, 1250만 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237828600 32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0: 정말? 어떤 건데?
13: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8: Air.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9: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20: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리포트.
1: 오세훈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국은 지난 20일 0시를 기해서 화장품을 포함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자 캐나다도 다음 달 8일부터는 일부 미국산 화장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화장품에 국한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캐나다 화장품 산업은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의 화장품 수출액은 15억 3,700만 달러였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 수출이 11억 1,700만 달러, 그러니까 72.7%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기간 수입도 미국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의 화장품 수입 가운데 미국산은 44.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전년보다는 20% 이상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최대 공급국입니다. 자,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해 캐나다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2억 5,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13.6%,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자, 양국 관세전이 장기화되면 결국 미국산, 캐나다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사이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제품이 점유율을 넓힐 여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K-뷰티의 성장세가 아주 빠르고 효과적이죠. 미국 수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더 강한 추진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캐나다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어도 이 화장품 관련해서 K-뷰티의 글로벌 자리 잡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K-푸드 그 가운데서도 라면이 정말 활활 타올랐다면 최근에는 한국 과자로 조금씩 또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두드러진 매출 성장은 바로 오리온에서 나타납니다. 오리온 하면 국민 간식 초코파이를 생각하시죠? 의외에도 감자 스낵 판매가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 중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 영국, 스웨덴의 코스코에도 한국 스낵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 과자에 대한 열기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롯데의 식품부죠. 롯데 웰푸드 역시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초코파이는 물론 빼빼로가 그렇게 글로벌리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해외 법인 연매출 1조 원 돌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스낵 성장세는 유통망 변화에서도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한인마트에 가면 또 아시안마켓에 가서 이게 있었네라고 반갑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뭐 현지 주류 유통 채널에 진입하고 있죠. K-푸드가 아시안 코너를 벗어나서 메인 매대에 전면 배치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심이나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등의 제품은 이미 월마트, 코스코,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의 미국 전역 점포 거의 90% 이상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스낵은 특히 미국, 영국, 스웨덴의 코스코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농심도 중국 전역에 창고형 관자 전문점 약 4만 개 입점해 있습니다.
2: 미국 전역에서 AI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심화되면서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플록 세이프티라는 회사가 최근 경찰 등 법 집행기관들과 함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몰려와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플록 카메라를 멈춰라, 감시를 멈춰라 라는 피켓들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심지어 샷건과 스프레이 페인트 그리고 톱 등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플록 카메라란 AI 기반의 차량 번호판 인식 및 추적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주변이나 주거지역 입구 등에 설치돼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은 물론 차량의 종류, 색상, 특징 등을 AI로 실시간 인식하고 기록합니다. 또 범죄 차량 수색이나 용의자 추적 등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단체에도 널리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인 이 카메라는 현재 미 전역에 12만 대 이상 설치되어서 6천 곳 이상의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일반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사생활이 24시간 대규모로 수집 그리고 저장된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시민권 침해 및 감시 조장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 플록 카메라 설치 확대를 반대하는 단체와 이 갈등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도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어제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AI 위성이 내년 4분기에 처음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위성도 AI 기반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8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AI 위성이 발사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X에 올린 글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내년 4분기 인공지능 위성 발사를 위해 우주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2028년에는 AI 위성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I 위성은 기존 스타링크 위성보다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 생산이 훨씬 더 쉽다라고 머스크는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우주에 AI를 배치하는 비용이 지상에 배치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즉 비용이 더 낮아지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올 것이며 2년 길어야 3년 정도 안에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용 위성 최대 100만 기의 발사 승인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 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펠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펠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펠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펠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에 혹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고 하는데 당장 검사를 했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중국산 배추에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절임배추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청

는 중국 내 모든 제조업체의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먹거리에 대해서 늘 불안함을 갖고 있는 한국민들에게 이런 신속한 조치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또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당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도 아니고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해 다수의 후보를 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한 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출마했던 정의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당이 추가로 악재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피습 자작극 사건, 이준석 대표의 대표 사퇴를 몰고 오는데 주요한 원인이 됐겠죠.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의한 내 녹차 라테 피습 사건,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릴 목적의 자작극이었다는 점이 검찰 공소 사실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그런데 계획이 아주 세세하고 치밀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될 음료 종류부터 옷차림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짰고요. 공범 A씨에게도 잡히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네, 정의한 씨와 공범 A씨는 지난 2019년에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만나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당시 정 후보가 낮은 인지도를 고민하던 중, 아,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줄 텐데. 아니면 내가 화분이라도 맞을까? 누가 커피 좀안 던져주나? 이런 말들을 이 공범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그럼 제가 뭐라도 던져드릴까요? 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농으로 시작했던 이두 사람의 대화가 피습 공작으로 바뀝니다. 네, 피습 자작 사건 이틀 전에 정 씨는 A씨의 헬스장에 찾아가 자신이 유세할 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 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남지 않으니까 녹차 라테처럼 색깔이 남는 것을 던져달라. 그리고 던진 이후에는 어린 놈이 무슨 시장이냐 이렇게 외쳐달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결국 이 A씨를 붙잡았는데 이후에 연출은 이어졌습니다. 정의한 씨는 A씨를 두고 경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A씨 같은 경우에도 미리 각본에 있었던 것처럼 후보가 너무 어려 보여 짜증이 나 우발적으로 이 녹차 라테를 던진 것이다 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정 씨는 이튿날에도 가해자가 현실과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으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의한 씨 배우자까지 가세합니다. 남편에게서 이미 자작극이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허위의 선처 탄원서를 쓴 것이죠. 저희 부부의 정직한 진심을 살펴달라고 적고는 지난 4월 30일 경찰에 이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 촬영팀이 선처 탄원서 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찍어서 각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네, 결국 언론마다 보도가 됐고 정의한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확실하게 알리긴 했는데요. 나중에는 더 많은 언론이 그를 범죄자로 찍어 갔습니다. 네, 사실 이들의 자작극 탓에 국가기관은 허심을 써야 됐습니다. 이 사건 조사에만 경찰관 18명이 동원돼서 CCTV 분석, 차량 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탐문 등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대테러 협의회까지 열렸다는 얘기가 뒤늦게 나오면서 이정 씨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계획을 했고 또 저질렀는지는 알수 있습니다만 절대 이해받지 못할 마음이고요. 앞으로 처벌만 남았습니다. 정씨 사건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네, 최근 제주에서 경찰의 이해하기 힘든 실종 사건 처리와 더불어서 잇따라 발견되는 실종자의 변사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한국에서 실종자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게 새삼 느껴졌고요. 실종자 관리가 참 부실하다는 생각도 많은 사람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 제주도는 뭐 물가가 비싸서 옛날에는 1년에 한번 갈고 이제는 2년에 한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물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주도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의사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혜결 씨도 제주에 7년째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 SNS를 통해서 제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절대 쉽게 보면 안 된다. 자전거를 타고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한라산 깊숙이 올라가지 않아도 마을 곳곳에 아무도 없는 으슥한 길을 흔히 지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혜걸 씨는 오름이나 올레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고함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곳을 만날 수 있다며 아무리 대낮이라도 혼자 다니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여성은 물론 건장한 남성도 마찬가지다라면서 7년차 제주살이 도민으로서의 충고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또이 제주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혜걸 씨는 평소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면서 나의 취지는 조심하자는 것이지 제주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사실 제주 산세는 워낙 평평하고 포근해서 발길 가는 대로 마음 놓고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가 어디지? 좀 낯선데? 라는 그런 경우 여행 가셨던 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 네, 경험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부각되기 전에는 그런 조용함, 평온함, 고요함 이런 게 오히려 제주도의 매력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무서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아껴 쓰기의 폐해 이런 제목을 달아볼까요? 네, 샴푸나 바디워시, 뭐 핸드워시도 그렇고요. 용기 바닥에 조금 남아있어서 잘 안 나올 때 물을 부어서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다 써버리면 괜찮은데 물을 붓다 보니까 거품이 제법 많더라고요. 두세 번에 걸쳐서 꽤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참 알뜰해 보이죠? 그런데 물이 섞이는 순간 통한 환경은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네, 펌프 안쪽이나 통 벽에 남은 물기에 세균이 붙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리필형 펌프 용기에서도 꽤 세균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한 호텔 객실의 액체 비누 용기 100여 개를 조사했더니요. 70% 넘게 세균에 오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는 물을 부은 상태에서는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리필할 경우에는 통을 완전하게 씻어서 말리고 나서 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세미야말로 아껴 쓰기의 폐해 대표적인 것이죠. 음식 찌꺼기, 물기, 여기에 실내 온도까지 세 가지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는 대표적인 물건인데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세균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 꼭 짜서 특히 통풍시키는 거 중요하겠고요. 아니 여름철에는 사실 좀 자주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가습기 물통에 남은 물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두는 분들 계실까요? 특히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을 잘게 쪼개서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물통 속에 세균이 많으면 작은 물방울과 함께 실내에 퍼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가습기 물은 매일 버리는 것 이외에도 물통도 꼭 말려서 쓰는 게 요즘 같을 때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껴 쓰기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겠습니다. 취소를 했고요. 그동안 면역계, 소화계의 여러 문제를 알아왔다고 합니다.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서 그래미상을 무려 11차례나 받았고요. 2001년에 송라이터스 명예의 전당, 또 2022년에는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도 오른 음악사적으로 아주 무게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후에 자선활동에 대해서 사실 더 관심이 갑니다. 어린이에게 무료 도서를 보내는 비영리단체 이미지네이션 라이브러리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달리 파튼이고요. 그래서 여러 국가의 미취학 아동에게 3억 권 이상의 책을 지원했던 그녀입니다. 또 코로나19 당시에는 백신 연구를 위해서 벤더빌트 대학교에 무려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애정하는 그런 음악인인데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의 별세를 애도하면서 미국 전역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조기 개항까지 지시했습니다. 네, 장례식은 직계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 이 조화를 보내고 싶다면 이미지네이션 라이브러리 이 비영리단체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뉴욕에서 열리는 US 오픈 현장에서 한 줄에 28달러인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개막해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US 오픈을 앞두고 주최 측은 지난 23일부터 대회장인 아더 애쉬 스테디움 앞에 대규모 팬존을 조성한 가운데 이곳 푸드 스탠드에서 판매되는 김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과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박은조 셰프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사이먼 김은 한국식 바베큐와 미국식 스테이크하우스를 접목한 꽃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꼬꼬닭 등을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음식 매체 보나페티는 이 김밥 스탠드를 조명하며 사이먼 김은 학창시절 운동회 때 어머니들이 도시락으로 가져오던 형형색색의 김밥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김밥에는 스팸과 어묵, 시금치가 들어있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만든 얇게 썬 불고기와 아삭한 당근, 단무지가 든 김밥이 단연 최고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US 오픈을 앞두고 뭔가 신선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US 오픈은 마치 운동회 날 같다라는 점에 착안해 어릴 때 운동회에서 먹던 김밥을 떠올렸다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 푸드 스탠드는 빌리징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김 대표가 US 오픈에 선보이는 세 번째 매장입니다. 함께 운영하는 꼬꼬닭 부스에서는 캐비어를 얹은 $100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스위스 명품 시계 업체와 협업해 단 7개뿐인 맞춤형 시계를 제작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 자체 브랜드와 문화를 가진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트먼이 올해 초 스위스 시계 브랜드 벵가드와 협업해 오픈 AI 로고가 새겨진 맞춤형 시계 7개를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계는 올트먼을 비롯해 오픈 AI 내부의 극소수 핵심 인력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본 모델은 티타늄 소재의 오브 시계입니다. 일반 판매 제품 가격은 18만 달러부터 시작하는데 벵가드는 직원 33명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시계의 회전 주에는 올트먼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인 Compute is Destiny, 컴퓨팅이 곧 운명이다가 새겨져 있고 용두 버튼에는 스케일링이라는 단어도 각인됐습니다. 또 시계 뒷면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와 안전에 맞게 정렬됐다면 배포한다 이런 의미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벵가드 측은 AI는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계는 오픈 AI가 최근 의류와 기념품 등을 선보이며 기업 브랜드를 확장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픈 AI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나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등도 임직원용 한정판 시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계 경매 업체인 루프디스에서는 메타 로고가 들어간 튜더 시계가 15,000달러에 또 아마존 로고가 새겨진 시계는 8,250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계 수집가들은 일반 모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제품을 찾습니다. 기술 기업에서 일했다는 경험과 소속감을 상징하는 희소성이 가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이란을 강력히 제재하는 경제적인 왕따 작전을 선언한 미국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허풍이다라며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이자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갈리바프는 어제 SNS에 미국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을 속으로는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도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듀스는 어제 이란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 경제 제재를 하기보다는 여론 조성이 주 목적이다 라며 트럼프 미디어 팀이 기획한 조치로 이란 국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란도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 즉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서 걸프 국가의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 그리고 담수화 시설 등 경제 인프라를 공격할 명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이란의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미국 여러 주에 상수도 시스템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란이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수준급인 만큼 그 실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우편 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법적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어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1: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여성은 돈을 내고 화장실에 써야 됩니다. 네, 한 여성이 공중화장실 운영과 관련해 여성만 유료인 것은 차별이다라면서 수도 빈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의 27세 여성 활동가인데요. 멜라니라는 여성이

0: 남성은 공중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성은 무료 대안이 전혀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유료인데 남성 같은 경우 일부 공중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남자친구와 빈 시립공원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나는 50센트를 내야 됐다. 남녀 모두 50센트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모두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 동등하게 화장실을 갈수 있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8월 26일 오늘은요, 미국에서 여성평등의 날입니다. 네, 1920년 콜비 국무장관이 서명한 그날을 기리는 날인데, 이 기념일이 만들어진 건 사실 1971년부터입니다. 네, 뭐, 다행히도 화장실에서만큼은 평등입니다만, 미국이면서도 생각보다 이 평등하지 않은 그런 분야가 적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한울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분이 지난 주말 엄청 더웠기 때문에 그 더위 지나고 나서 이번 주는 그럭저럭 살만한데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골이 났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요. 네, 좋게 표현하면 익숙해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좀 기대하게 되죠. 당분간은 그런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머니리포트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5: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사명 1963 우지 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4: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5: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9: 놓치지 마세요.
1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
1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이 자국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호세인 마흐비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미국이 과정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방해를 멈추고 합의로 돌아오면 도출된 합의 틀 안에서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며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우리의 조건을 수용해야 하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해협 개방을 위한 양국 간의 실무 논의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마흐비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맞은편에 위치한 오만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약 한 달 전 오만과 협상을 시작해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 해협 수역에 대한 양국의 지분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방해로 최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설치했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흐름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대화 시도 또다시 발신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국제수역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는 보고를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해협 공동항로 개설에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뒤 철수했던 중동 주재 외교 인력을 다시 복귀시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 문건을 인용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외교관들의 복귀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압박에 무게를 싣는 흐름과 맞물려 이란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동 긴장 완화 움직임 속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9일 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시제만 과거로 조정해 다시 올린 겁니다. 전날 김 위원장과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린 데 이어 김 위원장을 향한 구애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2: So we were doing a massive war exercise.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1: 이런 가운데 브루스 클릭너 전 CIA 분석관은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자금, 군사 기술을 지원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하면서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일 거라며 한미 간 훈련도 계속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한편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며칠 안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매체 알 아라비아의 보도는 양측의 물밑 협상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핵심 중재자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사령관을 통해 이란의 해상 봉쇄 중단과 제재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란 역시 내부 협의를 거치며 파키스탄의 중재 외교를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2차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어 양측이 완벽한 타협에 이르기까지는 막판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출구를 열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움직임도 이미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은 오만과 손잡고 호르무즈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 프로젝트 추진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오만과 협력이 미국의 일방적인 통항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의 선제적 의무 이행을 선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결국 양측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강경한 선결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만큼 완전한 합의 도달까지는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린다. 그때 이후에 외교 정책을 다시 가동하자라는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전쟁, 이란에 대한 경제전쟁 선포에도 이란은 여전히 굴복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란의 최대 돈줄인 중국도 미국의 제재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이란과 협력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미국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YTN입니다.
3: 테헤란 주유소 앞에는 긴 차량 행렬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왕따 제재까지 가중되면서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 하지만 이란 정부는 굴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역시 미국의 제재는 통하지 않을 거라며 주요 교역국들도 미국의 요구대로 이란과 거래를 끊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제재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인 중국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제 충돌은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경제의 모든 생명줄을 끊겠다면서도 정작 최대 돈줄인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4: It's unclear sort of how willing the administration is to go there,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Jinping planning another summit meeting.
3: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어 강대강 대치 속에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0: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1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5: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6: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7: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즈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 정말 더워도 너무 덥죠? 지금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가주 곳곳에 낮 최고 기온 100도를 훌쩍 넘어서 110도를 육박하는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이번 주 내내 예고된 상태입니다. LA시와 LA 카운티 당국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 강화 중입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폭염에 따른 산불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주요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리버사이드에서 어제 산불이 발생을 했죠.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금요일까지 극심한 폭염 경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계획 정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산불 위험으로 전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어서 계획 정전을 대비하라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폭염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 계획 정전을 대비하라라고 주민들한테 경고하고,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정전 사태 최악이죠. 그런데 이렇게 밤새 에어컨을 켜고 하루 종일 지금 며칠째 에어컨을 꺼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도 있죠. 전기 사용료입니다. 이 남가주를 덮친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월 전기료가 평소보다 수백 달러씩 늘어나는 과정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뒤 전기요금 뭐 이미 1000달러 넘어섰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전기요금 전국 평균보다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무려 80%가 높은 수준입니다. 남가주 주민들이 체감하는 전기료 부담은 전기를 많이 사용했을 때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 전력 공급과 송전망, 산불 관련 비용, 전력 인프라 투자 등의 영향으로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사용 시간에 따라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남가주 주택가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평소보다 두세 배 가까이 뛰었다라는 주민들의 하소연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또 너무나 전력회사들이 친절하죠. 할부해준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1000달러가 넘는 전기사용료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이 아파트나 발코니, 뒷마당 이런데 소형 플러그인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허용하는데 한 걸음 일단 더 다가섰습니다. 전력 이동형 태양광 발전장치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일단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케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지는데, 앞서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한 관련 표결에서 35대 1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법안이 공포되면 캘리포니아는 이를 합법화하는 9번째 주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겐 최대 시장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발코니 솔라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벽면 콘센트에 꽂는 태양광 패널 2개에서 4개로 구성됩니다. 가격대는 300달러부터 2000달러까지 있는데, 이 태양광 패널 2개에서 4개로 냉장고, 전자제품, 그리고 실내 조명을 사용한 데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의 전기요금을 연간 수백 달러 절약할 수 있는 셈인데, 문제는 가격대예요. 이게 3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남가주 에디슨사 그리고 LADWP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할 경우 연결료를 받아요. 커넥션 피라고 그러죠. 연결료를 받습니다. 때문에 과연 캘리포니아에서도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담 주민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7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일기 예보가 97도로 나왔으니까 100도를 넘어서겠죠.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100도, 우드랜드 힐즈는 101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대형 화학물질 탱크 과열 누출 위기로 가든그로브와 인근 지역 주민 5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사태와 관련해서 사고 당사자인 항공부품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피해 주민과 업체들 위해서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대피 구역에 한인 주거지와 상권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 한인 주민과 업소들도 거처를 옮기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었던 만큼 이번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한인들도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21일 이 공장 내 7천 갤런 규모의 메타크릴레이트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후속 조치입니다. 합의에 따라서 대피 조치로 피해를 본 주민과 사업체는 올 가을부터 시작될 예정인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주거지 사용 불능에 따른 손실, 임금 손실 및 영업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 절차는 GKN과 무관한 제3의 기관이 관리하며 보험사겠죠? GKN 측은 올 가을부터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그리고 보상 기준 앞으로 수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시 뭐 메모리얼 데이 연휴 대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큰 보상 기대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래도 피해 보상이니까요. 그럼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왔던 영주권자 여성이 아픈 부친을 돌보려고 모국을 방문했다. 귀국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연방이민당국에 구금돼 추방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민법원이 추방사건을 기각했는데도 이민세관단속국이 다시 체포해 추방 절차를 재개하면서 영주권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1999년에 입국해 2013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로 근무해 왔었습니다. 두 딸과 손주들은 이미 시민권자고 범죄 전력, 불법 체류 기록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2022년 7월 건강이 악화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인도로 출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귀국이 늦어지면서 약 7개월 뒤 2023년 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장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했다라고 판단해 추방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인도인은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날 의도가 없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5월 이민판사는 추방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은 8월 11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이날 출석하자마자 인도인을 체포해 조지아로 이송했습니다. LA 이민법원의 믹스텍, 키체 등 중남미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제대로 된 통역을 받지 못해 추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에는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원주민 이민자 공동체가 최소 24개에 달하며 사포텍, 키체, 친한테코, 믹스텍, 믹세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원에서는 라티노 이민자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할 것이란 전제 아래 통역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원주민 언어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포텍, 키체, 친한테코, 믹스텍, 믹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민법원에 배치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헌법상 이민법원 절차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역 부족으로 스페니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나서야 되겠죠? 네, 그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29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입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컬리지 엑스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전 등록 웹사이트 koreatimes.com/collegeexpo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컬리지 엑스포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올해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자로 미주한인 최윤희 씨의 영예 증명을 선정하는 등 수필 5편, 시 4편, 단편소설 4편 등 13편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시 부분은 줄리아 임 씨의 금간 것들이, 체험수기 수필 부분은 오스트리아 이현 씨의 150유로의 절망, 300유로의 기적 등이 대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재외동포청 공식 누리집, 코리안넷, 소통24 등등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흔! 90세를 넘긴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미동맹의 역사와 희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뜻을 모아 한국전 참전용사상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미 서부지회는 LA 지역의 한국군과 미군 참전용사를 함께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A 한국전 기념재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재단은 오는 2028년 11월 11일 베테랑스데이에 맞춰서 한미 참전용사상과 충혼비를 제막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참전용사비, 충원비 어디에 설치할지는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파견 김성준 영사가 LA 동부 한인회를 방문해 전직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현안과 한인회 활동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기금을 모금하는 이 통일삼천 이벤트 열릴 예정입니다. 이 통일삼천 벌써 자전거 타면서 기금 모금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오득재 회장이 통일삼천 재단을 이끌고 있는데 이 오득재 회장은 전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민주평통 회장 출신입니다. 9월 19일 얼바인을 출발해서 토리파인, 오션사이드, 벤추라, 산타바바라 그리고 모로베이, 빅서, 산타로자, 세크라멘토, 레이크타우 등 530마일을 6일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모금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득재 회장은 통일삼천은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북한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3,000대를 보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라며 단순히 자전거라는 물건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와 같은 민족의 다음 세대에게 작은 희망과 기회를 전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삼천재단은 지난 2021년 한 대당 100달러인 자전거 3,000대를 구입해 북한 청소년에게 보내기 위해 30만 달러를 목표로 발족돼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68대에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3: 건강하세요.
11: 센터 메디컬 그룹

0: 홍수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1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384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현지 경찰이 밝힌 상태입니다. 홍수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이번 홍수의 위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금 전 CNN을 통해서 들어온 화면도 있는데요. 집과 차량들이 엄청난 규모의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팔 쪽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티베트 자치구 르까쩌시를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홍수로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더 늘어날 것으로 현지 경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91명을 포함해 여행객 400명 가까이 실종된 상태고 이 가운데 인도인은 100여 명이라고 네팔 관광청이 밝혔습니다. 네팔 관광청 대변인은 실종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도와 호주, 네덜란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우위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의 안전을 확인했다라고 방금 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창사에서 시작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 국민 8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며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한국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지만 급파된 한국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네팔 정부와 현지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락 두절된 국민들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현장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사고로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교부 본부와 현지 대사관은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한국인 수색 구조를 지원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자연재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모아서 이런 걸 논의해야 될 텐데요. 지금 곳곳이 전쟁 중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재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인준만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직접 거부 입장을 건의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YTN입니다.
2: 청와대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공식 건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3: 당대표께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인 전 의원이 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죄취업 심사를 통과하면서 최종 취임까지는 대통령 인준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기 직전 여당 지도부가 정격 제동을 걸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여권에서 인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0: 등 내란을 옹호한 인사란 이유로 적십자 회장의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청와대가 인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건 여당 내부와 전통적인 지지층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보다는 핵심 지지층 결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임명이 임박했던 상황에서 여당의 거부건의와 청와대의 검토 입장이 이어지면서 인전위원회 최종 인준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원 중심 개혁과 함께 여권에 맞서 제대로 싸울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내 반발을 일으킨 당협위원장 재선출안을 놓고는 한발 물러섰는데 당 안팎으론 신중론과 사당파 우려 등 파열음이 이어졌습니다. YTN입니다.
2: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3: 저 장동혁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의 교두보를 쌓고 정권 탈환의 고지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 장 대표는 특히 2028년 총선을 이기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에 출연해서도 정권 탈환을 위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수 진영의 맏형이 되겠다는 포부를 거듭 밝혔습니다.
3: 같이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2: 다만 당 쇄신안 핵심으로 꼽혔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구상을 놓고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원이 당협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지만 정기 국회를 앞둔 상태에서 당내 여러 우려를 고려해 시기와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3: 시기와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나 그 속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2: 그러나 당 안팎에선 취임 1년을 맞은 날에도 장동혁 체제에 대한 잡음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최근 단행된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화합을 해치고 이대로면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4: 총선 승리하기는 어렵다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화합과 결속을 이런 해칠 우려가 있다 하는
2: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장 대표를 겨냥해 사당화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 그동안의 당을 이끌어온 방식이 모든 것이 사당화로 귀결되고 그걸로써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을 실패해온 것이다.
2: 장동혁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안팎의 진통을 원만히 수습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2년차 리더십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여자 전두환을 발붙이게 할수 없다라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는데 이진숙 의원은 일당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6: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가 역사 왜곡과 폄훼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 가 157표, 부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의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여자 전두환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신속 징계를 주장했고
8: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속도감 있게 국민들이 이 짜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6: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9: 정말 무렵치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6: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제명 시도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여자 전두환을 외치다 입법 전두환이 됐다. 전두환식 정적 제거 시도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 의원 제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15만 건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본인도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민주당 일당 독재가 말할 자유를 빼앗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0: 5.18과 관련된 것이면 토론해도 못한다. 이렇게 오늘 민주당은 선포했습니다.
6: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실제 이 의원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과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수결 폭정, 헌법 조롱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또 격렬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5: 눈은 밝게,
16: 얼굴은 아름답게,
15: 불란서안경 거만과.
16: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8: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19: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사명 1963 우지 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18: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19: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1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0: H 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접 일시 중단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 지역에 안보 경보를 발령하고 현지 영사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 멕시칼리에서 영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이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의 미국 시민들에게는 정부시설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상황을 주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잠재적 위협이 있다고만 밝혔을 뿐 위협의 구체적인 대상, 성격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이거나 임박한 위험이 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예방 차원에서 멕시칼리 일대의 감시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 조직과 관련된 위협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추가로 확인된 바는 없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감시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는데 셰인바움 대통령 어차피 이렇게 미국 행정부의 정보에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카르텔을 체포했을 때 반발하면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중간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달린 그레이엄이,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마이크 마제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집권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장악력이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직 연방 상원의원인 달린 그레이엄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특별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52.5%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린 그레이엄 후보는 오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동생입니다. 같은 날 치러진 오클라호마 주지사 공화당 후보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는 털사 출신 투자관리업체 창업자이며 전직 주상원의원인 마이크 마제이 후보가 현직인 주 법무장관 겐트너 드리먼드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95%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마제이 후보가 50.28%로 드러먼더 후보 49.72%를 가까스로 꺾은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투표와 연계해 100만 달러 수표 두 장을 제공하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팀 그런키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투표를 한 대가 혹은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위스콘신주에서 연설 행사를 열 것이라고 작년 3월에 발표하면서 4월 1일로 예정된 주 대법원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만 행사 입장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12시간 후 이 같은 게시물은 삭제됐고 이어 활동가 판사들의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새로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머스크는 작년 3월 30일 실제 두 명에게 100만 달러 수표를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런키 지검장은 머스크가 처음 올린 게시물은 투표 대가로 타운홀 행사에서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또한 무료로 열리는 타운홀 행사에 입장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돈은 투표 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대변인들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해진 액수를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면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심화하면서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플럭세이프티가 최근 경찰 등 법 집행기관들과 함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한 연례 회의에는 성난 군중들이 몰려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플럭을 막아라, 감시를 멈춰라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심지어 산탄총구와 스프레이 페인트, 톱 등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플럭 카메라에 대한 반발은 플럭 본사가 위치해 주민 1인당 감시 카메라 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애틀란타에서 격렬하게 나타나지만 지금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LA에서도 반발하는 시위가 몇 번 있었죠. 플럭 카메라는 본래 범죄 척결을 위해서 도로를 감시하면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이를 경찰에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아내나 여자친구, 헤어진 연인을 감시하는 스토킹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경찰이 이 카메라를 스토킹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대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감시 카메라 오남용 사례 가운데에는 지역 경찰서장의 이 여자친구 감시, 딸 감시, 경찰관이 젊은 여성 배우 감시, 추적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원, 경찰 기록 분석 등을 통해 플록과 같은 시스템을 무단 오남용하다가 기소, 고발된 법 집행관의 수만 최소 50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당장 AI 집단 감시와 플록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플록 카메라에 대해서 재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현재는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안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법에 따라 외국과의 원자력 협정은 회기일 기준 9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자동 발효됩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원자력 협정은 사우디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사우디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했다는 점이 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협정이 의회를 통과해 최종 발효되면 양국은 2년간의 상업적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우디 내에서 미국 기업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는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가장 강력한 안전조치 단계인 추가 의정서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공연장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 케네디 센터라고 많이 불렸죠. 그러자 이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 이후 공연장 재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재정이 호전됐다는 센터 지도부 주장과는 달리 대외비 문서들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티켓 매출, 기부금 모금 실적이 붕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2주 만인 작년 2월 초 케네디 센터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대표와 이사를 교체하고 이사장직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티켓 판매가 급감했고 작년 12월 이사회가 센터 이름을 도널드 제이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 예술센터로 변경하겠다는 의안을 통과시킨 후에는 티켓 판매와 기부금 모금 실적 양쪽 모두가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기부 약속 금액 실적 감소율 100%를 초과하는 기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몬태나주에서 지난 일요일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인 가족에게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모두 8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앨런 스미스로 몬태나주 빌링스 외곽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던 가족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미스의 가족들이 모두 살해됐습니다. 범인을 기준으로 보면 여동생과 조카 4명, 부모, 증조 할머니를 살해한 셈입니다. 스미스는 대학 졸업 뒤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했고 전과나 기소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속 이 사건 조사 중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추성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발병을 하는데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뇌질환으로 오는 어지러움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뇌갱색으로 오는 어지러움의 약 20% 정도는 소뇌와 뇌간과 연관이 있는데 이때 동반되는 가장 흔한 증상이 어지럼증입니다. 이 어지러움은 갑자기 빙빙 도는 어지러움보다는 환자분들은 오셔서 어질어질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임상에서 보면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간혹 오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를 반복하시다가 빠르면 몇 주 후에 혹은 몇 달 뒤에 중풍이 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부정맥 그리고 혈압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은 간혹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움과 약간의 두통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환자분들은 말씀이 느리고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좀 어눌하신 분도 계시는데 언제부터였냐고 여쭤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함께 생활을 하신 남편이나 부인 그리고 의사인 저희 관찰에서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으로 중풍이 오시고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평소에 체하기를 잘하고 늘 소화가 안 되니 체기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가끔 오신 줄 아셨다고 합니다. 체할 때는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토 증상은 있을 수 있지만 어지러운 증상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4: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출근 준비하면서도 넥타이 맨데 땀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남가주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훌쩍 넘어서 110도를 육박하는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LA시와 카운티 당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도 대폭 증원됐습니다. 지금 남가주 등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금요일까지 극심한 폭염 경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몸이 물을 원한다라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하라라고 하는데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7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97도지만 뭐 차량 내 온도계 그리고 실내 온도계 이런 걸 보면 100도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100도, 우드랜드 힐즈는 오늘 낮 최고 기온 101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더위, 일단 폭염 경보는 금요일까지 내려진 상태인데 이 같은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로 가는 길목 힘드네요. 몸보신 잘 하시고 막바지 여름 일주일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지난 5월 대형 화학물질 탱크 과열 및 누출 위기로 가든그로브와 인근 지역 주민 5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사태와 관련해 사고 당사자인 항공 부품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피해 주민과 업체들을 위해서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억 달러가 한 가정, 한 업체가 아니라 모두 합쳐서 1억 달러 피해 보상입니다. 이 보상 프로그램 어떻게 지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대피 조치로 피해를 본 주민, 사업체,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주거지 사용 불능에 따른 손실, 임금 손실 및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 절차는 보험회사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GKN 측은 올 가을부터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보상 기준 앞으로 수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가든그로브 등 피해 구역에는 한인상권, 한인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서 한인사회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메모리얼 데이 연휴 대목을 앞두고 내려진 대피령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은 강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한인들도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될 1억 달러 규모 보상 프로그램은 GKN이 별도로 300만 달러를 기부한 피해자 지원 기금과는 별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유나이티드 웨이에 따르면 이 기금은 이미 신청자가 정원에 도달한 상태로 300만 달러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지역 주민들은 관내 기업이 안전하고 법을 준수하며 운영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GKN이 조사에 협조하고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와 별대로 GKN을 상대로 이 지역 주민들은 집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했던 한 영주권자 여성이 아픈 부친을 돌보려고 모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2023년, 2022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인도 여성인데 인도에서 아픈 부친을 돌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그러면서 7개월 동안 인도에 머물다가 귀국했습니다. 이 7개월 동안 이민법원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 대상으로 비자 면접 일시 중단됐습니다. 비자 면접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수학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에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 교육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언제부터 비자 면접이 재개될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통보 이렇게만 전달된 상황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가 이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오는 토요일 29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 AI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웹사이트가 따로 있는데요. 사전 등록 웹사이트는 koreatimes.com/collegeexpo를 타입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컬리지 엑스포 함께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미국 유학 관심 많으시잖아요. 또 특히 고등학생들 가운데도 SAT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컬리지 엑스포 굉장히 관심 갖고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 총알이 날아들어 유리창을 뚫고 식당 내부까지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식사를 하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크게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에 위치한 2&1 코리안 바베큐에서는 지난 22일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갑자기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총알과 유리 파편에 놀라 깜짝 놀라는 모습이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손님이나 종업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 있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님들은 식사를 계속했어요. 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를 10대 소년 용의자로 추정하고 체포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등록되지 않은 총 고스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총격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시티 지역에서 준 킴 한인 60대 한인 남성 준 킴 씨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닷새 만에 미주리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경 캔자시티 북동부 산업지역 이스트 프런트 스트리트과 노스이스트 인근 건물을 나선 뒤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신고 닷새 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자, 지금 남가주 극심한 폭염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리스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우드 파이어로 명명됐으며 가벼운 풀과 중간 규모 덤프를 태우면서 빠른 속도로 번져 약 30에이커 정도를 전소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최종 통과한 롱비치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구간 내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허용 법안이 케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겨졌습니다. 레나 곤잘레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1279호는 현재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롱비치 내 퍼시픽코스트 하이웨이 PCH 구간을 과속 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롱비치는 이미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이 허용된 6개 도시 중 한 곳이면서도 그동안 PCH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던 제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인근에 단두대입니다. 예전 중세시대에 나왔던 그 단두대. 이 단두대를 싣고 간 남가주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가주에서부터요. 단두대를 트럭에 싣고 워싱턴 DC까지 갔는데 워싱턴 DC에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오후 3시쯤 연방대법원 부근 이스트 캐피털 스트리트에서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픽업 트럭을 발견했으며 운전자는 샌디에고에 거주하던 35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단두대를 픽업 트럭 적체함에 실은 채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 직접 운전해 왔으며 위험 무기 소지, 단두대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앞서서 단두대 소지 혐의로 체포됐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희한한 사건입니다. 이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참형독으로 잘 알려진 있으며 수직 기둥 두 개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사선형 칼날로 이루어져 있는 걸 고스란히 싣고 갔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체포해 왜 단두대를 싣고 워싱턴 DC까지 왔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용의자들도 체포돼서 LA로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들도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에서 종합해드립니다.
4: 셔먼오크스의 한 대형 마트 직원이 심야에 쓰레기를 버리다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무렵 벤츄라 블루바드의 윌리스 에비뉴 인근 쇼핑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파빌리온스 마트 소속 직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을 따라 내려온 용의자로부터 허리 아래 부위를 흉기로 찔렸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미확인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부상을 입은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리버사이드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타던 미성년자 두 명이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알링턴 에비뉴 인근 미첼 에비뉴 남행 차로에서 발생했으며 알링턴 에비뉴를 서쪽으로 향하던 차량이 이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두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경찰은 아직 이들의 정확한 연령이나 상태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샌퍼넌도 밸리의 5번 프리웨이에서 타이어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과 잔해 정리에 나서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화재는 밤 8시 25분쯤 선랜드 블러바드 인근 남행 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밤 8시 45분쯤 전 차로에 시그널이 발령되었습니다. 당국은 이 트럭이 약 5만 파운드의 타이어를 싣고 있었으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흔적은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트럭의 견인차 부분을 트레일러로부터 분리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밤 9시 무렵 불길은 잡혔으나 소방대원들이 공중촬영 장비 등을 동원해 트레일러에 계속 물을 뿌리는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마일 떨어진 랭커셔 블러바드까지 차량들이 늘어서는 등 긴 정체가 이어졌으나 밤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모든 차로가 다시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피코 리베라의 한 주택에서 가정불화 신고가 접수된 후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되어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1분쯤 실버렛 드라이브에 있는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두 사람을 발견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세 번째 부상자가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부상의 심각성이나 병원 이송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철도 선로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카온패스 지역의 벌디 메사로드와 138가 부근 철도 선로 옆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기록에 따르면 현장 주변에는 다른 용의자나 차량은 목격되지 않았으며 시신은 발견 당시 이미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망자의 신원이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방울뱀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름 해변을 찾으실 때 모래사장 위 뱀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뉴포트비치 크리스털 코브 위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기어가는 방울뱀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TV 진행자인 니키 파리스는 물에서 나와 모래사장을 보다가 방울뱀을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방울뱀이 바다에서 기어나와 자신의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샌들 사이를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파리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방울뱀의 영상을 공유했으며 다행히 물리지는 않았지만 해변에서 뱀을 조심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 수배를 받던 캘리포니아 거주 용의자들이 국외에서 체포돼 송환됐습니다. 아동 성학대 혐의로 국제 수배를 받던 남성이 콜롬비아에서 검거된 후 연방 당국에 의해 로스앤젤레스로 송환되었습니다. 전직 롱비치 주민인 39세의 이반 로사노 에르난데스는 지난 2020년부터 당시 14세였던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사진 등을 요구했고 이어 2021년에는 탄자니아로 건너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불법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연방 기소가 이루어진 직후 미국을 떠나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끝에 지난해 7월 콜롬비아 메데진 경찰에 의해 붙잡힌 에르난데스는 송환 절차를 거쳐 보고타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폭행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부부가 멕시코에서 체포돼 캘리포니아로 송환되었습니다. 클로비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클로비스 지역의 한우나 인근에서 37세의 교사인 제프리 베르나르디가 심하게 폭행당한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툴라레 카운티 거주자인 32세 여성 미스티 고메즈와 40세 남성 안토니오 가르시아 부부가 용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고메즈가 가르시아와 부부 사이이면서도 피해자인 베르나르디와 교제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고메즈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후 수개월 동안 멕시코로 도주해 은신해온 이들은 미 연방 대수사관들에 의해 지난 19일 멕시코에서 체포되어 캘리포니아로 송환됐습니다. 현재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곧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3: 뉴포트비치 해변가에서 방울뱀이 나타났다. 물뱀 아니고요. 그냥 산에서 발견되는 방울뱀이 해변가를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이런 가운데 라구나비치 앞바다에서 봄처럼 보기 어려운 귀상어가 포착됐습니다. 이 망치상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망치상어 산타바바라 벤츄라 카운티에서도 발견이 됐었죠. 같은 상어인지는 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따뜻해진 바닷물 때문에 해양생물의 희한한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해양생물의 출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올해 이 귀상어, 망치상어, 귀가 앞에 머리가 이렇게 큰 그런 상어입니다. 그리고 백상아리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프리웨이에 과자가 막 잔뜩 쏟아졌습니다. 예, 어제 리누드 지역의 105번 프리웨이 서행차로에서 치즈볼 한 팔레트를 싣고 가던 픽업 트럭이 화물을 쏟아내는 사고로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무렵 롱비치 블루버드 진입로 인근에서 이 치즈볼을 가득 실은 팔레터가 떨어지면서 고속도로에 흩어진 치즈볼 통들을 훔치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 멈춰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낱개 치즈볼, 미개봉 치즈볼 용기들이 후리의 저녁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보통 한국 같으면 이거 주워서 트럭에 실어주지 않나요? 여기서는 치즈볼 잔뜩 주워서 차에 싣고 도주하는 모습이 영상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공공도서관이 오는 9월 도서관 카드 가입의 달을 맞아서 주민들에게 도서관 카드 발급과 함께 다양한 무료 자원, 서비스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늘 낮 최고 기온 10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도서관 이용하십시오. 거기도 한국 책이 좀 있고요. 네, 쾌적하게 책 읽고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매년 9월에 진행되는 오렌지 카운티 공공도서관 이 캠페인은 지역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널리 알리고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도서관 카드를 만들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서관 측은 성명을 통해 도서관 카드가 단순 신학기 필수품을 넘어 모든 연대와 개인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도서관 가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많이 본 기사, 아직 오전 8시 20분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오전 시간에 한국일보 오늘자 많이 본 기사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웹사이트 보시면 탑50 많이 본 기사 50 코너가 있죠. 이 가운데 상위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것을 시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연방대법원이 시행하도록 허용했다라는 기사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실종 한인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미주리주였죠.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한 한식당에서 총탄이 날아들어 아찔했던 순간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여성이 영주권자 인도 여성이 인도에 가서 7개월 동안 체류했다가 미국에 복귀하자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이민 서비스국이 그녀를 체포해서 구금했다, 추방할 것이다 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110도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으로 LA가 비상대응체제 가동했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썼더니 전기료가 $1,000까지 나왔다. 폭염발 전기 사용료 고지서 쇼크, 주민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새 포레버 스탬프가 출시됐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타주 번호판 차량 표적 단속 파장 일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든그룹 화학물질 GKN 에어로스페이스 화학물질 사태 피해와 관련해 총 1억 달러를 보상할 것이다 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주요 뉴스에서 탑뉴스로 나왔던 게 있죠. 네. 돌리 파튼, 컨츄리 음악의 여왕, 미국 문화 아이콘 중 한 명이죠. 돌리 파튼이 향년 80세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돌리 파튼을 기리기 위한 조기가 개양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9: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0: 너무너무 좋습니다.
1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4: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5: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6: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즈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무부는 7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2%가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와 부합했습니다. 이 개인소비자 가격지수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자인데 물가상승률과 또 비교를 해봐야죠. 곧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5%로 잠정 집계돼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가 1.5%로 집계됐다고 상무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하게 되는데 속보치와 똑같이 1.5%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맞서서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일부 의원들은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이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캐나다 재무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미국이 같은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2: The Canada will match the United States tariffs dollar for dollar, rate for rate. Canada will impose counter tariffs of up to 15, 25 or 50% on 27.6 billion in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 미국산 700개 품목이 부과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엔 50%의 관세가, 가전제품과 유제품, 해산물에는 25%, 산업용 공구에는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해온 온타리오주 총리는 끊임없이 캐나다를 공격하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결국 미국 국민의 피해를 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0: 의원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1: I still think imposing new tariffs on Canada is a mistake. I really want us to go back to the very friendly, economic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our Canadian neighbors.
0: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도 과잉 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자, 캐나다 관련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맞춰서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요 주 정부들이 강경 대응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미국의 더 큰 위협이죠. 캐나다 정부의 여야, 시민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 카니, 더크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 데이비드 이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총리 모두 정치 성향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미 강경 대응이라는 공통 분모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의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예요. 포드 자동차 일례로 포드 자동차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오크빌 공장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이 인기 차종 F시리즈 트럭이죠. 트럭 생산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도 쉐보레 실버라도 등 트럭들을 온타리오주 오크빌 공장에서 제작해 미국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갖고 오면 이 역시 모두 새로운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캐나다산 수입품의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건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죠. 예. 연방대법원에서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서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관세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는 캐나다와 중국, 이 두 나라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류펑 중국 중앙재경대 녹색금융국제연구원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캐나다 관세 갈등에 대해서 중국과 캐나다의 경제 무역 관계를 확대할 공간이 생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캐나다가 미국 중심의 기존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미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최근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하락하면서 생긴 공간을 중국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 관세 전쟁으로 캐나다를 대미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왔던 일본 자동차 업계 북미 사업 전략의 경고 등이 커졌습니다. 캐나다산 승용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 토요타 자동차, 지금 레브4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에 하나죠. 캐나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에너지 비용 덕분에 효율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미국 수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일본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이런 얘기를 조용히 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정답이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물가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진 소고기 제품에 대해서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이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90일간 다진 소고기 제품에 대해서 최대 30만 톤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장벽을 한시적으로 낮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해 소고기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20%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상원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원 의원들이 대거 비판에 나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0: 미국인들은 식탁에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 소고기가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다 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이어서 캐나다에도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 지출은 증가했다며 네, 제가 가장 먼저 오늘 보도를 해드렸죠. 개인 소비자 지출 증가한 이유 물가 상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Y10입니다.
1: 미국의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신규 주택 판매는 60만 7천 건으로 전월보다 10.5%, 1년 전보다는 6.3% 줄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를 웃돌면서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 고용 둔화가 소비 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고유가 속에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제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잠정치는 89.4로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고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소비자의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68.2로 5.8포인트 하락했는데 기대지수가 80을 밑돌 경우 통상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젠 수그러들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점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 중간선거 대비 차원에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딱히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관세를 낮추는 건데 워낙 불확실성의 시대라.
1: 특히 미국 원유 수입량의 60%가 캐나다산인 만큼 이란 전쟁으로 이미 오른 미국 내 유가와 물가는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으로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3: 경제 전문가들은 그나마 탄탄했던 미국의 기업 여건과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마저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컨트리 음악의 여왕 돌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파튼은 지난해 라스베가스 전속 공연을 연기했다가 취소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의 면역계와 소화계가 다 망가졌다고 알렸던 파트는 지난 가을 난 아직 안 죽었다.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 라고 했지만 고향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파튼에 대해서 속구치는 비브라토 보컬, 가슴 저미는 가사, 눈부신 의상으로 테네시주 산속의 통나무 오두막에서 출발해 스타덤의 정점과 찬사로 뛰어오른 컨트리 뮤직의 아이콘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트는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 11개의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10억 회 이상 온라인 스트리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송라이터스 명예전당에 헌액됐고 그리고 명예전당 최고 영예 조니 머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한 인물입니다. 평생 몸에 딱 달라붙는 모조 다이아몬드를 붙인 화려하고 과감한 의상과 거대한 금발 헤어스타일, 진한 화장 등의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자선 활동으로도 큰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파튼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컨트리 가수 중 한 명이자 그 이상인 돌리 파튼의 별세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 큰 상실이라며 그녀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역의 조기 개항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60년 동안 컨트리 음악은 물론 대중문화 상당 부분을 지배했다라고 돌리 파튼을 평가하면서 거대한 개성과 소박한 재치로 자신을 자리매김한 20세기 가장 사랑받는 미국인 중 한 명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파튼의 자리는 컨트리 음악 세계의 추종자들, 수천 개 자작곡 가사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한 애팔레치아 산맥의 가난한 주민들, 그리고 9to5에서 그녀가 응원을 보낸 직장 여성, 문해력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아이들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날 파튼의 X에도 부고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파튼이 남긴 유산은 사랑, 연민, 회복이라며 그녀의 노래는 모든 연령대 사람에게 계속 울릴 것이며 그녀의 자선활동은 오랫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지고 직계 가족들만 참석하는 소박한 장례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 1400 818745 1400 글렌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9: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7: 건강하세요.
15: 센터 메디컬 그룹.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얻은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중간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 후보 경선에서 달린 그레이엄,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마이크 마제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집권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장악력이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공지능 AI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심화하면서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플럭세이프티가 애틀란타에서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 성난 군중들이 몰려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플럭 카메라에 대한 반발은 플럭 본사가 위치해 주민 1인당 감시 카메라 수가 가장 많은 애틀란타를 비롯해서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플럭 카메라는 범죄 척결을 위해서 도로를 감시하면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이를 경찰에 제공하는 기기인데 이를 계속 경찰 등이 악용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공연장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 이후 공연장 재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금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기념관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자마자 기부금이 반토막이 아니라 100% 이례적으로 급감했다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이 자국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방해를 멈추고 합의로 돌아오면 도출된 합의 틀 안에서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우리의 조건을 수용해야 하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료로 다닐 수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 네, 돈을 내야 될 것 같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했던 기뢰 모두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이란과 군사적 긴장 완화 흐름 속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대화 시도도 다시 발신했는데 전직 CIA 요원 등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북미 대화가 일어날 확률 제로라고 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휴전 합의에 임박했다고 러시아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인 대치 이면에는 중재국을 통한 미국의 파격적인 제안, 인접국 주도의 물밑 외교 맞물려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인접국 주도의 물밑 외교로 지금 휴전 합의에 임박했다. 수주 내에 휴전 발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러시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전쟁 선포가 됐죠. 이 경제전쟁을 선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란은 여전히 굴복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란의 최대 돈줄인 중국, 미국 제재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이란과 협력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미국 측에 아예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 문제도 논의될 것 같나요? 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테헤란 주유소 앞에는 긴 차량 행렬이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왕따 제재까지 가중되면서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 하지만 이란 정부는 굴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 역시 미국의 제재는 통하지 않을 거라며 주요 교육국들도 미국의 요구대로 이란과 거래를 끊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제재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인 중국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제 충돌은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경제의 모든 생명줄을 끊겠다면서도 정작 최대 돈줄인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2: It's unclear sort of how willing the administration is to go there,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Jinping planning another summit meeting.
1: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어 강대강 대치 속에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안경 검안과.
8: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11: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 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10: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11: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자, 다저스 뭐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지구 라이벌전을 갖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뭐 미리 보는 챔피언십, 다저스가 미러키와 경기할 때, 애틀랜타와 경기할 때,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경기할 때 미리 보는 챔피언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만날 수 있죠. 어제 다저스는 애틀랜타에게 3-4로 패했습니다. 1회에 3점을 내주고 잘 따라갔는데, 네, 테너스카시 결국 1점을 내주면서 3-4로 패하게 됐습니다. 어제 9회 마지막 공격에서 오타니가 선두 타자로 나와서 3루타를 치면서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후속 타자들이 불발하면서 결국 역전이나 동점, 연장전 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다저스는 애틀랜타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주중 3연전 일정이잖아요. 그나마 다저스 위로할 수 있는 게 어제 타일러 글래스노우가 선발로 나서서 5이닝 3실점, 3진 7개를 잡아내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선발 투수들이 복귀했다라는 것이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돌리 파튼의 아일랜드 인더스트리입니다. 노래 지금 마지막으로 깔고 오늘 뉴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돌리 파튼이 어제 별세하면서 전국에 조기가 일주일 동안 개항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시원한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2: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9: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0: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6: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유명하다는 강남의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다가 사망자 속출 소식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저비용 임플란트 치과에서 지난 8개월 사이에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현장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의 저비용으로 유명한 대형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는데, 이어서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 마취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는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과 보관, 그리고 진료 기록부 보관, 또 의료인 면허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나 하는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인 건 맞습니다만은 극히 드물게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취 관련 부작용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인데요. 임플란트는 국소마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의 공포심을 줄이거나 다수의 임플란트, 즉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동시에 심을 때 진정제를 투여한 수면마취나 마약류 의약품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마취제나 수면 유도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환자의 호흡 및 맥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에 응급 상황이 나타났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도 폐쇄, 저산소증, 심정지 등으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심혈관 질환, 또 당뇨, 고혈압,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수술 과정에서 받는 신체적 스트레스나 마취제 반응 등으로 인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위험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령이거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면 시술 전에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심장질환이나 부정맥 또는 심한 고혈압, 폐질환 또는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 향응고제 복용 여부, 또 과거 마취 부작용 경험 여부, 그리고 신장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장질환, 부정맥, 심한 고혈압, 폐질환,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 향응고제 복용 여부, 과거 마취 부작용 경험 여부, 그리고 신장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 하다가 사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네, 안타까운 달리 파튼의 별세 소식 전해드립니다. 컨트리 음악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달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파튼의 조카 브라이언 시버는 어제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달리 파튼은 빛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라며 이 파튼의 별세 소식을 알렸습니다. 달리 파튼은 지난해 라스베가스 전속 공연을 연기했다가 취소하면서 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공연을 하려고 했지만 잠시 연기했는데 잠시 연기를 한 것을 아예 취소해서 그때부터 걱정을 낳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의 면역계와 소화계가 다 망가졌다라고 알려온 파트는 지난해 가을 SNS에 난 아직 안 죽었다라고 확인을 했었고 올해 5월에는 치료에 잘 반응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고향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어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6년 테네시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12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달리 파트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음반 제작자, 배우, 방송인, 작가, 자선사업가로 세대와 지역, 정치 성향 등을 초월해서 사랑받은 유명인이었습니다. 1973년에 발표한 졸린이 컨트리 차트뿐만이 아니라 팝 차트까지 진출한 뒤에 전 세계에서 발매돼서 대히트를 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직접 작사 작곡한 I Will Always Love You로 1975년부터 2년 연속 컨트리 뮤직 협회 올해의 여성 보컬리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이후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해서 1992년에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가로 불려져서 전 세계적인 명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음악의 작곡자, 이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음악의 작곡자가 바로 달리 파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1980년 코미디 영화 9to5의 같은 이름의 사운드 트랙의 음악 케니 로저스와 듀엣으로 부른 이 아일랜드 인 더 스트림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곡이었습니다.

달리 파트는 그렇게 평생 3,000곡 이상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노래는 휘트니 휴스턴뿐만이 아니라 티나 터너, 노라 존스, 마일리 사이러스, 비욘세, 올리비아 뉴튼 존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총 49장의 앨범 속 그녀의 명곡들은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10억 회 이상 온라인 스트리밍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물론 전 세계 언론들도 달리 파튼의 별세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지역 이름의 호수도 미국 이름으로 바꾸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그게 가능한가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는 이제 더는 사업을 많이 할것 같지 않아서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입니다. 흔히 말하는 미국의 5대 호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미국의 5대 호란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 걸쳐 있는 거대한 이 5개의 호수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물 생태계로 전 세계 담수의 약 21%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호수란 먼저 휴런 호수, 즉 레이크 휴런을 비롯해서 레이크 온타리오, 레이크 미시간, 레이크 이리, 그리고 레이크 수피리어 등입니다. 이중 유일하게 레이크 온타리오만 캐나다의 지명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크 아메리카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에 맞서는 선봉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도발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 즉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며, AP통신이 이 걸프 오브 멕시코 표기를 고수하자 소속 기자의, 즉 AP통신 소속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멕시코만, 즉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겠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치는 지금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미국 지질조사국 등 연방기관들은 미국 정부 내의 문서에서는 해당 명칭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내에서 미국 혼자만 바꾼 것일 뿐,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걸프 오브 멕시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수로기구 ISO에서도 걸프 오브 멕시코라는 기존의 명칭을 지금 그냥 그대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레이크 온타리오에서 레이크 아메리카로 바꾼다고 해도 이 역시 미국 내부에서 혼자만 변경해서 부르는 그런 조치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청량리에 가서 아픈 이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파나마 운하의 선박 통행권 가격이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100만 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통항권은 파나마 운하 측이 통항료를 인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통행권의 가치는 각 선박의 긴급성과 상업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광범위한 수급 여건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말을 돌리고 돌려서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흑해 등 중동 지역의 선박 통항이 사실상 발이 묶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들의 몸값이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란 전쟁 이전인 올해 2월 그 전에는 파나마 운하의 이 통행 가격은 평균 5만 5천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물류가 불안해지면서 파나마 운하로의 통항 가격이 폭등하며 거의 20배 넘게 지금 오른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차질로 아시아 구매자들의 미국산 원유 및 미국산 에너지 조달량이 늘면서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수송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청량리에서 이 뺨이 아픈 이유는 역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US 오픈 현장에서 한 줄에 28달러인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개막해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US 오픈을 앞두고 주최 측은 지난 23일부터 대회장인 아서 애쉬 스테디움 앞에 대규모 팬존을 조성한 가운데 이곳 푸드 스탠드에서 판매되는 김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과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박은조 셰프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사이먼 김은 한국식 바베큐와 미국식 스테이크하우스를 접목한 꽃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꼬꼬닥 등을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음식 매체 보나페티는 이 김밥 스탠드를 조명하며 사이먼 김은 학창 시절 운동회 때 어머니들이 도시락으로 가져오던 형형색색의 김밥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김밥에는 스팸과 어묵, 시금치가 들어있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만든 얇게 썬 불고기와 아삭한 당근, 단무지가 든 김밥이 단연 최고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US 오픈을 앞두고 뭔가 신선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US 오픈은 마치 운동회 날 같다라는 점에 착안해 어릴 때 운동회에서 먹던 김밥을 떠올렸다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 푸드 스탠드는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김 대표가 US 오픈에 선보이는 세 번째 매장입니다. 함께 운영하는 꼬꼬닥 부스에서는 캐비어를 얹은 100달러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프리웨이에서 늦게 가는 차량 적발하는 플로리다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느리게 운전하는 차량을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빨리 달리는 맨 왼쪽 차선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느리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주법에 따르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추월을 시도할 경우에 도로 상황이 허락한다면 운전자는 오른쪽 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제한 속도보다 너무 빨라도 적발되지만 너무 느려도 티켓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느리게 운전하면서 뒤차가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도 비켜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느리게 가는 차량도 역시 적발 대상입니다. 플로리다 주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뒤차가 추월하려고 시도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느리게 가던 앞차는 오른쪽 차선으로 비켜줘야만 합니다. 플로리다 주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맨 왼쪽 차선에서 추월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때때로 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고 이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AI 칩을 탑재한 신형 맥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신형 맥 미니를 선보이고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입니다. 정식 출시는 다음 달 22일이고 지금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로세로 5인치의 초소형 컴퓨터인 신형 맥 미니에 대해서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일 스레드 성능이 구현됐다라며 AI 성능을 기존보다 최대 4배 높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은 AI 열풍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은 지난 5월 기존 599달러짜리 기본형 구성을 없애면서 맥 미니의 시작 가격을 799달러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제품 맥 미니는 시작 가격이 899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유명 도넛 체인에서 한 직원이 매장 주방에 발을 올리고 씻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에는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 인근의 한 도넛 매장 주방을 촬영한 영상이 올라온 뒤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매장 주방 싱크대 앞에서 한 남성 직원이 발에 비누칠을 하며 씻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해당 행동은 이슬람교의 전통적인 정화 의식인 우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두는 무슬림이 하루 5차례 기도를 하는 살라를 앞두고 손과 얼굴, 팔, 그리고 발 등의 신체 부위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씻는 정화 의식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를 행한 장소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상업용 주방에서 조리구역과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이 싱크대에 발을 씻는 행위는 위생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음식점 주방에서 발을 씻는다는 게 상상이나 되느냐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뉴욕시 보건국은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6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억류될 수 있으며 화물도 압수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한 대상 목록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비롯해서 LNG 운반선 그리고 LPG 운반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선박들에는 한국의 장금 상선 소유 5척의 이름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아껴 쓰기의 폐해 이런 제목을 달아볼까요? 네, 샴푸나 바디워시, 뭐 핸드워시도 그렇고요. 용기 바닥에 조금 남아 있어서 잘안 나올 때 물을 부어서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다써 버리면 괜찮은데 물을 붓다 보니까 거품이 제법 많더라고요. 두세 번에 걸쳐서 꽤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참 알뜰해 보이죠? 그런데 물이 섞이는 순간 통한 환경은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네, 펌프 안쪽이나 통 벽에 남은 물기에 세균이 붙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리필형 펌프 용기에서도 꽤 세균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한 호텔 객실의 액체 비누 용기 100여 개를 조사했더니요, 70% 넘게 세균에 오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는 물을 부은 상태에서는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리필할 경우에는 통을 완전하게 씻어서 말리고 나서 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세미야말로 아껴 쓰기의 폐해, 대표적인 것이죠. 음식 찌꺼기, 물기, 여기에 실내 온도까지 세 가지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는 대표적인 물건인데,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세균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 꼭 짜서 특히 통풍시키는 거 중요하겠고요. 아니, 여름철에는 사실 좀 자주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가습기 물통에 남은 물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두는 분들 계실까요? 특히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을 잘게 쪼개서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물통 속에 세균이 많으면 작은 물방울과 함께 실내에 퍼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가습기 물은 매일 버리는 것 이외에도 물통도 꼭 말려서 쓰는 게 요즘 같을 때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껴 쓰기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겠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유섬의 최대 규모의 대학 입학 세미나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이번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데요. 서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서로 나와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와 AI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30명을 뽑아 최고 $250 상당의 경품도 제공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는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과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미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입니다만은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해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데 사전 등록 관련 문의는 한국일보로 하시면 됩니다. 연방 우정국이 유명 사진작가이자 동물보호활동가였던 린다 맥카트니를 기념하는 새로운 포레버 우표를 출시합니다. USPS에 따르면 이번 우표는 비틀즈 멤버 폴 맥카트니의 아내로도 잘 알려진 린다 맥카트니의 사진작품과 예술적인 업적을 기리는 기념 우표입니다. 1960년대 음악계 인물들의 모습과 자연 그리고 정물 등을 담은 사진들이 우표 디자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총 5개의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구성되며 20장짜리 한 묶음으로 판매됩니다. 다음 달에 출시될 새로운 포레버 우표의 가격은 현재와 같은 장당 82센트, 20장 한 묶음

0: 됐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의 안전을 우려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닷새 후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잭슨 카운티 검사관실은 부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도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지난 주말 저녁 손님들로 붐비던 한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 총알이 날아들어서 유리창을 뚫고 식당 내부까지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크게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에 위치한 2&1 코리안 바베큐에서 지난 22일 저녁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에는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갑자기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총알과 유리 파편에 놀라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건 당시 식당은 토요일 저녁 손님들로 붐비던 시간대였습니다. 총알은 식당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들어왔지만 다행히 손님이나 종업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10대 소년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용의자가 고스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총격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닌 무작위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를 덮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해서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년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월 전기료가 평소보다 수백 달러씩 늘어나는 과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뒤에 전기요금이 1,000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전기요금은 이미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평균 주거용 전력요금은 킬로와트당 33.25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약80%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가주 주택가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배 내지 최고 3배 가까이 뛰었다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만이 아닙니다. 남가주 지역 전력사들의 전기 요금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는 데다가 또 여름철에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요금 구간이 적용되거나 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에 비싼 이 피크 요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크 시간대로 분류되는 시간은 각 전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가 피크 시간이다.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가 피크 요금 시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남가주 곳곳에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훌쩍 넘어서 110도까지 육박하는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강타하면서 LA 카운티 당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폭염에 따른 산불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주요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를 사전 배치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는 금요일 오후까지 극심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정전 여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오늘 99도,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9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0: 3383-3838.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3: 그럼 둘 다 워킹머니.
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3: 돈이 필요한 사람도
4: 투자하는 사람도
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4: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3: 213-804-9555.
4: 다시 한번
3: 213-804-9555. 워킹머니.com.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캐나다와 프랑스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분쟁에서 캐나다의 공용어인 프랑스어에 대한 이 보호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어와 관련해서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만은 캐나다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이 언어 문제, 특히 프랑스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어제 불어권 지역인 퀘벡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무역 협상단이 캐나다의 이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무역 협상을 하는데 골치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퀘벡에서 프랑스어는 곧 권리다라고 마크 카니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이 퀘벡 주법에 따르면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프랑스어 설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일반 상표도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애플 등 글로벌 미디어 서비스는 프랑스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문제 삼아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캐나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겼다라는 게 캐나다 측의 설명입니다. 크리스틴 브레셰트 퀘벡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정체성의 핵심이자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안이다 라며 또 다른 관세 부과 위협에도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퀘벡주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캐나다의 내부 결속력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프랑스어와의 이 역사적인 관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면 제국주의 시대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과 이 타협 끝에 건설한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지금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9년 공용어법, 즉 Official Language Act가 제정된 후에 영어와 프랑스 이 두 언어는 연방 차원에서 동등한 지위를 캐나다에서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랑스어에 대한 이 보호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총리도 의회 연설이나 주요 대국민 메시지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사용 지역 출신인 역대 캐나다 총리 중에서는 프랑스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사용자가 대다수인 이 퀘벡주에서는 오랫동안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좀 치워달라라고 미국이 요청했는데 캐나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캐나다를 때렸는데 미국이 아프다라는 소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전선을 캐나다로 확장하면서 국경을 맞댄 미국 북부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캐나다와의 교역이 매우 활발한 데다가 경제권이 캐나다와 묶여있는 지역에서 양국의 관세 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북부 지역의 정치인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을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가까운 주는 서부 쪽으로 본다면 역시 국경을 맞댄 워싱턴 주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제권이 묶여있는 이 북부 지역이라 함은 보통 오하이오주를 비롯해서 메인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그리고 노스다코타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하이오주의 마시 캡터 하원의원은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은 크고 묵직한 펀치를 복부에 한 대 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캐나다와 우호적이고 유익한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전 콜린스 의원은 심지어 공화당 소속 의원입니다. 수전 콜린스 의원은 또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메인주 지역의 경제가 매우 위축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시간주의 기업연합대표 존 셀렉 대표는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 하지만 최대 교역 상대인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이 지금 우리 사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때문에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시간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국경 넘어 캐나다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발전해 왔는데 이제 제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관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인 관광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바다주의 디나 티투스 하원의원은 방문객이 이미 25%나 감소했다. 라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라면서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이 캐나다를 타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아프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내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때렸는데 미국이 아프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0: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 등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고유가 여파로 인해서 8월에도 소폭 하락하면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잠정치는 89.4로 한 달 전 90.2에 비해서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 그리고 고용 둔화 등이 이번 달에도 미국 소비 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 주유소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를 여전히 웃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 각국에서 철수시켰던 외교관들을 조만간 현지로 복귀시킬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은 이란과 전면전을 재개하기보다는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고강도 경제 제재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무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중동 주재 외교관 복귀와 대사관 비상조치 상황의 축소도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복귀 인력이 가장 먼저 배치될 곳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오만 주재 공관은 모든 외교관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레바논 등은 우선 정원의 85%, 또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은 75%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수 지역으로 외교 인력을 복귀시키는 것은 전쟁이 서서히 멈추고 있는 의미다라고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 대신 경제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는 판단이 이 같은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0: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미국 전역에서 AI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심화되면서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플록 세이프티라는 회사가 최근 경찰 등법 집행기관들과 함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몰려와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플록 카메라를 멈춰라, 감시를 멈춰라라는 피켓들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심지어 샷건과 스프레이 페인트 그리고 톱 등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플록 카메라란 AI 기반의 차량 번호판 인식 및 추적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주변이나 주거 지역 입구 등에 설치돼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은 물론 차량의 종류, 색상, 특징 등을 AI로 실시간 인식하고 기록합니다. 또 범죄 차량 수색이나 용의자 추적 등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단체에도 널리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인 이 카메라는 현재 미 전역에 12만 대 이상 설치되어서 6천 곳 이상의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일반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사생활이 24시간 대규모로 수집 그리고 저장된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시민권 침해 및 감시 조장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 플록 카메라 설치 확대를 반대하는 단체와 이 갈등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어제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AI 위성이 내년 4분기에 처음으로 발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위성도 AI 기반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8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AI 위성이 발사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X에 올린 글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내년 4분기 인공지능 위성 발사를 위해 우주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2028년에는 AI 위성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I 위성은 기존 스타링크 위성보다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 생산이 훨씬 더 쉽다 라고 머스크는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우주에 AI를 배치하는 비용이 지상에 배치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즉 비용이 더 낮아지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올 것이며, 2년, 길어야 3년 정도 안에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용 위성 최대 100만 기의 발사 승인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란을 강력히 제재하는 경제적인 왕따 작전을 선언한 미국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허풍이다라며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이자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갈리바프는 어제 SNS에 미국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을 속으로는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도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타슬림 튜스는 어제 이란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 경제 제재를 하기보다는 여론 조성이 주 목적이다라며, 트럼프 미디어 팀이 기획한 조치로 이란 국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란도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 즉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서 걸프 국가의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 그리고 담수화 시설 등 경제 인프라를 공격할 명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이란의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미국 여러 주에 상수도 시스템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란이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수준급인 만큼 그 실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이 노래가 어느 유명한 흑인 남자 작곡가가 만든 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혼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달리 파튼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저의 그 무지함과 편협함이 부끄럽습니다. 이 같은 부끄러운 마음을 어제 별세한 이 노래를 만든 달리 파튼에 대한 애도의 마음에 대신하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요, 창을 그냥 깜깜하게 블라인드 치고 커튼도 치고 그리고 에어컨도 틀고 나왔지 뭐예요. 우리 점돌이를 위해서.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이 햇살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끔은 미운 이 따스한 햇살, 이게 언제 출발한 빛일까요? 태양을 떠난 빛이 초당 18만 6천 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부지런히 달려와서 우리 얼굴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바로 8분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햇살은 9,300만 마일 밖에서 8분 전에 태양이 쏘아준 안부인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태양이라는 커다란 별 안에 지구를 넣으면요, 무려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양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거대한 불꽃 아치, 홍염 하나만 해도 우리 지구 몇십 개를 일렬로 쌓아 올려야 할 만큼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홍염, 아니 홍염이 뭐야? 중국집 이름도 아니고 화염도 아니고. 바로 태양이 뿜어내는 그런 폭발이죠. 그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태양이 아주 큰 기지개를 켰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바로 태양 흑점에서 강력한 플라즈마 폭발이 일어나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지구 자기장이 크게 흔들리는 중급 지자기 폭풍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냥 자기가 아니고 지자기예요. 지자기. 거대한 태양의 커다란 기지개 덕분에 우주에서는 특히 이 북쪽 저기 오레곤이나 이런 북미 지역에서는 오로라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런가 하면 지상의 라디오파는 살짝 찌릿하고 간지럼을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비록 우주 속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요, 8분 20초를 뚫고 찾아온 햇살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가장 따뜻한,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거 그렇고 시원한 쿨하고 좋은 에너지를 듬뿍 전달해 드릴게요. 굿모닝 차차차 출발합니다.

0: 태양이 폭발을 해서 지작이네요. 응? 그냥 자기가 아니고 지작이 경보가 올렸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뭐 GPS 정도는 지장을 받을 거다. 조금 꿀럭꿀럭 거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빛이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탁 출발한 그 먼 거리를 쫓아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있어서 또 이 생명이 돌아갔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뜨거워서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또 폭풍, 또 저쪽에서도 뭐 그냥 끊일 새가 없네요. 거기다가 네팔에서도 그 장면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로 물이 그렇게 막 그냥 다리로 휩쓸어가면서 네팔에 저는 오래전에 그 안나푸르나 등정을 위해서 한번 갔습니다. 뭐 베이스캠프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보면 진짜 빈민가들이 그냥 강 옆으로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가 이거로구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든 오빵 강남 스타일 이거 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반가워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거기 분들은 굉장히 그 불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뭐 종교적인 또 다른 종교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길에 휴대폰이 있어도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오늘 그분들의 안녕과 그 위로를 담는 마음으로 그때 산길에서 산 거기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걸이가 그때 돈으로 얼마인가, 진짜 1달러도 안 되는, 근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그 뭔가 자연의 그 맛이 있어서 이 목걸이와 함께 제가 정말 아끼는 그런 액세서리인데 별 탈이 없이 피해자 사망자가 95명이고 또 거기 사시는 분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400명이 현재 실종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점점 그렇습니다. 잘 안녕히 잘 서바이벌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요. 뭐 이래서 구름씨를 뿌리는 구름씨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이거 우리 회사가 진짜 잘해 이래가지고 그 요드화 은 이거를 구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금속이라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어떤 수계에 축적될 생태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리고 기껏 여기다 뿌려놨는데 이게 그냥 바람 타고 넘어가서 이웃 지역에 내려올 경우 이 물은 누가 주인이냐 이런 또 까지 간다고 그래요. 자연적인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간이 이 근본적인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양광을 잘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구름을 쫓아내자라는 그런 또 영국의 한 스타트업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드론이 구름 속을 오가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물방울의 물리적 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구름의 반사율이 낮아지면서 햇볕이 지상으로 쨍 하고 들이붙게 되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 위에서 쓰면 먹구름에 가려졌던 일사량을 회복하면서 발전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캘리포니아야 어쩌다가 구름 껴? 웬일이야? 구름 꼈네? 이러지만 저쪽 제가 살던 뉴욕에서는 일주일에 비가 한두 번은 꺼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이게 잘 효과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이런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이 벌통이 그 물에 가라앉는 걸 보고 TV를 보다가 어머니께서 아유 저기 애써서 진짜 벌들이 그냥 그리고 양봉업자들이 썼는데 세상에 벌통이 그냥 다 물에 가라앉네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물이 홍수가 나면 이 벌통이 자연적으로 물에 뜨는 그런 원리를 개발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부력과 수직 가이드에 있습니다. 벌통 받침대 아래에 공기층이 빵빵하고 튼튼한 특수 부표 소재를 대서 묵직한 벌통과 꿀 무게까지 둥둥 띄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력을 만들어서 이 벌들이 홍수에도 정말 이 벌은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지요. 많은 놀라운 그런 효과도 갖고 있고, 또 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거죠. 응? 이게 다 유기적으로 돼 있어서요. 한 마리의 벌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이 볼리비아에서는요, 요즘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전통 수자원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또 안데스의 빙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방치됐던 옛 원주민의 샘물, 파우로라는 이 샘물을 청소년과 지역 청년들이 직접 복원해낸 건데요. 현대적인 콘크리트 인프라가 막히자 조상들이 물을 모으고 관리하던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 마을의 소중한 생명줄이 다시 되어준 겁니다. 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할수록 어쩌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옛 선조들의 지혜 속에 어쩌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풀어갈 진짜 답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워가지고요. 참 살기 힘들어 이래가지고 플로리다에서는 곰이 소방소에 들어와서 소방 장비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네요. 가서는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참 잘 열더라고요. 우리는 산에 갈 때 곰통이라는 걸 들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 못 열어도요. 이 곰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 곰이 가져가서 어머 이거 뭐야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불 끌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타자냐라는 그 지역 있죠. 101 타고 가다 보면 타자냐. 제가 여기서 예전에 한번 길 지나가다가 뒤쪽이죠. 아무튼 너무 맛있다는 유명하다는 햄버거 가게를 가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다른 민족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타자냐 하면 난 그 샌드위치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옛날 와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랬던 감동을 줬던 점심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먹었던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 타자냐 지역의 한 주택가에 거대한 야생 곰 한 마리가 집 앞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곰 앞을 가로막는 동물 한 마리 바로 코요테입니다. 가로막았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누구야? 너 곰이네? 곰도 그랬겠죠. 뭐야? 너 코요테가 왜 밤에 나왔어? 안 자고. 그랬는데 이 코요테가 이 곰을 뭐 찝이 안 되죠. 그래도 곰을 향해 연신 위협을 가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이 곰을 쫓아냈습니다. 봤더니요. 옆에 아주 작은 새끼 코요테가 한 마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유 내 새끼 있는데 엄마가 강해져야지 하고 곰을 쫓아낸 겁니다. 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빛난 코요테의 강렬한 모성애. 다행히 이 두 동물 사이의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은 안전하게 마무리됐지만 옛날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물난리가 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디서 그렇게 초능력이 생겼는지요? 냉장고를 번쩍 들어서 옮기셨다는 그 얘기가 뉴스에 나와서 저는 그 뉴스가 늘 그래 사람은 위기시에 거뜬히 이뤄내는 그런 초능력 같은 힘이 우리에겐 있어. 잠재되어 있는 나의 힘이 분명히 있어. 이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혹시 닥치게 될 작은 순간순간의 위기라든가 마음의 그런 위기가 닥칠 때는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번쩍 냉장고를 들 수 있다. 힘을 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탕자 뮤직 극장은요 7월 7석 특집으로 이번 주 가기로 했는데 어머나 달리 파튼 언니께서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요 며칠 희한하게 정말 달리 파튼의 그런 어떤 어워드 소식도 있었고요. 그분이 이 노래는 나의 자녀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인터뷰한 내용도 보고해서 달리 파튼의 노래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 코트 오브 메니 칼라스라는 그 곡 이야기와 함께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소개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 긴급 달리 파튼 우리 달리 언니를 추모하면서 탱자 뮤직 극장 오늘 달리 파튼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함께 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위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2: 카페보넨?
1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여행을 떠나요. 기차는 칙칙 출발. 우리 럭비 럭키라고 안 하시고 오타를 하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럭비 탱자 인사드리옵니다. 쿨쿨쿨 쿨한 방송, 시원한 방송. 클래식이. 우리 다정님, 어젯밤에 한 몇 시간 정전이 됐는데 참 인생이 인숙감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을 정말 감사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전기가 없었으면,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도 이번 주부터 에어컨을 버티다 우리 점돌이는 무슨 고생이야 이러면서 오늘도 에어컨을 켜놓고 나왔네요. 그래도 온도를 78도로 맞췄는데 더 좀 올려야 되나. 그래도요. 어떻게 해라 모르겠다 뭐 텄는데 그래도 우리 아껴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내추럴을 견디는 나만의 저력 키워야죠. 저력, 나의 체력.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요즘 여자도 안 약한 것 같은데 하셨는데 우리 여자들이 세죠. 겉으로만 오빠 하고 약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세답니다. 근데 남자들이요 센 여자 싫어한대. 여러분 약한 척하세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르시는 달리 파튼 언니. 어제 80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To know him is to love him.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사랑하는 과정. 우리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 사랑

화려한 무대 위의 거장이자 스크린 속 정겨운 아티스트. 평생 따뜻한 선행을 베풀었던 그녀에게 오늘의 작별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녀가 남긴 솔직하고 온기 가득한 노래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0: Joseph wore, and then she said, perhaps this coat will bring you good luck and happiness. And I just couldn't wait to wear it, and Mama blessed it with a kiss.
1: 달리 파트는 바로 스모키 산맥 근처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침실 하나짜리 통나무에 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2남매 중에 넷째, 6남, 6녀, 정말 줄줄이네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Coat of Many Colors. 코트인데요, 어머니가 그냥 누비고 누비어서 이것저것 응? 그래가지고 이 코트가요 너무 많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학교 가면 애들이 놀렸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준 이 코트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 왜 그래? 누구야? 저 여자 누구야? 저 젊은 여자. 왜 자꾸 우리 남자를 쳐다봐? 응? 꼬시는 거야 너? 신혼 시절 달리 파트너 남편이 은행에 갈 때마다 매력적인 빨간 머리의 은행원이 그 남편에게 자꾸 뭔가 작업을, 플러팅을 걸었다고 해요. 불안함과 질투를 느낀 달리 파트니 그 찰나의 솔직한 감정을 놓치지 않고 노래로 옮긴 것이 바로 이 곡. 졸린. 혹시 졸린 분 계신가요? 졸린.

0: 재미있는 건 졸린이라는 이름이 그 은행원이 아니라 무대에서 만난 한 어린 꼬마 팬의 이름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잊지 않을 거리려고 중얼거리던 그 이름이 당시 질투어린 감정을 녹여내 세계 명곡을 탄생시킨 거죠.
1: 졸린, 너는 젊고 이쁘고 너는 응? 딴 남자 많잖아. 응? 내 남자는 건드리지 마.

이 노래로 달리 파튼이 많은 돈을 버셨을 거예요. 원래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인가요? 그분이 이 노래를 내가 부를게 대신 로열티

그녀와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어떤 분과 일로 이제 더 이상 내 갈 길을 가고 싶어요 했는데 놓아주질 않았는데 바로 이 노래를 탁 만든 곡을 들려주면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내 마음은 변치 않아요. I will always love you. Goodbye. 그랬더니 너의 길을 가라. 대신 이 노래 프로듀싱은 내가에게 해다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매일 빡빡한 현장을 견뎌내는 직장인 모두에게 꿈과 힘을 실어주는 최고의 응원과 9 to 5.

노래 도입부의 짤깍거리는 독특한 리듬은 달리 파튼이 촬영 현장에서 자신이 긴 그 인조 손톱을 서로 만문지르면서 만든 소리라고 합니다. 타자기 소리나 기계 소리 같은 이 리듬으로 야망 한 잔을 부어넣어 아침을 시작한다 라는 활기찬 노랫말.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자며 모든 직장인들에게 또 노동자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준 곡.

오늘 9to5 일하십니까? 아, 나 오늘 진짜 직장 출근했는데 이러시면서 시원한 곳에 가서 식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 선착순 한 분 오늘 모시겠습니다. 탱자 뮤직 극장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별 얘기할 거 없으셔도 전화 주세요. 213-531-2291 531-2291이고요. 오늘 통화되신 분께는 소반식당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죠. 소반식당 그리고 올림픽 칼국수 서리태 콩국수 먹고 싶어라. 양배추김치도 그렇게 맛있대요. 이런 날 또 이열치열 칼국수도 시원할 것 같네요. 올림픽 칼국수의 50분 상당의 식사권 또 제주하러 고향의 바닷가 요즘 제주 바다는 어떨까요? 바닷물이 최고 기온을 보였다고 그러죠? 아유, 이 바닷내음 나는 그런 멍게 해산 먹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제주화로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불꽃 아래 인연입니다. 화연식당의 바베큐 콩나물 김치 볶아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요즘 또 맥주 페스티벌 아주 시원한 맥주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갤러리아몰이죠. 로데오 갤러리아몰 바로 옛날 팔색조인가요? 삼겹살 자리에 새로 오픈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0: 화요일 식당에서 역시 50분 상당의 식사권 준비했어요. 어머, 전화가 오네요. 오늘 땡칠 뻔했는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와. 안녕하세요.
0: 네, 여보세요. 네.
2: 네.
0: 언니.
2: 반가워요.
0: 네, 탱자 언니. 네, 어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탱자세요?
2: 여보세요?
0: 본인. 예. 본인은.
2: 네, LA.
0: 예. LA 한인타운이요?
2: 네네, 한인타운입니다.
0: 지금 시원해요? 어때요?
2: 아, 집에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0: 아유, 이번 달 전기료 얼마 나올라나.
2: 할 수 없죠, 너무 더우니까.
0: 지난번에 얼마나 오셨어요?
2: 아, 두 달에 한 번 내서 잘 모르겠는데 100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0: 100얼마. 100얼마면 한 두 분이 사시나 봐요.
2: 네, 맞습니다.
0: 잘 찍죠? 예, 네. 제가 잘 찍어요.
2: 우와, 야, 너무 잘하시네요.
0: 예, 네. 100얼마 나오셨으면 굉장히 그래도 저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2: 네.
0: 어떻게 알뜰하게 좀 사십니까?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사나?
2: 아, 일단 더울 때만 좀 미리 틀어놔요.
0: 네.
2: 더울 때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금방 또 꺼요. 꺼가지고 조금 이제 있다가 또 네. 더우면은 그리고 요즘 너무 덥잖아요. 100도 네. 가까이 되고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요.
0: 네.
2: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필요할 때만 잠깐 틀어요.
0: 네.
2: 네.
0: 껐다 켰다.
2: 껐다 켰다.
0: 앞으로 우리 언니의 별명은 껐다 켰다 탱자예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옆에 계신 분하고는 이 체온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맞으세요? 한 사람은 어우 추워.
2: 응? 아, 저는 네. 좀 더위를 많이 타는데 저희 네. 또 남편은 많이 안 타더라고요. 네.
0: 오, 보통 거꾸로인데.
2: 왜냐면 우리 여자들은 이제 갱년기를 겪기 때문에 아. 좀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0: 그런 게 또 있죠.
2: 네.
0: 그러면 요즘 밤에 이렇게 붙어 앉으시겠네.
2: 더우니까 일단 떨어져 자죠.
0: 그래요. 아유, 요즘 뭐 입맛도 없다 그러는데 요즘 뭐 해 드세요?
2: 아, 요즘 어제는 낮에 저희가 뭘 먹었더라? 낮에 냉면 먹었네요.
0: 네.
2: 네.
0: 아, 요즘은 냉면도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집에서도 훌륭하더라고요.
2: 네, 맞아요. 네.
0: 오늘은 뭐 드실라나?
2: 아, 네. 오늘은 글쎄 이열 네. 치열들에서 네. 오늘은 순두부 쪽을 생각하는데 순두부를 먹으면 좀 어떨까 생각하네요.
0: 그렇죠. 저도 오늘 가서는 콩비지찌개 남은 게 있어서
2: 네.
0: 콩비지 먹으려고 그래요.
2: 아, 콩비지 좋죠.
0: 네. 그거 먹으면서 아우 진짜 이게 왜 내가 죄송해요. 제가 더위 먹었어요. 미리 눌러버렸네. 노래 찾는다는 게. 저도요. 스튜디오 지금 전기 절약한다고 불 반쪽밖에 안 켰어요. 약간 이렇게 은은하니 좋으네.
2: 어머나,
0: 네네. 네. 아우, 아무튼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0: 차차차 잘 들으세요. 몇 시간?
2: 아니 자주 못 들어요.
0: 네.
2: 전화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방금 연결돼서 너무 좋네요.
0: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2: 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도 많이 들어주세요.
2: 네, 그렇게
0: 네,
2: 할게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번호 여기 찍혔으니까 이따 콜백 드리겠습니다.
2: 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수고하세요. 그대죠.
0: 네, 아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가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소반식당, 올림픽 칼국수, 또 바베큐 화연, 그리고 제주하러에서 준비한 50분 상당의 식사권 우리 껐다 켰다 언니께. 껐다 켰다. 저도요,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켜고 나왔네. 어? 우리 점돌이 더위 먹으면 안 되지. 자식이 뭔지. 내일은 아르헨티나 모레는 아유 그래도 응? 아니 무슨 뭐 자식이야 고양이가 이럴 수가 있지만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고 소통하다 보면 오늘이 바로 내셔널 도그데이 개의 날입니다. 오늘 털옷을 입은 우리 반려동물들 잘 돌봐주시고 물도 잘 먹게 해주시고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지 마시고 시원하게 잘 보내시기 바래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위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위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3: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1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저는 탱자 한미욱이고요. 알레메다에서요. 아주 녹슨 금속 파이프 아래로 10피트나 추락한 새끼 고양이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러저러하기 구조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목욕도 잘 마치고 발바닥 치료를 받았고 러스티라는 이름까지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금 현재 경찰서의 한 담당자와 함께 지낼 임시 보호처를 이미 찾았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러스티의 구조 신호를 처음 받았던 바로 그 담당자라고 하네요. 이런 걸 보고 인연이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마침 그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 고양이를 키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자신의 꿈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바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디 오야마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일본 분 같네요. 이 인터뷰한 영상 보니까 동양 분이어서 아니 동양 여성이 이렇게 쿨하게 바로 66세 나이 바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바람을 가르십니다. 10살 살 때 처음 보드를 집어들었는데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 슬라롬 스케이트 보딩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했어요. 그때 나이가 정확히 66세하고 25일. 그래서 기네스북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네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 현역 스케이터 보더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사실 2년 전에 64세에 본인이 세운 기네스 기록을 또 자기가 깨트린 거예요. 셀프 경신인 셈이죠. 누가 안 나타나는 이상 계속 나이 들어가면 자기만의 그 계속을 계속 이렇게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쿨하게 한마디 하시네요. 매년 최선을 다해 달렸을 뿐이에요. 내가 뭐 내 나이에 누구한테 딱 다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증명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남 눈치 뭐 남의 칭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 응? 그리고 그 일이 또 나를 먹여주면 더욱 좋죠. 거기에다가 일을 하면 또 새로운 또 일들이 세상에 열리고 친구도 만들고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또 얼마나 좋은 젊은 친구들의 그런 에너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전설적인 락밴드 키스의 멤버 진 시몬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과대한 꿈 망상이라도 품지 않고 살기엔 너무 짧다. 이해되십니까? 망상 그러면 아유 진짜 헛된 망상 아유 이러면서 허황된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이렇게 창밖을 바로 바라보시면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응? 이래서 저기 우주에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시더라고요. 뭐 공상가 망상가 이럴 수 있지만 그 생각 그 상상력이 또 우리를 가게 합니다. 여기서의 이 망상은요 내 가능성을 스스로 가두지 않는 대담한 자신감을 뜻합니다. 남들이 아유 그게 되겠어? 아유 그 나이에 뭔 영화를 보겠다고? 응? 현실을 봐야지. 이렇게 초를 칠 때 그냥 딱 한 번쯤은 자신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조금 용기를 잃으신 분들께 오늘만큼은요 스스로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한번 선물해 보자고요.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꿈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 주말을 계기로 꿈을 갖고 굿모닝 차차차 300회 방송은 정말 좋은 조촐한 파티라도 콘서트라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이러니까 정말 그런 자신감을 나도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이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스톰이 올 때는요 올라타야 된대요. 더 도어스의 Riders on the Storm.

인생의 폭풍우를 몇 번을 견디셨습니까?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났을 때 침몰하지 않고 물 위에 떠서 견뎌내는 라이드.

Hang in there. Ride out the storm. Doors의 Riders on the Storm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잠시 후에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
0: 빠르 이거야.
1: 저 어? 원래 어, 네. 그 하시는 그 특유의 그 네. 발성이 있으시잖아요. 네. 굿모닝 차차차.
0: 그렇게 안 하는.
1: 저 가끔 따라해요. 저
0: 진짜 주변 한번 해봐요. 따라해봐.
1: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네. 막 이렇게 방송 얘기 나오면은 네. 야 뭐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고. 나도 할 수 있어. 뭐 하면 굿모닝 차차차.
0: 내가 언제 굿모닝
1: 비슷하잖아요.
0: 내가 이런다고?
1: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잠깐 그만 아 제발 우리 딱 찢으면 안 돼. 그만해요. 아 내가 얼마나
0: 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진짜.
1: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끝에가 딱 이
0: 그래요?
1: 꺾이는 게 있어요.
0: 그래, 꺾어.
1: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평소처럼 굿모닝 차차차 해보세요.
0: 굿모닝
1: 그럼
0: 차차차.
1: 이거 봐. 아!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네. 원조고요.
0: 그러네요.
1: 흉내내볼게요.
0: 네. 흉내내보세요.
1: 굿모닝 차차차. 비슷하잖아. 내가 이거 얼마나 흉내냈는데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0: 어, 약간 그 어? 오빠 생각난다. 오, 오빠. 왜 그랬어 이러면서 남자분이
1: 아,
0: 그
1: G2도 2
0: 약간 막 그
1: 어, 석천이 형 같은 분?
0: 저기 어 저기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아 패션
1: 네.
0: 디자이너
1: 아 우리 저기
0: 만복이 형
1: 봉남
0: 형이 어 그랬어.
1: 오 이러더라고요. 어, 응. 엘리강트하고 럭셔리.
0: 저는 옛날에 제가 뮤지컬 할 때요 네. 안무가 선생님이 네. 그런 동성애자셨어요.
1: 네.
0: 근데
1: 뭐, 네.
0: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머 지지배 응? 이러면서 이렇게
1: 아 그분은 되게 좀 그런 쪽이시군 완전히.
0: 네. 아 근데 결혼해서 애도 있고 이러신데
1: 어이?
0: 뭐 그렇게 태어난 걸. 근데
1: 그 약간 그 선생님 스타일인데. 네. 어머 얘 좀 봐라 얘
0: 그지
1: 참기름 한 방울 그 선생님 있잖아 그 이현석 선생님이신가?
0: 네, 네 그리고 조금 질투를 하죠 이쁜 여자한테는
1: 아, 진짜요?
0: 네, 그런 게 있으셨어
1: 무슨 질투?
0: 어? 무슨 어머 질투? 얘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싹 보면 알아 이렇게 눈에 질투
1: 아 진짜요?
0: 네
1: 어, 저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0: 네.
1: 지금 와이프 여자친구랬다
0: 네, 네.
1: 지금 와이프랑 결혼하자마자
0: 네.
1: 하자마자 한국에 마켓을 가가지고 응. 둘이 마트를 보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와이프를 응. 어머 얘 그러면서 남자분이 부르는 거예요
0: 응.
1: 근데 청자키씨가 머리가 무셨는데
0: 네.
1: 머리도 되게 스타일도 특이하고
0: 네.
1: 마르신 분인데 어머 얘 진짜 오랜만이다 얘 이러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0: 응, 응.
1: 근데 어, 오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저를 보더니 응. 누구? 딱 그래요
0: 응.
1: 근데 와이프가 어, 저 이번에 결혼하고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0: 네.
1: 어, 반가워요. 그래서 저렇게 위아래를 훑어봐.
0: 네, 네.
1: 그랬더니 제가 그때 살 좀 덜 찔 때요.
0: 네.
1: 근데 머리 짧았었어요.
0: 네, 네.
1: 쓱 보더니 어머 남편이 운동 좀 하나 보다. 그러더니
0: 네.
1: 잠깐 돌아봐요. 그래요.
0: 어, 어.
1: 네?
0: 돌아봐요.
1: 자,
0: 그래?
1: 어, 돌아, 잠깐 돌아봐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0: 어, 뭐야. 나를 네? 왜 돌아보래.
1: 그랬더니 막 내 몸을 와이프가 왜 웃어.
0: 어,
1: 네. 그래서 그냥
0: 아, 패션 디자이너구나.
1: 아니에요.
0: 그럼.
1: 미용하시는 분인데
0: 어.
1: 이렇게 돌려서 돌았어요. 그랬더니
0: 네.
1: 이렇게 뒤에서 사기 정말 손이 이렇게 해서 보더니
0: 어.
1: 괜찮다 얘 그랬더니 어머 니네들은 어떻게 남 언니 있거든요
0: 네.
1: 니네 어떻게 둘 다 그렇게 똑같은 남자 스타일 좋아하냐 니네들 곰 같은 애 좋아한다 그랬더니 괜찮다
0: 곰 같은
1: 어,
0: 남자?
1: 왜냐면 저희 큰형님도 등치가 있어요
0: 네, 네.
1: 괜찮다 얘 그러면서
0: 네.
1: 가서 좀 뭐야 그랬더니
0: 네.
1: 저보고 저쪽으로 가래요
0: 네,
1: 인사하지 갑시다 네. 오더니 잠깐 와봐요 그랬더니 저쪽 저 아예 저쪽 가서 있어봐 내가 다 자기 사진 하나 찍게 그러는 거예요
0: 어.
1: 왜요? 그랬더니 자기 뒷모습이랑 너무 멋있으니까 저기 서 있어 내가 찍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0: 어.
1: 근데 와이프가 해줘 그래요
0: 에, 에.
1: 그래서 서 있더니 뒤에서 막 찍더라고 카메라로 근데 잘가 물어보니까 미용하시는 분이래
0: 네.
1: 근데 남자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찝적이라는 표현이 맞나? 하여튼 그래서 와이프가 깔깔대고 나 막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0: 아.
1: 근데 나 처음 봤어요.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만지면서 막 털어봐봐 막 이러고.
0: 어, 그랬어요. 어,
1: 일반 남자 그랬으면 너 뭔데 반말이야 이럴 텐데 그분이
0: 굉장히,
1: 너무나 편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어 막.
0: 어, 저도 있어요 가까운 분.
1: 그래서 저 가깝진 않아요.
0: 제가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번 재워드렸어요. 왜냐면 여자나 마찬가지니까.
1: 아, 그건 뭐. 아니 뭐 그분이 그런 취향이든 아니든. 주무실 수 있지.
0: 그렇죠, 뭐.
1: 네?
0: 그렇지.
1: 내가 그냥 그 질문 할까 보다.
0: 아, 아, 거실에다가 괜히 침대를 놨어.
1: 거실 침대가 어디 있어요?
0: 응?
1: 손님.
0: 아니 여차하면 밑가사 속가사 이래가지고
1: 아,
0: 나도 어디
1: 미카사,
0: 가면 재워주니까 나도 LA 다 와. LA 오면 내가 다 재워줄게.
1: 약간 아지트 느낌으로.
0: 그랬거든요. 어. 아니 어디 가든 이제는 밑가사 속가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오픈을 해놨어요.
1: 네. 네. 야,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0: 네.
1: 이렇게 개방적인 분이십니다.
0: 네. 네. 근데 고양이도 봐줘야 돼.
1: 그치, 아유,
0: 제가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1: 네.
0: 저는 이제
1: 잠깐 일 가실 때
0: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휴가를 안 갔잖아요.
1: 네.
0: 겨울까지 안 가려고요. 그때 이제 스키 타러 어디 가면
1: 어.
0: 방 쓰세요 일주일 대신 고양이만 봐주세요 이런 거 좋잖아요.
1: 아 좋죠.
0: 그리고 그런 게 아는 사람이 연결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 잘 됐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놀고 뭐 이런 네트워크 있어야 될 것 같아.
1: 굉장히 자유분방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네. 자 아무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에도 저희가 수요일날 코너가 있죠.
0: 네 바로
1: 탱자 그라사들.
0: 오늘 우리 후니 탱자가 뭘 준비하셨을까?
1: 네, 오늘은 간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네. 득롱망촉.
0: 아, 우리가 네. 오늘 전기세 절약한다고 제가 일부에 불을 반만 하나, 켰는데
1: 네, 반만 켜졌죠.
0: 그냥 안 보이시면 불 켜셔도 돼요.
1: 아니,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자, 득롱망촉.
0: 네.
1: 현지어로 뜬롱망촉.
0: 자, 이런 한, 말이 있어?
1: 그러니까요. 얻을 득자. 득실할 때 득자, 그다음에 농서지방이라는 이름의 롱, 그다음에 바라다 망,
0: 네.
1: 그다음에 총나라 촉이에요.
0: 오.
1: 뜻은 하나를 얻고 나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탐낸다.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표현할 때 등롱망촉이다.
0: 등롱망촉. 발음도 어렵다.
1: 그러니까 이거는 현적어 더 쉬워. 등롱망촉.
0: 등농망촉.
1: 네, 뒷얘기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 후안에 세운 광무제 유수 시대 이야기입니다.
0: 유수 시대.
1: 중국 서쪽에 농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촉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무제가 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촉까지 가려면 농서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농서를 먼저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산세가 험하고 저항이 강했습니다. 병사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겨우겨우 막 지쳐서 힘든데 겨우겨우 농서 땅을 겨우 이겼어.
0: 네.
1: 그래서 겨우 농서 지역을 드디어 광무제가 손에 넣었습니다.
0: 네.
1: 병사들이 환호하죠. 와 드디어 끝났다. 이 긴 전쟁이 드디어 우리가 농서를 이겼다. 이제는 집에 가자. 고향 가서 그리운 가족과 품에 들어가서 놀자 쉬자.
0: 네 얼마나 좋을까.
1: 이제 막 자기들 신났어. 근데 광무제는 이미 딱 끝나자마자 눈은 서쪽을 보고 있는 거야.
0: 어디 또 다른
1: 총나라
0: 때를?
1: 옆에 있는
0: 아,
1: 촉.
0: 저거까지 자, 먹고 싶구나.
1: 이제 농서를 얻었으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촉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병사들은 이미 하나를 너무 힘들게 농서를 차지해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0: 집에 얼른 가고 싶은데
1: 가고 싶은데 광무자는 아니지 이거 먹었으니까 바로 옆에,
0: 옆에
1: 걸
0: 것도
1: 먹어야지,
0: 먹어야지.
1: 여기서 야. 바로 농을 얻고 촉을 바란다. 특 농망촉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요.
0: 특 롱망촉.
1: 결국 이게 예전 얘기가 아니에요. 요새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아, 내가 정말 잠 편하게 다리 뻗고 잘고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를 구합니다. 아파트 아, 방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투베드를 구해요. 아, 내 집이 있으면 좋겠어. 내 집을 구합니다. 내 집이 있는데 아, 또 한 마당도 있고 넓은 3층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본인의 그거를 더 큰 걸 원하게 되는 거죠.
0: 네.
1: 아유, 처음에는 걷는 게 힘드니까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네.
0: 네.
1: 자전거 있으니까 아, 낡은 차라도 하나 있으면 낡은 차 있으니까 아, 이거 말고 스포츠카 있었으면
0: 와,
1: 또 스포츠 생기면 그죠? 또 나도 막 2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차가 있으면 이게 사람이 참 능력이라고 그래요.
0: 네.
1: 없는 것에는 불만을 쉽게 느끼는데 이미 가진 것에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익숙해지는 능력.
0: 맞아요. 정말 네. 미국에 왔을 때 조그만 방에 살면서 어우 저기 위층에 어우 저렇게 베란다 있고 저런 집에 살면 너무너무 진짜 좋겠다 이랬는데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 보면 또 그 눈이 높아져 있어.
1: 눈이 높아져요. 사람이 아유. 또 다운그레이드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번 자기가 이걸 얻었으면 그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0: 그래서
1: 욕심이 끝이 없어.
0: 탈탈탈 털려서 밑바닥에 다시 가봐야 아이고
1: 아 그때가 좋았구나 그러는 거지. 그렇죠.
0: 무엇이 중한디.
1: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자 평생 옆에 있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네. 그 옆에 것만 보다가 네. 이미 내 손에 들어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등롱망초.
1: 등 우리 홍소령님께서 등롱망초 한자까지 써주셨어요. 이야.
0: 그러니까 순이랑 순이를 얻었는데 옆에 영자를 또 바라는 거 그 마음이.
1: 그거는 다른 사자성어죠. 그거는 다다익선.
0: 다다익선. 아,
1: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근데 우리는 진짜 등록망쪽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진짜 네. 그래. 우리는 바보같이 살고 있어요.
0: 아, 뭐 하나 하면 내 손에 쥔 거.
1: 어, 그거에 대한 행복과 감사함을 알아야 그 되는데.
0: 알아야 돼. 요걸 알고.
1: 맞아요.
0: 괜히 막 딴 데서 찾는 거지.
1: 와이프 듣고 있나? 등록망쪽하지 말라고.
0: 네. 어, 뭐 좀 요즘 잘해줬나 보죠?
1: 요새요? 아니 잘해주려고요 이제.
0: 네.
1: 어, 아무튼.
0: 네.
1: 뭐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죠? 하나 더요?
0: 네,
1: 하나만
0: 네.
1: 하면 되죠?
0: 자 우리 여기서 네. 노래 하나 듣고 와요.
1: 어떤 거 들어갈까요?
0: 치키치타.
1: 치키치타?
0: 왜 이 노래 그렇게 듣고 싶어?
1: 왜 갑자기요?
0: 몰라요. 치키치타.
1: 그럼 들어야죠.
0: 아바. 에바?
1: 네? 아빠가 부릅니다.
0: 치키치탕.

0: 티키타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1: 티키타카는 아는데.
0: 티키티 어.
1: 티키타카.
0: 제 친한 언니의 세상을 떠난 개의 이름이 치키치타였어요.
1: 아 진짜요?
0: 치키치타가 이게 작고 귀여운 소녀.
1: 소녀?
0: 어린 친구야. 애기야. 애기야 이거지.
1: 잠깐만. 네. 치키치타가 귀여운 소녀라고요?
0: 네. 작고
1: 그럼
0: 귀여운
1: 치타가 소녀.
0: 소녀예요? 치키가 또 뽑기 또
1: 조금만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치타가 소녀란 뜻이잖아. 아닌가?
0: 어린 친구.
1: 가자 응? 치타. 이거 타잔.
0: 치타가 아니라 티타. 아무튼 이 노래가요.
1: 치키치타 미고.
0: 이
1: 세뇨리타.
0: 이 노래를 네. 그 세계 어린이회의 UN 본부 유니세프 자선 콘서트에서 처음 선보였대요. 그리고 나서 아바 멤버들이 이 노래에서 발생하는 음원 수익금. 저작권 수익의 네. 50%를 네. 유니세프에 연구 기부하기로.
1: 와. 연구 없다.
0: 응? 네. 연구. 영구적으로.
1: 네, 와. 응? 하여튼 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펼쳐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0: 이 노래 너무 따뜻하잖아요. 위로하는 노래.
1: 아, 또 이렇게 된다니까 또 많이 수익금을 내드려야겠네요.
0: 그래요. 많이 네. 들어야 돼.
1: 좋아요.
0: 그래가지고 저기 화면에 아까 보시고 깜짝 놀랐는데 네팔에
1: 그러니까요.
0: 홍수 난 거. 야.
1: 뭐, 진짜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사상자도 많은 것 같아서.
0: 진짜,
1: 뭐
0: 진짜 네팔 사람들이 너무 네, 좋아요. 저 갔잖아요 네팔.
1: 네.
0: 근데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참 좋았고.
1: 그렇죠.
0: 그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은 더 좋아. 근데
1: 그렇죠.
0: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산에 그 빙하가 녹아내려서 삼해 그 거기서 쓰나미가 발생하잖아요. 그 호수가 터져가지고.
1: 그러니까 플러드가 진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에나파 그러니까 호쇼핑 월드님께서
0: 네.
1: 하느님 얼굴보다 근무 중 발을 찧었대요. 발을 찌으셨대요.
0: 왜요?
1: 제 얼굴 보다가
0: 왜?
1: 눈이 너무 눈부셨던 거지. 아니 근데 발을 왜 찌으시지?
0: 어디에다가
1: 본인은 너무 기분 나쁘다. 이치기 발 밟았나 그냥.
0: 특히 새끼 발가락 어디에 찌으면 너무 아파. 그래서 모서리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1: 그 고통은 당해본 자들만. 네.
0: 내일이 바로 보름입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그 자기 응? 지자기
1: 자기장?
0: 장이 굉장히 지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자기.
1: 누구 자기요?
0: 지자기.
1: 우리 자기?
0: 아니 지자기 경보래 이게.
1: 지자기가 땅에, 뭐예요?
0: 땅에 어떤 자기 장이 이제 지자기.
1: 아 그래요?
0: 지자기.
1: 약간 어쩐지 내가 어제부터 좀 어지럽더라.
0: 그래가지고 네. 내일을 하고 모레까지.
1: 내일하고 모레까지?
0: 그래서 어떤 우주의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막
1: 야!
0: 역변적인 때예요.
1: 기를 좀 받아야겠구먼.
0: 기를
1: 받아야겠구먼
0: 있고,
1: 그래.
0: 네. 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는.
1: 에이, 안 나요 안 나요.
0: 괜찮아요. 뭐
1: 로또나 사야겠다.
0: 로또나 사야 돼.
1: 그러니까.
0: 그래서 오늘 네? 덥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거 하기로 했죠.
1: 약간 그 여러분께 약간 서늘함을 드리기 위해서 너무 더우니까. 남양 특집. 한번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개인이 정말 느끼 당했던 실제 네, 얘기만
0: 약간 오스스한 영혼 얘기라든가 귀신 얘기?
1: 뭐 그렇죠. 약간의 그런
0: 아니 한훈 씨는 어떻게 그런 경험이 많아요?
1: 그냥 있어요. 신기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0: 저도 있어요.
1: 네. 근데 저는 뭐 뭐를 막 해코지를 당하고 이런 건 아닌데
0: 네.
1: 굉장히 좀 무섭게
0: 벌써 듣고 싶어.
1: 제가 사실 그래요. 어릴 때 그 공포 영화 진짜 좋아했어요.
0: 네.
1: 광이었어요. 친구들은 맨날 그거 보고 밤에 그거 보고 운전하고 가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겪은 다음에
0: 네.
1: 공포영화를 못 봐요.
0: 아,
1: 진짜로.
0: 진짜?
1: 네. 제가 일주일을 시달렸어요.
0: 진짜? 근데, 얼마나 듣고 싶어.
1: 근데 이게 만약에 저 혼자 했다면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네가 뭐 헛것을
0: 그치,
1: 아니면
0: 그치,
1: 잘못 네가 피곤했나 보지 꿈이야
0: 맞아.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응.
1: 저는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똑같이 일주일을 경험했습니다.
0: 헉.
1: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만이 그게 아니라 그 형도 그 형도 평생 얘기라고 살 거예요 아마.
0: 저도 혼자만 네. 겪은 게 아니라 제 옆에 점돌이랑 같이 겪었어요.
1: 아 근데 그거는 말 못하니까 얘가
0: 짐수 아니 걔를
1: 못잖아.
0: 무시해?
1: 무시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지
1: 증빙 아닌데 이거는 저는 증인이 있으니까
0: 하여튼 싸고 치는 증인이 있어 어떻게
1: 뭐, 그
0: 여러분도
1: 판단은 여러분들이
0: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의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혹은 네. 어서 들은 재미난 으스스한 무서운
1: 재미난
0: 얘기가 있으시면
1: 네.
0: 아 재미나고 무서운
1: 네.
0: 얘기가 있으시면
1: 네.
0: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RS1650 카톡 아이디
1: 네.
0: 그리고
1: 뭐 저 유튜브 실시간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0: 네.
1: 아니면 뭐 전화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0: 네.
1: 그렇죠. 유튜브나
0: 네.
1: 아니면은 저희 카톡으로
0: 네.
1: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레디오 서울 1650.com
1: 네.
0: 이해가시면
1: 아 유튜브요? 네. 네. 라디오 서울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유튜브 실시간 보기 바로 버튼 있거든요.
0: 네. 근데 그게 들어오셔서. 전화기에서는 안
1: 전화기에서 자, 아니 근데 보일 수 있어요. 라디오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0: 라디오로 가서
1: 이게 좀 보기 힘드니까
0: 뚜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어떤
1: 그러면 그냥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라디오 서울 1150 찍으시면 바로 라이브가 방송. 떠요.
0: 네. 거기서 함께 나누시면 네. 되겠어요.
1: 자, 우리 럭키비키 님. 남양 특집의 끝판왕은 전술의 고향 내 다리 내놔라. 이거 뭐 언제적이야 이게?
0: 어 맞다.
1: 그놈의 다리를 그만 좀 내놓자. 이건 이거는 정말 우리 아, 옛날 그 막 피날 때부터 했던 얘기 너무 옛날이야.
0: 내 다리 내놔
1: 얘기야.
0: 말고
1: 내 다리 내놔.
0: 옴녀야 뭐 옴.
1: 내 다리 내놔.
0: 금녀야 뭐 이런 거 있는데.
1: 그게 뭐예요?
0: 무슨 이렇게 귀신이
1: 옴녀야.
0: 옴녀다 옴녀. 옴 옴녀야.
1: 용녀 용녀. 그럼
0: 말
1: 용녀.
0: 그 옴녀 말고 옥 구수록 옴녀. 옥녀야 뭐 이런 귀신이 있었는데
1: 굴지 마라 아그치 오빠가 있다고요? 뭐야
0: 옥녀인데 옥녀랑 옥녀나 옥녀나 똑같구나
1: 용녀도 있죠 야 용녀 용녀 야 용녀 아니 내 다리 다리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진짜 체험담
0: 체험담
1: 체험담 근데 그거 잠깐 광고 듣고
0: 정말
1: 와서
0: 정말 좋은 체험담 우리가 뽑아서 선물도 드릴게요
1: 제 것 좀 네. 주세요
0: 네
1: 내가 아니, 무조건 1등 할걸
0: 진짜 괜찮으면 내가
1: 무조건
0: 드릴게.
1: 1등이죠
0: 좋아 좋아 좋아
1: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1: 엘레코레타운 플라자로 이전할 안경에게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결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yeah, yeah, yeah.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어린이 여러분,
8: 그런 분위기 하면 안 되죠.
7: 내가 이거 자꾸 트는 게 네. 우리 하늘 씨가 이런 걸 어색해하잖아, 어린이. 아니
8: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런 거.
7: 우리 홈쇼핑 월드님이 팀자님은 네. 어우동, 한우님은 별광새.
8: 뭐야?
7: 마음에 든다. 어우동과 별광새.
8: 보면은 우리 월드님은 항상 우리 미옥 씨, 팀자님은 항상 좋고 막 굉장히 그...
7: 아니 별광새 너무 좋지 않아요? 변광새 여러분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별 반짝반짝 이거... 별광새 별광새 네. 별광새
8: 별게다 광새네. 네, 좋아요. 그냥 자. 흰쌀밥만 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요. 흰쌀밥에 고깃국만 주신다면.
7: 아니 그러니까 에로비디오 제목 아시죠?
8: 진짜 웃긴 거 알죠?
7: 네, 네. 마님 아니, 네? 해봐요.
8: 뭔데요? 마님 뭐가 있어요?
7: 네.
8: 아 제가 지금 하는 거 하라고?
7: 에로 비디오 제목이.
8: 어 저는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알아요.
7: 마님, 마님 아세요 그거?
8: 아니요 몰라요. 그건 뭔데요?
7: 왜 돌쇠만 밥을 넣어주시나요?
8: 처음 들었어 이거.
7: 아 그 에로 비디오 있어. 돌쇠만 왜 밥을 넣어주시나요? 응?
8: 아 이거 재밌다.
7: 아는 것도 뭐 있어 지금?
8: 목표는 형부다.
7: 응?
8: 목표는 형부다.
7: 아 목포,
8: 원래 목표는 항구단데
7: 목표는 항구다.
8: 목표는 형부다.
7: 아 그건 너무 그렇다.
8: 곧세우마 금수나.
7: 어? 곧세워라.
8: 곧세우마 금수나. 나 이거 듣고 너무
7: 웃겨. 아, 네 진짜 남자들은 너무 힘들겠어요.
8: 아 그럼 그쪽으로 가지 마요.
7: 세워야 되잖아.
8: 아, 그 얘기하지 마. 그냥
7: 우리가 진짜
8: 웃고 넘겨 그냥.
7: 아 진짜 불쌍해. 네? 너무, 우리 여자들이 잘해줍시다.
8: 네. 네.
7: 그래요?
8: 네.
7: 언제
8: 종료. 나 이거 한번 할까?
7: 곧세우마 금수나.
8: 그게 1등이었어.
7: 이게 제일 웃겼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8: 이게 원래 원제 아시죠?
7: 네, 네. 네. 뭐예요?
8: 원래 원제가 뭐지? 금순한데?
7: 굳세워라 금순아.
8: 굳세워라 금순아.
7: 그래. 어, 그거를 네. 굳세워라 금순아.
8: 아무튼 그래요.
7: 아 우리 저기 아, 무서운 얘기.
8: 우리 무서운 얘기 해야 돼.
7: 분위기 한번 잡아볼게요. 분위기 잡아볼게요.
8: 잡아주세요.
7: 예 분위기 잡아.
8: 아, 불안할 걸까?
7: 어, 불안. 확 다 꺼 다 꺼. 어머 깜짝이야.
8: 아 뭐야 이게 노래 겹쳤어.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실화입니다.
7: 우리
8: 잠깐만
7: 별강새 별강새
8: 태극기를 꽂으며 야 이게 뭐야 태극기를 꽂으며 어디 있어.
7: 자, 아니 그게 원래 뭔데
8: 태극기를 휘날리며
7: 태극기를 휘날리는데 태극기를
8: 아니 이것도 뭔가 약간 순화시킨 것 같아.
7: 아니 꽂는 게 뭐 어때서 아니, 왜 그거 같아,
8: 갖고 그러니까, 순화시킨 것 같아 이게 뭔가 아 됐어요. 어. 아, 근데 너무 웃긴 상상하니까
7: 꽂는 거 갖고 뭐 그렇게 태극기를 꽂으면 왜 어때서.
8: 아 근데 그 영화 자체가 되게 슬프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영화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금방 온다 했잖아요. 막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약 장면이. 근데 태극기를 꽂으면 이렇게 너무 웃기잖아. 알았어요. 자 다시 분위기 잡을게요.
7: 슈라입니다. 우리 별광새.
8: 일단은 짧은 걸 먼저 분위기 때문에 네. 짧은 거 볼게요.
7: 네.
8: 제가 그 30대 초반이 20대 아 20대 후겠다. 20대 후에 후말에 이제 어느 날. 아는 형님이 여기 사시다가 오래 사시다가 한국을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7: 네.
8: 그분이 이제 미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저랑 또 다른 형이랑 또 다른 누나 네 명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술은 안 먹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야 우리 오랜만에 베가스나 갈까? 이러는 거예요.
7: 갑자기 베가스로 재재.
8: 왜냐면 그 형은 어차피 놀러 왔으니까.
7: 근데 주말이었거든요.
8: 내가 딱 되게 친했어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술을 시키려다가
7: 네.
8: 어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7: 네.
8: 어 그럼 술 먹지 말고 베가스를 가자.
7: 가서 먹자.
8: 그렇게 된 거예요. 젊은 애들이니까 뭐
7: 네.
8: 그 형이
7: 어 그럴 수 있어.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셔. 예,
8: 그래봤자 그 형 30대 네. 중반이었으니까 뭐.
7: 네.
8: 그래서 네 명이 그냥 밥 먹다가 제 차로 그냥 간 거예요.
7: 어, 나도 그거 한번 해보시다. 밥 먹다가 야 베가스 갈까? 가자.
8: 어 주말에 그 어릴 때는 할 수 있었죠.
7: 어릴 때.
8: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7: 네.
8: 이제 옆에 그 둘째 형이 타고
7: 네.
8: 뒤에 이제 그 제일 한국에서 오신 큰 형이 타고
7: 응.
8: 누나도 옆에 타고
7: 응.
8: 넷이 운전하고 쫙 갔습니다.
7: 어.
8: 근데 밥 먹고 이제 가다가 길이 좀 막히고 해서 좀 길이 막혀서 좀 늦어졌어요 시간이.
7: 응.
8: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다 잠이 든 거예요.
7: 어, 뭐 나만 운전하고.
8: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노래 듣고 막 얘기하고 하다가
7: 응.
8: 다들 자고 하니까
7: 응, 응.
8: 조용히 갔어요. 조용히 밤에 가다가 심심하잖아,
7: 응.
8: 졸리잖아요.
7: 응.
8: 음악을 틉니다.
7: 어.
8: 그 음악을 탁. 그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잔잔한 여자 가수가 부르는 그런
7: 네.
8: 발라드를
7: 어.
8: 제가 듣고 있었어요. 다 운전하고 있는데 분명히 조용히 다 자고 있었는데 뒤에 누나가
7: 어.
8: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야.
7: 응.
8: 그래서 아 누나 깼구나. 근데 누나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런 개똥벌레 이런 노래면
7: 네.
8: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7: 누나가.
8: 허밍으로.
7: 어.
8: 그래서 어, 이 누나가 그냥 같이 부르네. 그 나는 같이 모여서 노래 한 두세 곡 듣다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 내가 들은 거 다 따라 부르니까 그래서 누나 이 노래 알아요? 그러고 봤어요.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냥 그러고 갔어요.
7: 어 나서는 누나.
8: 가다가 중간에 그냥 휴게소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7: 네.
8: 안 쉬고 휴게소 화장실 간다고 잠깐 세웠어. 그리고는 형이 야 내가 운전할게.
7: 네.
8: 내가 괜찮아 내가 운전해도 돼. 너 안 졸리냐?
7: 응.
8: 어 괜찮아.
7: 아, 다들 자고 훈이 탱자 너무 착해.
8: 그래서 내가 오다가 아 근데 누나 아까 누나 언제 깼어요? 그랬더니 어 미안해 계속 자 미안해서 아니 누나 언제 깼어? 딱 계속 잤는데 그러는 거야. 아까 누나 노래 따라 불러 줬더니 무슨 노래? 자긴 잔 거야. 근데 난 분명히 뒤에서 여자가 노래를 세 곡을 따라 불렀어요. 자 이러고 끝났으면 그냥 말겠지.
7: 네.
8: 요게 첫 번째 저의 경험입니다.
7: 어.
8: 그래서
7: 아,
8: 어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밤에 혼자 퇴근하고 밤에 운전 착 하고 왔어요. 그때 제가 살 때인데 오렌지 카운티 살고 있었고 LA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밤에 노래를 틀는데 또 뒤에서
7: 혼자 갔는데?
8: 따라 부르는 거예요.
7: 어머.
8: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이게 사람이 운전하다 밤에 진짜 무섭잖아요. 뒤에 못 봐요.
7: 그럼요.
8: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프리웨이에서
7: 어머나
8: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7: 어떻게.
8: 창문을 다 열었어요.
7: 어.
8: 그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7: 어.
8: 창문을 열고 힙합 노래 틀고 이 빵빵 틀면서
7: 네.
8: 그리고 갔어요. 너무 무서워요. 담배 피면서 그 다음에 제가 차를 팝니다. 왜? 뒤에 자리가 있는 차가 싫어서
7: 계속,
8: 무서우니까
7: 그치.
8: 이 사람 그래서 그 핑계로 제가 스포츠카를 탔어요.

0: 운전하고 갑니다. 너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래를 틀었어요. 틀면 안 됐어. 노래를 틀었는데 내 차는 뒷좌석이 없는 차입니다. 그죠? 뒤가 그냥 막혀있는 차예요.
1: 네.
0: 또 누가 흥얼대요. 노래를 틀는데 여자 노래만 나오면 제 바로 귓가에서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15번 풀에서 깜깜한데 혼자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세울 수도 없고 너무 무서운 거야. 옆에서 부르니까
1: 15번 거기 그 희한한 엑시트 있잖아요. 그쵸. XXYYZZZ지직스.
0: 네.
1: 그 왜 이름이 거기 이렇게 나왔대요?
0: 몰라요. 지직스. 그 옛날에 LA 그 클럽도 있었어요. 지직스. 근데 그거는 베가스에서 딱 1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넘어섰죠. 100마일은 넘어간 다음에
1: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너무 무서운데 이게 제가 노래를 끄면 나한테 말을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심결에.
1: 어머.
0: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사람이. 너무 무서워. 노래를 끄고 싶은데 따라 부르니까 이 노래를 끄거나 딴 노래를 틀면 나한테 말을 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어머, 그럼 미치는 거지.
0: 막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보면 생각하면서
1: 꺼보지 그랬어.
0: 내 목소리 들려? 막 이런 거 할까 봐. 어떡하지 어떡해. 무서워서
1: 전화. 나 소름 돋았어. 어떡해. 추워.
0: 전화를 막 걸어요. 근데 그때 이미 12시가 넘었어. 막 걸어서 한 놈이 받았어. 내 친구가 한 놈이. 걔랑 3시간 통화하면서 왔습니다. 전화 블루투스로 딴 거 안 들리게.
1: 어머나 어머나 그랬군요.
0: 야 제발 전화 끊지 말아줘.
1: 그 후로 들은 적 있어요?
0: 그 후로 딱 한 번 소리는 안 들었는데 한 번 들은 적도 있는데 듣다가 나중에는 어떤 거 있었는 줄 아세요? 프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창문을 노크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순간 옆에서 이러는 거야.
1: 유리창을?
0: 근데 저는 순간 옆에서 누가 이러니까 내가 로컬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로컬에서 차를 이렇게 빼고 있는데 누가 이래갖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중간에 야 나 먼저 갈 거리야 기다려 이러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난 프레이 반응 운전하는데 누가
1: 프레이인데 누가 누가 어떻게 쳐?
0: 그래서 나 순간 내가 어머나. 로컬인 줄 알고 옆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봤는데 프리웨이야. 당연히 아무도 없죠. 너무 무서워. 창문을 또 열립니다. 노크 못하라고.
1: 아이
0: 진짜요? 이게 싫어요.
1: 환청 아니야 환청.
0: 아 근데 환청도 한두 번이지 노래까지.
1: 그렇죠.
0: 근데 요거는 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짧은 거예요. 여러분.
1: 또 있어요? 아, 저, 내일 또 들려줘. 저는 너무 재밌다.
0: 저 이거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일주일씩 달린 거는 이건 증인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승경절이 완벽해 스토리가.
1: 그럼 어떻게?
0: 일주일씩 달렸는데 마지막 날까지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를 안 믿었던 사람이 믿게끔 만들어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느끼는 거기까지. 네.
1: 그랬군요.
0: 근데 그것 따라서 우리 짧은 시간에 아니 미옥 씨는 다른 건 없는데 영을 봤다는.
1: 아니 나야 뭐 저승사자.
0: 저승사자를 봤다. 그거 어떻게 봤어요? 이거 해주세요 얘기.
1: 진짜.
0: 아니, 근데, 말씀해주세요. 궁금해 진짜.
1: 아니 진짜요.
0: 아니 근데 그럼 저승사자 어떻게 알아요?
1: 그 본인의 얘기. 내가 너무 아플 때 누워 있는데 저기 그 현관에서.
0: 네.
1: 어두운 두 검은 물체가 그게 이제 막 이렇게 가슴은 안 보이지만
0: 네.
1: 아 진짜 죽음의 사자는 어느 날 내 문을 노크를 하는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0: 모습이 보였어요?
1: 네. 이렇게 검은
0: 형체?
1: 형체로.
0: 그러니까 눈, 코, 입은 안 보이는데 형체가 두 명이
1: 둘셋 되는 것 같아.
0: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1: 아니 누워있는데 나 이제 잡혀가는 거지. 근데 이제
0: 아니 얼마나 아팠길래 그게
1: 그때 그랬어요. 마루에
0: 네.
1: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겨울마다 오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늘 거기에 늘 함께 있었던 그런 기운이 있으셨는지 어머니 아버지 영이 하얀 걸로
0: 뭐야 이게 더 무서워.
1: 우리 엄마가 미호가 그러는 거야.
0: 와.
1: 정신 차리라고 미호가 그 짐도 아주 쟁쟁해요. 그러더니 그 하얀 영이 그
0: 검은
1: 물고 그 기운을 확 물리쳐줬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아나 살았구나 그때 느꼈는데
0: 와,
1: 중요한 거는
0: 와.
1: 저만 제가 헛것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점돌이가 미친 듯이 울었어요.
0: 여러분 점돌이는 참고로 미옥 씨가 같이 함께하는 반려묘입니다. 고양이.
1: 에용.
0: 네. 걔가 어때요?
1: 걔는
0: 울었다고?
1: 원래 울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요즘은
0: 홍도구나. 네.
1: 아니 집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 저는 고양이들이 막 에용 하고 막 그 발정나무
0: 안칼진
1: 그런 줄 알고 너 우리 집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아파트니까
0: 네.
1: 울면 안 돼.
0: 나 하나로 좋게 두 명이면 안 돼.
1: 울면 안 돼. 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울지를 않아. 밥을 안 줘도 안 울어요.
0: 말을 해요? 밥 좀 주소.
1: 아니야. 그냥 와서
0: 그거 너무하네 그거.
1: 머리를 부딪혀. 그게
0: 아 울진 않고.
1: 얘는 뭐 안 울어요.
0: 진짜 순하다.
1: 근데 그날 엄청 우는 거.
0: 허공을 보고요?
1: 그쪽을 보고.
0: 아, 현관 진짜?
1: 문 쪽을.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도 어머 나만 본 게 아니고 진짜 쟤도 봤구나.

0: 고양이를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1: 근데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제가 그 아는 언니 미션 비어 네, 거기서 네. 어?
0: 거의 뭐 감금 수준으로 몇 시간을 감금 당했다가
1: 근데 그 집에서 밤에 그렇게 오는 거야.
0: 누가요? 점돌이가?
1: 그 집에 영이 있는가 봐. 뭔가 있는 걸 느꼈어 나.
0: 진짜요? 느끼셨어요? 네, 어떤 네. 느낌? 예를 들면 뭐 싸 있어요?
1: 그건 아니지만 뭔가 스피릿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거기 그러니까 언니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 시니어 리빙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먼저 사시던 분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어서 깜짝 놀랐었고.
0: 근데 이런 영을 느낄 수 있는 게 저도 저는 지금 어머니 댁 제가 살았던 어머니 댁 미국에 네. 터스틴에 있는데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하필이면 2층에 잠시만 되죠. 3분짜리
1: 괜찮아요.
0: 2층에 구조가 좀 복잡한데 안방이 있고 2층에 우리가 거실이 하나 더 있고 그 옆으로 양쪽으로 방이 있고 화장실을 딱 이렇게 우리가 좀 구조를 꾸며놨어요. 어쨌든 2층에 거실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거실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썼어요. 제 방으로 옛날에 근데 저희 형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건너편 방을 쓴 거예요. 뭐 한 1년 있었나? 그러면서 어학연수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은 형대로 전 저대로 이제 각자 일상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이 인간도 술을 먹고 네.
1: 한시들이 술 좋아요.
0: 네, 그때 제가 한 2시쯤 들어왔는데 그 형이 제가 들어오기 한 10분 전에 들어온 거야.
1: 네.
0: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그 거실에 앉아서 제가 딱 들어오니까 보면서 야 앉아봐 딱 그래요. 왜? 이 형도 취했어. 야 우리 이렇게 한잔하자 그러면서 술을 갖고 와서 이제 좀 아쉬우니까 둘이서 한잔하자 해서 둘이서 술 꺼내갖고 불도 꺼놓고 거실에서 발코니 문 열어놓고 담배 피면서 둘이서 막 술 20대 때 막 마신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소파에 이제 저희 소파 D자로 돼 있거든요. 이쪽에 전 이쪽에 앉았는데 형이 술을 너무 취해갖고 막 먹다가 제 방 쪽 불 다 꺼졌는데 쓱 보더니 뭘 봐 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야 그런데 가만히 완전 취했어요. 뭘 쳐다봐 자꾸 이씨. 근데 야 뭐 계속 혼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야 저기 저 기재배가 날 째려보잖아 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뭔 소리 하는 거야 했더니 순간 형이 제 방보다 갑자기 정신이 든 거야. 와 그랬더니 저 옆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제 방에서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근데 아 그 얘기를 해도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하필 내 방에 근데 진짜 그 얘기 든 다음부터 제가 그 방에 자는데 그 다음날 밤인가 그날 밤 창가 옆에 달빛이 살짝 비치는데 하얀 여자가 딱 웅크려 앉아있는 게 제가 본 거예요. 창가에 딱 웅크려 앉아서 저도 쳐다보는 게
1: 어머.
0: 너무 기분 나쁜 거야.
1: 네.
0: 너무 무섭고 뛰어나서 거실에서 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누구한테 받은 커피나무가 있었어요. 되게 조그만 커피나무인데 아시다시피 커피나무는 웬만하면 잘 살아요. 그냥 그 직상에서도 안 보여주면 얘가 다음날부터 시름시름하더니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1: 어머.
0: 그리고 어떤 식물을 갖다 놔도 다 말라 죽었어요. 제 방에 갖다 놓으면. 근데 말라 죽어가는 놈을 제가 마당에다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앞마당에 그냥 땅 파서 그냥 심으면 잘 자라. 지금도 그 놈이 한 놈에 있는데 말라 죽었지. 와이프가 증인이에요. 말라 죽어가는 놈은 왜 죽어가냐 그러면서 앞마당에 그냥 제가 그냥 던지듯이 심었는데 지금은 그 나무가 됐어요.
1: 어머나.
0: 그러니까 그 방만 가면 말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말라 죽겠는 거야. 잠도 못 자고. 스님이 오셨습니다. 집을 싹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1: 어머.
0: 그래서 뭐라 하시더라고.
1: 네.
0: 그다음부터 잠 잘 잤어요. 어머니가 부르셨거든요.
1: 일부러?
0: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 쪽에 그쪽에 있으셨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느끼셨나 보지.
1: 아 그렇구나.
0: 그때 지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
1: 하긴 뭐 이 세상은 다 그 에너지가 돌고 돌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1: 누구 막 먼저 가신 분도 그냥 떠났다가 아니고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또 만나는 그게 있는 거
0: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할 거자는 것도 없어 사실. 근데 제가 다음번에 해드릴 얘기들은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1: 어머 네. 기대돼.
0: 왜냐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도 베트남 가서 그런 일 보고 있어.
0: 베트남이 원래 그런 거 많아요.
1: 귀신이 많대요.
0: 베트남 많아요.
1: 난 거기 여행하는데 길에 허옇게 다 덮어놓은 거야. 교통사고 나서 거기 이렇게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0: 그 시체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1: 그냥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흰 저기로 천으로? 그냥 덮어놓은 걸 몇 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전쟁 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영이 귀신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 이 닦는데 뒤를 못 보겠는 거야. 거울 보고 우리 닦는데
0: 뭐 보였어요?
1: 막 그날 밤 잠을 못 잤죠.
0: 베트남이 참 원래 그 아름다운 여성분이 많기로 유명한데
1: 네.
0: 그 음식도 맛있고 한국분이 입에 잘 맞고 세 개가 유명하거든요. 아름다운 여성, 맛있는 음식, 그다음 귀신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하다고. 네. 저도 가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좀 와이프랑 같이 가야지.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다음에 또 기회되면 하죠. 뭐.
1: 네. 또 내일 더우면 또 앵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네. 너무 더워요. 오늘 너무 더워.
1: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운 거예요. 시원하다. 그래요? 오늘 지금 시원했어.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0: 근데 저도 제가 겁쟁이라서 네. 제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네. 게 하면 제가 더 무서워. 또 생각 나니까 더 무서워요.
1: 아니 그래가지고 더 시원했어요.
0: 아 이거 싫은데.
1: 우리 튼튼하고 씩씩한 후니탱자가 그런 또.
0: 저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갖고 혼자 집에 있으면요 비 오기를 때 문을 못 열어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문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문 열면서 이렇게 정권 찌르겠어요. 문 열면 야. 그리고
1: 귀여워라.
0: 문 열면 물건 던지고 막 누가 있으면 맞아라 막 이러고.
1: 오늘 한번 그런 무서운 영화를 봐야 되겠어.
0: 아 싫어 저 그거.
1: 저는 영화관에서 한번 텍사스 체인소였나.
0: 아 그거 진짜 무섭지 그거는.
1: 그걸 보다가 도저히
0: 잔인해.
1: 못 견디겠는
0: 너무
1: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해서 영화관에서 그냥 나왔어요.
0: 보다가요?
1: 응.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0: 그런 영화 많아요. 그 오맨 같은 것도 처음에 상영했을 때 영국에서 사람들 기절하고 토하고 나왔잖아요. 막.
1: 아 그러니까. 그런 건 말고 좀 으스스한 거. 전설의 고향 같은 거.
0: 아 그것도 되게 무서워요.
1: 그런 거 좀 보면서 오늘은 좀
0: 그냥 무서운 거 보지 마세요. 그 난 정신건강에 아 난 겁이 너무 많아졌어요.
1: 코미디가 좋아. 코미디.
0: 아, 코미디가 좋아.
1: 재미난 영화 한 편에 푹 빠져보세요. 오늘 오후에는.
0: 네. 좋습니다. 금번의 시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에게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무서운 얘기한다고 불 껐잖아요. 밖에서 방금 들어와서
0: 그러니까요.
1: 불 껐었어.
0: 그러니까 불 꺼진 줄 알고 들어오셨나요? 네, 네. 켤게요.
1: 네.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5: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5: 라디오 서울 청취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1: 오빠usa.com.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엄정화의
1: 배반의 장미. 이 노래 네. 클럽에서 춤 되게 많이 따라주는데 이거.
0: 오, 잘 춘다.
1: 이거 되게 많이 춘잖아요. 크게 춤에서 옆에 전진
0: 곰돌이가 여자, 멋지게 입고 넥타이하고.
1: 아니 이 노래는요 되게 좋은 게 디스한 거 할 때 막 춤을 추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추다가 딱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가. 자연스럽게
0: 딱 찍고 가는 거야.
1: 딱 찍고 가서 같이 이렇게
0: 꽂아,
1: 추고
0: 꽂아 이제. 아까 내 태극기 꽂는다며요.
1: 금순아 조금만 기다려.
0: 아, 아니 정말. 어제 우리가 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네, 네, 네. 그 키팅
1: 캡틴 선생님이, 오 캡틴 마이 캡틴
0: 그 그 마지막 책상 위에서 올라가는 거 우리 어제 그
1: 맞아요.
0: 정답을 얘기 안 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캡틴 오 마이 캡틴이었죠.
1: 캡틴 오 마이 캡틴.
0: 그게 에브라함 네.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는 글을 그 윌리엄 워즈워드인가 그분이 쓴 시에 나와서 나온 거래요. 캡틴 오 마이 캡틴.
1: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0: 야.
1: 너 아쉽게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어제.
0: 없었습니다.
1: 다른 대사를 적어주신 분들 계시긴 했는데.
0: 네. 까르페 디엠.
1: 네. 아 근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주말에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0: 그 영화도 괜찮다. 그 영화 괜찮았어요. 네. 네.
1: 아니 근데 지금 뭐 폭염 하는데 네. 텍사스도 난리네요 지금.
0: 지금? 텍사스요?
1: 텍사스 왜요? 달라스 막 이쪽이 역대 평균이 97 정도였는데 109까지 올라갔대요.
0: 109까지 야, 최고 기온이.
1: 텍사스가 진짜 몇 번 저도 출장으로 가봤는데 와 여기도 그냥
0: 텍사스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화시 100도 이상 기록한 날이 27일이나 된대. 어떻게 자라고
1: 27일은 너무했다.
0: 데스밸리
1: 이건 뭐
0: 122도
1: 그럼 뭐 베가스도 좋지.
0: 베가스도 110도 팜데일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 107도
0: 와. 지금 오늘 LA 다운타운 101도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인타운은 9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0: 밤에도 더워.
1: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기 밤에 그 뭐라고 그래 그를
0: 열대야.
1: 열대야. 야, 너 몇 대 맞을래? 열대야?
0: 열대야.
1: 야, 이건 뭐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죠. 너무 덥잖아.
0: 아니 오죽하면 여태까지 견디다가 제가 에어컨을 다 켜서.
1: 그러니까 미옥스가 여기 사무실 아니고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은 나 추운 것 같아. 나 익숙해졌나 더 익숙해졌나 봐 이러면서 춥다고
0: 추워.
1: 에어컨도 막 끄자고 그러셨는데 긴팔 입고 긴바지 입고 오셨잖아요.
0: 네.
1: 다시 소매 없는 옷으로 갈아입고
0: 진짜 다
1: 집에
0: 벗어야 돼.
1: 에어컨까지 켜셨다고.
0: 네. 아 그리고 비치에도 폭염 경보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몰려온대요.
1: 그렇겠죠.
0: 근데 라구나 비치 백사장에서 그 비치 발리보라잖아요.
1: 네.
0: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발이 부었대요. 그리고 예년
1: 그렇게 발이 불 정도 뜨거우면 안 하는 게 기본 사람 아닌가? 상식 아닌가?
0: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는 거지.
1: 배워가면서 한 거야?
0: 뜨거워.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겠어.
1: 그래요.
0: 그리고 머리가 망치 모양인 귀상어가 출연을 했네요.
1: 응? 귀상어?
0: 라구나 비치 앞에서.
1: 걔는 아마 저거 아닐걸요? 사람을 해치지 않을걸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멕시코 근해에 살던 상어나 참치, 가오리 같은 해양 생물들이
1: 가오리 위험하죠.
0: 너무 더우니까 그쪽도 피서 온 거야 위쪽으로.
1: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애들이 저쪽으로 내는
0: 멕시코는
1: 거구나.
0: 멕시코는 더 뜨겁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야.
1: 그 친구들도 그렇구나.
0: 피서 오는 거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4피트에서 7피트까지 높은 파도, 강한 이안류가 예상이 돼요. 리커런트라고 그러죠?
1: 네.
0: 그래서 해안가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바다 찾으실 때 주의하시고 가오리 피하는 게 스팅레이 셔플. 셔플이에요. 그게 걔가 걔네들이 바닥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바닥을 질질 끌면서 야, 나 사람 들어간다. 저리 가라 하고 걔한테 미리 알려 주면서 발바닥 끌기를 하면서 들어가라고. 요즘 물리는 사람 많대요.
1: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걸 움직임을 알고 피하나 보죠?
0: 진동을 느끼고 절로 가니까
1: 그러니까 저벅저벅 걷는 게 아니라 모래를 이렇게 쓸면서 처음 알았어요.
0: 스팅레이 셔플
1: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셔플링 그 빡빡빡빡빡빡 하듯이 발재간을 부리면서
0: 그러니까 우리 정말
1: 우리 아들 태몽이 가오리예요.
0: 왜요?
1: 큰 검은 가오리.
0: 아싸 가오리네?
1: 아싸 가오리
0: 누가 꿨어?
1: 저희 장모님이 큰 회색 가오리가 바다에서 그냥 넘실넘실.
0: 어머머머.
1: 저희 어머니는 호랑이하고 사자가 같이 어머니를 촥. 그래서 어머니는 쌍둥이일 줄 알았대요.
0: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가 자기인 거예요?
1: 저희가 언니? 아니라 아니 저희 아들.
0: 자기 아들 리오. 자기는?
1: 저는 부모님 관심 없으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0: 주무시다가 그냥 자다 났어 그러시더라고.
1: 그냥 과식한 줄 알았는데 후풍 애가 나온 거지.
0: 몇 시에 났어? 글쎄 자다 났어. 잘 모르는데.
1: 관심 없으셔. 네. 노이즈네요.
0: 네. 어떻게 알아요? 어제와 다른 오늘.
1: 저 우리 나중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네. 노래 앞에 1초 2초 듣고 가사 제목 맞추는 거 되게
0: 진짜?
1: 잘해요.
0: 진짜? 네. 다음에 우리 해봐야 되겠어요. 노이즈의
1: 어제와 다른 오늘 맞나요?
0: 네. 네. 이 노래를 끝으로 저희 인사를 불러갈게요.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 또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 뵐게요.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5: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명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연방우정국의 우편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전에 수령인 정보를 연방우정국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표준화된 봉투와 기계 판독용 바코드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투표 용지는 반송될 수 있으며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는 연방 우편투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당 주도 23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는데 행정명령이 아직 주 정부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체 투표자 가운데 80% 이상이 우편투표를 이용하는 캘리포니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주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시행 범위는 추가적인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연방우정국도 법원의 승인 없이는 중간선거 전에 새 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캘리포니아주는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만으로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 절차가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입니다.
6: 남가주 전역에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산타클라리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105도까지 치솟았고 일부 지역은 11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더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는 오는 목요일 오후까지 극심한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 당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폭염에 따른 산불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인력을 늘리고 주요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했습니다. 전력회사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정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정전까지 겹칠 경우 냉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공공장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지만 공화당이 자금력과 선거 시스템 면에서 민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주한 인유권자연대 송원석 사무총장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중간선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선거자금 규모를 보면 공화당은 2억 7,700만 달러를 보유한 반면 민주당은 그 절반 수준인 1억 3,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외곽 선거 조직인 슈퍼팩 자금도 공화당이 9억 2,900만 달러로 민주당의 3배에 가까운 실탄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정당의 선거운동 자금 한도를 없애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화당은 경합 지역에 더욱 강력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최대 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방상원은 현재 판세대로라면 양당이 50석씩 나누는 구도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계 의원 재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데이브 민 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은 안정적 재선이 가능한 반면 영 김 의원은 새출연의 국방소위원장인 켄 켈버트 의원과 경쟁하고 있어 재선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송 사무총장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 강경 지지층의 방향성과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의 세력균형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7: 오늘 현지 시각으로 네팔 라스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8명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자들은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같은 회사 소속 한국인 10명도 현지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육군과 경찰로 구성된 구조팀을 현장에 파견했고 고립된 인원 구조를 위해 헬기를 급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YTN 보도, YTN 보도입니다.
8: 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8명입니다. 외교부는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작업 중이던 한국인 8명의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네팔 라스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의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또 현재는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급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네팔 정부 측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과 구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최단시간 내에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0: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9: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1: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 20년 넘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온 영주권자 여성이 추방위기에 놓였습니다. 인도 출신 벵카타 마삼세티 씨는 19년 합법 입국 후 2013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돌보러 인도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귀국이 약 7개월 늦어졌습니다. 이민당국은 장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영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샬럿의 이민 판사는 정부가 추방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가족들은 법원 결정문을 지참한 채 바삼세티 씨를 이달 11일 이민세관 단속국 사무소에 출석시켰고 이민세관 단속국은 그 자리에서 그를 체포해 조지아주 이민자 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튿날 2023년 귀국 당시 유효한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방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을 같은 사유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범죄 전력도 없고 두 딸과 손주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이 여성의 사례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추방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여왕으로 불린 돌리 파튼이 어제 8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튼은 1946년 테네시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12 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 시작해 음반 제작자와 배우 작가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며 세대와 지역 정치 성향을 초월해 사랑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한 I Will Always Love You로 컨트리 뮤직 협회 올해의 여성 보컬리스트 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이 곡은 훗날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해 1992년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가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명곡으로 남았습니다. 코미디 영화 9to5의 동명 사운드 트랙과 케니 로저스와 함께 부른 아일랜드 인더스트림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곡들입니다. 파트는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 그래미상을 모두 11개 받았습니다. 그의 음반은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 팔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계가 주목할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서 펼쳐진 이번 열병식은 전통적인 병력 행진 대신 드론과 로봇 전력으로 채워졌습니다. 무인 군용 차량 수십 대가 각종 무기를 탑재한 채 줄 맞춰 거리를 행진했고 무인 항공기들은 키이우 하늘을 집단으로 비행했습니다. 드니프로강에서는 무인 수상정이 수면을 가르며 질주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지 4년 반이 지난 시점에 열렸습니다. 유로뉴스는 이번 열병식이 미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랜 전쟁이 우크라이나군을 드론과 무인 장비 중심의 군대로 탈바꿈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를 그대로 퍼레이드에 올린 셈으로 이번 열병식은 전시 중인 국가의 현재 전력을 그대로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7: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늘 여야가 수사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일 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수사권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인석 대표는 이번 사건이 검찰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권 논리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등 경찰 조직 내 폐단을 뿌리뽑는 경찰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연일 경찰 개혁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13: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며 공세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주권이 위태로워진 배경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건 경찰의 허위종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주 실종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15: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보안수사권 회복입법에 힘을 쏟겠습니다.
14: 며칠째 이어진 공세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16: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4: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개혁이라며 사건 암장과 무단종결 등 경찰 조직 내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을 마친 시점에 경찰 불신을 키우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 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한쪽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 않게 신경 써달라며 입단속에 나섰고 개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수사권 논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7: 수사권과 저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18: 타살 위험이 없다고 딱 단정할 수 있는가?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14: 수사권 공방과는 별개로 이딴 부실 수사 논란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민주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9: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 용품에는 구급 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셜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9일 전인 이달 16일에 올렸던 것과 내용이 거의 같지만 일부 문장의 시제만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하기엔 너무 늦고가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고로 수정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로 바뀌었습니다. 게시물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부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기에 축소를 지시했다는 표현은 여건이 됐으면 취소도 가능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올린 뒤 30분 넘게 캐나다를 비난하는 다른 글도 올렸지만 시제를 손본 이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타가 나면 수정하고 논란이 커지면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 그대로 둔 것은 의도적 행동으로 분석됩니다. 전날에는 김 위원장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유화카드의 범위를 탐색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13: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항공부품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사고는 5월 21일 GKN 공장 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저장 탱크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탱크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으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고 가든그로브를 비롯해 스탠튼 사이프러스, 애너하임, 부에나팍 등 인근 지역 주민 약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닷새 동안 수백만 갤런의 물을 투입해 탱크를 냉각시키며 최악의 폭발 사태를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주민과 사업체는 올가을부터 호텔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임금 손실, 영업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상 절차는 GKN과 무관한 제3의 기관이 관리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보상 기준은 수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 주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대가로 향후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와 보상 대상 범위가 실제 대피구역 주민에 한정되는지, 인근 6개 도시까지 확대되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GKN에 대한 형사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민사상 처분을 협의 중이며 사고 대응에 나선 소방응급기관의 비용 변상과 민사상 벌금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길레인 맥스웰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맥스웰은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과 형량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은폐됐고 허위 증언이 제시됐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맥스웰은 특히 엡스타인 관련 자료 전면 공개를 의무화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에 따라 새로 공개된 법무부 문건들이 자신의 석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어제 이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새로 공개된 자료들이 맥스웰에게 적용된 혐의와 대부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맥스웰에게 불리한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판결이 옳았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맥스웰의 주장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터무니없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이후 맥스웰 측이 기대했던 반전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14: 국방부가 오늘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공청회는 사관학교 동문들의 거센 반발 속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지만 반대 측은 통합이 군의 전문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 창설 세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나 군 안팎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사관학교 동문들의 거센 반발 속에 고성과 욕설까지 난무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공청회는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오면서 몸싸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불거졌습니다.
17: 그 불량배들이 하는 거야, 이게 불량배들이. 불량배? 무슨 짓이야, 이게? 불량배라니. 어디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16: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사관학교 통합 반대 측의 항의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18: 네, 이렇게 하시면 공청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6: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학 단계부터 각 군의 전술과 무기 체계를 익혀 군의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19: 한국군은 합동군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 미래전의 핵심은 이 각각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가 하겠다는 것처럼 반죽하는 것이 아닙니다.
16: 낮은 출생률과 사관학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 인프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측은 그것이 왜 꼭 통합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21: 지금 사관학교의 교육 현실이 열악하고요. 정말 한골탈퇴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더 적합한가.
16: 공청회장 밖에서도 찬반 양측이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군 안팎에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2: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3: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길레인 맥스웰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했지만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맥스웰은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과 형량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은폐됐고 허위 증언이 제시됐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맥스웰은 특히 엡스타인 관련 자료 전면 공개를 의무화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에 따라 새로 공개된 법무부 문건들이 자신의 석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어제 이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새로 공개된 자료들이 맥스웰에게 적용된 혐의와 대부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오히려 맥스웰에게 불리한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판결이 옳았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맥스웰의 주장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터무니없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이후 맥스웰 측이 기대했던 반전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2: 남가주를 덮친 폭염이 길어지면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예상을 훌쩍 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길어진 데다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여서 이 두 가지가 겹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캘리포니아 평균 주거용 전기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80%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가주 주요 전력사들의 요금도 최근 수년간 꾸준히 올라 SC는 지난해 10월 이후 13% 넘게 인상됐고 GWM%P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여름철에는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에 피크 요금이 적용돼 사용량 증가와 높은 단가라는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폭염 기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두 배로 늘면 기본료와 각종 부가 요금을 합쳐 월 전기료가 $1,000를 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에어컨을 쓰는 가정은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이 더욱 많아 부담이 한층 커집니다. 전력사별 피크 시간대는 SCE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SDG M%E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GWM%P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차 충전 같은 고전력기기를 피크시간 이후로 옮기면 요금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에어컨은 더위를 버티기 위한 필수품이지만 동시에 가계 예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잉 생산을 이유로 7.5%의 추가 관세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하는 전체 관세율은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수입 관세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련 발표를 막판에 바꾸거나 새 조건을 추가한 전례가 많아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관세율을 높게 발표하되 일부를 유예해 실효 관세율을 7.5%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10만 료되는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검토의 법적 근거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 문제를 이유로 시작한 무역법 301 조사입니다. 정상회담 전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0: 공원은 빠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일부 반대 여론이 강경한 가운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8.13 공급대책 발표 직전입니다.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던 어린이정원이 결국에는 최종 공급대책에서는 빠졌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하루 만에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 대상으로 언급하며 논의의 판을 키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첫 회동을 앞두고선 장교 숙소 등 일부 부지를 꼭 집으며 훼손지 중심의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용산공원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장관의 입장은 2차 회동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2: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신규 택지에도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2: 처음부터 7.3만 원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겠고요.
1: 일부 여론과 함께 서울시가 본체 부지 개발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3: 용산공원은 우리 역사의 얼굴이자 거울이며 모두의 쉼터이자 녹지 광장입니다.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시도를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호소합니다.
1: 다만 김 장관은 개발에는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협의 등 절차가 있고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추후 개발 여지는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6: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사명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5: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6: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

0: 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벤투라 카운티 검찰이 26살 시미벨리 주민 남성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89살 노인과 친분을 쌓은 뒤 10만 달러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계획적인 접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을 표적으로 삼아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갈취하는 이른바 친분 이용 사기는 고령층을 겨냥한 범죄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를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낮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주변의 도움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 기반 사기는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당국이 특히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입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인종차별적 의미가 담긴 어린이용 할로윈 의상을 판매했다가 강한 비판 여론에 부딪혀 제품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제의 의상은 야광 소재로 제작된 제품이었는데 디자인 요소가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상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요구까지 번지자 타겟은 신속하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타겟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겟은 앞서도 성소수자 관련 상품 논란으로 불매운동을 겪은 바 있어 이번 사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품 기획 단계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할로윈 시즌을 앞두고 발생해 타겟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 위험 수준의 폭염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산타클라리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105도까지 치솟았고 일부 지역은 11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 더위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기온이 극단적으로 오르면 전력 수요도 함께 급증하는데 당국은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계획 정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망이 한계에 달하면 에어컨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오히려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염은 산불 위험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소방당국은 경계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3: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청소년 중독 유발 혐의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금은 167억 달러로 미국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중독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원고 측은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알고리즘과 알림 설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소송이 계속됐을 경우 패소 시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배상금을 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금전 배상 외에 청소년 스크롤 시간 제한과 안전 설정 강화 등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번 합의가 실제 앱 사용 환경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번 합의 이후에도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5: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6: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5: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3: 로스앤젤레스 시민이 캐런 데스 시장에게 단 $5를 후원하면 시 세금으로 $30를 얹어 총 $35로 불려주는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민 한 명의 소액 기부가 세금을 통해 6배 넘게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 기부자도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선거자금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이 쓰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더 커진 것은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 제도를 주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대가 현실화되면 주 전역의 선거에서 세금 기반 선거자금 매칭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지지 측은 거대 후원자 중심의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선거자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회의 논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베니스 지역에서 빈집과 빈점포를 오래 방치하면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공실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니스 주민회가 주도하는 이 방안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베니스는 주택 부족과 상권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지역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공실세는 건물주가 임대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주택과 상가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등 일부 도시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LA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에서는 공실이 임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리나 법적 절차 때문인 경우도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과 예외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실세가 실제로 도입되면 베니스 지역 부동산 시장과 임대료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7: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과잉 구매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시면 정오뉴스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마지막에 이어지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애청자 여러분께 정오토크 한입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드시겠습니까?

0: 안녕하세요. 점심 뉴스 끝자락인데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1: 오늘은 합법 영주권자도 안심하기 어려운 얘기부터 짚어보려 합니다.
0: 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바뀌는 이민정책일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이 권리처럼 느껴졌던 분들일수록 오늘 얘기 꼭 들어두셔야 해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영주권은 오래도록 안정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은 문제 하나도 체류와 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은 더위 이야기보다 이민자분들 마음을 더 흔드는 현실을 봐야겠네요.
0: 맞습니다. 합법이라는 말에만 기대기보다 지금 내 신분을 지키는 길을 다시 챙겨봐야 합니다.
1: 특히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시민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0: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점검하고 서류도 미리 정리해두시면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1: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내 기록을 다시 보고 필요한 안내를 차근차근 확인하는 거예요.
0: 서두에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서류도 미리 정리해두시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겁니다.
1: 맞아요. 예전에는 영주권 받으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0: 예, 저 어릴 때만 해도 영주권 카드 한 장이 마치 평생 보증수표처럼 느껴졌습니다.
1: 그런데 요즘은 공항에서 한 번, 또 재입국할 때 한 번, 작은 기록도 다시 보는 분위기라서 영주권이 예전만큼 든든한 방패 같지는 않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0: 그래서 더운 날씨에 괜히 겁부터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우리 쪽 준비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1: 여기서 잠깐 지수의 생활 번역 들어갑니다. 오늘 얘기를 생활 언어로 풀면 이거예요. 영주권은 이제 내 집 등기가 아니라 집주인 허가증 같은 거다. 그래서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규칙 어기면 언제든 다시 점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0: 예전에는 집 열쇠를 받은 것 같았다면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임대 계약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덜 억울하실 겁니다.
1: 그래서 한인 이민자분들께 요즘 변호사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민권,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라고요.
0: 시민권을 건강검진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몸이 아파지기 전에 정기검진을 받듯이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시민권 자격을 미리 챙겨보는 겁니다.
1: 특히 영어가 부담돼서 미뤄두셨던 분들 많으신데요. 예전보다 시험에서 언어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미 오래 사신 시니어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면 좋겠어요.
0: 중요한 건 혼자 고민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민법은 자주 바뀌니 확인할 건 확인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두셔야 마음도 숨을 쉽니다.
1: 건강한 입 시간답게 정리하면요. 내 신분도 건강검진처럼 제때 점검하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0: 우선 오늘만큼은 내 영주권이 허가인지 권리인지 여기부터 다시 짚어보셨으면 합니다.
1: 그래서 오늘의 팁 준비했어요. 하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오늘 집에 가셔서 여권이랑 영주권 카드 꺼내놓고 이민국 사이트나 전문가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마음이 덜 쿵쾅거립니다.
0: 둘, 혹시라도 범칙금이나 티켓 같은 기록이 있으시면 그냥 두지 마시고요. 이민 변호사나 회계 전문가와 상담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입국 심사에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1: 셋, 중요한 서류는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한 곳에 모아두세요. 영주권 카드, 여권, 세금 서류, 취업 기록 정도는 한 묶음으로 정리해두면 갑자기 서류 요구가 와도 덜 당황하실 거예요.
0: 수요일 코너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오늘 한번 들으시고 저녁에 부모님께도 시민권 준비하셨는지 천천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1: 더운 날씨에 겁부터 나실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확인하고 정리하는 습관만으로도 내 자리 지키는 힘이 훨씬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0: 셋, 중요한 서류는 한 번에 보이게 모아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딱 내일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 내일 이 시간에는요. 집에 흩어져 있는 이민 서류랑 건강 기록 어떻게 정리하면 마음도 몸도 가벼워지는지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해요.
0: 영주권이나 시민권 준비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시니어 청취자분들 건강 서류 챙기실 때도 함께 써먹을 수 있는 정리법 준비해보겠습니다.
1: 점심 드시면서요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네 이렇게 느끼셨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한입토크 꼭 함께 해주세요.
0: 더운 날씨도 힘들지만요 오늘 느끼셨죠? 이민 정책 앞에서는 영주권도 결국은 허가라서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1: 그래서 오늘의 한 줄은 이걸로 정리할게요. 영주권에만 기대지 말고 될 수 있을 때 시민권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전문가와 꼭 상의하면서요.
0: 내일은 마음이 놓이는 서류 정리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한입 챙기셨다면 여기까지 재현 씨, 저는 지수였습니다.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8: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9: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0: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1: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6: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7: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18: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9: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17: 8월 29일 토요일 서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시고요. 음악 한 구절, 좋은 글, 멋진 시 한 줄이 가슴에 푹 안기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라. 네, 한 세대를 풍미했던 영혼의 보컬리스트 돌리 퍼튼이 남긴 문장입니다. 아, 참 멋진 말이에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소박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읽어낼 줄 아는 거장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도체 방향을 바꾸며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traffic starts jumping.
1: 네, 달리 파트너의 9 to 5 듣고 계세요. 자,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자 상징적인 싱어송라이터 돌리 파튼이 2026년 오늘 어제였습니다. 8월 25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유족과 소속사 측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의 이 밴더빌트 잉그램 암센터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요. 이 최근 짧은 암 투영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46년 테네시주 테네시주시 비어군 산골 마을의 가난한 12남매 중 하나로 태어나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000곡 이상을 작사 작곡하고 1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히트곡으로는 Jolin 그리고 9 to 5 그리고 훗날 이 Whitney Houston이 리메이크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I Will Always Love You 등이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 또 테마파크 돌리우드를 운영하고 다방면에서 정치가나 이 세대를 초월해서 이 존경받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이 노래는 노동자와 여성 권익을 대변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와 동명 주제가 9 to 5 듣고 계시는데요. 직장 내 여성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렸고요. 이 젠더와 계급을 넘나드는 솔직한 메시지로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돌리 파튼의 노래 9 to 5 들어보셨고요. 이 1995년 설립한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매달 무료로 책을 배송하면서 2억 권이 넘는 도서를 기증했다는군요. 이 부모의 문해력 부족 문제와 교육 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참 많은 사회 활동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이 모더나 백신 개발 초기 연구비로 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신속한 백신 상용화를 돕는 등 재난 구호와 의료 발전에도 앞장섰습니다. 고향인 테네시주 애팔라치아 산맥 지역의 가난을 극복하고자 테마파크 돌리우드라고 하죠. 이 돌리우드를 설립해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주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Back to the seasons of my youth and I recall a box of rags that someone gave us. 그녀가 남긴 명언들 참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동하세요. 무지개가 보고 싶다면 비를 견뎌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완전히 가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내 진심만큼은 100% 진짜입니다. 상풍이 어딜 향해 불어오던 내가 할 일은 돛을 조종하는 것뿐입니다. 바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남들이 정의한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당신만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즐기세요. 참 가슴에 와닿는 명언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간 미국 전역에 조기 개항을 지시하는 등 미 정세계와 문화예술계 전반에서도 깊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헝겊 조각들을 모아 정성껏 비단옷처럼 이렇게 비단옷처럼 누벼서 만들어준 겉옷에 관한 자전적인 스토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라도 사랑으로 풍요로웠던 삶을 노래하며 이 돌리 파튼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명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Coat of Many Colors. 1971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Mama sewed in every stitch. I even told him all that story. Mama told me while she sewed and why my coat of many colors.

0: 네, 돌리 파튼 노래 들어봤습니다. Quarter of Many Colors. 예, 돌리 파튼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무지개가 보고 싶다면 잠시 내리는 빗줌은 견뎌내야 한다고요. 혹시 오늘 마음 한구석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더라도 예, 금방 선명하게 떠오를 여러분만의 무지개를 기대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뮤지션이라서 아, 참 어저께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 80이면 그래도 젊은 나이잖아요. 아, 젊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90세, 100세 시대인데 아, 좀 일찍 떠났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두고 계세요. 우리 해피님들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젊음과 건강의 비밀을 풀어줄 텔로이스의 정인숙 건강상담 코치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많이 더우시죠?
1: 아우, 많이 덥죠, 요즘에.
0: 진짜 더워요. 네. 에어컨을 틀어도 온전하고 오는데 그닥 시원하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온도를 엄청 낮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뭘 먹어야 할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좀 슬로우 에이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1: 네.
0: 뭐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1: 네네. 네. 그렇죠.
0: 자, 텔로이스 굉장히 뭐 좋은 제품이다 이런 말들 참 많습니다.
1: 네.
0: 그게 다 정인숙 코치님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텔로이스 제품들을 드시고서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1: 네네.
0: 네. 자, 그렇다면 텔로이스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1: 네, 텔로이스는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슈퍼푸드예요.
0: 슈퍼푸드.
1: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눈에 좋은 바이타민, 그다음에 뭐 코 염증이 있을 때 코에 먹는 바이타민, 그다음에 목에 염증이 있을 때 목에 먹는 거,
0: 네.
1: 뭐 관절에 먹는 거, 뭐 머리 아플 때 먹는 영양제 그런 하나 하나를 우리가 사 먹었는데
0: 네, 네.
1: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몸에서 활성화 줄기세포의 양이 신생아 때는 100이 나온다고 치면
0: 네네.
1: 30대는 20%밖에 안 나와요.
0: 오.
1: 50대는 12.5% 정도 나오고요.
0: 네네네.
1: 80대는 0.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운동선수였건 체력이 좋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50대부터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로 가면서
0: 네.
1: 잠도 깊이 못 주무시고 또 우울감이 많이 드시고 또 무릎, 허리, 다리 안 아프신 분이 없고
0: 네.
1: 예, 근데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텔로이스를 섭취하시게 되면요.
0: 네, 네, 네.
1: 우선 자기 몸의 뼈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0: 아.
1: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도 1년 정도 레벨 1이나 2로 꾸준히 드시면 1년 정도에서 골밀도 검사했을 때
0: 네.
1: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닥터들이 다 놀라시고요. 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골수를 튼튼히 해줘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은 뼈가 부러지면 골수안이 빨간데
0: 네.
1: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부러지면 골수가 좀 시끄머레 하나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우선 뼈를 튼튼히 해주고 골수를 다시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내가 먹는 양과 하루에 몇 번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1200%, 2400%, 3600% 나오거든요.
0: 네네네.
1: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뒤지락뒤지락 하는데 저희는 나이가 저도 이제 내년에 70 되고요. 남편도 이제 70
0: 현재 보이시는데
1: 다섯인데 텔로이스를 먹으면 일단 세라토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젊었을 때처럼 나오니까 뭐
0: 잠을 잘 자게 되겠네요.
1: 밤에 너무너무 깊이 잠을 잘 자요.
0: 아.
1: 남들은 덥다 근데 자기 직전까지 에어컨을 한 75도로 맞췄다 끄고 자거든요. 근데 밤새 너무 잘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많은 분들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네. 더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잔 것 같은
0: 아하.
1: 그런
0: 네.
1: 그런 현상이 제 몸에 일어나고 또 텔로이스 드시는 분 굉장히 현재 많거든요. 근데 다 같이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잠을 잘 자니까 머리가 아침에 개운하고 또 내 움직임이 옛날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좀 활발해지고
0: 아하.
1: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거죠. 방향 틀 때도 팍팍
0: 네네네.
1: 돌고 그런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텔로이스는 특히 이번 여름철 더위에 내 몸이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주니까 낮 동안에 굉장히 활력 있는 몸이 되잖아요.
0: 그렇군요. 네. 그런 효과가 있군요.
1: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좀 강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0: 네. 사실 이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것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렇죠. 진짜 많아요. 네네네. 그것도 현대병인가 봐요.
1: 아, 그럼요.
0: 근데 숙면을 잘 취하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데
1: 당연하죠.
0: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라던가 또 우리 에너지를 업시키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
1: 그럼요.
0: 몸의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네네네. 하니까
1: 네네.
0: 아, 정말 먹어봐야겠네요.
1: 네. 제가 텔로이스 먹은 지 9년이 됐어요.
0: 와.
1: 그러니까 저는 그때
0: 어떠세요?
1: 그때 제가 맨 처음에 내 몸 컨디션이 보통 뭐 고만고만 했었는데
0: 네네.
1: 암투병 생활하면서 많이 몸이 안 좋아졌고요. 암투병 이후 3년 후에 이제 환갑 여행을 갔는데
0: 네.
1: 무리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막 너무 많이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걸었고 집에서 한 3,000보, 4,000보밖에 안 걷는 사람이 막 4만 보씩 걸었고 호텔비 아낀다고 친구들 4명이 산방에서 썼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둘이서 자야 되는데 밤새 친구들 화장실 가고 나도 화장실 가니까 잔 것 같이 하는 그런 상태에서 네. 무리하게 배낭 메고 온갖 좋다는 데 뭐 시카고 가서 다
0: 그 분위기가 또 그렇게 네. 됩니다.
1: 그리고 예. 수다 떨고 뭐 어떤 친구는 오래간만에 만난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0: 예.
1: 그러다 보니 40몇 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하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0: 네.
1: 집에 와서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서 저는 제가 키모테라피 투병 키모하면서 너무 아팠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힘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눈이 아침에 너무 아프고 모래가 비빈 것처럼 아프고 입맛이 없고
0: 네.
1: 이거 뭐지? 저는 사실 베개만 대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뭐 한의원도 가보고 또 그냥 제가 다니는 우리 닥터한테도 갔는데 한의에서는 그 밸런스가 깨져갖고 기가 제대로 안 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치료했는데도 효과를 못 받고 양방에서는 영양실조로 나와서 이제 영양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0: 네.
1: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는 키모할 때보다 더 힘든데 큰일났다 했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눈도 안 떠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또 입맛을 잃으니까요.
0: 네.
1: 그건 정말 괴롭더라고요.
0: 진짜 고통이었겠어요.
1: 네, 고통이 한 달 내내 아파갖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얼마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텔로이스 만나고 먹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잠이 해결이 되니까
0: 네네네.
1: 입맛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꾸준히 저는 먹었어요. 어차피 저는 좀 체질이 좀 약한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꾸준히 뭔가를 찾아 먹었었는데 저는 이거를 만나고 나서는 꾸준히 먹어서
0: 네.
1: 지금 제 나이야 제 생활이 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하는 거를 보면
0: 네네네.
1: 제 나이를 아무도 믿질 못해요.
0: 그러니까요. 70이라고는 네. 저는 생각을
1: 네.
0: 못했거든요.
1: 에너지 레벨이라든가 네네네. 목소리 파워라든가
0: 네. 잘 이겨내셨네요. 세상에 네, 암투병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1: 그럼요. 머리카락 근데, 다 예. 빠지고 손톱 발톱 세상에. 빠지려고 눈썹 속눈썹 다 빠졌어요.
0: 세상에.
1: 네.
0: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근데 잘 이겨내셨는데 여행
1: 네네.
0: 다녀오셔서 또 몸이
1: 네네.
0: 또 데미지를 입으셔서.
1: 네네. 그렇죠.
0: 완전히 뭐 완전히 몸의 밸런스가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하루만 못 자도요. 저 같은
1: 네.
0: 경우는
1: 네.
0: 하루만 잠을 못 자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뒤날 헬렐렐레해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1: 맞아.
0: 집중도 안 되고.
1: 네. 맞아요.
0: 근데 그거를 잠을 뭐 몇 달을 못 주무셨어요. 한 달을 못 주무셨어요. 아무튼 이 텔로이스를 드시고서
1: 네.
0: 이렇게 지금처럼 건강해지셨다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야, 자, 이 텔로이스가 슈퍼푸드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이 텔로이스의 핵심이 세포 신호라면서요. 이건 뭐예요?
1: 네.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네. 말은 많이 들었는데
0: 많이 들어봤죠.
1: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우리 몸이 닥터 과학자들이 60조에서 100조라고 말해요. 세포 수가.
0: 세포가
1: 네. 그런데 세포끼리는 서로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신호 분자가 있고
0: 네.
1: 신호 수용체가 있대요.
0: 네.
1: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줄기세포의 양이 줄어들면 세포 신호 분자와 세포 신호 수용체도 줄어든대요. 아하. 그럼 예를 들면 나 배가 아파 하고 신호를 보내면 네. 우리가 뭐 줄기세포 양이 젊었을 때 많이 나오니까 배가 아프구나. 그럼 물론 우리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무슨 소화제를 먹을 수도 있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 스스로가 줄기세포가 여기 이 사람 배로 빨리 가라고 신호를 보내면 우리 혈류를 통해서 네. 줄기세포가 생산이 돼갖고 배출이 돼서 그 위에 가서 내 스스로가 고쳐줄 수 있는 네. 그런 몸이 우리 사람이 우리 몸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들어서 줄기세포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세포 신호분자도 일을 잘 못하고 네. 세포 신호수용체도 일을 못하니 배가 아프다고 암만 신호를 보내도 우리 몸에서 고쳐줄 수 있는 그 파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는 운동선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운동도 잘하시고 그런데 나이 드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 자기가 속상하대. 옛날에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 치고 골프도 잘 치고 네. 뭐 짱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늙어서 걷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러던 분들이 네, 이거를 네. 이제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이거를 꾸준히 드시니까 물론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회복을 하시고 네. 또 이걸 먹고 제가 느낀 거는요. 운동을 안 하면 나이 드신 분은 근육이 점점 빠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걷기 운동 네. 걷기 운동밖에 요새 안 하거든요. 근데도 다리 근육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엄마 다리 좀 만져봤다. 엄마 무슨 운동선수 같아. 근육이 막 생겨요. 그러면 저희가 놀란 게 운동 안 하고 걷기 운동 정도 하시는 분도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팔 근육, 뭐 다리 근육. 근데 네네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중요하죠. 네. 나이 들수록.
1: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텔로이스 9년 먹고 근육이 생기고 좋아지고 또 텔로이스 드시는 많은 성악가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사에 드시는 네, 분들이
0: 목을 많이 쓰시는
1: 네, 분들이. 그분들이 이러더라고. 50 넘으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뭐 아리아가 있는데 길게 뽑는 노래를 못 했대요.
0: 호흡이 그분
1: 예.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이제 몸이 아파서 이걸 먹게 됐는데 네. 어느 날 노래를 불렀더니 그 긴 아리아를 자기가 56세인데 긴 아리아를 30대 때 부른 노래를 제가 부른다는 거예요.
0: 그러면 그게 호흡이 길어졌다는 건데요.
1: 그렇죠. 그리고 이 성량이
0: 네, 풍부해지고
1: 아무튼 포기했던 노래를 자기가 부른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우리가 텔로이스 드시는 성악가들을 초청해서 한번 네. 한번 노래를 부르는 날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저희 텔로이스 드시는 분 중에 성악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렇군요.
1: 그분들이 포기했던 노래를 지금 부르시니까 너무 이게 목 성대가 젊어졌다는 거죠.
0: 네,
1: 좋아하세요.
0: 아니 우리 아나운서들도
1: 네.
0: 먹으면 좋겠네요.
1: 그럼요.
0: 성대
1: 목을
0: 보호도
1: 많이 쓰시는
0: 되고,
1: 분.
0: 네. 목소리도 노화되지 않고.
1: 그럼요.
0: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1: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얘기하다 뭐 저희 손님은 90대, 80대, 70대, 60대 많으신데. 그러면 미세수정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제 나이를 말하면은 어머 저 40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0: 진짜요? 네. 그렇게 보이세요.
1: 목소리야 제 말이에요. 목소리.
0: 아니 외모도 네. 70이라고는 뭐 상상이 안 갑니다.
1: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화는 결국 에이징은 결국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거구나. 그 원인은 우리 네. 몸의 생체에서 줄기세포의 양이 신생아에 비해 점점 줄어들으니까 만약에 줄기세포의 양만 제대로 채워 넣는다면 네. 리버스 에이징, 안티 에이징 우리가 다시 젊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저희들은 아프지 않으려면 늙지 말아야 되고 늙는 거를 역노화시켜서 젊어지는 게 아프지 않는 거네. 그래서 저희 손님은 정말 70, 80, 90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내가 안 아프면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은 게 온 가족과 나의 행복이라는 거를 제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0: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주로 어떤 상담이 많은지 아,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네. 관절이라든가 왜 안 좋으신 분들이 네네. 좀 많이 상담을 한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불면증 때문에 이 제품을 먹고 좋아져서 꾸준히 지금 먹고 있는데요. 잠만 일단 잡으면 그다음에 잠만 푹 자면은 네. 식욕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해다 보면 예를 들면 손가락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너무너무 한국 분들 많으세요. 네.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0: 근데 퇴행성 관절염하고
1: 네.
0: 그냥
1: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다른데요.
0: 다른가요?
1: 퇴행성 관절염은 내가 손을 많이 쓰는 사람 있죠.
0: 네.
1: 맨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손이 툭툭툭툭 붉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요. 그것도 좋아져요. 손 왜냐면 저희가 손 사진을 찍거든요.
0: 네.
1: 그러면 맨 처음에 찍을 때는 이렇게 퉁그러졌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찍으면 손이 점점 예뻐지는 사진을 계속 갖고 오셔요.
0: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네, 찍어보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세요?
1: 우리는 맨날 회사는 무조건 사진 찍으라고 그래요. 얼굴 사진, 목주름 사진, 네. 손 사진, 발 사진.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 뭐 원형 탈모증. 그다음에 루퍼스병
0: 네.
1: 그런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1년 됐는데 그분은 비즈니스 30년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스탑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걷지를 못한대요. 너무 관절염이 심해갖고 다리가 나는 걷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 네. 몇 년생이시냐 그랬더니 저보다 5살이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젊어지면
0: 네.
1: 내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이것만 먹고 다른 거 하나도 안 고치면 안 돼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자기가 좀 잘 컨트롤해야 되고
0: 네.
1: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보자
0: 네.
1: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절대로 약이 아니고 질병 클레임을 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젊음 회복으로 가는 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 제품을 오더하시면 브로셔가 있는데 자기 몸 상태를 일단 다 적어요.
0: 아하.
1: 그리고 사진을 찍고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사진 찍고 자기의 몸 상태를 다 적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정인수 코치님은 또 상담 방식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1: 아,
0: 개인 맞춤별로 네네. 다 플랜을 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제가 텔로이스를 꾸준히 먹고 제 스스로가 네. 또 저희 패밀리가 다 먹고 저희 뭐 가족 뭐 사돈들 다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0: 네.
1: 몸무게도 다르고 소화 능력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그래서 그분 소화는 잘 시킵니까?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그런 본인의 개별적인 그런 생활 그 양식 같은 것도 다 들어본 다음에
0: 네네.
1: 양을 어떤 분은 조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위가 아주 안 좋으신 분 아니면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먹는 약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마다 먹는 방법, 먹는 횟수, 그러게 그 이게 또 파우더가 좀 맛이 있는데
0: 네.
1: 뭐 그냥 목에 염증이 많거나 이빨이 많이 아프면 그냥 제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우더를 떠갖고 뭐 이빨이 아픈데나 목 아픈데 입안이 빵꾸 많이 나시는 분 있잖아요. 비타민C 부족해갖고 그런 분은 고기다 하시라 그러고 뭐 그렇지 않은 분은
0: 그냥 뭐 파우더를 떠서 먹는
1: 네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아니면은 나는 떠서 먹는 거 싫다 그러면은 뭐 두유나 요플레나
0: 타서 먹어도
1: 네 요구르트나 아니면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과일 주스 늘 마시는 분들은 과일 갈 때 그거 스쿱 넣어갖고 확 갈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0: 섭취 방법은 굉장히 좋으네요.
1: 네, 좋습니다. 네,
0: 타주에서도 굉장히 텔로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1: 뭐 저는 아직은 거의 네. 이제 관심이 많고 자기 네. 몸이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 구글에서 서치해서 제 웹사이트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9년을 먹었습니다.
1: 네.
0: 그간은 이거 먹으면 나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드셔야지
1: 네.
0: 한 뭐 조금 먹고 아 하나도 안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로 약이 아니고 근본 치료를 해주는
1: 아.
0: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드시다 보면 어? 이 부분이 좋아졌다? 어? 이 부분은 스틸 아프네? 어? 이 부분이 조금 좋아졌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게 우리는 브로셔에 쓰는 난이 있거든요.
1: 아.
0: 그렇게 하시면서 저랑 상담하시면서 1년 정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거의 잘 따라오세요.
1: 아. 정인수 코치님께서는 뭐 암투병을 극복하고 탈로이스를 드시고서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네. 뛰어들게 되었고
0: 네네네.
1: 적극적으로 또 네. 많은 환자들께 이제 권유하신 걸로
0: 네네네.
1: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아,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손목이 안 좋아요.
0: 그랬어요.
1: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0: 네.
1: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제가 많이 아파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옷만 입고 아픈 거예요, 집에서.
1: 네.
0: 그냥 아픈 건 내 몫이에요. 우리 가족이
1: 네, 네.
0: 걱정은 하고 이제 케어를 해주려고 하지만 아픈 건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요.
1: 네.
0: 먹고 싶은 걸 제가 먹을 수 있고요. 또 가고 싶은 거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어머 나는 성공했구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상담을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분이 저한테 오실 수도 있는데 많이 아프신 분은 또 제가 만나러 가거든요.
1: 네.
0: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1: 그렇죠.
0: 너무나
1: 그렇죠.
0: 많이 아프시니까 네. 제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신 분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1: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프신 분들.
0: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이렇게 더 이렇게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 물론 뭐 나는 참 미약하지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은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내 손을 붙잡고 미세성 나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막 오시면은 굉장히 기뻐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네.
1: 자, 전화번호 소개해 주세요.
0: 네.
1: 어디로 전화드리면 네.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네. 714
1: 네.
0: 네. 742-4855
1: 네. 네.
0: 그리고 운전 중이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14-742-4855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더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0: 네.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텔로유스 제품 상담과 타주 비즈니스 문의도 714-742-4855 정인수 코치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9: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8: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9: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8: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9: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7: 수영도?
9: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

0: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지혜. 절대 공감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네요. 돌리 파튼의 9 to 5, 예, 잘 들으셨다고요. 평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추모의 글도 올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레니오 누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피투게더. 자,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지만요, 잘 이겨내자고요. 클리프 리차드 노래 들어볼게요. Evergreen Tree.

네, 클리프 리차드 노래였습니다. Evergreen Tree 들어봤어요. 8월 26일인 오늘 여러 분야에서 정말 뜻깊은 국제 뭐 글로벌 기념일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살펴보니까 오늘이 또 내셔널 월드 도그 데이입니다. 2004년에 동물학자이자 반려동물 생활 방식 전문가인 이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든 품종의 개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유기견의 입양을 장려하고 인명 구조견 또 치료견 등 인간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개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합니다.

프레슬리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하운드 독.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좋네요. 오늘 같은 더운 날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6: 그럼 둘 다 워킹머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6: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7: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6: 213-804-9555.
7: 다시 한번
6: 213-804-9555 워킹모니닷컴.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 주 저녁은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낮 최고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 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100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야외 활동 시에 여러분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다운타운과 파사디나 글렌데일 지역입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에서 98도 보이고 있고요. 습도는 아주 건조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샌페르난도 밸리 또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지역은요 최고 기온이 100도에서 108도네요 와 엄청납니다 습도는 20에서 30%로 매우 건조합니다 위험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열대성 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지수를 좀 살펴볼게요 보통이지만 이 고온으로 인해서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이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2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4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385원에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1380원대 중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시세는요, 온수당 4657달러로 이 안전자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온수당 4600달러 선을 웃도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 주요 기술주와 이 반도체 주의 이 실적 기대감과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0.30% 그리고 S&P 500 지수 0.32% 나스닥 종합 지수 0.66% 상승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주요 지역별 평균 가스값 예, 말씀드릴게요. 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평균 유가는 갤런당 5달러 62센트 기록 중인 가운데 남가주 지역별 평균 유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LA와 롱비치는 갤런당 5달러 69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65센트,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갤런당 5달러 58센트고요. 샌디에고는 갤런당 5달러 67센트입니다. 예, 국제 유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5달러 중후반대의 보합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 경제 또 생활 물가 뉴스였습니다. 알뜰한 경제 활동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일부 끝곡이 될까요? 어쩌면 한 곡 더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높은 음 자리에요. 바다에 누워.

00사중창단이에요. 인생은 즐거워.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하루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다. 소소한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못 느끼고 사는 진짜 사치 10가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읽어보면서 참 공감이 갔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하루 무사히 눈 뜬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세 번째,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여섯 번째,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따뜻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덟 번째,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것. 이것도 큰 행복이죠. 예, 아홉 번째, 아프지 않은 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진짜 사치 열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예, 일상을 통해서 사치를 누리고 살고 있네요.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예, 느끼게 됩니다.

0: 네, 마이클 볼튼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함께 들었어요. 아, 진짜 매력있어요, 마이클 볼튼. 그죠? 네. 진짜 사치를 오늘도 누리며 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엄청 힘이 나요. 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누군가 들어주고 계시구나. 이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까요?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네요. 어린이 인형극장 출연 뽕나무, 대나무, 참나무. 인형극장인가요?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빵 터졌어요. 뽕나무가 뽕 하니까 대나무가 됐기다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자 참나무가 뭐라 그랬게요? 참아라. 웃기죠?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아재 개그인가요? 아, 재밌네요. 뽕나무, 대나무, 참나무. 뽕나무가 뽕 하니까 대나무가 에이 내끼다 야단을 치니까 참나무가 참아라. 네, 날씨가 엄청 무더운데 참아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울림을 줄까요? 네, 잘 견뎌내시고 잘 참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웃음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이렇게 재밌는 말은요, 올려주세요. 저도 좀 웃으면서 방송하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도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해요. 최고 디님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분들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최영화 프로모터님 그리고 정명화 프로모터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이세요.
1: 네, 잘 지내셨죠?
2: 한 달이 참 네. 빨리 가요.
1: 그러니까요. 네.
0: 세월이 너무 빨라요.
1: 그쵸.
0: 네. 오늘이 26일이잖아요.
1: 네, 네. 벌써.
0: 이제 9월. 그럼 가을. 가을이 문턱에 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아, 네. 벌써. 이렇게 와, 더워도
1: 엄청 더워.
0: 이렇게 엄청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1: 맞아요.
0: 선선한 시간. 바람은 찾아옵니다. 네. 그렇죠. 좀 그런 기대와 함께 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예, 오늘 주제는요. 네. 강박 그리고 저장 강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흥분되거나 긴장되는 일 있으면 다리를 좀 이렇게 떤다거나 이런 게 무의식 중에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0: 저는 방송하기 시작하기 네. 전에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네. 이 목소리를 가다듬는다던가 긴장이 항상 긴장돼요. 저는 스튜디오에 딱 앉으면 네. 방송 자 1시 네. 땡 2분 전 하면 저도 모르게
1: 그쵸.
0: 네, 긴장하면서 막 네. 이렇게 네,
1: 아,
0: 그런
1: 예,
0: 네.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1: 그런 반복적인 어떤 습관이랑 네. 아니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와, 네. 진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자, 그러면요, 강박장애라고? 예. 네. 이런 강박장애, OCD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무슨 뜻인지, 이것부터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예. 강박장애는요, 네.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네. 것들이 바로 강박장애입니다. 근데 이 강박장애라는 것이 그냥 누구나 다 아까 아나운서님 하듯이 잠깐 이렇게 목 다듬는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0: 괜찮아요?
2: 근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서 내 네. 삶에 불편함을 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오기 전에 게러짐은 닫았나 안 닫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왔다 어머 게러짐은 닫았네 집에 갔다가 어머나 내가 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이번에 수돗물 잠갔나 하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요. 이럴 경우에 그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약속 네. 시간에도 늦게 되고 그러잖아요.
0: 네, 네,
2: 그래서
0: 네.
2: 이렇게 삶에 불편함을 주면 이것을 강박장애라고 아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그게 좀 심각해지면 강박장애군요.
2: 그렇죠. 네네.
0: 그 강박에도 어떤 종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종류들인데 대표적으로 네.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청결 강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염이나 세균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손을 지나치게 많이 씻는다던가 맞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네. 또 코비드 때는 지문이 진짜 다를 정도로 팍 씻으시는 그런 네. 분들이 계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청결 강박에 들어가고요. 또는 이제 확인 강박이라고 문이나 가스나 아니면 전기 제품 제대로 껐나 문을 잠궜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건망증 때문에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1: 한두 번은 그러실 수 있지만 막 대여섯 번 자주 막 계속 그렇죠. 한 네 그날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를 대여섯 번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확인 강박증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떤 분들은 물건의 좌우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순서가 순서대로 돼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깔별로 딱 맞춰야 된다든가 예, 예, 예. 요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렬 대칭 강박 네, 증이라고 그런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 중에서는 이 가족이나 친구분들이나 이런 잘 있는지 그 정말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려는
0: 네.
1: 그런 것도 또 강박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수시로 막 10통, 20통 계속 하시면서
2: 그렇죠.
1: 괜찮아? 하루에. 별일 없어? 뭐 운전 조심하고 계속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강박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흔히 정돈을 잘해야 진짜 직성이 풀린다는
1: 네.
0: 진짜 결벽증에 가까울 그렇죠. 정도로 네.
1: 그렇죠. 맞습니다.
2: 남의 집 가서도 그러죠.
1: 그렇죠.
0: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제 주변에도. 너무 네. 깔끔증.
1: 그렇죠.
0: 이게 심하면 또 이것도 강박증이라는 네.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강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다른 질환들도 있을까요?
2: 예, 있습니다. 강박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0: 네.
2: 강박 및 관련 장애 범주에는요. 신체 이형장애, 발모광, 피부 뜯기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 이형 장애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아우 너 예뻐라고 이야기해도 본인 스스로는 나 코가 좀 삐뚤어졌나 어머 눈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술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시술뿐만이 아니라 나중엔 점점점 성형 중도로까지 가게 되죠. 네. 이게 스스로가 모습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강박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외모에 그럼. 대한 자신감이 스스로가 네.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머리카락을 뽑는 분들도 있어요. 눈썹을 뽑는 분들도 있고.
0: 어떡해, 어떡해.
2: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뽑는데 본인도 몰라요. 뒷머리 막 뽑거나 그러면 모르잖아요. 근데 네. 미용실 갔다가 뒤늦게 어머나 손님 여기 뒷머리가 없어요. 그럴 때 알았다는 분들이 본인이, 많이 있습니다.
0: 본인이 네. 뽑은 거예요?
2: 예,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
1: 눈썹을 눈썹도 뽑아요.
2: 네네. 네. 근데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도 있고.
0: 손톱 물어뜯는 거는 네네. 많이 봤어요.
2: 네네. 아.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나타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아기들, 아이들, 어린애들도 손톱 물어뜯으면
1: 손톱 물어뜯고
0: 부모님들이
2: 걱정하죠.
0: 떼치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것도 좀 어떻게 어렸을 때 그러는 거는 좀 고칠 수 있나요?
1: 그쵸,
0: 쉽게?
1: 그쵸.
2: 네. 예. 네, 그럴 수
0: 고쳐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진짜. 네네. 아 그러면 강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자주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 깨끗하고 깔끔한 게 다 강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고 싶은데요. 아, 네. 뭐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깔별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이거는 이제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시고요. 그거 네. 자체를 강박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강박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불안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불안이 막 계속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만큼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셔야 되고요. 아하. 이거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이 반복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불안이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되어져서 나온 결과거든요. 아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가 약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또 조금 깔끔하다 정리 정도는 잘한다 그래서 모두 다 강박 증세는 아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지 만내 강박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0: 깔끔하고 정리 정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부럽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네,
0: 근데 저도. 그게 병적으로까지 그렇죠. 강박 증세가 있으면 그건 네, 아주 네. 피곤한 거죠.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원하지 않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나 막 두려움, 이러면 어떡하지?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강박이죠.
2: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을 정신적 강박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운전하다 내가 사고를 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0: 죄의식 같은 거.
2: 그렇죠. 죄책감, 불안 느껴서 그러다 보면 운전도 못 하고요. 스스로를 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네.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아, 좀 심각해지네요. 이게 그렇죠. 좀 도가 지나치면 정말 심각할 네네. 것 같고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해 할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맞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0: 병적인 네. 거는. 네.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장 강박장애라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네.
1: 요 이제 강박이라는 게 불안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의 이제 종류에서 이제 네. 강박 증세가 나오는 거고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저장 강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저장 강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필요랑 상관이 없이 네. 계속 무언가를 저장하려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 집에 아기가 없는데도 아기 용품을 뭐 계속 어디선가 네. 가지고 온다던가
0: 네. 그렇죠.
1: 뭐 그다음에 또 도서 같은 거 책 종류를 계속 모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서류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모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음식물들을 본인이 이제 먹거나 필요하지 않는데도 음식물들을 계속 저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물도 있어요. 동물을 막 10마리, 20마리 막 이렇게
0: 고양이 10마리 네. 데려다가 키우시는 계시거든요. 분들도 계셔요. 네. 15마리 이런.
1: 그럼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또 디지털 강박이라고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이나 서류, 사진 이런 것들도
0: 저도 그런 네, 게 좀 있어요.
1: 비슷한 게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나중에 혹시 몰라 하면서 정리하지 않고 계속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저 정리해야
1: 됩니다. 결국엔 용량이 모자라서 맞아요. 또 유료 결제해요. 또 사요. 또. 그러면서 계속 용량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저장 방법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속적인 어려움을 느끼면서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게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제 쌓인 물건들 때문에 이제 거실이나 주방이나 침실이나 아니면 생활 공간이 원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나 관계나 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 이런 것들을 저장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또 저장강박이라고 하니까요. 뭔가를 막 모으는 거.
2: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울 정도로 막 그냥 뭔가를 모으고 집안이 뭐 발 디딜 틈 없이 막 그렇게 막 물건을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취미로 이렇게 수집하는 거하고 저장 강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2: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집은요 보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질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잘 모아놨다가 몇 년 후에 한 몇십 년 뒤에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렇게 모으는 어떤 그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정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뭐 만들었던 물건들 뭐 누군가가 써줬던 땡큐 카드 어떤 사진들 이런 것들은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추억이죠. 그렇죠.
0: 네.
2: 이렇게 감정적 가치 때문에 모으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요. 보관하거나 또는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나중에 언젠가 돈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0: 그렇죠.
2: 그런데 저장강박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모으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2: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똑같은 걸 또 사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얻기도 하고요.
0: 네.
2: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집의 핵심이 어떤 즐거움과 관리라고 한다면요. 저장 강박의 핵심은 버림에 대한 고통과 생활 기능의 저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버림에 대한 고통과
2: 생활 기능의 저하요.
0: 생활 기능의 저하.
2: 네.
0: 딱 맞는 말이네요, 진짜.
2: 네.
0: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 저장 강박 왜 생기는 거예요?
2: 이게 저장 강박을 한 가지 원인으로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적인 요소라든가 의사결정, 주의 집중, 그다음에 정리 능력의 어려움, 뭐 불안, 우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족들 중에 저장 강박이 있을 경우에 많게는 60%까지도 유전이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0: 이것도 유전이군요.
2: 유전이 될 수도 있다. 100%는 아닙니다.
1: 유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2: 거예요. 여러분들 될 수도 있답니다.
0: 될 수도 있답니다.
2: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트라우마적 상황을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LA 대지진 때 그걸 겪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음식 구하기도 힘들었고 물도 구하기 힘들었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그걸 어떡하지라는 어떤 트라우마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전쟁을 겪으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들을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상해도 못 버리고 이런 트라우마적 상황 때문에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네.
0: 그 말씀 들으니까 가슴 아파요 갑자기.
1: 그럴 수 있죠.
2: 어떤 트라우마적
0: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전쟁 때문에
2: 그렇죠.
0: 정이 생긴 거잖아요.
2: 네네.
1: 특히 시니어분들이 그런 증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2: 그쵸. 예전에 어려운
1: 전쟁 경험하셨으니까.
2: 네네네.
0: 어느 정도가 되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1: 위험 신호는 우선은 이제 안전하게 생활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침대 위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소파에서 자야 된다던가 아니면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주방 영역에 물건이 굉장히 많아서 요리를 하기 힘들다던가 뭐 곰팡이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이 생길 때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는 이거 위험 신호구나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알아차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도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좀 인식을 새롭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가족들이 이걸 살짝 버리면 되잖아요.
1: 정리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0: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2: 안 되죠. 많은 가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0: 정말 치워주면 좋을
2: 몰래 슬쩍 그리고 내가 가서 정리해 주고 뭐 예. 여행 번호가 정리해 예, 주시겠다 예, 예. 이런 얘기 하는데요.
0: 안 돼요?
2: 그러면요 더 갈등이 커지고요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한테는요 그 물건이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언젠가 필요한 물건이라는 그런 강박이 큽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좋아요. 있어서 네. 그 물건들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본인 동의 없이 그거 치우잖아요. 네. 가족관계 나빠지고요. 두 번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같이 우리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을까? 뭐 같이 내가 좀 도와줄까 해서 상대방이 동의할 때만 여러분들 손 대시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네. 치워준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일이 아니라
1: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0: 네, 네.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거.
2: 네, 네.
0: 이런 것 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 강박장애와 저장강박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1: 네, 우선은 이게 이제 인지 행동 치료 같은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한 번만 잠그고 나와서 또 확인하러 가고 싶지만 내가 문을 잠궜다는 것을 믿고 좀 그 반복된 행동을 줄이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안심하면서 아 이게 괜찮구나 하는 어떤 그런 네. 학습이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는 불안이 점점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계속 연습해서 인지 행동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또 약물 치료가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상담뿐만이 아니라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사실 요거는 본인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 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막 확 다 치우고 싶으시겠지만 고마운 참으시면서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 하시면서 네. 좀 인크리스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반드시 이거는 대화로 네, 네, 본인의 그렇죠. 동의 하에
1: 스스로 할 수 있게
0: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일상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뭐 작은 뭐 방법들, 팁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2: 예, 아주 쉬운 것부터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왔을 때 수돗물 잠갔나, 아니면 게러지면 닫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네.
2: 근데 실제로 나오기 전에 그걸 점검하면서 게러지면을 닫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게러지면을 닫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하게 되면 귀로 듣게 되고요. 이것이 뇌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뇌가 그것을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수돗물을 잠근다든가 가스를 잠근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말을 같이 하면서 하면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아, 말하면서. 예.
2: 네,
0: 아,
2: 그렇죠.
0: 나 지금 네. 거라지문 지금 내리고 있어 이러면서
2: 네네, 그렇죠.
0: 저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두 예. 번을 확인하게 네, 네, 확인을 되거든요. 그렇죠.
2: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다시 돌아가요. 저는 돌아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2: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허. 집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0: 네.
2: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집에 어떤 상자나 어떤 바구니를 세 개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분 정도 시간을 보통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 예를 들어 옷가지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구니 세 개를 나누는 거예요. 당장 버릴 수 있을 만한 것 아니면 킵해야만 할 것 아니면 이거는 버릴지 아니면 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안에 그 쌓여 있는 옷가지 중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버리는 물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네. 이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 버리는 물건이 하나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버리는 것을 했을 때요.
0: 이제
2: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요.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좋은 방법이네요.
2: 네, 그렇죠.
0: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도와주면 좋을지.
1: 네, 구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네네.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충고나 조언이나 판단 뭐 이런 거보다도 충족 평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공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안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깊은 내면에서는 어떤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충고나 조언이나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 불안한 심리를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시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공감해줘라.
1: 네. 네.
0: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어르신들께 이런 그 저장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뭘 먼저 가장 살펴드려야 되는지 이것도 여쭐게요.
2: 네.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물건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뭔가 물건이 쌓여 있어도 원래 아끼는 성격이야 라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혹시 최근에 갑자기 그게 더 심해졌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전에는 물건을 잘 정리하시던 분이 갑자기 음식물도 버리지 않고 뭐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든가 네.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있는데도 또 산다거나 중요한 서류나 약 같은 걸 잘 챙기지 못하거나 한다면은 혹시나 우울증으로 인한 것인 것도 있고요.
0: 아, 우울증.
2: 또한 예예 치매로 인한 네. 인지 기능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질환이나 다른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혹시 이제 우리 어르신 집에 방문했을 때는요, 집이 어머 마당이 예쁜가 뭐 큰가 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요, 네.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것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 잘 열리는지, 화장실과 침대까지 걸어가는데 물건 쌓여 있는 거 없는지,
0: 네.
2: 가스레인지 주변에 뭐 가연성 물건 없는지, 특별히 냉장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뭐 음식 언젠가는 먹을까 하면서 투고해온 음식들이 박스가 막 쌓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 특히 어르신들 그렇죠. 냉동실에 뭐 한번 들어가면 그렇죠. 냉동실은 완전 무균 상태라고 몰라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10년 지나도 괜찮다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2: 예. 그렇죠. 그래서 오래됐냐, 오래된

0: 네.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네. 무료로 워크숍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계속 지적이나 충고를 하면 좀 그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지만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또 배우시다 보면 그쵸. 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시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런 주제들을 같이 터놓고 얘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뭐 네. LA 정신건강의학에서 무료 네. 워크숍을 네, 한다고 네, 하니까 네, 이런 네, 강박증이라든가 네, 네, 이런 맞습니다. 증상이 조금 보인다 하면은 네. 뭐 자녀와 함께 그렇죠. 가서 들어도 네, 네, 좋을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부모님과 함께 가셔서 맞습니다. 네. 이런 워크숍에 참여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끝으로 네. 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2: 네, 저희가 무료 워크숍 하고 있고요. 또 무료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개해 주세요.
0: 네, 네, 전화번호는요. 저희 헬프라인은 800-854-7771번이고요. 한국어는 5번이고요. 네. 워크숍 문의는 제 전화번호 213-523-9100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워크숍 문의, 강박증에 대한 워크숍 문의 213-523-9100번. 예, 최영화 프로모터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2: 감사합니다.
1: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워크숍 문의 213-523-9100번으로 213-523-91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모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9: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모니.com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임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피아 님이 어렸을 때 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군요. 언니가 귀염둥이라고 하셨다고. 예, 자주 예, 말해줬던 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릴 때 우리 언니가 항상 말해줬던 말이에요. 귀염둥이 또는 구염이. 천국에 있는 언니가 그립네요. 감사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그래도 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네요. 마음이 찡해집니다. 천국에 있는 언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 친구가 그리운 날, 또 사랑하는 언니가 그리운 날.
1: 바다에 쏘면 밀려드는 파도 같은 인생이구나.
0: 참 소중한 사람들,
1: 친구야.
0: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도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범용 또 박진광 노래입니다. 친구야.

정말 좋은 노래예요. 친구야, 이런 친구 옆에 있으신가요? 아, 우리 해피님들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언니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동생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랑한다 친구야, 영원한 나의 친구야, 이 말이 참 뭉클합니다. 그쵸? 자,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니 행복하신 거예요. 다음에 우리 모두 다 그곳에서 아름답게 재회할 거예요.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천국에 언니가 있다고 이런 댓글 주시니까 또 D님께서 이렇게 다정하게 건네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선미님 말씀에 울컥해요. 그리워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위로가 된다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언니가 되고 또 누군가의 동생인 거죠. 예,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가까이에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제 마음도 뭉클해지네요.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라수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네팔과 국경을 맞댄 중국 티벳 이 자치구에서도 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이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는 이 11월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명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이 유권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연방우정국의 우편 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LA 시민이 캐런 베스 시장에게 $5를 후원하면 LA시가 세금으로 $30를 얹어 $35로 불려주는 제도가 논란의 이 중심에 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 제도를 주 전체로 확대하려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란은 LA를 넘어 주 전체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오는 11월 투표에 붙여지는 제안 프로포지션 4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치 캠페인에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폐지하고 이 후보자가 공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를 직접 겨냥한 암살 위협 영상을 방영해 미국 연방비밀경호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국영 IRIB 이 방송에는 베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영어 문구로 시작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에는 뉴욕 트럼프 타워를 비롯해 베런이 자주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들이 그래픽으로 제시됐고 $1,000,000의 현상금을 언급하는 나레이션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영사관에서 진행되는 이민 비자 신청을 전격 중단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다수 주들과 166억 8천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당분이 든 음료와 가공 닭고기, 튀김류가 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대표 식품으로 지목됐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발병 위험이 갈린다는 점에서 일상 식단 관리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최근 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추려면 가당 음료와 가공 닭고기, 튀긴 음식 세 가지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남가주 전역에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산타클라리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105도까지 치솟았고 일부 지역은 11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LA시와 LA 카운티 당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까지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냉방 시설을 갖춘 공공 장소를 이용하는 게 권고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0: 이 노래 서영은의 개똥벌레 듣고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올게요.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서영은이 불러주는 개똥벌레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가 태양의 파워가 강력한 수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원한 쉼이 있는 시간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오후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올려주신 댓글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네.

0: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독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뭐 따사로운 햇살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고 일주일의 중반을 도는 수요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많이 힘드셨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속도로 보내셨습니까? 평소보다 좀 빠르게 뛰셨습니까? 아니면 지쳐서 거북이같이 좀 느린 걸음으로 걸으셨나요? 아, 나름대로 본인의 속도로 하루하루 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도 있고 보람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 자신만의 여정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냐 그런 시선보다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을 믿으면서 오늘 좀 더 마음적으로라도 힘차게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길 걸어가시는데 라디오는 내 친구와 제 고니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는데요. 오늘은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아, 내가 지금 꽃밭에 앉아있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출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좀 차분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수요일 순서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는 좀 차분하게 우리 정훈이의 꽃밭에서로 조용히 꽃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첫 곡은 조금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의 기운을 좀 북돋아 드리고, 원래 이 3시라는 시간이 요새같이 더운 날에서는 가장 더위가 만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5시까지. 그래서 항상 지칠까봐 기운을 좀 드리는데, 오늘따라 좀 일주일의 절반을 도는 수요일이죠. 조금은 한번 숨을 고르고 차분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노래였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가장 지치기도 하고, 제가 남은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기운이 나게, 때로는 좀 웃음과 또 기운과 또 차분함을 그런 드리는 여러분 그 응원하는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함 있고 차분함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소식들로 꽉 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저 잠시 들리셔서 여러분 그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뭔지 너무 잘 아시죠?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서 3시부터 5시까지는 이곳에 오셔서 잠깐 걸치시면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활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작은 행복이 아닌가, 이런 욕심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자,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 한 달에 한 번 견우와 직녀같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장요셉 단장님 또 벨리에서 오늘도 낑낑거리시면서 한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땀 좀 식히고 계시니까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일단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 보시면 알지만 멋진 우리 단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바쁘기도 하고 예. 굉장히 또 더워요.
0: 아, 그러니까요.
1: 이상하게 더워요.
0: 아니, 근데 뭐 저희 LA지만 벨리는 한 10도 정도 더 더울 텐데.
1: 10도, 15도.
0: 예, 10도 더울 텐데. 예. 아.
1: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0: 근데 뭐 요새 보니까 공사가 다 망하셔서 뭐 일주일이 굉장히 빡빡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1: 네.
0: 또 뭐 비즈니스 또 챙기실랴. 주말 되면 토요일은 또 교회 가서
1: 네, 그 봉사하랴.
0: 동호회들 가르쳐야 되고. 네. 이제 한 10여 명 되죠?
1: 10명이 조금 넘어요.
0: 10명 좀 넘고. 네. 중간에 또 개인 레슨 해야 되고 또 일요일은 또 이제 라벨 색스폰이 둥지를 옮겨서 우리 네, 장단장님 네, 집에 아주 네. 연습실을 멋지게 꾸며놨어요. 그 안에서 또 하고 또 뭐 하랴 또 뭐 그 참 바쁘신.
1: 네, 오늘도 또 학생이 하나 와요.
0: 아, 오늘도 학생이 와요. 이 끝나고 또 올라가셔야 되는구나. 자, 어쨌든 근데요.
1: 네, 고맙습니다.
0: 저도 깜짝 놀란 게
1: 네.
0: 저도 이제 한 달이 되니까 아 오늘이구나 그랬는데 어제서부터 카톡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에 네. 있는 우리 멤버들께서 네. 우리 로라님께서는 바쁘셔서 사실 그 참석을 못하고 항상 일 끝나고 이제 아. 담소를 나누는데
1: 아, 돌려보시나요?
0: 예, 아니 그 저희 카톡에서,
1: 카톡에서
0: 항상 네.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1: 네.
0: 일 끝나시고 비비안님도 요새 청력이 안 좋으셔서 귀가 좀 병이 났어요.
1: 오.
0: 그래서 잘 듣지를 못해요.
1: Oh.
0: 그리고 우리 TK님이 열심히 지금 투병 중이시고 한데
1: 아이고.
0: 어제 밤서부터 그냥 다들 난리가 났어요. 오늘 오니까 아, 로라님 네. 같은 경우에 우리 H님이 로라님
1: 네.
0: 일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변비 생겼다고 그러고 들으라고 그러고 그 정도로 이제 열성이 많고 오늘도 이제 아까 왔는데 우리 벌써 비비안님이 아, 응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멋쟁이 장단장님 미리 감사드려요. 더운데 무거운 장비 갖고 오시면서 멋진 연주 들려주시고 아, 즐거운 시간 됩시다. 우리 조순철님 좋은 시간 기대합니다. TK님 들어오셨고 아, 제 옷 좋다고. 자, 우리 조순철님은 어제 마누리 이거저거 시켜도 어제 생각하면서 실실 웃으며 말 잘 들었다고 그러고 우리 크리스틴님 단장님 짱 드디어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단장님께서 품에 안고 온 노래 기억하시네요.
1: 네네.
0: 네, 자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아 우리 SK 사장님도 변함없이 단장님 최고. 오늘도 무지하게 더우실 텐데 네, 애 많이 네. 쓰십니다.
1: 지금 벨리 계세요.
0: 예, 벨리 계시고 자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송 서두에 들으셨겠지만 그. 작고 소소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단장님도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게 단장님은 작고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역시 음악을 좋아하니까.
0: 네, 그렇죠.
1: 음악 쪽으로 가죠.
0: 네, 예.
1: 뭐 우리 제가 누구한테 뭐 소개를 하면 네.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오시면
0: 네, 네.
1: 어떨 때는 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0: 그럼요. 예,
1: 아주
0: 예.
1: 아주 행복을 느낍니다.
0: 그렇죠. 그 보람을 느끼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사실 장 단장님 같이 연주를 하시는 분 저같이 사회를 보거나 노래하는 사람은 내가 노래하거나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고 기뻐하는 네, 그 모습에서
1: 행복이에요.
0: 작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1: 네, 네, 네.
0: 반면에 듣는 분들은 그걸 들음으로써 작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니까
1: 네, 네.
0: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지금 애청자 여러분께서 안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다만 네. 힘들다는 걸 잠시 뒤로 접어두고
1: 네.
0: 이렇게 낮 시간에도 색스폰도 듣고 방송도 네. 듣고
1: 맞습니다.
0: 또 단장님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러 네. 오면 가르쳐주고
1: 네.
0: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특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에요.
1: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좋아요.
0: 그럼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단장님 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가끔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전화 통화하고 이러는 거 아 이거 우리 오늘도 단장님 최고예요라고 우리 TK님 로사님도 안 들어오시다가 이 시간에 쏙 들어오세요.
1: 화장실 가셨나 보다.
0: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서 바쁘셔서
1: 네,
0: 잘
1: 네,
0: 출석을
1: 네.
0: 못하시다가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1: 비비안님이 빨리 나야 될 텐데.
0: 네. 자 아, 비비아님 단장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최고예요라고.
1: 아이고.
0: 아, 로사님 단장님 더위에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유, 저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오늘만.
0: 자, 그런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오늘 이제 테너 색소폰을 가져오셨는데 뭐 오늘 새로 장만하셨다고.
1: 네,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0: 네.
1: 아, 소망 중에 하나가 이 그 우리 색소폰 하는 분들은 셀마 마크 6를 제일 알아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마크 6.
1: 그래갖고 50년대, 60년대에 만든 셀마.
0: 그때가 그러니까 셀마 회사에서 그때 만든 악기가 굉장히 네. 좀 퀄리티가 좋은 거네.
1: 뭐 우리 한국 도자기로 얘기하면 고려 청자를
0: 그렇죠.
1: 만들어낸
0: 장인들이
1: 시대.
0: 만들어놓은 네, 그런 악기죠.
1: 네, 네, 그거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알아주는데
0: 아.
1: 제가 갖고 싶었어요.
0: 아, 잘하셨습니다.
1: 네, 알토는 있는데
0: 네네.
1: 테너가 갖고 싶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1: 지금 있는 것도 멀쩡한데
0: 아.
1: 또 이걸 갖고 싶어서.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이 며칠 전에 이제 새로 구입을 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1: 선보이는 거예요.
0: 선보이는 겁니다.
1: 네.
0: 자, 일단 뭐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 연주를 원하시니까 첫 곡은 어떤 걸 한번 멋지게 해 주실 수 있어요?
1: 그 예전에 그 1983년도에 딱따구리라는 그 그룹이
0: 네네.
1: 지난 여름날에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아, 예,
1: 이게 잊혀져가는 노래가.
0: 아, 그렇죠.
1: 근데 예, 멜로디가 예. 좋아요.
0: 아, 그래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한번
0: 준비되시면 가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참그어뭐 비비안님이 휴게실에서 적게 틀어놓고 있다고 최고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1: 아이고.
0: 그러시는데 제가 전에 듣던 테너하고 달라요 소리 확실히 달라요.
1: 얘가 조금 중후한 멋이
0: 네,
1: 있어요.
0: 그리고 이거 처음 느낀 건데 그 이봉조 씨 색깔이 나요 소리가 톤이.
1: 예. 그 예전에 들던 거는 좀 이렇게 가벼워요.
0: 네, 저희 아버님도
1: 무게가
0: 그
1: 가벼워요.
0: 셀마 마이크 6
1: 네.
0: 쓰셨는데 테너
1: 똑같은 거예요.
0: 쓰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저기 마우스가 이저저 스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고 굉장히 깊고 중후하고
1: 네, 깊은
0: 그래서
1: 소리가 나요. 네.
0: 제 생각에 앞으로 좀그어 뭐랄까 엘토 잠깐 내려놓으시고 당분간 테너에 좀 전념해야 될것 같아. 이걸로 예. 아이고 참.
1: 네. 네, 이거 빨리 불러봐야 돼요. 왜냐면
0: 네.
1: 30 day 많이 백이야.
0: 아, 30 Day 머니 백이구나. 아, 그랬구나. 자, 아이고 우리 로사님은 낮에 들어도 로맨틱이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제가 뭐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색스폰이 악기 중에서 가장 사람 소리하고 흡사하다라고 저는 이제 단언하거든요. 아무리 어떤 악기를 들어봐도 물론 기타도 좋고 바이올린도 멋있고 다 멋져요. 근데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역시 테너는 더 멋져요. 중후하고 깊고. 아, 여자는 무거워서 하는 분이 없죠라고 물어보시네, 비비아님이.
1: 아니요, 여자분이 하시면 인기가 더 좋아요.
0: 아, 인기가 더
1: 네,
0: 좋아요.
1: 왜냐면 여자분이
0: 예. 네.
1: 이런 중후한 소리가 난다는 게 저도
0: 근데
1: 매력을 느껴요.
0: 사실 그 테너는 엘토보다는 입에 압력이 더 세야 될 텐데.
1: 조금.
0: 아.
1: 아니, 근데 불다 보면 요령이 생기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0: 아,
1: 그냥,
0: 그렇게 큰 차이는.
1: 크기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0: 네.
1: 아무래도 이게 무거우니까.
0: 아.
1: 근데 여자가 불면 저도 매력을 느껴요.
0: 아, 그랬구나. 제가 그 저도 노래를 하지만 저는 노래하면서 저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1: 네.
0: 잭스폰 역시도 호흡이 중요하고
1: 그렇죠.
0: 지난번에 우리 라이브 같이 했던 클라라 심씨 뮤지컬
1: 네네네.
0: 배우
1: 네네.
0: 클라라 심 씨한테 여쭤봤는데 클라라 심 씨도 역시 노래에는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말하는데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방송을 하면서 이게 진행을 할때 말은 여러분들에게 안 그런 척하지만 호흡을 굉장히 신경 써요. 왜냐하면
1: 끊는데.
0: 예,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표현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감정이 확연히 다른다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 워낙에
0: 아니 뭐
1: 잘하시잖아.
0: 잘하는 걸 떠나서 근데
1: 네.
0: 우리 그 단원들 가끔 제가 이제 방문해서 들어보면 그냥 그 연주를 잘하시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볼때 조금은 말은 못하지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1: 근데 더 흥분해 그러면.
0: 예, 네, 그래서 저분들이 호흡만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맛깔 소리를 낼수 있을 텐데라는 제가 욕심을 부릴 때가
1: 근데 이런 자리
0: 많습니다.
1: 오면요,
0: 네.
1: 집에서는 잘하다가
0: 예.
1: 여기 호흡이 딸려요, 이런
0: 아,
1: 데서는.
0: 그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뭐
1: 우리
0: 생방송이고.
1: 지난번에 왜내 노래는 달라졌어요? 그때도
0: 네네네.
1: 마찬가지잖아요.
0: 네네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비비아님, 색소폰 불면 팔자주름도 예방된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숨 고르셨으니까 한곡더 들어보죠.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해볼까요?
1: 저거 할까요? 내 생의 마지막 사랑?
0: 아, 그 노래 좋죠.
1: 유상록 씨.
0: 예. 사실 그 노래가 제가 노래방 애창곡으로
1: 좋아하시죠?
0: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그 사람들도 좋고,
1: 네.
0: 아, 멋질 것
1: 근데
0: 같아요.
1: 이거 내가 어디 가서 불어본 적이 없어.
0: 예, 근데
1: 오늘
0: 멜로디가 좋아서,
1: 네.
0: 자,
1: 한번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해보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내 생의 마지막 사랑, 유상록이 불렀던 노래. 오늘 단장님이 연주로 하겠습니다.
1: 가사가
0: 여러분들,
1: 너무 좋아요, 이것도.
0: 네.
1: 네.

0: 아, 야, 이거 앞으로 테너만 보세요. 엘터 이제 손 놓으시고 테너만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H님 좋아요 최고 최고. 로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너 색스폰의 선곡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SK 사장님, 아, 단장님 테너 죽인다. 저는 라카나다에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비비아님은 깍깍 그러고 난리가 났고, 완전 최고, 눈호강 귀호강 어떡해요 너무 좋아서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1: 아, 야,
0: 근데
1: 고맙습니다.
0: 네. 물론 테너의 맛이, 아, 그러니까 엘토의 맛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0: 소리가 좋았고 아주 멜랑콜리합니다. 박정임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자, 우리 단장님 숨 좀 고르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오늘 스페셜 아워 우리 장 단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비비안님, 고니님 덕분에 이렇게 바쁘신 멋쟁이 단장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H님은 눈 감고 바닷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다고. 돗자리 깔고 텐트 치고 누워 있다면 아주 난리들이 났습니다. 자, 전자 발린 소리도 좋대요. 자, 이거 좀 즉흥으로 지금 좀 더 여러분,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저도 사실 이 지금 테너 색소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단장님하고 라이브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색소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최성수의 해우란 노래가 아주 색소폰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곡 올리겠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거예요. 단장님 한번 가보시죠.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0: 아이고 단장님 이거 즉흥으로 이렇게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요. 사실 전혀 예정이 없었는데 그냥 이 테너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 너무 이게 뭐야 좀 깊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즉흥으로
1: 잘하셨습니다.
0: 예예 아이고 우리 저 초코박스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좋다 잘한다 노래도 색소폰도 너무 좋다고. 아이고 우리 비비안님 환장하신답니다. 죽여준다요. 참 이렇게 그 사실 생방송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묻어갈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으니까 예. 자 어쨌든 간에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달을 기약하면서 다음 네. 달에도 또 테너로 갑시다. 암을 테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예. 자, 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어떤 곡으로 좀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겠습니까?
1: 백세아리 씨의 봄날은 간다인데 이거는 이제 장사익 버전으로
0: 장사익 버전으로 좋습니다. 네, 예, 예.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애써 주신 우리 장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 아쉽지만 봄날은 간다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0: 참 그 저도 그렇지만 우리 비비안님 이 노래가 이렇게 멋진 변신하네요.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오늘 또 테너의 참맛을 보여주셨고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또 테너로 뵐게요.
1: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라디오 눈의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써주신 장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견김님 단장님 어느 교회 나가시는지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고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SK님 LA 최고. 자, TK님이 좋은 노래 같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데 정식으로 듣고 파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원음에는 나비야라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시고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아마 이 노래 여러분들이 뭐 제목과 가수를 떠나서 많이 낯익었던 그런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이 9 to 5, 직장 생활을 그린 노래죠. 너무도 반가웠던 노래. 달리 파튼이라는 미국 여가수인데 금발의 여가수에다가 키가 좀 약간 작고 컨트리송을 많이 불렀었죠. 이 달리 파튼이라는 가수가 어제 80세를 일기로 안타깝게도 이제 하늘나라로 어저께 올라가게 됐습니다. 참 아쉬움을 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별이 자꾸 지는 거 어찌 보면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늘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그녀는 이미 떠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가 불렀던 노래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추억을 잠겨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순철님, 사춘기 시절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추억, 그때 친구들. 아, 참 멋진 멘트 같아요. 사춘기 시절, 여러분들은 혹시 사춘기를 언제쯤 겪으셨는지요? 아, 글쎄요, 저는 사춘기가 조금 일찍 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괜히 센치멘탈해지고, 그 당시에 김종호의 이름 모를 소녀란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노래도 있구나. 가사 끌기도 멋있고. 그래서 그 노래를 얼마나 들었는지 한 500번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아직도 가사 절절이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의 인생 곡들이 가슴 한켠에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추억들을 소환하고 또 그때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오후의 피로함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묻으시고 한번씩 미소 짓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팝송. 이 노래도 들으시면 와, 이 노래 오래간만이네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노래도 여러분들의 사춘기 시절을 덮었던 아주 전형적인 추억의 팝송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폴 앵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순철님같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 추억, 사춘기의 추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렸을 때는 그 다방이라는 곳이, 제가 음악다방을 진행했던 것 같이 DJ가 있는 다방 또 DJ가 없는 다방, 다방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많죠. 뭐 이렇게 그 제가 어렸을 때 다방을 가면 모닝커피라고 해서 커피에다가 결한 노른자를 얹어줬던 기억도 나고, 다방 가면 볼 수 있는 게 팔각성냥, 또 어항,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은같이 스테인리스로 생겨서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착각하고 본인의 운세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다방 가면 이렇게 성냥을 포개서 사다리를 만들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추억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그 추억과 함께 노래 띄워드립니다.

네, 당시 아주 멋들어진 폴 시스터즈의 노래 커피 한 잔 함께 하셨습니다. 알청님, 도라지 위스키도 있었나요?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술을 그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기억나는 것은 쌍화차, 좀 이렇게 고급 손님이 오면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사기컵, 누런 컵에 뚜껑이 닫혀 있었고 계란 노른자가 띄어 있었고 대추가 있고 뭐 잣이 있고 그랬던 그 쌍화차는 기억을 하고, 또 두양차라는 것도 있고 또 요구르트가 있고 뭐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다방도 지역마다, 그리고 항상 역에 가면 기본적으로 역전다방이 있었어요. 역전다방은 거의 서울역의 역전다방도 24시간 밤을 새고 새벽다방들이 있고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추억은 어떠십니까? 자, 당시에 유행했던 같은 노래 중에 제가 귀에 익은 노래가 또 한 곡 있네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이고 참그 멋진 노래 들었습니다. 조영남이란 가수를 알게 해준 노래가 물레방아 인생, 프라우드 메리, 또이 탐전스 노래로 아주 우리에게 인기를 얻었죠. 이 노래 딜라일라 역시 참 탐전스가 불렀던 노래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고, 물론 그 이전에 제비란 노래도 있었지만 이 노래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가수로서 각인이 됐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70년대로 기억이 되니까 벌써 오래전 일이죠. 당시에 있었던 추억들을 회상하고 그리운 그런 노래. 자, 이제 우리 순철님 덕분에 사실은 제 테마가 이제 펄시스터즈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당시 노래로 우리 조영남 씨의 노래도 듣고, 또 사실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같은 포랑카 노래는 주로 이제 미국의 영화에 보면 그 50년대, 60년대 그 영화들, 여자들이 그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그 보자기를 머리에 대고 이렇게 약간 그 뿔테인데 조금 빼쭉한 뿔테들을 끼고 남자들이 오픈카를 타니고 다던 그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많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연결고리로 이렇게 또 한번 추억 여행 다녀왔고, 한곡더 들으면서 이 추억의 시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연도로 가보겠습니다.

0: 네, 장은하의 고국에 대한 선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아,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바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인트님,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행복한 저녁은 덤이고요. 아저씨도 좋은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2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화면을 보시면 한 달 남짓 된 것 같아요, 그죠?
1: 예, 네. 벌써 그렇게 됐나?
0: 네네, 우리 또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0: 그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시고.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그 우리 박사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그랬죠? 예. 어떻게?
0: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1: 아, 예. 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0: 네네네.
1: 되게 방송에 가자고 그러면은 네네. 예, 간다 해놓고 안 오시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환자들 위해서 특별히 네. 오신 우리 예, 네. 연세대학교 네.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0: 네네.
1: 그 수업을 같이 한 동기시고
0: 네네.
1: 나중에 또 총 회장님까지 하셨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0: 아,
1: 그런데 예. 운 좋게 저를 만나서
0: 아, 예, 그러니까요. 예,
1: 지금 현재는 예, 병명이 척추관 협착증인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2: 아, 협착증이 아니었고요. 아, 네. 탈출증이요. 네,
1: 탈출증.
2: 아, 탈출증. 예. 디스크 허니스라고.
1: 아, 네. 근데 결국은 협착이에요. 협착에서 탈출이 돼버린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예, 그렇게 해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 예,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5년 전에 저랑 네. 이제 같이 골프 치신 분들이 네네. 골프 치면서 얘기를 해요. 예, 특히 중풍 걸려 네네네. 계시는 분들은 어디 어디를 치료하면은 낫는다.
0: 네. 네.
1: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또 골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네. 치면서 그 자리에서 가르쳐줘요. 너는 다리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네. 골프를 스윙을 못해요.
0: 아.
1: 그래서 이럴 때는 이상근 종합증에서 오니까
0: 네.
1: 그 근처 한약방 가서
0: 네.
1: 여기 눌러서
0: 예.
1: 여기서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와요.
0: 그런데 자, 그동안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네. 벌써 제가 6월 19일 날 그렇게 되고 한 계속 이제 6월 19일 날 우리 서 박사님 만나서 처음 치료를 받고
0: 네,
2: 지금 이제
0: 네.
2: 두 달이 이제 넘었네요.
0: 네.
2: 그래서 그때 왔을 때가 아마 한 달 조금 전이었는데
0: 네, 네.
2: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약을 먹고 안 먹다 이제 진통제를 계속 그
0: 네.
2: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0: 네.
2: 그 아마 방송 끝나고서 한 바로 그 다음부터 약을 안 먹기
0: 아,
2: 시작을 해서
0: 아.
2: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0: 예, 예.
2: 진통제 없이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때도
0: 예.
2: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진통이 그 당시에 한 10이라고 봤으면은
0: 네.
2: 한 2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 수준에서는 뭐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0: 아.
2: 이게 아무래도 탈출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0: 네네, 그렇죠.
2: 제가 이제 어떤 그 복부 근육을 그 계속 이제 향상을 시키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0: 아.
2: 지금은 뭐 통증이 있어도 약 없이 그 다음에
0: 예.
2: 뭐 불편 없이
0: 아.
2: 지금은 이제 제가 항상 원했던 골프도 다시 이제 치기 시작을 했고요.
0: 대단하십니다.
2: 예, 그래서
0: 예.
2: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 아마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한 40명 정도가 그 추천을 하셨어요, 저한테.
0: 아, 예,
2: 그래서
0: 예.
2: 뭐 한의원부터 시작을
0: 예,
2: 해서
0: 예.
2: 카이로프랙터. 근데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갔던 장소가 한 명도 없었어요.
0: 아.
2: 그러니까 자기 몸은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컨셉에서
0: 네네.
2: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주위에서 나한테 임팩이 되는 그런 사람이 그 추천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서 박사님을 7년 전 2019년도에 같이 만났고 그리고 한의원을 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제가 방문을 하지 않았고 만나면서도 같이 즐겁게 골프 치고
0: 예,
2: 이런 여긴
0: 예,
2: 했어도
0: 예.
2: 병을 가지고서 만난 거는 이건 처음이었지만
0: 아.
2: 아마 그 첫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2: 오늘 제가 이 서 박사님한테 찾아갔고 결국은 그 찾아간 거를 통해서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왕쾌가 혹시라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계속 치료받으면서 예. 뭐 옛날에는 아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받다가 요즘은 이제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지금 와서
0: 호전되신 거네.
2: 네네 예, 예.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참 뭐 네. 저도 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뵈고 인연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글쎄 저도 뭐 몸이 아파 본 적 있고 하지만 그 의사와의 인연이나 궁합이라는 게 참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어떤 분들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다 해봐서 안 되다가 어떻게 됐는데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듣기에는 편안하고 좋지만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고 얼핏 들으니까 그때 그 조카님인가 사촌 동생님도 좀 아프셔가지고 고생하셨다고
2: 네.
0: 그런 얘기도 제가
2: 조카 같은 경우는 저는 제 몸이니까 제가 아, 뭐 좀 뭐라 그러나 느끼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했지만은 또 저 또한 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라서
0: 예.
2: 뭐 주위에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저기보다는 그냥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제가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 조카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검도를 하다가 다쳐서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계속 아마 제 여동생이 진짜 그 아들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7년, 8년을 여기저기 있는데 다 데려다니면서 저기 했다가 결국은 뭐 본인이 가고 싶어야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물론이죠.
2: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스코의 이제 엔지니어로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프로모션이 돼서 지금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 중에서는 아마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로 요번에 그 시니어 엔지니어로 발탁이 돼서 세노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노세로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 이제 치료받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저 그냥 주말에 비행기 타고 올게요. 그래서 2주 전부터 한 3주 전부터 지금 비행기 타고 금요일 날 여기 와서 금요일 날 치료받고 토요일 날 치료받고 또 우리 서 박사님께서 일요일 날은 쉬시는데 일요일 날도 지금 치료를 해주시고 계세요.
0: 예,
2: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지금 좋아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저 또한 진짜 너무나 개인적으로 서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0: 네네네.
1: 이게 걸어요 지금은. 그때는 지팽이 짚고 겨우 의지해서 했는데 이제 지팽이 없죠.
0: 예.
1: 그리고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0: 아니 근데 굉장히 젊으신데 그랬네.
2: 지금 26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또
2: 일요일 날
1: 월요일 날
2: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1: 근데 일요일 날 올 때는 약을 네 가지를 먹는데 안 먹고 그날 잠도 편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구나.
1: 약을 네 가지를 하루 두 번씩 약을 먹지를 않으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는데 치료 한두 번 하고는 약을 절반으로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있을 때는 두 번 줄었는데 직장에 가니까 아프면 일을 못 하니까

0: 예, 얼굴이 그렇죠. 예.
1: 찡그리고. 아, 근데 요 병이 이제 우리는 그냥 고치는 병들인데 네네. 이 7년 동안을 병원에 잡아서 계속 약만 늘어난대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이제 예, 아까도 이제 앞에 여기 병원 오기 전에 한 저 회장님 오셨는데
0: 네.
1: 그분은 손가락을 쉬지 못하고 이 컵을 못 들어요.
0: 네.
1: 잡으면 떨어뜨려요.
0: 예, 예.
1: 왼쪽으로 왔구나. 그래서 그분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범범증이라고
0: 예.
1: 저 덩어리 아, 뒷목이 이렇게 예, 혹처럼 예. 튀어나온 아. 사람이 있어요.
0: 예. 예.
1: 오리 날아갈 등범. 오리가 날아가려면 덩어리가 혹이 생기잖아요.
0: 네네.
1: 그 범범증인데 그것도 침을 놓고 뜸을 뜨면 그 들어가요.
0: 네네.
1: 내가 그 러시아하고 알메니안들로 참 많이 고쳤어요. 그 추운 지방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니니까
0: 네.
1: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분은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지방을 빼냈다고 빼냈는데 아프기만 하고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0: 아 그랬군요. 자 여러분 뭐 들으셨지만 아, 정확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통증이라는 게 몸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까 주저 마시고 통증이나 피로 또 위장 문제 등등 아, 주저 마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민상담 한방병원으로 방문하셔도 좋고 예약하셔도 좋고 주소는 809 사우스 호바트니까 뭐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전화는 213-503-3304 503-3304로 연락을 주시되 만일에 바쁘거나 방송 중이라서 연락을 못 받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꼭 아마 전화 드려서 도움을 받으셔서 하루라도 힘들지 않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병이 통증이잖아요. 사실.
2: 맞습니다.
0: 뭐 네.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붙이면 되고 뭐 째고 수술하면 되는데 통증은 저도 이렇게 보면 양방병원도 통증의학과가 굉장히 많은데
2: 네.
0: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다리 저려서 3년 됐는데 약 먹어도 안 낫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저 말고 우리 박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좋은 답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네. 환자 운이에요.
0: 네네.
1: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잘해도
0: 네네.
1: 오질 않으면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 회장님 보고
0: 네네.
1: 내가 얘기를 했어요.
0: 네네.
1: 그 조카는 삼촌한테 평생 감사해야 된다.
0: 아, 예.
1: 그래서 아, 형님이 고치셨잖아요.
0: 네네.
1: 아니 아무리 내가 잘 고쳐도 안 데려오면 여기 안 오면 소용이 없어.
0: 그렇죠.
1: 여기 데려온 사람이 고치는 거야.
0: 네네네.
1: 근데 저희 이제 저희 어머니가 쥐마디풍이 걸려가지고 쥐마디풍이 뭐냐면 뼈 마디풍이 걸려가지고
0: 네네.
1: 눈동자밖에 꼼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루 저 죽 세 숟갈 그러니까 조를 갖다가 끓여가지고 그 물만
0: 네.
1: 석 달을 그러고 나니까 피골이 상접이 돼버린다.
0: 아 그러시구나.
1: 그러는데 한의사가 와가지고 그 살렸어요.
0: 아
1: 그게 지금 내가 놓는 사관침을 놓으셨어요.
0: 아 그렇구나.
1: 그렇게 해서 그 살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한 어용구가 45년 됐더라고요.
0: 네네네.
1: 이거 한 지가. 그런데 한 20년 하니까 도가 트더라고요. 이제
0: 그렇죠.
1: 몰라도 알아요.
0: 예.
1: 근데 제가 원래는 간하고 신장 전공을 했다고요.
0: 네네네.
1: 내가 간경화로 죽을 뻔해서 살았으니까.
0: 네네.
1: 근데 그쪽으로는 도사인데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장 내 미친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또 당했어요. 내가
0: 네네.
1: 간하고 신장이 아프면은 통증이 와요.
0: 네.
1: 그러는데 간이 나빠서 통증이 왔다 그러면 바로 이 환자를 어디로 가냐 병원에 쫓아가요.
0: 네.
1: 병원에 가서 세 군데를 가서 봐도 간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겁주냐고 난리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러면 내가 참 부모님 같이 모시고 돈도 안 받고 진짜 지극정성으로 네. 치료를 해드렸는데. 한 보름 받고는 안 오셔요.
0: 아.
1: 석 달 있다가 나 서박사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사람 그렇게 겁을 주냐고.
0: 예, 예.
1: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큰 병원 세 군데 가서 간을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람 겁을 줬다고. 그래서 한마디만 대답하세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왜 아픕니까?
0: 예, 예.
1: 말 그렇죠. 못 하더라고요.
0: 예, 예.
1: 그분은 보면은 이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0: 진짜 한 3m 떨어져 있었던 냄새가 나요.
1: 그랬구나.
0: 그리고 눈이 노랗게 변해 있고 손가락 마디가 곰봉만 톡톡 터져 있고 손바닥이 아예 빨개요. 목이 진이 빨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팔도 못 구부려요. 겨우 걷고.
1: 네.
0: 근데 그분이 석 달, 그럼 내가 얼결에 나왔어요.
1: 네.
0: 아, 그 석 달도 못 버텨요. 그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1: 네.
0: 근데 이분이 석 달이 다 돌아가셨어요.
1: 아이고, 안타깝다.
0: 그러면서 그때 서 박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운명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간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왜냐면 고쳐주면 되거든요. 고쳐놓고
1: 그렇죠.
0: 실은 간이 나빴어요. 그러면 그때는 돼요.
1: 네.
0: 요번에 또 한 번 또 당한 게 신장이 나빠서 사구체에서 피를 걸리지 못하면
1: 네네.
0: 제일 먼저 오는 게 류마티즘 관절염이에요.
1: 아,
0: 그리고 이 우리 박사천 회장님도 그거 일종이에요. 사구체에서 피 못 걸러요.
1: 네.
0: 그 이제 또 덕을 본 게 그 와이프 레슬리죠. 이분이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토피가 있어요.
1: 예.
0: 그 진물이 막 나고 가렵고 고러운데 그래서 이거는 병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 아픈데 한 두 군데 피 뽑아주고 사관침을 놔줬어요.
1: 네.
0: 침을 놔주면 기가 돌아가잖아요.
1: 네.
0: 그런데 세 번째 와가지고는 나를 막 끌어안고 난리가
1: 아이고,
0: 났어요.
1: 언제
0: 그래서
1: 좋아지잖아요.
0: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 아니 선생님 진짜 천재라고.
1: 네.
0: 세 번 맞고 났더니 그 두 번째 왔을 때 아예 안 나선 게 아니고 아직 이 목 뒤에는 아직 안 나섰어.
1: 네.
0: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1: 네.
0: 세상에 침 세 번 맞았다고 7년 그렇게 고생한 게 거짓말같이 안 가렸대요.
1: 예, 예.
0: 이거는 이 착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하느님이 고생하지 말라고 네. 일찌감치 와서 고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로모션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나오신 김에.
0: 네. 네. 프로모션 이제 내나 산상금옥단
1: 네네.
0: 많이는 못 해드려요.
1: 아, 예, 예.
0: 이 1200불인데
1: 네.
0: 10개 1200불인데 500불에
1: 아.
0: 세 사람만 해줄게요.
1: 가격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
0: 네. 선착순.
1: 네. 아, 네네.
0: 약은 현재 된 약은 다 떨어졌고
1: 아.
0: 다음 주 금요일이면 다시 만드니까
1: 네네.
0: 미리 오다 해주시면 만들어드릴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노인벽사단.
0: 네, 도인벽사단.
1: 예.
0: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약이에요.
1: 네네.
0: 이상 과다에다 유괴양을 23년 됐는데 이게 석 달 먹고 낫더라고요.
1: 아, 예,
0: 이것도
1: 예,
0: 값은
1: 예,
0: 똑같고요.
1: 예, 예, 예.
0: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산삼이 이제 우리 쓰는 말로
1: 네.
0: 떨이라고 그러나요?
1: 네네.
0: 재고 정리해야 네네. 되니까 오시면은 그냥 정가에서 3분의 1 값만 받을 테니까
1: 아,
0: 오시면 되고
1: 네.
0: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은 매일 나가요.
1: 아, 예.
0: 전국지에 나가면은 중풍 고친 얘기들
1: 네네네.
0: 또 아니면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1: 네네.
0: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유튜브
1: 예.
0: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민산삼을 딱 쳐요.
1: 네.
0: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내 얼굴이 나와요. 동영상 보시려면 내 얼굴을 클릭하면은
1: 아.
0: 동영상 중풍부터 쭉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미라클맨이래요. 그래서 나는 미라클이 무슨 뜻인가 모르는데
1: 예.
0: 뭐 기적이라면서요 그게.
1: 네.
0: 그래서 아이 무슨 기적이야 우리는 옛날부터 다 해왔어.
1: 네네. 네, 네.
0: 그런데 어깨 아파가지고 팔을 못 올라가잖아요. 견갑골 뒤쪽에 보면 천종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1: 아.
0: 그 어깨 배낭을 맸을 때 딱 짚히는데
1: 예.
0: 거기가 막히면 팔 안 올라가요.
1: 아.
0: 거기 딱 침 놓고 뜸 놓고 부항 뽑으면 그냥 올라가 버려요.
1: 그러시구나.
0: 5년 10년씩 팔이 안 올라가는데 딱 거기는 올라가잖아요.
1: 아.
0: 그렇게 해서 미라클이라고 그랬는데 미라클 아니고요.
1: 네.
0: 하는 사람들 다 고쳐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자 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골프 열심히 치시고
2: 네.
1: 건강하게 우리 조카분도 빨리 나시기를 진심으로
2: 네.
1: 바라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그리고
1: 자,
2: 감사합니다.
1: 네. 네.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박사님.
0: 네, 그래서 나오신 김에 우리 저 내가 YG CEO 6기거든요.
1: 네.
0: 6기 골프를 못 치시는 분들
1: 네네.
0: 어깨로
1: 네네.
0: 그런 분들 내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1: 아, 이야,
0: 우리 6기 대표님이셨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기념으로 우리 6기생들한테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그 어깨는 내가 다 공짜로 고쳐줄게요.
1: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503-3304 213-503-3304로 즉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또 우리 CEO 회장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2: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부터 전화하시면 됩니다.
1: 네.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라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 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8: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7: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8: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7: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9: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3: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5: 네.
16: 수영도?
15: 그럼요.
1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2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따라 시간이 무척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색소폰 라이브하고 서영수 박사님 만나니까 아, 정신없이 지난 것 같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로 생각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 일주일의 절반을 돌아가는 지루한 수요일 오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조금 신선한 곡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신선하게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13-388-5600. 21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13-388-5600. 21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9: 카페보넨?
1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2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1: 오늘은 아껴 쓰기의 폐해 이런 제목을 달아볼까요? 네, 샴푸나 바디워시, 뭐 핸드워시도 그렇고요. 용기 바닥에 조금 남아있어서 잘 안 나올 때 물을 부어서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다 써버리면 괜찮은데 물을 붓다 보니까 거품이 제법 많더라고요. 두세 번에 걸쳐서 꽤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참 알뜰해 보이죠? 그런데 물이 섞이는 순간 통한 환경은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네, 펌프 안쪽이나 통 벽에 남은 물기에 세균이 붙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리필형 펌프 용기에서도 꽤 세균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한 호텔 객실의 액체 비누 용기 100여 개를 조사했더니요. 70% 넘게 세균에 오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는 물을 부은 상태에서는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리필할 경우에는 통을 완전하게 씻어서 말리고 나서 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세미야말로 아껴 쓰기의 폐해 대표적인 것이죠. 음식 찌꺼기, 물기, 여기에 실내 온도까지 세 가지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는 대표적인 물건인데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세균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 꼭 짜서 특히 통풍시키는 거 중요하겠고요. 아니 여름철에는 사실 좀 자주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가습기 물통에 남은 물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두는 분들 계실까요? 특히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을 잘게 쪼개서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물통 속에 세균이 많으면 작은 물방울과 함께 실내에 퍼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가습기 물은 매일 버리는 것 이외에도 물통도 꼭 말려서 쓰는 게 요즘 같을 때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껴 쓰기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겠습니다.
2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 167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47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합의안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오늘 제출됐으며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메타는 우선 1170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 유튜브, 스냅 등 경쟁사들이 유사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추가 금액을 더해 최대 1670억 달러까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돈 외에도 메타는 청소년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산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모두 꺼집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고 AI 알고리즘 추천 대신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피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수를 볼 수 없게 하고 성형이나 화장 효과를 주는 사진 필터 사용도 차단됩니다. 이번 합의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청소년 보호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컬트 영화의 전설로 불려온 영국 출신 배우 팀 커리가 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0살이었습니다. 커리는 2012년 뇌졸중을 겪은 뒤 오랜 기간 휠체어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를 세상에 알린 작품은 1975년 영화 로키 호러 픽처쇼였습니다. 망사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고 괴물을 창조하는 여장 과학자 프랭크 노스퍼터 박사 역을 맡아 으스스하면서도 유쾌한 연기로 컬트 영화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 역할은 1973년 뮤지컬 초연부터 맡았고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에도 함께했습니다. 이후 보드게임 원작 미스터리 영화 클로와 스티븐 킹 원작 시리즈 2세 광대 역할 나 홀로 집에 2편의 호텔 직원 등 개성 강한 악역으로 꾸준히 대중과 만났습니다. 음악과 성우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폭스TV 애니메이션 피터팬과 해적들에서 후크 선장 목소리를 연기해 데이타임 에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아마데우스와 스페머라스로 토니상 후보에 두 차례 올랐지만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그는 지난해 자서전에서 진정한 사랑과 이별 그 사이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4: 로스앤젤레스 시민이 캐런 데스 시장에게 단 5달러를 후원하면 시 세금으로 30달러를 얹어 총 35달러로 불려주는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민 한 명의 소액 기부가 세금을 통해 6배 넘게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 기부자도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선거자금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이 쓰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더 커진 것은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 제도를 주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대가 현실화되면 주 전역의 선거에서 세금 기반 선거자금 매칭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지지 측은 거대 후원자 중심의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선거자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회의 논의 향